5월 24일 일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오늘 첫 곡은요. 윤도현, 이소은, 마음을 다해 부르면 이었고요. 봉수로 저는 봉태규입니다. 뭐 이제는 과일의 계절이 없다고 하지만요. 그래도 시장의 마트에 커다란 수박이 눈에 확 띄기 시작하면 아 이제 곧 여름이구나 싶어지잖아요. 우리 봉구레들 어떻게 올해 첫 수박 벌써 드셨을까요? 저는 먹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둘째 아이가 수박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거의 그 친구는 수박 귀신이에요. 네, 그래서 먹었어요. 근데 참 예나 지금이나 질질 흘리면서 먹어요. 저는 껍데기보다도 그 물드는 거 있죠.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아시죠? 그 수박은 당도가 있기 때문에 질질 흘리면 끈적거리거든요. 그럼 좀 찝찝할 법도 한데 그런 걸 전혀 신경을 쓰는 친구가 아니어갖고 아 그게 가장 신경 쓰이고요. 그래서 제가 수박을 잘라서 줬어요. 캡슐 모양으로. 근데 또 알죠. 수박을 들고 먹는 걸 좋아해요. 질질 흘리면서. 저는 껍데기보다는 그게 가장 걱정이긴 한데 네 저는 그래서 벌써 먹었고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확실히 진짜 여름 과일이긴 해요. 네.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고 내일이 대체 휴일이라서 그나마 월요일 걱정이 덜한 일요일 아침인데요. 수박도 좋고 다른 좋아하는 음식들도 좋아요. 맛있고 여유롭게 즐거운 그런 하루 채워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부처님 오시는 날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 저번 주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행사를 했었어요. 등 행사 있잖아요. 종로 쪽에서. 깜짝 놀랐잖아요. 저는 그 행사를 가까이서 처음

0: 급격했거든요. 진짜 부처님 오신 줄 알았잖아요. 사람들의 그 열광적인 반응에 저는 정말 진짜 부처님이 등장하신 줄 알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계속해서 아침봉 청취자 봉고래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2632님께서 둘째 아들이 시험 기간에 이어폰 끼고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길래 남편이 시험 끝날 때까지 이어폰이랑 워치를 압수했어요. 시험이 끝나면 주려고 쿨하게 주려고 했다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어디다 뒀는지 못 찾고 있다는 겁니다. 안방에 잘 놔뒀다고 하는데 너무 잘 놔둬서 못 찾겠어요. 새 걸로 사줘야 할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이런 경우면 사준 날 찾는데 그 뭔지 알죠? 새로운 거 사준 날 딱 그것도 너무 내가 잘하는 곳에서 딱 발견이 되는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야 될 텐데요. 네. 아니, 근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음악 들으면서 하면 공부가 잘 된다고 하면 근데 실제로 그래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아닌가 보네요. 제작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네요. 네. 데이식스의 좀비 듣고요. 2부에 계속해서 봉그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0: SBS ANT에서 경력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미술감독, XR 테크니컬 아티스트, 모션그래픽 AI, AI VFX입니다. 지원서 접수는 6월 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SBS ANT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우리 돼지 포크.

0: 시크밸리.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장근석입니다. 라디오 스튜디오에 찾아올 때면 2004년 장근석의 영스트리트로 여러분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처음 마이크 앞에 섰을 때의 두근거림, 진짜 듣고 싶은 라디오를 만들자던 다짐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데요. 파워 FM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 와도 따뜻하고 또 마음이 편해지는 친정 같은 곳입니다. 그때 함께 해주셨던 청취자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듣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파워 FM이 앞으로도 오래오래 많은 분들의 일상 곁에 머물길 바라며 파워 FM 30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장근석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일요일 2부 시작이 됐고요. 사연과 신청곡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이어드릴게요. 오모기님께서, 우리 손녀가 5살인데요. 저희 부부가 좀 투닥거리는 걸 보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싸우면 안 되지. 그리고 싸울 거면 나 없는 데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놀이터 가서 싸우고 오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부끄럽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둘 다 반성했습니다. 손녀가 굉장히 옳은 얘기를 하긴 했네요. 네, 그죠. 그리고 애들은 이렇게 뭔가 약간 싸우는 게 아니랄지라도 조금만 감정이 달라지는 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에 눈치도 빠르고요. 그리고 네, 오목이님 그러면은 놀이터에서 싸우는 걸로, 우리 손녀 말고 많은 아이들 앞에서. 노래 두 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The Script, Will.i.am, Horror of Pain, B.O.B. Bruno Mars, Nothing on You.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택입니다. 아침봉 계속해서 봉그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2730님이 남편에게 늘 오빠라고만 불렀는데요. 남편이 대신 여보라는 소리가 듣고 싶었는지 앞으로 그렇게 불러달라네요. 제가 낯간지러운 걸 못 견디는 성격인지라 쉽지 않아요. 봉디는 배우자님과 서로 호칭을 어떻게 부르세요? 저는 이름을 대부분 부르는데 뭐 여보, 당신, 뭐 예쁘니 뭐 이런 거 저는 좀 다양하게 부르긴 해요. 네, 저는 그리고 저희 배우자도 하 선생님도 뭐 오빠라고 부르고 했기도 했다가 여보라고도 했다가 태규야, 야 뭐 이렇게 호칭 굉장히 다양하네요. 듣고 보니까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어색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다 보면은 좀 익숙해지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노래 두 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윤미래 선물, 크러쉬 소파.

0: 지능형.
1: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1: 유니클로.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지목 2부 끝곡으로는 존박 D&D 듣고요. 저는 잠시 후 3부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시간 1인용 플레이리스트로 돌아올게요.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매일 마시는 물 어떻게 고르시나요? 요즘은 물의 성분과 맛, 식감까지 따져 고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물은 어떤 물을 말할까요? 세계보건기구는 유해한 물질이 없고 미네랄이 적당히 함유돼 약한 알칼리성을 띠는 물을 좋은 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적당히 들어있는 물은 몸의 균형을 돕고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헬시 플레저 시대, 건강을 챙기는 일은 나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0: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도매용 맞춤 양말 판촉 싹싹다 양말 공장 싹스킹
3: 도매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싹스킹
4: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5: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7: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5: 헐, 엄마. 몽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4: 몽젤?
5: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6: 잘 만들었다, 몽젤.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름다운 리스트를 공유하는 시간이죠. 1인용 플레이리스트가 이어집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4: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5: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케어 원해요?
7: 케어원 헤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헤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헤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혼밥, 혼영, 혼술에 혼자 음악 듣는 혼음이 대세. 비밀스러운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해 주세요. 야, 너도 DJ 될 수 있어. 1인용 플레이리스트.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일요일 코너는요 1인용 플레이리스트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이 혼자 듣는 상황별, 기분별, 시대별, 날씨별 등등 다양한 별별 플리를 보내주세요. 평소에 즐겨 듣고 좋아하는 플리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침봉 홈페이지 일요일 게시판 열려있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쑥 인절미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는 최은준님으로 보내주신 1인용 플레이리스트입니다. 며칠 전 저희 집에 초딩 아들의 친구가 놀러 왔는데요. 자기 팬이 전화를 했길래 점심 먹었어? 하고 하이톤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녁에 묻더라고요. 낮에 좋은 일 있었어? 누구랑 같이 있었지? 하고요. 근데 가끔 이런 연기는 필요한 거 아닌가요? 가족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요. 가끔 상황에 따라 확인하죠. 네, 내 연기는 오스카 여우주연상 1인용 플리 듣고 올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

0: SBS
1: 생활정보.
2: 밤에 세탁기를 돌리면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다. 요즘 온라인에서 이른바 전기요금 괴담이 돌고 있다고 하죠. 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되면서 저녁에 전기를 많이 쓰면 요금이 더 나온다는 건데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 가정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시간대별 요금제는 산업용 전기에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이 오르는 누진제는 여전히 적용되죠. 주택용 전기는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단가가 계단처럼 뛰는 구조라서 몇 시에 썼느냐보다 얼마나 많이 썼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국 전기 절약의 핵심은 시간보다 사용량, 세탁도 모아서 하는 게 경제적입니다. 김시은입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일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코너 1인용 플레이리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듣는 상황별, 기분별, 시대별, 날씨별 등등 다양한 별별 플리를 보내주세요. 평소에 즐겨 듣고 좋아하는 플리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침복 홈페이지 일요일 게시판 열려있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쑥인

진절미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이번 1인용 플레이리스트는 이동욱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내가 흰색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내 말에 의하면 진정한 멋쟁이는 흰색 옷만 입는 거래요. 그래서 멋지게 보이려면 흰색 옷을 입으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 흰색 옷에 뭐 묻혀오거나 흰색 신발이 더러워지는 걸 너무 싫어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회식을 했는데요. 옷에 고추장 국물이 튀었길래 그 밤에 취기 가득한 채로 세제로 싹싹 지우고 잤잖아요. 왜냐고요? 잔소리 폭탄 듣기 싫어서요. 저요? 멋쟁이 아니어도 되니까 다른 색 옷 입고 싶어요. 뭐 붙이면 짜증내고 화내면서 굳이 흰색을 고수하는 아내 때문에 매일 아침 옷 입기가 힘듭니다. 우리 초딩 아들 둘도 마찬가지라서 아침마다 전쟁이에요. 흰색 하면 떠오르는 노래들로 선곡해봤어요. 화이트의 화이트, 유나의 오르트구름, 그리고 양파의 Forever With You. 아, 천사의 씨. 아, 근데 그래도 동욱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너무 착하네요. 또 입으라고 계속 입는 거잖아요. 분명히 더러워질 텐데. 네, 힘내시고요. 네, 어쨌든 그래도 멋쟁이는 되는 거잖아요. 네. 추구미는 잔소리 탈출 1인용 플리 들어볼게요.

0: the truth?
1: Yes, maybe you

화이트의 화이트, 유나의 오르트 구름, 그리고 양파의 포레버 위드 유, 천사의 시까지 1인용 플레이리스트 듣고 왔고요. 아침봉 청취자 봉그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이정빈님께서 저는 스트레스 받거나 우울한 날 혹은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송은이 김숙의 그대와의 노래를 듣습니다. 뭔가 그런 날과 궁합이 좋아요. 두 분의 목소리가 마치 이웃집 누나가 위로해주는 기분이 든달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죠, 뭐 위로해주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두 분이 얘기하면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해요. 네, 송은이 김숙의 그대와의 노래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2: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정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8: 케어 원해요?
9: 케어 원해요.
8: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9: 케어 원해요.
8: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9: 케어 원.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대한민국 1등 채널 SBS 파워 FM. 이어서 박하선의 시네타.
1: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두 표현은 발음이 비슷하고 의미도 유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기 쉬운데요. 어떤 분야를 대표할 만큼 뛰어날 때 쓰는 발음 표현은 내로라 하는 입니다. 내로라 하다는 내와 로라가 결합된 형태인데요. 여기서 내는 내세우다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로라는 로서라는 뜻을 가진 전미사입니다. 따라서 내로라 하다는 자신을 내세우다, 자부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지요. 발음의 편의상 내노라로 잘못 적곤 하지만 내로라가 맞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프리미엄 방탄 꼭지 아이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0: 인쇄는 와우프레스.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0: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0: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0: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5: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6: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5: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6: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5: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6: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5: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7: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즈는
8: 고릴라 편이다.
7: 고삐 풀린
8: 고릴라.
7: 왜 다 고릴라죠?
8: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7: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8: 광고기 가성비 갑.
7: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영화 바이 센테니얼 맨에서 가사로 본 앤드류는 리처드 가족의 집에서 행복합니다. 하지만 긴 세월이 흐르자 가족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요. 앤드류만 홀로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남게 되죠. 그래서 앤드류는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피부를 바꾸고 몸속 장기 역시 영원한 부품 대신 늙고 멈추도록 설계를 하죠.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번번이 같습니다. 앤드류, 당신은 로봇입니다. 땅땅땅. 그리고 먼 훗날 그가 눈 감기 직전에야 마침내 인간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렇다면 영화가 말하는 이 인간의 조건이란 과연 뭘까요? 유한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느낄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외로움입니다. 모든 게 푸르른 5월이네요. 이 엄청난 지구의 생동 속에서도 문득 고독해진다면요. 어쩌면 그건 아주 당연한 일일 겁니다. 박하선의 시네타운 박하선입니다.

0: 5월 24일 일요일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영화 바이센테니얼맨에서 셀링디온의 Then You Look At Me 듣고 왔습니다. 2000년에 개봉한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영화 바이센테니얼맨. 아,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배우분은 참 배우님 참 그리운 것 같아요. 가사 로봇 앤드류는 리처드 가족과 함께하며 행복해요. 세월이 흘러 가족이 하나 둘 떠나고 외로움을 느낀 앤드류가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근데 영화에서는 참 이렇게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뭐 늙고 싶어하고 이러는데 이게 현실이 되면 내 얘기가 되면 괜찮지 않을까? 하긴 너무 오래 사는 것도 힘들다 그죠? 우리 잠깐 이렇게 100년도 못 사는 것도 참 힘든데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로봇이 인간을 꿈꾼다는 게 참 인간 중심적인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로봇은 안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들 AI가 우리 보면서 아 얘네 왜 이렇게 고민이 많아? 왜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아? 아 시끄러워 뭐 이럴 수도 있지 않나? 자, 인간의 조건은 유한하다는 데서 오는 외로움. 외로워도 그 인간이라 그러는 거다. 좋은 말이네요. 저는 좀 이제 외롭고 싶어요. 20대는 늘 외로웠는데 뭔가 결혼하고 애가 있으니까 하나도 안 외로워서 한번 가끔은 외롭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파워 FM 30주년 특집 한국영화음악 30년. 오늘 만날 주인공은 기생충과 오징어게임의 정재일 음악감독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그럼 무료인 고릴라나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 혹시나 소개 못해드려도 저희가 잘 가지고 있다가 평일에 소개하기도 합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그럼 광고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와, 건강한데 맛있네.
5: 낙지 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4: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6: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아직 한 번 남았다.
7: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12: 케어 원해요?
13: 케어원 헤어.
1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3: 케어원 헤어.
1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3: 케어원 헤어.
1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영화 마이클에서 잭슨5의 I want you back 듣고 왔습니다. 은정님이 어제 급 영화 마이클 보고 왔대요. 마이클 잭슨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새삼 깨닫고 왔어요. 명곡들을 들을 수 있어서 더 좋았고요. 후속편 영화가 또 나왔으면 좋겠다고. 네, 마이클 2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러게요. 일반 관객분들 반응이 너무 좋네요.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보고 싶었다가 약간 평론가들 반응이 좀 뜨뜨미지근해서 말까 했는데 역시 관객분들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봐야겠어요. 우리 소영님은 대학교 4학년 딸이 내년에 미국 연수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 요즘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끝나고 딸이랑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함께 봤다고. 딸은 엄청 좋아했는데 저는 살짝 졸았어요. 피곤했나 봐요. 그래도 영화는 너무 멋지더라고요 하셨습니다. 그럼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의 선곡 들을까요? 레이의 Worth It 그리고 이어서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에서 신연아의 라 팔로마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에서 월싯, 내 머릿속의 지우개 영화에서 라팔로마 듣고 왔고요. 우리 규영님은 주말에 아이와 지브리 영화 음악 콘서트를 다녀왔대요. 와, 너무 좋았겠다. 오프닝 음악이 마녀배달부 키키 테마곡이었다고. 아, 저도 갔다 왔는데 혹시 롯땡 거기 콘서트홀 가셨나요? 거기서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음악이 부드럽다고 해야 하나, 달콤하고 부드럽게 녹아드는 느낌이었다고. 요즘 요런 콘서트 많이 하더라고요. 토토로며 라퓨타며 정말 힐링받는 느낌이었다고. 좋아하는 음악을 연이어서 들으니까 음악에 맞춰 장면 장면이 떠올랐어요. 어, 저랑 같은 거 가신 것 같은데? 저도 저번에 딸이랑 가는데 그 이후에 그거 CD 사가지고 와가지고 차에서 들으면 또 좋더라고요. 마녀배달부키키에서 저도 이걸 듣고 꽂혔는데? 바다가 보이는 마을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우리 이 곡 듣고 2부에서 다시 만나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지금처럼 급격한 기상변화에 맞서기 위해선 정확한 관측과 대응이 절실한데요. 이에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수자원 전용 위성 개발로 물 재해 감시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자체 개발 중인 초소형 군집 위성은 실시간 위성 데이터를 통해 물이 있는 곳은 빈틈없이 감시한다는데요. 미래 물 문제를 해결할 핵심 자원인 수자원 관측 전용 위성. 세계 최초로 2027년에 발사돼 우리의 물 안보를 책임질 예정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비행기는 주주까지 가는 12시의 항공 1077 편입니다. 비행기 곧 이륙할 예정이오니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매일 낮 12시부터 2시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
2: 우리 돼지

0: 워크밸리.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연휴 둘째 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은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그만큼 자외선 지수는 높겠고 일교차도 크게 벌어집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 24.9도로 한낮엔 29도, 대전, 광주 28도까지 오르겠고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서울이 3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점차 흐려집니다. 낮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엔 호남과 경남 서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레 화요일엔 전국에 비가 오겠는데요. 이번엔 강하게 쏟아지면서 남해안과 제주도엔 최대 200mm 이상, 중부지방은 최대 80, 남부 내륙도 최대 100mm가 예상됩니다. 김시은입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파워 FM 30주년 특집 한국 영화 음악 30년. SBS 파워 FM 30주년입니다. 한국 영화 음악도 30년을 돌아보고 있어요. 특별함에 특별함을 더해서 파워 FM 30주년 특집 한국 영화 음악 30년 준비해봤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 음악가랑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장영규 음악감독님 모셔봤죠. 직접 반응이 참 뜨거웠어요. 우리 혜연님은 장영규 음악감독님과의 시간 참 좋았어요. 전우치 부산행 엄청 재밌게 봤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음악을 만드셨는지 궁금했거든요. 자상한 설명 감사하다고. 맞아요. 참 자상하셨죠.

0: 다시 영화 찾아서 봐야겠다고. 승신님은 이런 천재 감독님들 덕에 좋은 영화 음악을 감상하는 호사를 다 누리네요. 같은 한국 사람인 게 너무 행복해요 하셨고요. 자, 그럼 오늘 만나볼 음악 감독님 그분의 대표작과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1: 여보세요?
2: 저기 아줌마, 짜파구리 할 줄 아시죠?
1: 짜파구리?
2: 짜파구리라고 다송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지금 바로 물 올리시면 시간 딱 맞겠네. 아무튼 도착 즉시 짜파구리, 알겠죠?
1: 그럼 지금 거진 다 오신 건가요?
2: 8분 후 도착으로 나오네, 내비에는.
1: 8분 후 도착.
2: 전화 끊고 바로 물부터 올리세요. 화이팅!
1: 짜파구리가 뭐야?

캠핑을 떠났던 집주인 가족이 갑작스럽게 돌아오면서 기훈의 가족의 사기 행각이 발각될 절체절명의 순간. 영화 기생충 속 가장 다급하고도 쫄깃한 이 장면의 엔진 역할을 한 건 다름 아닌 음악이었죠. 마치 비발디의 사계에서 폭풍이 다가오는 순간을 묘사한 것과 비슷합니다. 바로크 시대의 클래식을 이식한 듯한 이 음악은요. 고급스러운 외피안에 허위의식이 자리한 우스꽝스러움, 기생충이 말하고자 했던 주제의식을 한편의 음악에 함축적으로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선율은 오래도록 뇌리에 남습니다. 한국영화음악 30년 8번째 주인공, 시각 언어를 청각 언어로 변환하는 소리의 마술사, 영화음악가 정재일입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정재일 음악감독의 짜파구리 듣고 왔습니다. 정재일 씨는 사실 영화음악가로 알려지기 전부터 다방면에서 활동해온 뮤지션이죠. 영화음악 커리어를 본격적으로 쌓기 시작한 건 2010년부터였습니다. 기생충과 오징어게임을 통해 최근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은 물론 앞으로 한국 영화음악을 이끌어갈 기대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8명의 영화음악가 중 가장 젊은 음악가 정재일 음악감독의 대표곡들을 들어보면서 어떤 분인지 알아볼까요? 1999년 긱스의 1집 앨범에 실린 곡 놀자 듣고 계십니다. 세기 말 한국 대장 음악계는요 한 천재 소년에 대한 풍문이 돌았어요. 어떤 악기든 쥐어주기만 하면 한 달 안에 능숙하게 다룬다더라. 기타리스트 한상원은 정원영, 이적과 함께 만든 프로젝트 밴드 긱스에 그 소년을 영입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에 업계 대가들과 한 팀이 된 그 천재 소년이 바로 정재일이었습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 2014년에 발매된 박효신의 야생화입니다. 베이시스트로 시작해 솔로 앨범을 발표하며 차근차근 뮤지션으로서의 길을 걸어온 정재일. 그는 군대에서 중요한 음악적 동반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가수 박효신. 제대 후 박효신과 함께 만든 이 곡이 공전에 히트를 치면서

기생충의 또 다른 음악 믿음의 벨트 듣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기획한 영화 해무의 음악을 맡은 것을 계기로 정재일은 봉준호 감독의 새로운 음악적 파트너가 됐고 2017년 옥자에 이어 기생충 그리고 작년에 개봉한 미키 세븐틴까지 함께했죠. 기생충으로 정재일 감독은 그의 부일 영화상과 대종상의 음악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영화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서구권에서도 사랑받는 작곡가로 부상하게 되죠.

와, 이게 우리가 아는 그 리코더 소리라고? 456억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 목숨을 건 극한의 게임이 시작됨을 알리는 그 시그널. 오징어 게임의 웨이백 때는 쉽고 친숙한 국민악기 리코더의 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정재일 음악감독은 백상예술대상 예술상은 물론 할리우드 뮤직인 미디어 어워드에서도 음악상을 수상하며 현재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한국 영화음악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정재일은 음악감독으로 데뷔하기 전에도 영화 OST 작업에 종종 참여했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작곡가 가창으로 함께했는데요. 2004년 개봉했던 강동원, 조한선, 이청아 주연의 청춘 영화. 제목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힌트는 귀현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다섯 글자 제목의 영화죠.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와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다섯 분 뽑아서 선물 쏩니다. 아, 왜 그 강동원님의 그 뭐 3대 우산씬 있잖아요. 네, 그 영화죠. 정재일이 만들고 부른 그럴지도 모른다고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0: 시내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서울을 위해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잡티 톤업 케어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아이패치,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 전과,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젖병,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백화점 에코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제주 화장품 삼다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을 드립니다.
1: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0: 파워 FM 30주년 특집 한국영화음악 30년, 오늘은 정재일 음악가랑 만나봤죠. 세상에, 이렇게 다뤄보니까 우리나라 음악감독님 진짜 좋은 분들 많죠. 뭐 외국 부럽지 않습니다. 네. 끝으로는 우리 정재일 씨의 솔로 앨범에서 노래 좀 더 들어봐요. 목소리도 좋으신데. 주섬주섬 들으면서 저희는 주섬주섬 인사드릴게요. 이만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도 영화처럼.
2: 길지도 않은 길을 걸어오는 동안 나는 참 많은 걸 잃었구나.

되었구나. 주섬 주섬 빛나.

버려도 다 버리지 못할 너의 기억 함께 가는 이 길.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5: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4: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5: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6: 잘 만들었다, 몽잘.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문화생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화 속도가 느려졌고요. 심지어 그 효과가 운동과 비슷했다는데요. 사실 12시엔 주현영에서도 늘 주주님들 힐링해드리고 좋은 노래 들려드리고 참여해주신 주주님들과 열심히 티키타카도 나누잖아요. 그렇다면 저희 방송도 우리 주주님들께 조금은 요만큼은 저속노화 효과 드리고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랬으면 좋겠다. 다른 건 몰라도 주주님들 행복하게 만들 자신 있어!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2시엔 주현영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슈퍼주니어의 You 듣고 왔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미술관, 박물관, 연극, 콘서트, 독서, 음악 감상 등등 이렇게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노화 속도가 4% 느리고요. 사망 위험도 30% 낮게 나타났대요. 노화 속도가 느려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뭔가 사망 위험이 낮게 나타나는 거는 뭔가 어떤 관련이 또 있는 걸까도 신기하기도 하네요. 뭔가 그만큼 더 건강해진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 뭐 미술관이든 박물관이든 다 너무너무 좋지만 사실 제가 느꼈을 때 좀 저속노화가 되는 것 같다. 좀 활성화가 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는 박물관에 갔을 때인 것 같아요. 박물관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거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나 뭐 역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배우고 생각하면서 또 상상하면서 그 전시된 것들을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뭔가 좀 내가 활성화되면서 저속노화에 좀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마찬가지로 연극도 그래요. 연극이나 이런 콘서트 뭐 뮤지컬도 그렇고 공연들은 라이브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대에서 공연하는 그런 배우들과 아티스트들의 기운을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감정 같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큰 희열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7월 10일부터 공연하는 연극 컴어펀스라고 있죠. 주디가 공연하게 된 연극 컴어펀스. 이것도 이제 캐스팅이 공개가 됐고 이제 포스터도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많은 주주님들께서 또 관심 가져주시면 또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 그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재밌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저속노화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은 작품이거든요. 그 극중에 또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또 큰 소재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다 같이 노화에 대해서 정말 좀 유쾌하면서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묘한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시청자님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우리 8871님은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임영웅 콘서트만 갔다 오면 10년씩 젊어지는 거였구나. 엄마, 나 티켓팅 열심히 해볼게. 엄마는 콘서트 가서 저속 노화해.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희 엄마는 그거 같다. 뭔가 꽃꽂이를 하시면 좀 저속 노화가 되시는 것 같아요. 이 꽃 얘기를 하실 때 그리고 꽃 이렇게 뭐 심으시고 요럴 때 그 생기 발랄해지시거든요. 뭔가 이런 게 뭔가 어머니 아버님들한테도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1부는 위켄드엔 위켄두! 주디에게는 답정너가 통하지 않습니다. 뭐 호통 쳐주세요 라고 하셔도 저는 그냥 칭찬해 드릴 거고요. 칭찬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호통 쳐드릴 거고요. 그냥 제 멋대로 할 거니까요.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또 2, 3부는 알고리즘 뮤직. 이번 주 추천곡은 지난주 환장연애에 다녀간 우리 권또또 씨가 정해주셨어요. 바로 갓세븐의 하드캐리입니다. 갓세븐의 하드캐리 하면 또 어떤 노래가 떠오르시는지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좋은 노래들 쭉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가격.

0: 정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나도 수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치.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와, 건강한데 맛있네.
5: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4: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8: 하이엠 솔루텍
6: 1544-8777.
9: 레노.
10: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9: 르노.
1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따뜻한 격려부터 따끔한 조언까지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한마디를 전해드리는 시간 위켄드 앤 위켄드 응원이 필요할 땐 주디표 당근을 듬뿍 정신 번쩍 차려야 할 땐 주디표 채찍을 채싹 주주님들께 꼭 필요한 말로 힘을 보태드립니다. 위켄드 앤 위켄드 저한테 응원이든 조언이든 한마디 듣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꼬다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사연 보내주셨는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용성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주디, 아내가 브런치 먹자면서 저한테 계란 후라이를 맡겼는데요. 문제는 제가 계란을 깰 때마다 계란 껍질이 계속 후라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껍질 건져내다가 후라이 망친 적이 한두 번 아니에요. 저도 언젠가는 브런치 카페처럼 반듯한 후라이 만들어서 아내에게 맛보여줄 수 있겠죠? 제발 성공하라고 응원 좀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이건 뭐 응원으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용성님께서 뭐 AI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너튜브라든지 활용해서 계란 그 잘 까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약간 좀 기술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이거를 뭐 옆에서 화이팅! 잘 깨라! 잘 깨라! 잘 깨라!

이렇게 해준다고. 이쁘게 깨져요, 이쁘게 이렇게 한다고. 잘 깨지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난 우리 용성님께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뭐 하나를 성공하려면 한 100번 정도 실패를 해봐야 되잖아요. 100번 정도는 아내에게 그런 못난이 후라이를 선물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00번 정도는 감수를 하셔라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용성님, we can do. 또 우리 이은주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언니가 소개팅한다고 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여름 원피스를 선물해 줬는데요. 아니, 글쎄, 오늘 갑자기 소개팅남이 못 나오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 있죠. 아침부터 머리하고 화장하느라, 헐, 열심히 준비했을 언니 생각하니까 제가 다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언니 데리고 냉채족발 먹으러 갈 거예요. 주디, 이따 우리 언니에게도 좋은 인연 찾아오겠죠? 긍정의 기운으로 위켄도 외쳐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요, 포인트는 지금 이거를 뭐 전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너무 직전이다. 왜냐면 머리하고 화장하고 그 세팅을 다 마쳤는데 못 온다란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아, 물론 그 상대방에게도 급한 사정이 있을 수가 있죠. 굉장히 화가 나긴 하지만, 진짜 뭐그 상대방에게 어떤 일이 뭐 생겼을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막 욕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예쁘게 여름 원피스 입고 있는 언니 데리고 냉채족발 드시러 가시는 거 너무 잘 생각했어요. 굳이 뭐 예쁜데 브런치 카페라든지 막 이쁜 뭐 고기 썰러 가지 않으시고 냉채족발 선택하신 거 너무 잘하셨고, 저희 또 동네 근처에 이제 공덕이 있는데 공덕 족발이 굉장히 유명하단 말이죠. 거기서 최근에 또 냉채 족발을 잘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또 족발도 한번 또 추천드려볼게요. 우리 은주님, 언니분도, 아, 그래. 그 좋은 인연. 그거는 뭐,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아서 우리 은주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 보면요. 은주님한테 반짝이 타타 날 거예요. 분명히 알겠죠? 우리 은주 언니분, we can do. 자,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듣고 올 건데요.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저희는 사연 받는 동안 티키의 404, 그리고 라이즈의 러브 119 듣고 오실게요.

네, 키키의 포포 그리고 라이즈의 러브 119 듣고 왔습니다. 제가 키키 404 러브 119라고 했는데 어쨌든 뭐 똑같으니까요. 그쵸? 자, 위켄드의 위켄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0390님께서 아우, 요즘에 사소한 걸 자주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약 사러 가는데 지갑을 두고 가질 않나? 작업부 세탁하러 가면서 모자만 갖고 나오질 않나?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디가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아, 갑자기 또 제 연극 대사 중에 한 부분이 떠오르는데 이런 대사가 있어요. 정확히 27부터 기능, 27부터 뭐 노화가 시작됩니다. 기능이 떨어지죠. 알고 계셨죠? 하면서 이런 대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관절도 삐그덕삐그덕 되고 주름도 생기고 살도 처질 거예요. 아, 나 무슨 말 하려고 했었지? 자꾸 깜빡깜빡하고요. 이런 대사가 있어요. 네, 근데 갑자기 그 대사가 생각이 났네요. 우리가 한 살 한 살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뭔가를 자꾸 깜빡깜빡하고 뭐 이런다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요즘 왜지?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요.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그 인별그램에나 너튜브에 쳐보면요. 간단한 게임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뭐 띵똥 띵똥 띵똥 하면서 막

그 맞추는 게임도 있고 단어 같은 거 맞추는 게임 같은 거 있거든요. 저는 종종 해봐요. 해도 틀리더라고요. 우리 0390님도 한번 그런 것 좀 시간 나실 때 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꽤 어렵더라고요. 우리 0390님도 We can do. 자, 여기까지 위켄드의 위켄드 사연 만나봤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알고리즘 뮤직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1부 끝곡으로 악동 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듣고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안녕하세요, 가수 K윌입니다. 제 곁엔 늘 파워 FM이 있었습니다. K윌의 영스트리트로 늦은 퇴근길을 함께했고, 대단한 라디오에선 밀나잇을 외치며 여러분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했었죠. 컬트쇼에서 신곡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러브게임에서는 일상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늘 이곳에 오면 음악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편하게 웃을 수 있었어요. 그건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앞으로도 여기서 자주 만나요. 파워 FM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K윌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하면?
1: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2: 안녕 안녕 서감이요.
1: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2: 안녕 안녕 서감이요.
1: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2: 안녕 안녕 서감이요.
1: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3: 단체 티가 필요할 땐
4: 아이디어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4: 리아양, 놀러 갈게.
3: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4: 리아양, 함께하자.
3: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4: 리아양,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0: 방탄 방탄 꼭지 아이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아직 한 번 남았다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케어 원해요
4: 케어 원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케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케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레노
6: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5: 르노
7: 저 됐어요. 12시엔 주연영에서 선물 당첨 됐어요. 샵 1077로 문자만 보냈을 뿐인데 이거 실한가요? 코너도 재밌고 선물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DJ 주연영이 너무 귀여워요. 샤방!
8: 선물 맛집 12시엔 주연영에서 준비한 5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명륜은 찐 사랑 명륜 진사갈비에서 식사권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애톰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하루를 이기는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 관리기 청소가 즐거워지는 쿼시에서 세정 롤티슈 선물 세트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한방 비건 AWE에서 오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 주세요. 샤방!

0: 주말에 꼭 들어야 하는 필청 플레이리스트 같은 노래 다른 선곡 알고리즘 뮤직 우리만의 알고리즘으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보는 시간이죠. 알고리즘 뮤직 시작했습니다. 인별그램에 12시엔 주연영 검색하시면 저희 공식 계정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알고리즘 뮤직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팔로우도 해주시고 사연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코너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자, 이번 주 알고리즘 뮤직 추천곡은요. 지난주 환장연애에 찾아와 주신 우리 권또또님께서 직접 선곡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노래를 추천해 주셨을지 함께 들어볼까요?
1: 제가 추천하는 노래는 갓세븐의 하드캐리입니다. 저와 인연이 깊은 진영이가 오랜만에 솔로 앨범으로 컴백합니다. 진영아, 솔로 활동도 하드캐리!

네, 권토토 씨가 추천해 주신 오늘의 추천곡 갓세븐의 하드 캐리 듣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수조님들은 이 노래를 듣고 어떤 사연과 노래를 보내주셨을지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떠나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하드캐리 하니까 문득 캐리어 끌고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싶어지네요. 주디는 지금 당장 여행을 갈 수 있다면 어디로 떠나고 싶으신가요? 국내? 해외? 저는 진짜 어디로든 일단 떠나고 싶어요. 한혜와 문세윤의 비행기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우리 떠나님이랑 똑같은데요. 그냥 어디로든 떠나고 싶다. 그래서 꼭 어디여야 되진 않아요. 그냥 거기 나름대로 다 좋을 것 같아. 동남아도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옆나라도 이웃나라 가가지고 그냥 가까우니까 가도 참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시간이 많이 있다면은 나중에 호주도 너무 가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호주 가가지고 시원하게 입고 썬구리 하나 딱 끼고 그리고 돌아다니고 싶고 저도 그렇답니다. 또 스페셜 원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하드캐리 노래 제목을 보니까 요즘 제 일상이 생각나서 웃음나네요. 공룡에 푹 빠진 아들을 위해서 공룡 이름도 같이 줄줄 외우고 주말마다 온몸으로 놀아주느라 완전 하드캐리 중이거든요. 지치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납니다. 세상 모든 육아 동지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신청합니다. 주디가 제 고단한 육아 일상을 라디오로 하드캐리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네요. 진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열일하시는 어머님들 진짜 하드캐리예요. 저희 엄마도 참 저희를 하드캐리 하셨거든요. 아마 너무 저희는 정말 등골 브레이커였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연기하겠다고 막 어떤 예고에 들어가고 이랬는데 그 예고가 사립이었어가지고 학비가 너무너무 비쌌었고 그럴 형편이 안 됐는데도 어떻게든 막 그렇게 또 학비를 내주셨었고 그것도 기억이 나요. 학비 그 내야 되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마감 기한이. 근데 그때를 막 넘길랑 말랑 그 직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 교무실인가? 제가 앉아가지고 아직 조금만 더 엄마한테 지금 연락했는데 조금만 혹시 기다려주실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진짜 급하게 막 송금해 하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드캐리 하셨고 저희 언니들도 큰 언니도 이제 패션 전공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대학교를 다녔거든요. 거기도 학비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막 엄청 하드캐리 하셨어요. 우리 스페셜 원님도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드캐리 하고 계신데 진짜로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아이들과 같이 또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해주신 노래 이어서 듣고 올게요. 추가 피처링한 한혜와 문세윤의 비행기 그리고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듣고 오실게요.

신혜와 문세윤의 비행기 그리고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추천곡은 갓세븐의 하드캐리입니다. 또 주주님들의 사연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육아는 함께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주디, 저는 워킹맘인데요. 얼마 전부터 아기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어머님께서 아기 등화원도 도와주시고 정말 잘 돌봐주고 계세요. 덕분에 혼자 짊어지고 있던 육아 부담이 사르르 많이 덜어졌습니다. 하드캐리해 주고 계시는 어머님과 어린이집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역시 육아는 함께 해야 가능한 것 같네요. 동방신기에 믿어요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뭐 엄마 아빠가 맞벌이도 하고 바쁘다 보면은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집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어떤 뭔가 초등학생이 되면 그 학교 선생님들부터 해가지고 모두가 다 같이 그 아이들의 육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역할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참 많이 고생해주고 계시죠. 그쵸. 자, 그러면 저희는 신청해주신 노래 동방신기의 믿어요 듣고 잠시 후 3부에서 알고리즘 뮤직 계속 이어갈게요. Girl, let me prove that my love is real. I'll give all my love to you. Can you trust me?

0: You're the only one in my life.
1: 노래 라 라 라 라 라 라 라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오.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오.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오.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파옴. 검색창에 뉴파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10: SBS.
9: 1등 인터넷 라디오는
10: 고릴라.
9: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10: 매출.
9: 광고기 가성비 갑.
1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12시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일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우리만의 알고리즘으로 플레이리스트를 짜보는 시간 알고리즘 뮤직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곡은 권또또씨가 추천해주신 갓세븐의 하드캐리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덩다리님께서 하드캐리 하니까 대문자 2에 파워 제이 성향인 제 친구가 생각납니다. 얼마 전에 찐친 넷이서 속초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이 친구가 숙소부터 맛집, 카페 등등 동선도 완벽하게 짜오고 심지어 친구들 텐션까지 쭉쭉 올려줘서 여행을 제대로 하드캐리 해줬답니다. 다 같이 들으면서 텐션을 올렸던 그 노래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런 친구가 있으면 참 좋죠. 일단은 저는 대문자 E도 아니고 저는 I랑 E를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파워 J도 아니에요. 저는 J가 3% 나왔거든요. 참 신기하죠? 제가 그렇게 적을 수기도 쉽지가 않은데 즉흥적인 성향의 97%가 나와가지고 참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문자 E의 파워 J인 분들과 함께 여행을 갈 때 있죠? 전 잠자코 따라가는 스타일이에요. 잠자코 그냥 예, 썰! 이렇게 하면서 그냥 중성! 하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나는 굿 팔로워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편이에요. 하드캐리 해주니까. 또 우리 테토테토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예전에 집에 바퀴벌레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집에 사는 덩치 큰 두 남자들이 소파 위로 올라가서 소리만 끼악끼악 질러대길래 결국 제가 하드캐리에서 잡았습니다. 잡자마자 남편이랑 아들이 박수를 막 쳐주는데 너무 어이없어서 그냥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틴탑에 박수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이런 것 같아요. 저도 벌레를 진짜 좀, 그러니까 벌레 중에서도 지네류, 그러니까 다리가 여러 개 있는 류, 그리고 또 저기 누구야, 이렇게 바퀴벌레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대신 잡아줄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그러면은 절대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종이컵이나 컵라면 용기로 덮어놓고 예전에 그랬어요. 저희 아빠가 퇴근을 하시는데 한 3시간이 남았는데 그 3시간 동안 저는 그 종이컵 안에다가 잘 덮어놓고 그 위에다가 아마 기억나요? 성경책을 올려놓고 제가 그리고 왠지 두껍잖아요. 무겁고 올려놓고 그러고서 방치해놨다가 아빠가 오시자마자 아빠 그냥 바로 화장실로 가 해가지고 치워달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혼자 살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요즘에는 뭐 그 채소마켓이나 이런데 벌레 잡아달라고도 많이 올리시긴 하는데 저는 그럴 용기까지는 없고 근데 진짜 대박인 게 그 있잖아요. 배우 이세영 언니 있죠. 세영 언니는요. 벌레를 너무 잘 잡아가지고 그런 사이트에 누가 벌레 좀 잡아달라고 하는 거에 세영 언니가 직접 간 적 있대요. 대박이죠. 완전 너무나도 태토 그 자체야. 그래서 모르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 바퀴벌레 잡아줬대요. 근데 그것도 엄청 오래전 일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언니 정말 너무 대단한 작품이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또 갑자기 그것도 생각났어요. 자, 그러면 신청해주신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그리고 틴탑의 박수 듣고 오실게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그리고 틴탑의 박수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알고리즘 뮤직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곡은 갓세븐의 하드캐리입니다. 사연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바톤터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하드캐리 하니까 어릴 적 운동회가 생각나요. 그 당시 제가 반 대표 계주선수로 뽑혀서 맨 마지막 주자로 뛰었는데요. 완전 뒤처지고 있던 걸 제가 바로 역전해서 이겼습니다. 그날 하루 진짜 영웅이 된 기분이었어요. SES의 달리기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특히 학창시절에 이렇게 체육대회나 이런 데서 뭔가 한 건 하면은 확실히 그 영웅이 된 그런 기분도 있고 거기에 딱 심취하기가 좋죠. 새록새록하네요. 참 멋있었던 그런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런 역할을 하지는 못했죠. 운동을 전 잘 못했으니까는. 또 말로키, 말로키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군대 2등병 시절 추석 명절에 분대별로 윷놀이 대결을 했는데요. 어쩌다 보니 제가 주도적으로 윷말을 놓게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 팀이 우승도 하고 전원휴가 1일 포상도 받았습니다. 특히 저녁 앞두고 있던 선임이 저를 끌어안고 엄청 좋아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그 이후로는 명절마다 윷놀이만 하면 꼭 제 이름이 언급됐었죠. 진우션의 말해줘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진짜로 또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이렇게 쌓인 추억들이 진짜 평생 갈 것 같아. 그리고 그 순간 생생화되잖아. 그 또 저녁 앞두고 있던 선임이 제일 행복해하던 그 모습이. 자, 그러면 저희는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오실 건데요. SES의 달리기 그리고 진우션의 말해줘 듣고요.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

0: 고객님의 성공을 돕는 바이네르.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4: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5: 하이마트로 가요
1: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5: 하이마트로 가요
1: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7: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와!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나라가지마 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컴퓨터 하드가 생각나네요. 예전에 하드에 사진 백업 하나도 안 해놨다가 싹 다 날아가서 결국 거금들여서 복구했었답니다. 그 뒤로는 본체 하드, 외장 하드 이중으로 백업 철저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드 날아가고 후회하면 늦어요. 그때그때 백업하세요. 부보의 늦은 후회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그니까요. 지금은 또 잘 모르긴 하는데 예전에 뭐 컴퓨터 하드, 이 하드디스크에다가 그쵸, 뭐 또 저장해놓고 막 이랬었던 것 같은데, 아, 요즘에는 이런 뭐 자동 백업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게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그쵸. 그 당시에는 뭐가 날아가고 이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알고리즘 뮤직 여기까지 사연 만나봤고요. 다음 주 추천곡도 인별그램에 올려둘 테니까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신청해주신 노래 보보의 늦은 후에 듣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FM.
1: SBS 미디어 그룹이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기자, 아나운서, 미디어 엔지니어, 교양, 라디오, 드라마, 예능 PD이며 지원서 접수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생활정보.
8: 가정의 달 5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어떤 우유를 고르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식탁에 오르는 우유, 당연한 듯 마시는 한 잔이지만 어떤 우유를 선택하느냐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특히 냉장 유통을 원칙으로 하는 국산 우유는 유통기한 14일 이내에 전달되기 때문에 신선한 상태의 우유를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고요. 또 국산 우유는 체세포 수

0: 또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원유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한 잔일수록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5월엔 신선한 국산 우유 한 잔으로 가족들에게 건강과 사랑을 선물해보세요. 김시윤입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12시엔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일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저 주디에게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있습니다. 우리 박종호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주디 안녕하세요. 저는 5년째 음식 배달 일을 하고 있는 주주입니다. 주디를 너무 좋아해서 매일 이 시간마다 12시엔 주현영 애청하고 있어요. 요즘 기름값이 올라서 더워도 에어컨을 마음껏 못 켜고 일하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주디 목소리 들으니까 시원한 기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기름값이, 그쵸. 심하죠.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 우리 종호님 일하시면서 어쨌든 좀 막 운전도 오래 하시고 조금 무리하실 수도 있는데 몸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중간중간에 시원한 음료나 그 수분 보충도 잘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희가 시원한 아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0330님께서도 신생아 육아 중입니다. 날씨 좋은 날 카페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싶은데 아직 아기가 너무 어려서 같이 외출할 수 있을 때만 기다리는 중이에요. 오늘이 생후 30일이니까 조금만 더 지나면 곧 가능하겠죠?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있잖아요. 우리 0330님 조금 이렇게 좀 바람도 쐬고 숨통 튀고 좀 구르고 싶으시죠? 이따가요. 한 3시쯤 있잖아요. 3시쯤 시간 괜찮으세요? 그때 제가 갈게요. 제가 커피 사들고 갈 테니까 가가지고 우리 걸스토크 해요. 걸스토크 하고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고 그래 보자고요. 이따가 거기 알죠? 거기서 만나요. 자, 그럼 이쯤에서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3789님께서 신청해주신 어반자카파의 그대 고운 내 사랑, 그리고 1147님께서 신청해주신 스위스로우의 하이파이브 듣고 오실게요.

어반자카파의 그대 고운 내 사랑, 그리고 스위스로우의 하이파이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5925님께서 쭈디 10살, 6살 아이들이랑 놀러 가는데요. 애들이 시간 보더니 주연영 라디오 틀어주세요 하네요. 아, 주연영 라디오 틀어주세요. 주연영 라디오 틀어주세요 하네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 최애나의 캐치캐치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근데 확실히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뭔가 아이들 뭐 픽업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이럴 때 저럴 때 나들이 하면서 이 시간대에 저희 라디오를 많이 들어주시나 봐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생각보다 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이 12시에 주연영 때문에 저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진짜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아, 우리 오구이호님께서 이 두 아이의 또 이름까지 남겨주셨다면, 아유, 이름도 이제 얘기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아무튼 우리 오구이호님의 자녀분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노래 꼭 틀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정시원님께서는 주디 쑥 인절미 선물 잘 받았어요. 아빠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침 대용으로 떡을 드시거든요. 자주 인사는 못 드려도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잘 듣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주디한테도 너무너무 힘이 돼요. 그리고 우리 아빠께서 쑥 인절미 잘 드시니까는 그것도 너무너무 다행이네요. 또 우리 5145님도 지나가다가 손글씨 대회 포스터를 봤는데요. 그래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주디는 어떤 글씨체를 갖고 계신가요? 가장 최근에 적었던 문장은 뭔지도 궁금하네요. 글쎄요. 가장 최근에 적었던 문장이라... 집에서... 글쎄요. 뭔가 본격적으로 썼, 그러니까 뭐 자잘하게 쓴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최근에 있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뭐 라디오 대본에 뭐 체크를 하거나 했을 텐데 참고로 제 글씨체는요. 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쓰는 것 같아요. 좀 무드에 맞게 쓰는데 최근에 이제 그 선생님께 스승의 날 편지를 드릴 때는 조금 뭐랄까 궁서체 느낌으로 썼던 것 같고요. 특히나 좀 친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조금 귀여운 글씨체로 좀 쓰는 편이에요. 뭐 팬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좀 다양하게 저도 뭐 글씨 쓰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듣고 올 건데요. 5925님께서 신청해 주셨죠? 최애나의 캐치캐치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헤이!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4: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케어 원해요?
8: 케어원 헤어.
7: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8: 케어원 헤어.
7: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8: 케어원 헤어.
7: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9: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1: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12시엔 주현영,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으로 바버레츠의 가신 애들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현영, 안녕!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따뜻한 봄날, 까무룩 졸음이 몰려오기도 하죠. 장거리 운전 땐 쉬어가야 안전한데요.

0: 기계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이면 농사 준비로 경운기나 트랙터 사용이 늘어나는데 충곤증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농기계 작업된 장갑은 손에 맞게, 전기가 통하는 금속 장신구는 피하고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옷자락과 신발끈도 잘 여며주세요. 또 바쁜 농번기라도 틈틈이 쉬어주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실사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만

0: 구매해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아 닥터피아.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4: 하이엠 솔루텍
2: 1544-8777.
5: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7: 헐, 엄마. 멍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멍젤?
7: 멍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멍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you get sprung.
1: 조시 다정 가정쇼 쇼쇼 쇼 쇼는 계속돼야 됩니다. 20년 동안 계속됐으니까 앞으로도 계속돼야 됩니다. 자, 컬투쇼를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 복 받으세요. 자, 대놓고 녹음하는 일요일 방송입니다. 컬트쇼 일요일 방송은 원래 뒷북 문자를 방송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단 2주간만 이번 주까지만 컬트쇼 20주년을 맞아서 쇼 단원들에게 받아본 문자 컬트쇼는 나에게 땡땡이었다 요거를 소개해드리면서 오프닝을 열겠습니다. 박선주라는 이름이네요. 가수랑 이름이 똑같네요. 아, 컬트쇼는 나에게 입사 동기였다. 어? 2007년 7월에 입사했거든요. 컬트쇼랑 함께 성장해가면서 힘든 사회생활을 견뎠어요. 컬트쇼가 벌써

벌써 20주년이라니. 저도 내년이면 이 회사에 다닌 지 20주년이에요. 와, 오래 다녔다 한 회사에. 저는 몇 년 있으면 정년이지만 컬처는 정년 없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균디 오래오래 해먹어요. 그래요. 알아서 해먹겠습니다. 예. 와, 20년을 한 회사에 다니시기가 쉽지 않은데 박선주 씨도 고생 많으셨네. 정년이면 이제 몇 살이 정년이에요? 56? 거의 60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년이면 정년, 와, 정년이면 지금 저보다 나이가 있으시, 누나네, 누나. 그쵸? 어, 정년이 된다니까. 선주 누나! 네, 고생하셨어요. 네. 자,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선주 누나한테 노래 아마 팝송 좋아하시나 모르겠네. 릭 애슬리의 노래. 아, 누나의 마음을 담아서 이 노래를 선곡한 것 같습니다. Together Forever. 영원히 함께해요.

0: Together Forever, 릭 애슬리의 아닌가 쎄 들어본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컬투쇼 20주년을 맞아서 우리 쇼단원들에게 받아본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컬투쇼는 나에게 땡땡이었다. 조각 케이크를 드립니다. 한 조각씩 주는 거죠? 네, 한 조각입니다. 예, 조각 케이크라고 뭐 한 두 조각 오겠다 기대하지 마시고 딱 한 조각 갑니다. 한 조각. 자, 유혜리 씨.
1: 컬투쇼는 나에게 수박이었다. 약 9년 전 전화 받으면 속담 맞추기 게임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어버버하고 있으니까 7살 큰딸이 잘 되는 집 가지나무에 수박이 열린다라고 큰소리 얘기해서 5만원 상품권도 받고 같이 방청도 갔었어요.
0: 와,

0: 짬 처리반 짬 타이거 짬 호랑이 두 분을 소개합니다. 괴성 자포자기 내복이버 띠띠 알배기 개사한대 졸업생 시계에 빠진 남자 십바남 코미디 각색 작가 이 작가야. 우와 신기하다 이창호.
1: 우우 아 더워.
0: 어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1: 아닙니다.
0: 어 지금 어 울라프 연습하는 거 같아.
1: 아 여름에 이제
2: 나 녹아.
1: 누구시죠?
2: 네? 울라프.
1: 트로트 배운 울라프구나.
3: 나도 가.
2: 나도 가.
1: 아 나도 가.
0: 나도 가. 나도 가.
1: 나도 간 줄 알았네.
0: 그래 배우는 안 되겠다 너. 나도 딕션이 안
2: 좋다. 딕션 딜리버리가 안 좋으니까. 예.
1: 딜리버리?
0: 배우 박명훈 전지런 개피 곽교레이터 잠자리 광목과 끄럼 천재지변 정관예우 쪽바남 스바남 곽봉.
2: 네 안녕하세요. 주말 청취율 압도적 1위 개털에서 6년째 목소리를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굿보이스 곽범입니다.
1: 넘버 원 보이스 워터 보이스. 우리 둘이
0: 아니 좀 마음껏 즐기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게스트한테 드린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좀 거드럽도 되고.
1: 와, 아니요.
2: 와 근데 1회도 인상이 안 된 것도 충격적이에요.
1: 근데 너무 감사해.
0: 이렇게 청취율 1위를 계속 하는데 이제 게스트 그거 어떻게 된 거냐?
2: 이게 보통
1: 우리가 그거를 막는 거잖아.
2: 아 맞아 맞아. 저희가 안그랬어. 아, 네, 초심으로. 예, 네, 그때
0: 그 다른 게스트를 더 줘라.
1: 맞아요.
2: 차라리
1: 저희가 원래 연 단위로 들어왔었어요. 아마 저희가. 예. 근데 이제 괜찮다.
2: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진짜 저희가 뭐 없을 때 처음 불러준 곳이 컬트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근데 동결하자는 얘기는 네가 얘기한 거니?
1: 나 안동이 얘기한 거 아니야?
2: 내가 얘기한 거야?
1: 뭐 얘기한
0: 아니 니네가 더 달라고 얘기를 안 해갖고
2: 한 번도 얘기는 안 했어요.
1: 그러니까. 저희는 아마 계속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네. 이 시간이 그냥 소중하고
2: 한 명은 확실히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0: 어 그러면 네. 그냥 계속 이렇게 나가도 되는 거예요?
1: 네
0: 괜찮아요?
2: 괜찮아요. 그래. 이 라디오가 뭐 이게 뭐 사실
1: 그래. 감사한 네. 거죠.
2: 주말 청취율 1위에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다가 사실
0: 하,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죠. 왜냐하면 라디오 청취율 우리 듣는 분들이 쇼다운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 게스트 페이가 정말 그래요? 그렇게 작아요? 이러시는 분들 많으실
1: 이것도
0: 거예요.
1: 이것도 큰 거 같아요.
2: 아 이것도 큰 거예요.
1: 맞아요. 네. 이 시간에 그냥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면서 이렇게 또 페이까지 그래. 받는다.
0: 만족하는 것 같은데 여기 동결인 것 같다, 그렇지?
1: 어 원래 지금 조정 기간인가요?
2: 동결하고 이제 앞으로 방법은 이제 게터로 와주시는 분들한테 이제 현물을 조금씩 받는 거밖에 없죠.
1: 재밌었다 싶으면 나가면서
2: 나가면서 헌금함에. 저번 주 사연 보셨죠? 돼지 배 갈라 숨쳐가신 분 얘기.
0: 오신 분들이 재밌었던 만큼 돌려주시면 그걸 이제 두 분이 나눠가시면 되겠습니다.
1: 너무 좋죠. 그 진짜 단돈 얼마라도.
2: 저번 주 들으셨는데 혹시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0: 2주째 지금 듣고 네, 계신 듣고 거니까.
2: 근데 뭐 저번 주 한 주 들어봤는데 아, 이 정도 내고 가면 딱 좋다 하는
0: 100원부터 금액이. 100원부터 가능합니다.
2: 네, 100원부터.
0: 100원부터.
2: 자, 100원. 1,000원.
0: 어, 1,000원.
1: 10배가 그냥 올라가는데
0: 100원인데도 1,000원. 1,000원을 주신다.
2: 제천에서 매주 와 주시는 분이에요.
0: 예. 예. 예.
2: 근데 기름값을 또 쓰고 오시니까 1,000원 정도면 충분하고
1: 페이백 해 드려요, 또.
2: 혹시 또 얼마 정도 생각하시니?
1: 아,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편하게.
2: 얼마?
0: 250원.
2: 우리 뭐라고?
1: 아니, 1,000원이 나왔는데?
2: 1,000원이 나왔는데 내려간다고?
0: 어, 미란이 얼마?
4: 100원.
2: 100원.
0: 아, 미란 씨가 100원이면
2: 근데 또 많이 또 뭘 들고 오시잖아요.
1: 맞아요. 예.
2: 그 안에다가 현금 좀 넣어서 주는 것도 방법이니까.
1: 그러니까.
2: 예. 이렇게 화목한 곳입니다.
1: 그러니까.
2: 네, 방청 오시면.
1: 이러니까 청취율 1인 거야.
0: 가족 같은 곳이니까. 우리 뭐 우리 방청객들이 생방 중에 평일날은 모르는 분 대부분이잖아요.
1: 네. 그럼요.
0: 근데 여긴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1: 다 가족이야, 패밀리야. 아직 두 분만 몰라.
0: 지금 뉴코미가 왔잖아요.
1: 그러니까 그죠? 두 분만 몰라, 두 분만.
2: 이러다가 조만간 여기 오시는 저기 방청객분 한번 뭐 칠순잔치 할머니 칠순이라도 한번 갈 것 같아요.
1: 경조사 같이 할 것 같은데 이제.
2: 갈 수도 있어요.
0: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제 막 친근감이 느껴지고 막 그러니까.
1: 아, 너무 좋다.
2: 근데 그런 의구심도 좀 있대요. 이게 게털이 방청이 없는데 너희들끼리 지금 페이크로 하는 거 아니냐. 있습니다 실제로.
0: 어 있을 수 있어요.
1: 네. 오해가 아니, 살만하겠는데.
0: 왜냐면 컬트쇼가 초창기에 그런 욕을 많이 먹었어요. 방청객 없는데
2: 있는 척 아니야.
0: 있는 척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막 소리 막 이펙트로 트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2: 그거는 20년 전 얘기인데 20년이 지나고 저희가 또 그런 오해를 받고 있네요.
1: 잘 되려나 보다.
2: 야 이거 내년에도 1위 하겠다 이거.
1: 야 이거 무조건이지. 앞으로
0: 우리 그 선글라스를 쓰고 오신 유쿠미가 계신데. 네. 아니 아니요 계속 쓰세요.
2: 쓰고 해주세요.
0: 계속 예 네,
2: 캐릭터가 너무 좋아서.
0: 여기 그 앞으로 잠깐만 앉아주시.

0: 감사하겠습니다. 예.
1: 여기
2: 인터뷰가 예, 있어요.
1: 예, 인터뷰.
0: 예, 예. 뉴코미 인터뷰가 있어요. 예. 자, 본인 소개를 좀 부탁 살짝 한번 들어볼까요?
2: 본인 소개.
3: 네. 전 김예지라고 예지. 하고요.
0: 예지 씨.
3: 네, 코트쇼 팟캐스트로 해서 매일매일 개털 듣고 또 연어하고 있는 중입니다.
2: 와. 네. 와. 연어하고 있다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0: 이거를 네. 그걸 연어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2: 야. 저도 그냥 빨리 유추해낸 거지. 사실 모르는 단어여 가지고.
1: 개털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3: 네, 개털을 가장 좋아하고 와우. 충북 청주에서 이제 서울 올라온 건데
0: 오늘 청주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3: 아니요. 얼마 안 됐는데 서울 생활하는데 진짜 버팀목으로 살 수 있게 해준 게 개털.
0: 와. 서울살이의 버팀목이 개털이다. 와. 야, 의미가 상당히 큰데요.
2: 네. 개털의 매력이 뭘까요? 본인이 느끼는?
3: 그 개털의 매력이 들었던 거 또 들어도 또 재밌고 편안하고 자기 전까지 듣는 그런 컨텐츠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아, 그러니까 미쳤다. 이제 남는 거 없고
2: 기억이 안 나.
0: 그냥 흘려 듣기에 너무 좋은.
3: 근데 들어도 재밌어요. 와. 그 호흡이 재밌어요.
2: 미쳤다. 근데 진짜 지금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면 뭐 어디서 섭외한 전문가분이 지금 얘기하는 톤으로 해주시니까 이게
1: 우리
2: 전혀 일반인 톤이 아니어서.
0: 아니, 톤이 좋고. 근데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3: 네, 방송 작가 하고 있고요.
2: 이렇게 되면 우리가 또 주작 소리 듣는다니까.
1: 개털 작가님 줄 알잖아요.
0: 이렇게 되면 작가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
2: 주작 소리 듣는다니까.
0: 아, 진짜 방송 작가요?
3: 네, 그리고 요즘 코미디 배우고 있어요.
1: 혹시 우리 회사 아카데미 다니시는 분이에요?
3: 맞아요. 야!
2: 아니 왜 여기 온 거야?
1: 우리 회사에서 지금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 코미디 배우 계신 학생분이시.
2: 저희 메타에 코미디를 조금 접하고 싶은데 못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카데미를 열었어요. 그래서 좀 뭐 웃음의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이런 거를 뭐 강의도 하고 이런저런 강사님들과 하는데 거기 왜 청주에서 왜 올라왔다 했더니 강의들을
0: 아니 방송 작가라며.
1: 그러니까 작가 어디, 일도 하시면서
0: 어디 어떤 프로그램 뭐 하세요?
3: 아, 청주에서 올라온 건 이제 방송 작가 하려고 올라왔던 거고 코미디 배우는 건 이제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어요.
2: 이게 또 실제로 뛰어봐야 그래. 잘 써지니까.
1: 혹시 뭐 좋아하는 코미디언
3: 짱호.
2: 창호라고 해야 알죠.
3: 아, 이창호님이야.
1: 약간 네네네. 하이 코미디 좋아하시는구나.
3: 고품격.
1: 와 맞네. 예. 미쳤다.
2: 말이 그렇게 짧은 건 누구한테 잘못된 거죠 지금?
3: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2: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우와, 최근에 들었던 인상 깊었던 그 강의가 있나요? 코미디 강의 중에.
3: 피식대학 정재영님이 특강 해주셨는데
1: 네. 내용이 뭐였어요?
2: 그 나도 궁금하다.
3: 너무 진지하고 네. 학구적이고 진짜 엘리트여서 정말 듣는데 손발 절절하고 너무 좋았어요.
1: 혹시 그 뭐 어떤 강의 내용이 있잖아요. 제목.
0: 그래 기억에 날만한 거 하나만 있는 거 얘기해.
2: 한 줄만 딱
1: 혹시 뭐 기억나는 거?
3: 고안일 것 같아요. 메타에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1: 예? 아 괜찮아요. 저희가
2: 괜찮아요.
3: 야수성이라는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코미디가 네. 되려면 네. 야수성이 있어야 된다.
1: 야수 중요하죠.
3: 네. 그래서 되게 지향하고 노력하고 싶다 생각을 했고 그 개그맨 아니 코미디언이 되면은 코미디언으로서의 삶이랑 개그 그 계속 코미디언이 분리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해 주셨는데 그런 조옥 같은 얘기들 너무 잘 감명 깊게 들었고 정말 코미디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렬하게 들었던 멋있는 분이었습니다.
1: 그러면은 지금 지향하는 코미디가 있으세요 혹시? 뭐 연기나 아니면 뭐 어떤 스탠드업이나 뭐 만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장르가.
3: 코미디를 엄청 좋아하고 코미디 덕후인데. 아,
1: 코덕이시구나.
3: 네. 끼가 이제 없어가지고 열심히.
1: 있어요. 지금 있어. 엄청 흘러요. 넘쳐.
2: 있어요.
1: 넘쳐요. 네, 넘쳐. 넘쳐.
0: 제대로 배웠는데 지금 네. 야수성이 보여요.
2: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가지고 야수를 저희가 못 보여드리는 게
0: 정말
2: 왜? 와.
1: 아니 이게 선배님이 또 대한민국의 어떤 이 코미디 극장에 또 이제 어떤
0: 네, 아이고.
1: 이 보시는 눈이 남다르시기 때문에
2: 다르죠. 네. 수만 명이 지나갔어요 옆에.
0: 만약에 이제 뭐 저랑 면접을 봤다 이제 제가 아직도 그 우리 사무실을 한다 매니저를 한다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건 캐스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아 진짜?
0: 우리 컬트 쇼 컬트 패밀리 쪽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코미디 한번 들어서 한번 해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와.
2: 그래 보인다니까.
1: 아직 연기를 코미디 연기를 보여준 것도 아니신데.
3: 네, 뭐 불러주시면 걸레즈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고요. 코미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0: 근데 이제 방송 작가는 이제 그만하고 코미디 플레이어가 되고 싶은 거예요?
3: 아니요, 학원비 내려면 방송 작가는 또

0: 일을 구해가지고 구하려고요.
1: 근데 왜 이렇게 네. 자꾸 잘리는 거예요, 방송 작가는?
2: 뭐 어떤 사고를 치는 거예요, 아니면 뭐?
0: 일을 너무 못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아예. 혹시 뭐 그러면 이 사람이 와서 강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코미디언 중에?
0: 그 최근에 배우병 걸리신 분이 계시는데 와주셔서 하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3: 범이 형 얘기하시는 거죠? 백상 그거 노미네이트 되고 나서부터 좀 저희랑 말 안 섰거든요.
0: 그 배우병 걸린 게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것도 그 배우병이어서 그런 분 기다리고 있어요.
4: 잘 친다 잘 쳐. 네. 네. 네. 좋습니다.
1: 잘하는데 작가적으로는 별론가 보구나.
3: 네. 본인이 플레이어가 되셔야 되나 보다.
2: 입으로 옮기는 걸 잘하지 손으로 옮기는 걸 잘하나
3: 그러니까
2: 봐요.
3: 그런가 보다. 네.
1: 그렇군요.
2: 감사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예지 씨라고 했죠? 예지.
5: 네.
1: 김예지.
5: 네.
2: 어 대단해. 대단해요. 칭찬해요.
3: 한번 더 있습니다.
1: 그래요. 한번 칭찬해요.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또 한번 보죠. 예. 로이 킴의 노래. 어쩌면 나.
2: 아 내 동생.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심혜진입니다. 파워FM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1999년부터 심혜진의 시네타운으로 여러분과 6년 가까이 함께 했었는데요. 매일같이 만나서 그런지 그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함께했던 이 공간에서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나니까 정말 반갑고 정말 뭉클하네요. 그때도 지금도 여러분을 만나는 이 자리가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내일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혜진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쇼. 자, 뒷사실 컬투쇼 게시판을 털어놓겠다. 2부의 문을 열렵니다. 저희가 이제 문자도 소개하지 않고 사연도 소개하지 않고 이제 1부 안에서는 어떻게든 최대한 인터뷰로
1: 떼어보기 위해서
2: 어떻게든.
0: 저한테 어떻게든. 너무 감사해요.
3: 너무 네.
0: 감사해요. 저희 개터라는 사람들로서는 일부를 그냥 저렇게 재밌게 오. 우리 김예지 코미디 지망생과 예. 이따가 시간이 되면 사연 하나 읽어보라고 해서.
3: 좋다.
0: 자 이제 사연으로 바로 갈까요? 문자 하지 말고.
2: 바로 가요?
3: 바로 가요?
0: 예, 사연으로 갑시다.
2: 문자
0: 우리가 그 한 개씩 읽은 걸 보여주고 예지 씨 하나 읽어봐.
2: 오케이. 그래야 되네. 그래야 되네. 그래야 되네.
3: 오케이 오케이.
2: 자, 내가 올라 하나짜리 줬다.
3: 오, 땡큐 땡큐.
2: 이따가 끝나고 3만 원 줘.
3: 역시 넘버 원 보이스. 자라 이야기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때는 2002년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내성적인 친구가 가을학교 축제 오디션을 봤다는 겁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김성재의 말하자면을 춘다며 힙합 스타일의 무대 의상을 입고 온 걸 보니 평소 무협소설만 있던 단정하고 조용한 모습과는 완전 딴판이었죠. 드디어 무대 시작. 조명이 켜지고 친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무대 직전까지 긴장을 많이 해서 화장실을 몇 번이나 들락거리더니 무대에 오를 때 바지 지퍼를 그만 활짝 오픈하고 열고 나온 겁니다. 격렬하게 춤을 출 때 지퍼 사이로 무언가 빼꼼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또 나왔다가 들어가고 마치 자라의 머리가 튀어나왔다가 겁먹으면 쏙 들어가듯이 바지 가운데 지퍼를 문짝 삼아 춤을 출 때마다 나왔다 들어갔다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자라 이야기였습니다. 무대 바로 뒤쪽 큰 전광판에 라이브로 친구의 모습이 보이는데 자라 머리가 보일 때면

0: 못 볼 거 본 듯이 여학생들이 소리를 질렀는데 그 친구는 본인의 멋진 모습에 환호하는 걸로 착각해 관객석 가까이에 다가가 더욱더 격렬하게 춤사위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무대가 끝나고 시상을 하는데 1등을 해놓고 상도 안 받고 집으로 튀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시 구석에서 조용히 무협 소설을 읽는 친구로 돌아왔고 그리고 우리는 그 친구를 자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냐 고영석? 자라 자라 매장 지나갈 때마다 네 생각난다.
1: 야 진짜.
0: 맞다. 성이 고시라서 고자라라고 불렀어. 보고 싶다 이 자식.
2: 야 구성이 좋네 사연이.
0: 잘 짰는데?
3: 재밌는데? 본인은 익명이고 친구는 실명을 까버리는.
2: 아, 그러니까. 아이 고자라.
0: 잠깐 이거 어때요?
4: 사연 좀 품명품.
0: 와
3: 이거 가도 될 만한.
2: 가도 될 만한이야. 이 정도면은 한 그래도 7, 8은 될 것 같아요.
3: 그럼요. 8만 원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0: 저희 쪽에서도 이렇게 하나 보낼까요? 이거 이제 이건 한번 해달라. 원래 그 제도 있었잖아요 우리 옛날에.
3: 올려보내고 승급시키고.
2: 괜찮죠? 야,
0: 괜찮은데?
3: 이게 참 아 재밌는 사연이에요.
0: 네. 오.
3: 야 저도 얼마 전에 릴스를 찍었는데 축구장에서 이 축구 속바지가 있는 바지예요. 다 웬만하면 근데 그 바지만 속바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입고 간 김에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축구를 하는데 그 팀이 이제 그 릴스를 좀 찍습니다. 근데 이제 춤추는 릴스를 찍었는데 이제 너무 팬티가 아우. 없는 채로 찍어가지고.
2: 아, 네가요?
3: 네,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뭐가 막 조회수가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0: 아니
3: 이게 뭐냐 대체?
0: 누가 가운데서 이렇게 뭐 옷을 안에서 이렇게 툭툭 치더라고요. 나오려고. 그러니까 에어리언이 에어리언이 뭔가 뜯고 나가려고
3: 곽자라,
0: 하는
3: 곽자라 곽자라 릴스.
2: 곽자라 씨가
3: 곽자라 릴스가 이제 그때 조회수가 너무 빨리 올라서. 제가 나중에 발견한 뒤에는 지우기엔 아까운 거예요, 조회수가.
0: 저는 깜짝 놀란 게
3: 이미 100만을 넘어갔고 지금은 1000만이 넘어갔고 1100만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래서, 자라 때문에?
3: 네, 곽자라
0: 근데 이제 그게 지금 19세 걸려있어요, 지금.
3: 근데 그것 때문에 조금 해외 서양권 저기 친구들한테 리스펙을 많이 받았죠. 아, 동양 친구들 무시할 게 아니구나. 여기까지. 예.
0: 영상 제목이 이제
2: 뭐요? 자라예요?
0: 터틀
2: 터틀이에요?
0: 어, 터틀
3: 잘 자라. 저기 예지 씨 뭐가 그렇게 웃긴 거죠?
0: 와이남 좋아하시네.
2: 예지가 요딴 걸 좋아하는구나. 아 예지가 요딴 걸 좋아하는군요.
3: 지금 한 코미디언의 슬픈 이야기였는데 뭘?
0: 아 웃겼잖아요. 아 이거 슬픈 이야기 아니잖아요.
2: 그것도 뭐 자라 비슷한 얘기 하나 생각나면 레전드 사인 또 하나 생각이 나죠. 네. 예. 어머니가 이제 예, 감자를 사러 갔는데. 네.
3: 예. 아, 유명한.
2: 예. 예. 예. 아시죠?
3: 예.
0: 아니, 한 번 더 복귀 한번 해주시죠.
2: 그 채소집 하는 아저씨가 이제 트렁크 팬티 같은 거를 입고 있는데 뒤에 불빛에 비춰갖고 이렇게 실루엣이 보이는 거죠. 예, 그 알이. 예, 예. 이렇게 보이니까 이제 그 아주머니가 빨리 그만 감자만 사갖고 가야 돼. 감자만 사갖고 가야 돼. 감자만 사갖고 가야 돼. 감자만 사갖고 가야 돼. 감자만 사갖고. 프랄 다섯 개 주세요.
3: 꼬여버린 거야.
0: 그럴 수 있지.
2: 그럴 수 있죠. 예.
3: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2: 그렇습니다.
3: 자, 아 이번에 진품 명품 얘기가 나와서 또 진품 명품 사연이라는 또 사연이 왔는데 우리 엄마는 뚱뚱하십니다.
2: 아유 이거 뚱뚱한 사연이 네, 많이 오네요.
3: 노사연님처럼 4.6kg의 우량아로 태어나신 모태 비만이십니다. 60년 동안 단 한 번도 날씬하셨던 적이 없으세요. 그러다 며칠 전 엄마와 집 앞 단골 미용실에 갔어요. 미용실에 들어서자 엄마 비교될 정도로 삐쩍 마르신 할머니 한 분이 머리를 말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신기하다는 듯이 자꾸 힐끔거리면서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 시선을 느낀 저희 엄마도 그 할머니를 쳐다봤고 두 사람의 시선이 딱 마주쳤어요. 그 순간 그 할머니가 우리 엄마에게 허메 아줌마는 뭐 먹고 그렇게 살이 쪘어? 말하는 겁니다. 크크크크크. 할머니의 말에 순간 저와 원장실 아 미용실 원장님은 엄마의 눈치를 받고 기분 이상한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호통치듯이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뭘 드시고 그렇게 삐쩍 말라 비틀어졌어요? 아주 멸치가 따로 없네요. 엄마의 호통에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크크크크. 그러고서 엄마가 머리를 감으러 가자 그 할머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어메 뚱뚱한 사람들이 성격 좋다더니 다 그런 것도 아니네. 아. 괜찮아.
0: 근데 이게 힙합이에요?
3: 네?
0: 이게 힙합이에요.
2: 아, 디스를 하는 거예요?
0: 앞에서 서로 그냥 다 시원하게 하시잖아요.
3: 그럴까요?
0: 그렇지. 변기에 놓고 내려 해야죠 원래는.

0: 잘 모르잖아요. 그 무슨 사건인지.
1: 무슨 쟁이를 하는 거니 니네.
2: 아, 요즘 이제 그 힙한 막 그런.
0: 조금 지나갔어요. 그래.
2: 아 그래요.
1: 아, 그래.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예지 씨의 무대를.
0: 자, 예. 자리로.
1: 아니 여기 있잖아 마이크.
0: 아 맞네. 예.
2: 제자리였습니다.
0: 자, 직접 고르게.
1: 그러니까 직접 골라.
0: 직접.
1: 자, 한번 골라봐야지 이 개털을. 이 팔을.
0: 자, 이렇게 데뷔하는 거야.
1: 자, 여기 코미디 연습생.
0: 와, 이거 쉽지 않은데 두 장은 우리도 끌고 가기 어려운데.
1: 코미디 연습생 김예지 양의 공식 컬투쇼 사연 데뷔 와. 시간입니다.
0: 이게 본인이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은 듣는 분들도 흐트러집니다. 끝까지 집중해야 돼요.
1: 혹시 중간에 모르는 글씨가 있으면 얘기하세요.
3: 집사님의 뜻밖의 일탈. 성현민님 사연입니다. 이번 주 교회에서 집사님 본인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집사님께서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일을 했더니 최근에 손에 통증이 오며 점점 손가락이 굳어가는 느낌이 드셨대요. 그러다 결국 손가락이 딱딱하게 굳어서 굽혀지지를 않으셨다고 해요. 하필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이요.
1: 아, 오 지금 좋아. 소재는 좋아요.
0: 너무 좋아. 너무 좋아.
3: 그런데 주먹을 쥐면 본의 아니게 가운데 손가락만 펼쳐 보이는 손가락 욕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 아니 아이고 이게 뭐야 남사시럽게. 평생 욕 한 번 안 하고 평생 착하게 살아온 내가 희종일관 손가락 욕을 계속하고 있다니. 계속 이렇게 지내다가는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에 바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셨대요. 어떻게 오셨죠? 라고 묻는 의사에게 아 그게 라며 손을 내밀었는데 대뜸 손가락 욕을 당하신 의사 선생님은 당황하시며 아니 어디가 아프신 건지 얘기를 하셔야지 저한테 손가락 욕을 하시는 겁니까? 불만 있으시면 얘기를 하셔야지 이렇게 욕하는 건 좋지 않아요 라고 다그쳤고 그 얘기를 들은 집사님은 그동안 욕 한번 하지 않고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나 생각이 들며 서러워져서 엉엉 우셨다고 해요. 집사님의 별명은 방아쇠 증후군이었답니다. 유유. 의사와는 오해를 풀고 치료를 잘 받고 나왔는데요. 이게 한 번에 낫는 병은 아닌지라 일요일날 교회에 오셨을 때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교회 현관 앞에 서서 성도들과 일일이 인사를 하시는데 집사님은 평소처럼 존경의 의미를 담아 왼쪽 가슴에 손을 올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셨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가운데 손가락만 올라가 있었던 거죠.
2: 아 이렇게 이렇게.
3: 너무나 깜짝 놀란 목사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오 주, 어찌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 말을 들은 집사님은 그제서야 자신의 가슴 위에 올린 오른손을 바라보시고는 아이고 뭐니나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셨죠. 자투지종을 들은 목사님께서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를 해주셨고 집사님은 또 울면서 집에 가셨답니다.
0: 네, 와, 잘 읽었어요.
2: 어려운 사연이었어.
1: 잘했어. 잘했어.
2: 어려운 사연이었어.
0: 어차피
2: 어려운
0: 웃음이 크지 않은 사연이
2: 그래. 네. 네.
1: 끌고 가신 거잖아요. 개털에서 이 정도면 아주 잘한 거야.
2: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0: 잘했어.
2: 네. 와, 잘했어. 잘했어.
1: 아니 그 톤도 전 좋고
0: 네, 좋아요. 예,
1: 약간 뭐 이런 방송에서 긴장할 만한데 본인 스스로도 그냥 이렇게 잘 캐릭터도 와, 잘 이렇게 야. 소화하시는 것 같고 가끔 한 번씩
0: 와도
1: 괜찮을 것 같아요.
0: 네. 네. 아니 지금 주말 청취율 압도적 1위 프로그램이에요. 부담감 이겨내고 이 정도 읽은 거 대단하신 겁니다.
2: 거예요.
0: 네. 네. 근데 조금 이제 긴장이 되면 목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버릇이 조금 있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각기목을 대면 되는 거니까.
1: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잘하네 예지. 노래도 잘할 것 같아 내가 보기.
2: 노래 잘하세요?
0: 노래 한곡 하실래요?
2: 노래 하실래요? 하시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고.
1: 여기 노래 잘할 것 같아 갖고 그래.
0: 뭐 개인기가 있으면 선을
1: 배. 그래 이게 개인기 개인기. 네.
0: 요즘 뭐 개발하고 있는 거라든지.
2: 아까 뒤에서 하시던 거 역대 대통령. 대통령으로 막 대화하시는 거 하시던.
0: 근데 조금 헷갈려 하시더라고. 최규하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지.
1: 아니 거기까지 올라갔어.
0: 네.
1: 아,
0: 그 조금 헷갈려 하시더라고.
1: 본인은
2: 임시정부 뭐 이런 얘기 했었어.
1: 대한민국에.
2: 혹시 뭐 노래 하실 괜찮으세요?
4: 다음에 또 오면 노래하겠습니다.
2: 오, 네, 아, 그래. 다음은 노래로.
0: 다음이 있을까요?
1: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기존 게스트나 스페셜 DJ들 뭐 연예인들 가수들 많이 나오지만 전혀 데뷔한 적 없으신 분이.
0: 맞아. 그러니까
1: 잘했어. 쇼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유명해지신 분들이 꽤 있어요. 예전에도.
2: 맞아, 맞아. 아,
0: 예전에 맞아. 박경림 선배나 뭐.
1: 박경님은 저쪽에 라디오 저 별이 빛나는 밤에 뽐내기.
2: 거기, 거기.
0: 그러니까.
1: 별밤 뽐내기에서 유명해지고 거기 네. 이기찬도 그렇고
0: 아,
1: 그렇잖아요.

0: 그렇죠.
1: 예, 예. 개털이 약간 스타 등용문이 될 수 있겠네요.
2: 코미디를 좋아하시는 분들.
0: 우리도 아직 스타가 안 됐는데.
1: 그러니까 우리도 돼. 우리도 이걸 통해서 스타가 돼.
2: 아니 저 컬투쇼에 성우녀라 그래갖고 한번 처음 나올 거야. 부산 성우녀. 그러니까 통화를 했는데 네. 생방송 중에 이제 무슨 뭘 하고 이제 개인기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부산 성우녀로 유명해져갖고 실제로 자기 프로그램을 방송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0: 진짜 부산에서?
2: 예, 예, 부산에 KNN인가 어디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예 성우로 데뷔를 해갖고 뭐 이렇게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도 마찬가지고 유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석자가. 그리고 이제 뭐 걔 누구지 걔 아유 어려 그 커갖고 이제 그 뭐니
0: 커가지고
2: 무슨 청이라 그러는데
0: 되게 큰 사람 최홍만 형님?
2: 일사 네, 기억나면 얘기해 드릴게요.
1: 네? 박진청. 아니 아니.
2: 아니 그 우리 먹을 때 그 왜 음식들과 네.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아이씨.
0: 음식들을 다 이렇게.
2: 이거 듣고 와서 하자.
0: 예. 음식들.
2: 셀럽파이브의 셔터.
0: 셔터.
3: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토크 인사드려요. 아홉 나이에도 너무 좋아. 셀럽파이브의 셔터. 부터

0: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게 식약청 직원이 되겠다고 했던 초등학생 문화성 군이 생각이 납니다.
1: 와, 됐으려나요?
0: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니까
2: 궁금하다.
0: 국민의 올바른 먹거리를 위해서 제가 식약청 직원이 되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래서 와 그랬고 그 친구도 그 당시 꽤 유명했던 이름이고 그 김혜지 양처럼 이렇게 딱 갑자기 이렇게 네. 김혜지 씨 한번 듣고 싶어요. 다음 주에 저희 어디든 게시판이나 문자로 그런 말이 올라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생방이 아니기 때문에
1: 김혜지 씨 기회를 한번 더 줘라.
0: 더 줘라.
1: 한번 더 듣고 싶다. 뭐 이런 문자가 오면 저희도 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지 씨.
3: 아카데미로 연락드리겠습니다.
1: 네네.
2: 와우. 왼손으로 경례를 다
1: 왼손으로 경례를 해버리니까 뭐 받기도 애매하고.
0: 자 사연 읽을까요? 네. 사연 한 개만 더요.
3: 선배가 읽었지.
0: 어.
1: 내가 읽었지라고 하고 나한테
0: 아니 읽었는데. 예지가 읽었잖아요.
3: 그러니까
1: 네가 읽고 내가 읽고 예지가 읽고 너지.
3: 그래?
1: A4 용지로 한 대 맞을래?
3: 너무 아파. A4 용지로 맞으면. 딸의 망언 송명철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0: 20여 년 전 우리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학부모 참여 수업이 있어서 갔는데 수업이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단체 합창을 할 때였습니다. 박학기 씨의 노래 아름다운 세상을 부르는데 작은 가슴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그때 울 딸이 벌떡 일어나더니 큰 소리 외쳤어요. 울 엄마 가슴은 됐다 큰데? 그러자 울 아내는 딸의 입을 틀어막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줄행랑을 쳤답니다. 가족이니까 할 수 있는 네. 따님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와,
1: 꽃동네에 봉사를 갔는데 2박 3일 봉사를 갔는데 2박 3일 내내 이 노래를 틀어줘요.
2: 작은 가슴 가슴마다.
1: 와, 진짜 한 두 달을 불렀던 것 같아요. 돌아와서도 머릿속에 맺혀 있어가지고
3: 그걸 두 달을 바깥으로 막 불긴 좀 가사가 그 부분이 막 혼자 다니면 대중교통 하는데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1: 그러니까요.
2: 작은 가슴
1: 걸어다니면서
3: 오해받을 것 같아.
1: 아무리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가서 다른 노래를 불러도 그때뿐이에요. 또 나오면 또
2: 작은 가슴 가슴.
1: 네,
3: 장훈이 형이 갑자기 지나가시네. 장훈이 형.
1: 오, 장훈이
3: 우리 장훈이 형님이 갑자기 지나가세요. 아, 아, 장훈이 형.
4: 뭐 하는 거야?
3: 잠깐 앉아요, 형. 녹음하는 거예요. 녹음하는 거야.
4: 아, 시간 중이에요?
3: 지금 녹음을 하고 있었어 지금.
4: 아, 그래요?
3: 네, 일요일 방송 녹음 중입니다. 와. 아니 지금 뭐 하러 여기 11층 올라오셨어요?
4: 주현영 씨 라디오 왔는데.
5: 왜?
4: 범이도 앉아? 나가.
5: 왜?
4: 나가지 뭐.
5: 저 제 자리예요 여기.
4: 나가래. 할 만큼 했잖아.
5: 나가.
4: 저기 창정이 흉내 한번 하고 나가. 녹음하러. 녹음.
3: 아, 녹음하러. 네,
4: 그저 그, 아, 그거 걸트쇼에서 한 거.
3: 뭐 어떤 거?
4: 그 전 애인 그거 예. 기사 링크 1위 올라와서 내가 댓글 안 봤어. 내가 볼 때 반반이야 그거. 그 앞을 그래서
3: 명신 누나.
4: 아니 명신 누나 말고 예전 애인
3: 그 이런. 예전에 이런 얘기하기로 했잖아. 왜 안 하고 있어 그때.
5: 또 마카오 같이
4: 아니
5: 이제.
4: 그게 아니라 그렇게 나오니까 예. 내가 그걸 바람 나쁜 사람처럼 돼 있더라고. 그래서 댓글을 안 봤는데 100% 악플 선플 5대5야. 그래서 자연빵 아니 자연빵 아니라 순리적으로 순리적으로 그녀가 이혼한다면 아 그녀가 너무 아프게 해서 그냥 결혼할 마음이 이거였는데 예. 아, 그게 갑자기 왜 많이 본 기사 1위에
5: 맞아 저도 기사에서 맞아. 봤어요 기사.
4: 보니까 느낌이 예. 아, 이 사람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아? 예. 어땠어요?
5: 그걸 좀 남이 행복하게 사는 걸 조금 망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까지 좀 받았거든요.
4: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알아 그렇게
3: 아니
4: 유도를 해 가스라이팅.
3: 아니 근데 그 전 여친의 남동생은 지금도 만나요 형이.
5: 그러니까
4: 다음 주에 생선구이 먹기로 했어요.
5: 아니 근데 헤드라인만 보면 또 그렇게 보이는데 아니, 또 안에 들어가서
3: 그 전 여친 생선구이를 좋아하고 생선구이 식당을 형이 차린 거야. 언젠가 오겠지 하고.
4: 아 그럼 그 얘기 뭐 하러 해? 지금 다 진압이 됐는데.
3: 아, 그래, 진압이 됐어. 아 그,
6: 이거 영화 내용이잖아. 이거.
5: 지금 근데 듣는 분들은 정신이 너무 없을까 봐. 아니 갑자기 작은 가슴하다 갑자기 형님 들어오셔가지고 무슨 생선구이집을 뭐 얘기하다가
4: 더 웃긴 건 쇼츠에 올라왔는데 네. 그걸 또 누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저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요. 김정은은 순애보에서 올라왔는데 네. 댓글이 한 200개인데 못 보겠는 거야.
5: 안 보시는 게 나을 수도
4: 안 보는 게 나아. 네. 내가 여기 들어가면 네. 네가 사람이냐 너 주둥이 조심해.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6: 너 지금 여기 어떤 라디오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세요.
5: 아, 형님 라디오에 저희가 온 거죠 지금.
4: 내가 DJ잖아 여기. 개편 때부터 맡은 거 아니야.
3: 감사합니다 님. 네. 감사합니다 님.
4: 한참 그 녹음 지루했을 텐데 제가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5: 괜찮습니다
4: 님. 네.
3: 땡큐 땡큐 형.
4: 들어오자마자 미친 듯이 던 진짜.
1: 땡큐 땡큐 다네.
4: 네 죄송합니다.
5: 네 아 감사합니다.
6: 아유. 1위를 하냐 씨.
1: 제일 재밌으신 것 같아요.
5: 맞아 너무 멋있어.
3: 아, 장훈이 형의 난잡한 토크였습니다.
1: 예예.
3: 자, 광고 듣고 올게요. Here we go.
7: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3: 안녕 안녕 서감이요.
2: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3: 안녕 안녕 서감이요.
2: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3: 안녕 안녕 서감이요.
2: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지 냉면.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0: 저희는 사연 몇 개 있냐 오늘 아니죠 한
1: 모르겠어요.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0: 그 정도겠나.
2: 네. 제일 중요한 건 김장훈 형님의 사연을 들어봤다라.
1: 네. 맞아 맞아. 맞아.
0: 박범 이창호 씨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콩콩이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장훈이 형이 두 번째 전 여친분 많이 사랑했다고
3: 꼭 좀
0: 대신해서 전해드리면서
3: 털었네. 그래도 털었다.
0: 예, 털었네. 털었어. 저는 3, 4부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0: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0: 도착.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6: 전 세계가

0: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5: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6: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5: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8: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이사 한 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10: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11: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12: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13: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4: 아우디 A6와 함께하는 지금 잠시 멈춰 나를 마주할 시간. 감각적 디자인, 진보된 디지털 경험, 드라이빙 어세스턴스까지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존재감, The New Audi A6.
1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0: 잠.
1: 두시달쇼 걸트쇼 상품 안내입니다. 자동중문 태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남인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자연치아를 지키는 닥터미니쉬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베베스완에서 허리 편한 조끼하기띠, 국민유산균 딱좋아 청인에서 청인 멜라바이오틱스, 언제나 세탁은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퍼브에서 화장품 세트, 눈 건조 눈 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식품, 디자인을 담은 바람 1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키높이 신발, 건강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치과의사가 만든 구강 브랜드 구강탄탄에서 잇몸 유산균, 꽃배달 전문업체 컬트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려버립니다.

0: 하늘을 털어라 이름하여 하털. 자, 일요일 3, 4분은 방청객들과 함께 또 이 반 스페셜 DJ 반스디와 함께합니다. 반스디 반스디 반스디 반 문세유.
1: 예, 반스디 문세유입니다. 부끄러진 이 더위에 이 날씨 덕분에 철없을적 내 기억 속에 비행기 타고 가고 싶은 남자 개그맨 문세유입니다.
0: 비행기 네. 잘 되고 있죠?
1: 아, 비행기가 쭉쭉 순항 중입니다.
0: 아, 순항 중이에요.
1: 순항 중입니다.
0: 아, 연료가 떨어진 않았나요?
1: 연료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떨어질 때쯤 누군가 또 들어줘가지고 또 가고 또 가고.
0: 아, 그렇죠? 또 가고 또 가고.
1: 아주 끈질기게 좀비처럼 가고 있습니다.
0: 예, 계속해서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 비행기 한번 다 담아서 여러분 플레이리스트에 넣어주길 바랍니다.
1: 네, 주말에 딱 듣기 좋은 노래입니다. 주말에.
0: 주말에요?
1: 예, 주말에.
0: 평일에는 괜찮아요?
1: 평일보다는 평일 어디 떠날 수가 없으니까. 예, 아, 예, 주말엔 떠날 수 있잖아요.
0: 예. 자, 이제 오늘 컬투쇼 방대한 하드를 탈탈 터는 네. 다시 듣기 코너입니다. 예, 이번 주에 털어볼 사연은요.
1: 그렇습니다. 천은주 씨의 엄마의 기내식.
0: 자, 그리고 익명으로 보낸 말똥.
1: 이매경 씨의 마트 할아버지.
0: 익명으로 보내신 말실수.
1: 자, 이 사연 말고도 준비되어 있는 사연이 많으니까요. 어디 한번 웃어볼까요? 하! 털!
0: 천은주 씨 사연입니다.
2: 저희 어머니의 최고 학력은 초등학교이시고요. 현재 78세의 할머니시죠. 영어를 배운 적이 없으셔서 알파벳을 가르쳐드려도 매번 잊어버리시지만 삶에 별로 불편함은 없으세요. 그런 어머니께서 친구분들과 호주 여행을 가셨죠. 저가 호주 여행이라 아 저가 호주 여행이라
0: 저가가 있길래 저가 호주 여행을 보내드린 줄 알았네.
2: 저가 호주 여행이라 비행기는 외국 비행기였고 스튜어디스도 당연히 외국인이었죠. 기내식 타임. 앞줄부터 스튜어디스가 뭘 먹겠냐고 물어보며 음식을 날아주고 있었죠.
0: 뭐 비프 or 치킨 뭐 이렇게 얘기하죠.
2: 네. 치킨 뭐 이러죠. 엄마는 영어를 잘 모르고 메뉴판에 나온 글씨도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았대요. 잠시 후 다가온 스튜어디스가 엄마에게 뭘 드시겠냐고 물었어요. 당연히 못 알아들었지만 눈치 백단인 엄마는 엄지손가락을 펴고 다른 손가락은 다 모으고 양손을 귀 위쪽 머리에 대고 엄마 엄마
0: 여기도 됐구나
2: 엄마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튜어디스가 알아듣고 소고기를 줬다고 합니다.
0: 귀엽다 어머니.
3: 무관심한 남편. 오늘 아내분들의 사연이 많네요. 글쓴이 김미애 씨입니다.
4: 결혼 30년 차 남편이 나한테 얼마나 무관심한지 이번에 다시 알게 됐어요. 열흘 전 동창생 몇 명과 패키지로 유럽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분명히 남편한테 미리 얘기했고

0: 먹고 짐도 싸느라 며칠 전부터 부산을 떨어댔는데 파리공항에 도착해서 얼마 안 있는데 휴대폰으로 문자가 날라오더라고요.
1: 어디?
0: 파리. 답장이 왔어요.
1: 그럼 난 찹쌀 도너츠 올 때 편의점에서 캔맥 두 개도
2: 파리.
0: 남편은 제가 빵집에 가 있는 줄 알더라고요.
3: 아 바게트 빵집에.
2: 아하. 오, 그럼 난 찹쌀 도넛 왔어.
1: 오케이.
2: 깻맥집 두 개도.
0: 휴대폰 꺼버렸어요. 아. 짧은 사연이었습니다. 아.
4: 익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5: 저는 올해 29. 만성대장증후군이 있는 여자 사람입니다. 가족들과 여름휴가로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가족여행이고 특히 저는 제주도를 처음 가게 돼서 너무너무 두근거렸죠. 여행 둘째 날 제주도의 자랑 성산 일출봉에 갔어요. 엄마 저기 봐 말이 있어 말이. 아이고 어머나 진짜 말이네. 성산 일출봉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말들이 저를 반겨줬어요. 진짜 제주도에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산 일출봉은 생각보다 너무 높았어요. 한참을 올라가는데 오랜만에 운동을 해서 그런지 장들이 막 갑자기 활발하게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뱃속에서 부글부글. 아 배가 또 왜 이런데? 엄마 나 방귀 나올 것 같아. 엄마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냥 껴 아무도 없어. 전 조심스럽게 방귀를 꼈죠. 펑. 방귀를 끼고 나니 다시 장이 진정이 됐어요. 식은땀이 나던 것도 사라지고 편안해지더라고요. 아 이제 살았네. 근데 잠시 후 또 장들이 부글거리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주변엔 아무도 없었죠. 전 자신감을 갖고 다시 한번 펑 꼈습니다. 근데 계단 코너에서 한 커플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방귀 냄새는 옅어졌을 테니 전 모르는 척 당당히 올라갔죠. 커플 중 여자가 말했어요.
6: 자기야.
2: 어, 왜?
6: 여기서 말똥 냄새 난다.
2: 그래? 어이, 정말이네.
5: 여자는 계속해서 투덜거렸어요.
6: 아, 나 진짜 토할 것 같아. 아, 진짜 말똥 냄새 계속 나.
5: 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겁이 났어요. 혹시 이 냄새가 말똥 냄새가 아니라 내 방귀 냄새인 걸 눈치채면 어떡하지? 불안했어요. 그때 엄마가 뒤돌아보면 그 커플한테 외쳤어요.
6: 저기요! 먼저 올라가세요! 제 딸이 장이 안 좋아요!
5: 커플들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고 황급히 저와 엄마를 지나쳐 빠르게 성산 일출봉을 올라가더군요. 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7: 임혜경 씨의 사연입니다.
2: 오이씨.
7: 마트에서 일할 때 맥주 시음 행사 기간 지나가는 분들께 한 분 한 분 작은 일회용 컵에 맥주를 따라드렸어요. 그때 한 할아버지께서 조금씩 천천히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말없이 제 앞에 서셨어요. 아, 할아버지 한 잔 시음하시겠어요?
8: 네.
7: 한 잔을 음미하시고 계속 서 계셨어요. 더 드릴까요?
8: 네.
7: 두 분을 드시고 계속해서 서 계셨어요. 다른 제품도 맛보시겠습니까?
8: 네.
7: 짧고 단호한 대답만 하시는 할아버지께서는 다섯 잔을 드시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라면 행사 쪽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작은 종이컵에 라면을 한 젓가락과 국물을 받으셔서 다시 제 앞으로 오셨어요. 아, 또 다른 제품 드셔보시려고요?
8: 네.
7: 라면은 왜 안 드시고 가지고 계세요?
8: 안주.
7: 할아버지는 다시 여러 잔을 드셨고 저에게
8: 안녕.
7: 이라는 말만 남기고 가셨는데 10분 뒤에 다시 오시다니 조용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8: 저기 저 혹시 대리운전 좀 불러줄 수 있어요? 내가 차를 가져온 걸까?

까먹고 술을 마셨어요. 저를 웃음이 났지만 당황하지 않고 평소에 식대 단 걸로 영화는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를 가서 불렀어요. 그런데 30분 뒤 대기사님과 할아버지가 같이 다시 제 앞으로 오셨어요. 저는 놀라서 할아버지 왜요?

0: 태긴 노라버니가 소녀 감성 저희 엄마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라고 욕을 해오셨네요.
1: 요구죠 요구. 네. 욕을 한 것처럼 들렸어요.
0: 네, 요구를 해오신 거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소녀 같은 감성으로 독특한 언어 세계를 가지시고 말실수를 곧잘 하시는 편이에요. 50대 중반이신데도 너무나 소녀 같으셔서 날씨가 좋으면
2: 하늘도 푸르고 마음도 푸르네?
0: 라고 문자를 보내시곤 하세요. 그렇지만 말실수를 또한 잘하셔서 예를 들면
2: 야 CD 플레이어 챙겼니? 라고
0: 하신다는 게
2: 디스플레이어 챙겼니?
0: 라고 하시거나 제가 기숙사에 있을 때
2: 룸메이트 들어왔니를 예 매트리스 들어왔니?
0: 많이 다른데요. 라고 하시기도 하죠. 기숙사에 매트리스는 들어와야 되죠. 그죠? 하루는 어머니가 오빠 옷을 사오셨는데 옷에 관심 없이 컴퓨터를 하고 있는 오빠에게 진지하게
2: 주호야 입어보고 싶은 욕망이 없니?
0: 라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번엔 친구분과 제주도에 다녀오셨는데 너무 즐겁게 다녀오셨나 봐요. 아직도 감상에 젖어있는 어머니께
2: 엄마 어땠어?
0: 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감성적인 말들을 늘어놓으셨어.
2: 무엇보다도 일출이 얼마나 멋지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데 그 바다 위에 그 광경이 정말 정말
0: 어머니는 점점 흥분하시더니
2: 정말 정말 가관이더라.
0: 귀여운 우리 엄마 사랑해요 하셨네요.
1: 이분한테 냉장고 드려야겠네. 네,
0: 정말 귀엽네요 이분. 네,
1: 귀엽네요.
0: 윤선욱 씨. 아 재밌는 어머니의 사연.
3: 제목은 사로바. 응? 글쓴이는 익명이십니다.
4: 이게 사로바라는 게 사격할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100m 관역을 거기를 봐서 거기를 쏴라. 그거를 이제 사로바라고 얘기해요.
5: 아 사로보라는 거죠?
3: 사격하는 길
4: 관역 있죠. 네. 백사로바 그럼 100m짜리 관역을 계속 쏘라는 거예요.
3: 네. 백사로, 250사로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거예요 일단. 아, 짧은 정보였습니다. 저는 해병대 출신입니다.
4: 아싸!
3: 이야, 해병대. 보통 육군에서는 사격할 때 감독관이 준비된 사수로부터 250 사로바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사로에 있는 표적지를 잘 보라고요. 하지만 해병대는 좀 다릅니다. 해병대 사격할 때는 준비된 사수로부터 253 이놈의
5: 아니 잠깐만 웃기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웃기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3: 이런 식으로 해요. 예.
4: 네? 진짜 해병대 이렇게?
3: 네 이렇게
4: 하죠. 살을 길게 늘린다고?
3: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끊느냐 로를 끌 건가 살을 끌 건가인데
4: 253로 봐! 이렇게 하거든요.
3: 우리는 살을 끌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병장 때 조금은 어리버리한 신병이 들어왔더랬습니다. 사격 연습을 하는데 역시나 완전 얼어 있더군요. 신병의 차례가 왔고 대대장님께서 외쳤습니다. 준비된 사수로 밑에 253 나와! 사실 사격 도중에 말하면 난리가 납니다. 헌데 신병은 대장님께서 253 이러면 네! 반드시 살아서 뵙겠습니다!
4: 살아봐!
3: 사로를 보라는 걸 어떻게든 살아봐로 들었나봐요. 사로봐 신병. 지금은 잘 사나 모르겠네요.
6: 아... 250!
5: 250살까지!
3: 살아보라고.
5: 자 장선아 씨의 사연입니다.
7: 안녕하세요. 경북 포항시에 사는 초딩 두 딸이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 쉬는 날

0: 온 가족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홈쇼핑에서 후라이팬을 팔고 있더라고요.
1: 남편이 이제 본 거죠. 봐라 봐라, 저 후라이팬이 절대 안 벗겨진단다.
0: 자긴 요리도 안 하면서 무슨 후라이팬에 관심이 저렇게 많은지. 전 못 본 척하고 있었죠.
1: 이야, 저거를 다 준단다.
0: 이래도 제가 대답이 없자 TV 볼륨을 크게 높이더라고요.
1: 자, 이거 보십시오. 스탠 후라이팬 일체형 손잡이인데 이렇게 맨손으로 잡아도 하나도 안 뜨겁습니다. 이게 특허 기술이거든요. 봐라 봐라 봐라, 저거 하나도 안 뜨겁단다. 사자 사자, 살까? 어? 살까? 주문할까?
0: 그때 옆에 있던 초등학교 2학년 막내딸이,
2: 아니야, 저 아저씨 스님이라서 뜨거워도 다 참는 거야.
3: 스님이요?
4: 연경원 씨인가 보네.
2: 아! 아빠, 스님이 거짓말하는 거니까 절대 사지 마.
4: 아, 진짜 써있네.
0: 뭔 소린가 싶어서 TV를 봤더니 염경원 씨가 번호 위에 있는 프라이팬 손잡이를 맨손으로 들고 있었어요.
5: 스님은 안 뜨겁다는 생각을 왜 했을까요?
1: 아니,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뭐.
5: 설사장?
1: 스님들, 그렇죠.
5: 설사장, 뭐, 소림사?
1: 막, 아, 그렇죠. 뜨거운 데다가 막. 아, 손 놓고. 손 놓고.
5: 확고한 신념이라는 제목으로 정태연 씨께서 보내셨습니다.
6: 아, 이곳은 전라도 광주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매사에 신념이 확고한 분이시죠. 하루는 6살 딸아이가,
2: 할머니 치킨 먹고 싶어요. 치킨, 치킨
6: 하고 조르더라고요.
5: 전라도 분이신 거예요, 친정어머니, 할머니가.
2: 아따, 아가는 그딴 거 먹는 거 아니야? 안 돼요.
7: 왜요? 치킨 말해요, 맛있다고요. 치킨 사주세요.
2: 아가는 그런 것을 먹으면 못 쓴다게. 정 먹으려면 어? 차라리 통닭을 먹어.
6: 에? 아니, 치킨이 통닭 아닌가요? 엄마는 바로 광주에서 제일 유명한 양동 통닭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2: 아따, 여기 후라이드 통닭 한 마리 갖다 주시오. 아가가 먹으려니까 어? 잘 튀겨주시오.
6: 맛있더라고요.
2: 엄마, 치킨하고 통닭하고 무엇이 다르대? 아야, 치킨은 인스턴트 식품이고 통닭은 기름에 튀긴 것이지.
6: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희 엄마는 지금 퇴직하셨지만 30년 넘게 고등학교 영양사로 근무하셨어요.
1: 와, 대박. 와, 영양사로 근무하셨는데
3: 통닭과 치킨의 차이를. 인스턴트.

0: 아이고, 아 재밌어. 재밌어.
1: 아이고 재밌어.
0: 아이 뭐 사연 뭐 들을 때마다 아, 재밌어.
1: 너무 재밌네.
0: 아, 아, 아 재밌어, 재밌어.
1: 참 정말 대단해 정말.
0: 아 웃겨
1: 정말.
0: 아 내가 아, 기억도 안 나고 그렇게 뭐 들을 때마다 웃겨.
1: 아 야, 어떻게 이걸? 아 또 그러니까 또 웃기네.
0: 아유 재밌었네요.
1: 아유 재밌어. 아,
0: 그럼 저희도 다음 주에는 네. 또 컬투쇼 하드를 쫙쫙 뒤져갖고 재밌는 걸 방송놈들이 뽑아갖고 아, 맛깔지게 편집해서 갖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4부는 고막을 털어라 고토로 갈 거예요.
1: 네. 자 오늘 아, 고털은요 아, 10년 전에 데뷔할 때는 그저 귀여운 막내였는데 말이죠. 어허. 이제 어엿한 솔로 아티스트로 돌아온 아스트로의 윤산아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0: 와, 자, 윤산아 노래 하나 듣고 윤산아 만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보아입니다. IDP's B.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난 이제 DJ도 노래하고
2: 여기 모여라
1: 청취자도 노래하고
2: 붐샤칼라
1: DJ도 웃고
2: 샤칼라
1: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쇼리 실라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3: 요즘같이 날씨가 좋아지면 공원으로 피크닉 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유럽에서는 공원의 날이 있다고 합니다. 공원의 아름다움과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유럽 공원의 날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유럽의 각 나라마다 공원을 즐기는 모습이 다르다고 합니다. 도심 속 공원이 많은 영국은 잔디밭에서 피크닉을 즐기거나 산책하는 경우가 많고, 프랑스에서는 조용히 공원에 앉아서 쉼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많다고 하죠. 또 정원과 숲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독일은 하이킹처럼 자연을 체험하는 산책 문화가 발달했다고 하는데요. 유럽 사람들에게 공원은 방식은 다르지만 일상 속 휴식을 즐기는 선물 같은 공간인 겁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oy. 자, 말 그대로 듣고 계신 우리 쇼다는 분들의 고막을 탈탈 털어갖고 네. 당신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콧단 코너가 되겠습니다.
5: 그렇습니다.
4: 오늘은 이분의 신곡과 재미난 토크로 30분을 알차게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5: 그렇습니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딱 10년 전 대중의 마음속에 별이 되겠다며 교정기를 낀 채 데뷔했던 풋풋한 고등학생이
4: 예, 교정이 끝났어요. 교정이.
5: 교정이 끝났습니다. 자, 모든 열심히 하는 아티스트로 잘 컸습니다. 아스트로의 윤사나 씨입니다. 야하!
6: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막내 사나에서 솔로 가수로 돌아온 윤사나입니다.
4: 이야, 산하.
5: 윤사나.
4: 이름이 오. 멋있어.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산하. 산하라는 이름이.
6: 진짜 기억에 남으세요? 네.
4: 그럼요, 산하.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산 무슨 하예요?
6: 나을산에.
4: 나을산에.
6: 나을산에 하랴하.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저도.
4: 이제.
5: 네. 예. 나을산에
4: 일단 나 좋은 뜻이에요. 할애를 한다 일단.
5: 그러니까요.
4: 2020년 5월에 신곡 노크 홍보차 아스트로 멤버들이랑 나 같이 온 게 마지막이고 딱 6년 만에 지금
5: 6년 찾아왔습니다. 만에 나온 거야.
6: 맞아요.
4: 근데 아까도 이제 우리 방송 나가기 전에 얘기했는데 그냥 남자가 돼서 나타났다.
5: 그러니까 이미지가
4: 그때는 이제 애기애기한 맛이 좀 있었는데 네. 귀여운 맛.
6: 그때는 제가 6년 전이다 20살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네, 27입니다.
5: 야, 아직도 소 영이네.
4: 그렇지, 영이지.
5: 아직도
4: 소 영이에요.
5: 완전 애기 티가 없는데요 이제는. 그죠? 자, 교정기를 낀 채로 데뷔했다고 했는데 자, 요 사진 한번
4: 그때 사진 한번 볼까요?
5: 그때 사진 있어, 그때 사진.
4: 아, 아니요, 그때 아니요. 사진 너무 귀엽습니다.
5: 아, 귀여워.
4: 이야, 교정기가 무슨 액세서리 같아요, 그죠?
5: 와, 아, 진짜 귀엽네.
4: 야, 벌써 그러면 이제 데뷔한 지가 얼마나 된 겁니까?
6: 제가 이제
4: 딱 10년?
6: 데뷔한 지 10년 됐고요.
5: 딱 10년이고.
6: 이제 11년 차.
4: 와, 11년 차.
6: 벌써.
4: 그래도, 벌써.
5: 예. 그래도 뭐 데뷔 10주년 축하해드려야죠. 10주년 축하합니다!
6: 야! 감사합니다. 예.
4: 그러면 10년 전 17살이었어?
6: 맞아요.
5: 와, 17에 데뷔라고요? 대박. 아니 그 11년 차 이제 연차를 11년 차인데 그 선배가 된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이제 후배들 굉장히 또 많잖아요.
4: 그 뒤로 되게 많은 아이돌들이 후배로 많이 데뷔를 했죠.
5: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면 뭐 이제
6: 그러니까 저도 한 17살 때 선배님들이 해주시는 말씀들이 아 이제 보기만 해도 풋풋하고 귀엽다라는 말씀이 이제 제가 좀 후배분들을 보면서 느껴요. 이런 느낌이셨겠구나.
5: 누가 좀 귀여워해줬던 기억이 있습니까? 예전에 데뷔할 때 아유 귀여워 17살이라고 말면서 좀 오래됐다 그지?
4: 이제 그때 안 나지 그때는 막 정신도 없었을 때니까 누가 막 너무 유독 막 아이고

0: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1: 하긴 뭐, 예, 그런 적 없지, 그지.
0: 너 어렸을 때 내가 많이 해줬지. 와, 귀여워.
1: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20살이었는데요.
0: 예, 예, 예.
1: 다 컸는데, 아유 귀여워. 아,
0: 너무 귀여웠지. 네. 아, 사사구사님이 안 그래도 지금 문자 보냈네요. 네. 사나 씨 너무 귀엽습니다. 제 옆에 앉은 여자친구가 오늘 중에 가장 크게 웃는 것 같아서 조금 짜증 나긴 하지만 잘생기셨네요.
2: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요.
0: 예, 생방을 같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저기 저 끝에
1: 네. 딱 봐도 예.
0: 저 커플이에요.
1: 딱 봐도. 예.
0: 그 남자친구가 소를 키워요.
2: 아.
0: 예. 예, 소를 키우시고 여자친구는 이제 주사가 깨무는 거예요. 깨무는 거.
1: 예, 깨무는 거.
0: 예.
1: 잘 생겼다고 난립니다. 예.
0: 애교가 좀 워낙에 장착이 돼 있었죠. 기본적으로.
2: 네, 아무래도 그 팀에서도 막내고 제가 가족에서도 삼형제 중에 막내.
0: 아, 진짜. 아,
2: 막내 그래서 그 네. 약간
0: 이제 딸 같은 아들이지, 약간.
2: 그 맞아요.
0: 약간 맞아요. 느낌이.
2: 제가 딸 역할을 하는데 그래도 애교가 묻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네. 아니 컬투쇼에서도 애교를 부린 적 있다는데.
0: 어, 그래요? 자, 기억이 네. 잘 안 나는데.
1: 6년 전에.
2: 아, 뽀뽀. 아, 안 돼요, 안 돼요.
0: 아, 뽀뽀.
1: 어, 뽀뽀. 아니, 뽀뽀가 왜 왜? 지금은 또 너무 보기가 좀 힘들어요.
2: 아.
1: 어, 본인 생각에도.
0: 아, 봐야죠.
1: 어떤 거였지? 뽀뽀가? 아니, 뭐 알고 좀 봐야 되는데.
0: 그러니까 그거는 건가?
2: 그게 제가 잘 때 멤버 형들한테 하는 그런 인사가 있었어요.
1: 어, 아, 잘 때?
0: 잘 자요 형 뭐 이런 게 하면서. 어.
2: 네, 그렇게 잘 자요 형 하면서 해볼게요.
1: 어, 찾으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2: 알겠습니다.
1: 예, 예, 뽀뽀.
2: 따나 선장 꿈나라 배로 떠납니다. 뽀뽀.
0: 아, 이걸 형들한테 한 거야? 와, 이거 형들 자기 전에 숙소에서
3: 따나 선장 꿈나라로 여행 떠납니다. 아.
1: 그럼 형들이 그 떠날 때까지 봐줘요 이렇게?
2: 아, 그냥 형들이
0: 제가 그래. 여행을 떠나는구만.
1: 어. 여행을 떠나는구만. 산하가 꿈나라로 여행을 떠나는구만. 떠나는구만. 형들이 뭐라 그래 그러면?
2: 형들이 이제 무시하죠 그냥. 아, 네. 쟤 또 저런다.
0: 또 저런다. 네.
1: 야,
0: 너무 귀엽다.
1: 귀여운데? 어, 막내가 이런 귀엽고 같은데. 오. 자, 산하 씨가 이제 솔로로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3월과 4월에 한국과 일본에서 솔로 콘서트 사나잇을 했는데
0: 사나잇.
1: 사나잇. 자, 이게 생일 기념 공연이에요?
2: 네, 제가 1년에 네. 한 번씩 이제 소극장에서 하는 공연인데 이번에도 3월에 네. 3, 4월에 이렇게 한국이랑 일본에서 네. 하고 왔습니다.
1: 생일이 이제 3월 21일.
2: 네, 맞아요. 제 생일 외우기 쉬워요.
1: 3.2일이니까.
2: 3.2일.
1: 3.2일. 이때 콘서트를 꼭 하고 있어요?
2: 이때 네네. 제 생일 파티 겸 네. 공연을 하고 있어요. 딱 3월 21일.
0: 왜냐면은 날짜가 늘 주말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치. 해마다 이제 바뀌니까 평일에는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주말에는 사람이 많이 올 수 있죠.
2: 어, 평일에도 그래도 좀 매진이 되는 편입니다.
0: 오. 팬이 많으니까.
1: 팬이 많으니까. 그럼 뭐 이렇게 생일에 축하를 받아야 되니까. 생일에 꼭 루틴처럼 생일에는 꼭 이건 해야 된다. 뭐 하는 거 있어요? 뭐 노래 듣는다. 아니면 뭐 어떤 케이크를 꼭 먹어야 된다. 뭐 이런
0: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애교를 보여준다. 사나 오늘 생일 꿈나라로 출발. 뽀뽀.
1: 생일 잔치하러 뽀뽀.
2: 뽀뽀. 아, 생일 때마다 뽀뽀를 계속 하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공연 때 보여드리다 보니까 네. 생일 때마다 저는 케이크는 꼭 하는 것 같습니다.
0: 케이크는
2: 초불기.
0: 초불기를 꼭 네. 하고. 그러면 이제 팬들이 노래 불러주나?
2: 네. 그래서 너무 제 생일인데 더 축하를 많이 아니 아 맞는 말이구나.
1: 그렇죠. 그렇죠.
0: 맞는 말이죠.
2: 제가, 많이. 제가 공연을 하는데 네. 축하를 더 많이 받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1: 그렇죠.
0: 같이 네. 의미 있네요. 팬들과 늘 생일을 네.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1: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어떤 케이크를 좀 좋아하세요?
2: 저는 생크림 케이크를 좋아합니다.
1: 나도.
0: 그냥 다 좋아하잖아 케이크를.
1: 아니야, 나도 싫어하는 케이크 있어요.
0: 무슨 케이크 싫어해?
1: 아이, 있어 아무튼.
0: 아, 여기 아, 조각 케이크 싫어해. 조각 케이크. 여기 조각 내놔갖고 그거 싫어해.
1: 그거나 이해가 안 되더라 그거는. 왜 그러는 거야? 네, 아무튼.
0: 네. 자,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 고막털이 한번 해볼 텐데요. 사나 씨의 벌써 세 번째 솔로 앨범 No Reason이 No 발매됐습니다.
2: Reason. 네.
0: No Reason.
1: No Reason.
0: 뭐 말할 필요가 없다. 이유가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2: 맞아요. 노리즌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유를 뭔가 설명하기보다 지금의 저를 있는 그대로 좀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이 됐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 내가 누굴까?
0: 누굴까?
2: 좀 내가
0: Who am I?
2: 네, 내가

0: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라는 그런 방향을 제 스스로도 막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냥 지금의 나도 난데라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앨범에 담아봤습니다.
1: 어, 네. 아, 타이틀곡 이름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거 IDK me?
0: 네, IDK me가 I don't know me의 약자예요.
2: 아, 줄였구나.
3: I don't know me.
0: 네, 그래서 나도 나를 몰라라는 곡인데.
1: 어.
3: 네. IDK 그러니까 약간 뭐 은행 느낌이 좀 있어요.
1: 야,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0: 연락 주십시오.
3: 예. 예. 자, 리스트가 쭉 보게 돼요. 트랙을 볼게요.
1: 네, 네, 네. 자, 1번 트랙이 No Reason. 자, 그리고 2번 트랙이 IDK me라고 읽어도 되나요?
0: 네.
3: IDK 예, me.
1: 자, 3번 트랙은 If We. 이거 트랙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0: If이는 예. 제가 또 곡 작업에 참여를 했는데요. 약간 90년대 R&B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1: R&B.
3: 90년대 R&B.
0: 네, 굉장히 즐겨 들으실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1: 어, 3번 트랙이 플러스 원 이거는 어떤 곡이죠?
0: 이 곡도 제가 작사에 참여했는데요.
1: 어, 네네네.
3: 아, 참여 많이 했네. 좋아.
0: 네, 제가 약간 혼자 있다가 좀 세상은 항상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플러스 원이네? 약간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플러스 원 된다라는 약간 긍정적인
1: 세상은 플러스 원 된다. 노래.
3: 이게 무슨 얘기죠? 세상은 늘 마이너스 같은데 플러스 원이네? 이게 무슨 얘기죠?
0: 약간 지금 저희가
3: 지금 약간 마이너스 같아 지금.
1: 약간 뭔가 손해 보고 계속 살아간다 이런
3: 지금
1: 건가?
3: 지금 저희가
1: 아니 뭔가 좀 외롭다 뭐 이런 느낌.
3: 지금 뭔가 조금씩 아쉽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그 살면서 완벽하지 않고 조금씩 뭔가 모자란 듯한 느낌이 드는데.
0: 근데 나중에 플러스가 되잖아요. 결국에.
1: 아 결국 아 힘들어도 이것을 이겨내면 네, 언젠가 네, 플러스가 네, 되고 네. 희망적인 노래나요 혹시
0: 네,
1: 그런가요?
0: 네, 희망적인 노래고 되게 약간 드라이브했을 때. 듣기 좋은 노래.
1: 약간 해피엔딩 느낌으로 가고. 네네. 근데 굉장히 신박한 토크였어요. 아 지금 저희가
3: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가 우리가 그 뜻을 다 얘기해주고.
1: 예예.
3: 네 그건 것 같습니다.
1: 뒤에를 우리가 맞춰가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새로운
0: 정답
1: 나왔는데. 야
3: 앨범 기획을 같이 하는 줄 알았어 우리가. 그치?
0: 정답입니다.
1: 힘들면 그냥 멈추면 저희가 알아서 해볼게요. 마지막 트랙이 이제 데모라는 노래. 요거는 뭐예요?
0: 데모 말 그대로 데모입니다. 그냥 미완성적인. 아니 지금 설명드리려고요.
1: 긴장을 하게 되네.
3: 이제 뭘 해야 되나 싶어하고 지금.
1: 뭔가
0: 데모가 미완성적인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그렇죠.
0: 미완성적인 데모. 나도 나다. 그래서
1: 아 미완성이 된 나도 나다.
0: 네네.
3: 아, 미완성인 것도 나고 완벽한 것도 나고 다 나다. 지금 저희가 한번 해주세요.
0: 네?
3: 지금 저희가
1: 이제
3: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1: 완벽하지 않잖아요.
3: 예.
1: 이완성도 태균 형이 예. 좀 부족해 보여도 나한테 태균 형이 좋고.
3: 예, 그렇지. 그 인간적인 모습이
0: 정답!
3: 나다.
1: 그게 데모란
3: 예,
1: 거구나.
3: 그게 데모다.
1: 앨범 사나 씨 신곡을 우리가 이제 라이브로 한번
3: 들어볼 텐데 IDK 미를 들어볼 거예요. 이 네. 곡은 간략하게 어떤 곡입니까?
0: IDK me가 제 이제 세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인데요.
1: 네.
0: I don't know me 진짜 그 작곡가님들이랑 식사 자리에서 나도 작곡가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사나 씨는 다음 무대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냐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저도 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 한마디에
1: 그냥
0: 이 곡이
1: 좋은데?
3: I don't know
0: 컨셉이 잡히면서 이 곡이 탄생했습니다.
1: I don't know me.
0: 네.
1: 노래는 중간에 멈추면 따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노래는 완곡 해주셔야 돼요.
3: 네, 예, 예. 노래는 저희가 못 해요. 예,
1: 설명은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예. 노래 도와드릴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3: I don't know me.
0: 감사합니다.
1: 네, 예, 예, 예. 라이브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0: Peace.
1: 와! 야!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 박자 비트를 너무 좋아하는데.
2: 야, 요 비트 좋아.
1: 약간 신나요. 오. 아주 신납니다. 와.
2: 약간 형들을 위해서 비트 넣어준 거 아닌가. 이 심장이 팍팍 같이 뛰네.
3: 야, 긴장해.
4: I can be so you got a lot.
3: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2: 요게 볼 따라하려고 했더니 앞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1: 예, 예. 지나갔어, 아까 지나갔어.
2: 아, 참. 이 중독성이 있네, 진짜로.
1: 좋다. 2534님, 네. 첫 도입에서부터 대박 느낌이 나요 하셨네요. 시작이 딱 쿵쾅쿵하면서 막 설레게 음악이 좋아요.
2: 몇 번째 라이브, 첫 라이브예요 혹시? 몇 번째 라이브죠 이게? 좀 그래도
3: 저 이거 처음 라이브.
1: 처음 라이브.
3: 네. 라디오에서 첫 라이브여가지고 긴장을.
2: 그러니까.
3: 아니, 그래도 처음으로 벌스를 부르는데 손이 떨리는 거예요.
2: 하지? 야, 우리 2534님이 첫 도입부에서부터 대박 느낌이 난다.
1: 내가 읽었잖아.
2: 읽었어요?
3: 감사합니다.
2: 한 번 더 강조해드렸어요.
1: 나이스.
3: 감사합니다.
2: 9292님께서는 누추한 채가 이런 귀한 라이브를 들어도 되나 싶네요. 너무 멋있어요 하십니다.
1: 에이, 누추한 게 사람이 다 똑같이 누추한 게 어디 있습니까?
2: 야,
1: 진짜 분위기 좋습니다. 자, 네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윤사나 씨를 위해서 준비한 코너 속의 코너. 사나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나.
5: 없다나.
2: 코너명을 이렇게 붙인 이유가 있는데요. 팬들이 따나라고 부르는 사나 씨가 연예계 대표 마당발이라고요.
1: 진짜?
2: 그래서 사나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나 이렇게 한번.
1: 어디까지 하는지 너무 궁금하다.
2: 자,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나 씨가 작년에 KBS 수목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상남자에서 주연을 맡았어요.
3: 자, 네.
2: 드라마 촬영장에서도 짱친을 만들어 왔다고. 그 남자로 변해버린 사나의 여자친구 역할을 맡은 배우 유정우 씨가 인터뷰에서 집에 오면 사나와 매일 밤 영상 통화를 했다.
1: 매일 밤 영상 통화?
2: 촬영이 끝나고 같이 발리 여행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아니, 매일 밤 영상 통화라는 게 쉽지 않아요. 얼마나 친했길래 영상 거를.
3: 저도 사실 그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도 그 정우 배우 형과 그렇게 친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 형도 공중파 주연이 처음이고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끝나고 얘기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속마음들도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근데 마당발은 아니거든요.
1: 그래 의외의 인물이 없어요 혹시? 본인이 알고 있는 인물 중에 그런 사람이랑 알아요? 이런 걸.
3: 저 진짜 없는데.
2: 그럼 절친 그래도 몇 명만 그래도 그러면은.
3: 그래도 절친이요?
2: 절친.
3: 저 없는 것 같아요.
2: 오케이.
1: 그럼 좀 우리가 알려드릴게요.
2: 그래요.
1: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 우리가 알려드릴게요.
2: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나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나 다음입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음악방송 쇼 챔피언 MC를 함께했던 베리베리의 강민 씨의 절친입니다. 맞나요?
3: 맞습니다.
2: 맞습니다. 왜 없다 그랬어요?

0: 동생, 최근에, 동생.
1: 어, 동매, 동생. 자, 최근에 사나 씨가 강민 씨 단독 팬미팅 MC를 맡았어요.
2: 오, 절친이네. 네,
0: 절친입니다.
1: 음악 방송을 한지 4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고.
0: 어, 강민이랑 저랑 동생이에요. 어, 3살
3: 동생이고.
0: 강민이가 유독 저를
3: 잘 따르는구나.
0: 네, 잘 좋아해줘서. 어. 저도 동생이 어색하거든요, 사실. 그치, 제가 다 형밖에 몰라가지고. 그치,
1: 막내를 많이 했으니까. 예.
0: 근데 강민이는 저도 편하고, 네, 너무 이쁜 동생입니다.
1: 자, 사나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나. 다음은요.
0: 네.
1: 우리 사나 씨가 공공연생이잖아, 맞지?
0: 맞아요.
1: 맞지, 맞지.
2: 아, 그 공공연생이구나.
1: 자, 동갑 친구들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제가 훑어드릴게요.
0: 네.
1: 공공연생 연예인들. 자, ATG의 종호,
2: 어?
1: 보이즈의 에릭,
2: 어?
1: AB6IX 이대휘, 골든차일드 보민 등. 어, 저번 알려진 친구들 이만큼인데 연락을 꾸준히 하고 계속 지내고 있죠.
0: 어, 아무래도 이 친구들은 제가 데뷔 초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이어서.
1: 사진이 나오고 있어요.
0: 네, 예.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고.
1: 어.
0: 최근에도 연락을. 네, 했습니다.
3: 와, 소금구이집인가 봐요, 그죠?
0: 어, 여기 맛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2: 그치, 맛있죠. 맛있을 것 같아.
0: 네, 맛있는데? 여기 가보세요.
2: 예, 지금 아, 친구들 얼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무슨
0: 네,
2: 계속 음식을 쳐다보고 있어요.
1: 와, 계란찜 옆에 이거 뭐예요?
2: 된장찌지, 된찌.
0: 저도 잘 모르겠어요.
1: 아, 그걸 알아오세요. 다음에 올 땐. 그게 제일 궁금한데 지금.
0: 아, 그래요?
1: 어, 알겠습니다.
0: 아,
1: 예.
3: 뭐 앞으로 올해 이제 계획은 좀 어떻게 되십니까?
0: 올해 계획은 일단 제가 22일 날 컴백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1: 네.
0: 그래도 네 공연이 있습니다.
3: 오! 아, 그런 걸 얘기해줘야지. 네.
0: 근데 언제 하는지 이거 비밀이어서
3: 아 얘기하면 안 되는데
0: 네네.
3: 공연을 앞두고 있다.
0: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3: 솔로 공연입니까?
0: 네.
3: 오.
0: 아 그리고 6월에
1: 예.
0: 제가 그 위버스 콘을 나오게 됐어요.
3: 위버스 콘.
0: 네.
3: 예. 이상 계획이었습니다.
0: 어.
1: 예. 이게 또 요즘 스타일인가 봐. 배워야겠다.
3: 예예. 예, 어.
1: 저도 아니, 오늘 기분이. 아 연사나 좋은데. 어, 자, 재밌습니다. 예.
3: 요즘 우리가.
1: 형 정신 차려. 형 말하다 자면 어떻게 해요?
3: 예예예. 예.
1: 어, 우리 때는 잔다고 오라 그랬는데.
3: 예예예. 예, 예.
1: 좋습니다.
3: 제 라디오라.
1: 아, 라디오라 좀.
3: 7, 예. 7초 이상 말이 안 나오면 비상음악이 나가.
1: 오, 매력적인 윤산아 씨의 토크.
0: 아,
1: 너무 좋았어요. 예.
3: 예.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네.
3: Here we go. 소리 질러!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고.
3: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고 치킨.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8: 리아양 놀러 갈게.
7: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8: 리아양 함께하자.
7: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8: 리아양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0: 레노.
1: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0: 르노.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프리셋 업!
4: 잠시 후 4시부터 황재성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진행시켜!
5: 자, 이렇게 해서 30분 동안 우리 윤사나와 함께 고막을 털어봤고 신곡도 라이브로 들어봤습니다. 너무 좋았네요. 네,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짧았죠 좀? 네.
6: 그래도 6년 만에 이렇게 다시 컬투쇼에 와서 너무 편하게 대해주셔가지고 좋은 에너지 받고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 네, 네. IDK 미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7: 네.
5: 언제 할지 모르는 공연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7: 예, 예,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예, 날짜 나오겠죠 언젠가는.
5: 예, 오늘 반스디 세윤이 수고했어요.
7: 고맙습니다.
5: 자, 나도 수고한 것 같아. 우리 여기 들어주신 분들, 와주신 분들, 방송 여러분들 모두 수고했어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6: 감사합니다.
8: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10: 역시 성원 에드피아
9: 국민 인쇄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5: 몽잘 바리스칼프샵.

0: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가 어려움 76%, 두피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1: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0: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2: 잘 만들었다, 몽잘.
3: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4: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3: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Present! Halt!
1: 황재성의 황재성.

부처님의 자비하심이 온 땅에 내리는 오늘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다른 부처님 오신 날보다 훨씬 제 마음이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내일도 쉰다는 이 상황, 내일은 출근을 안 해도 된다는 이 상황, 이 상황 하나만으로 이미 제 마음의 평화와 온 세상의 자비가 가득합니다. 사람 마음이 달력에 빨강색 하나 더 들어갔다는 걸로

0: 심지어 저는 내일 출근을 하는데도 그냥 무작정이나 이렇게 좋은데 진짜로 내일까지 쭉 쉬는 분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상상도 안 갑니다. 달력에 박힌 마법의 네 글자 대체 휴일, 전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 오늘도 내실은 황제 파워 납시오.
1: 오빠 좀 웃어봐.

0: Peace. 2026년 5월 24일 일요일 황제파워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잘 잤죠? 자, 첫 곡은 에픽하이의 평화의 날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은 대체 휴일 이런 거를 꼬박꼬박 다들 챙기시지만 전 대체 휴일 같은 단어가 인생에 아예 없어요. 네, 아예 없습니다. 아예 영원히 그냥 기분만 내는 거예요. 섀도우 복싱 같은 거죠. 나는 그 정신 승리 같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전염된 거죠. 그냥 휴일이니까. 저도 회사원처럼 그런 마인드가 살짝 생겨서 그냥 기분이가 참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일 휴일이니까 아, 마음이 참 진짜 여유롭네요. 네, 내일 이 일을 안 나가도 된다는 사실. 내일은 또 여러분 부들부들 하시겠죠. 또 내일은 또 나가야 되니까 또 손톱 물어뜯고 정서 불안이 또 오겠죠. 네, 어차피 오는 거. 내일 정서불안 저기 뭐야 노을 질 때쯤 아마 올 거예요. 어차피 그런 느낌이 오는 거 내일 오전까지는 아니 이른 오후까지는 오늘부터 편안하게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들 어디서 황제파워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누가 왔는지 출석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언제 광고 듣고 와서 광고 이츠 까고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한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건강한 데 맛있네. 낙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밥도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0: 고객님의 성공을 돕는 바이네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르노.
5: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皇家 Power。
1: 황제파워의속속입장한계신사랑하는청취자여러분들한분한분이름불러드리겠습니다오늘마지막으로이름부르시는분께는주말에맛있는거드시라고치킨상품권을선물로드리고요철이와미애너는외로 힛미

면접인데 너무 떨려요. 저 잘할 수 있겠죠? 당연하죠. 당연히 잘할 수 있습니다, 재현님. 그리고 가서 떨어도 됩니다. 네, 떨어도 상관이 없어요. 재현님, 면접을 잘 보시라.

효영 씨 말이 100번 맞아요. 들을수록 흥미진진하죠.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은 있었고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다. SBS 황후 FM 황제 파워. 다음 곡은 티아라의 빙글빙글로 정했습니다.

핸드폰을 바꿔서 너무 신납니다. 앞으로도 문자 많이 보낼게요. 딱 기다려요. 예, 혜영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출산님 내일 쉴 수 있어 더 좋다. 황제파 오퍼라가 있어서 더 좋아요. 오늘 뭐 문자들이 인심이 넉넉하네요. 다들 뭔가 이치 온화한 느낌 쓰. 7869님 한여름에 도쿄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는데 도쿄가 그렇게 덥다면서요? 큰일 났네. 아유, 여름은 원래 더운 겁니다. 일단 여행 잘 갔다 오시고, 제일 중요한 거 뭐다? 가서도 황제 파워 꼭 데려가는 거다. 고릴라 앱도 있으니까니 깔고 꼭 이동

0: 연인이 빨래 잘못 돌려서 흰 티셔츠가 푸르징징하게 변했어요. 힝. 아, 그렇군요.
1: 저는 이런 색감을 오히려 좋아해서 일부러 청바지랑 흰 양말을

0: 한국 전영록 불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나의 뜨거운 가슴을, 나의 뜨거운 가슴을 이 노래에 담았어요. 펑댕이들아 받아줘.
1: 나의 뜨거운 마음을, 불같은 나의 마음을 다시 태울 수 없을까. 헤어지기는 정말 싫어. 이제라도 살리시오.
0: 권현주님, 서인영, 이대웅님 어서 오십시오.

최영 빵님 저 진짜 아니 저녁 10시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살이 쪘어요. 억울해. 혹시 9시 59분까지 입에다가 뭘 갖다 대신 거 아닙니까? 혹은 10시 이후에 뭔가를 안 먹겠다고 9시까지

0: 0788님 여행가서 케이블 같았는데 고속공포증이 있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우 무셔. 바람에 흔들리면 더 무섭디.
1: 오늘은 한 곡이 더 있습니다. 요건 몰랐죠? 심신 오직 하나뿐인

0: 10만 걸으면 내일부터 다이어트 안 해도 된다는 사실?
1: 알았죠,
0: 미진님?
1: 어? 소매만 많이 먹고 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되면은 민정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민정수님께는 치킨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맛있게 드시죠. 여기까지.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부 끝곡 키스 오브 라이프의 스티키 준비했고요. 듣고 2부에서 봐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가정의 달인 5월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기념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생물 다양성의 날과 바다의 날인데요.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은 강을 거쳐 바다로 흘러들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따뜻한 계절인 5월엔 소중한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물도 아끼면 좋겠는데요. 먼저 물을 절약하는 습관들을 점검해보고요.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실천들로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첫걸음을 떼보는 건 어떨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

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0: 레노.
1: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0: 르노.
2: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3: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황제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한번 만나볼까요? 김건주님, 빵디 12개월 아기가 가만히 있질 않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요. 저는 오늘 얘 따라서 만보는 걸은 것 같습니다. 네, 다 그렇죠 뭐.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하루에 돌아다니는 거리가 김포에서 잠실까지 왕복하는 거리다라는 예, 연구 결과가 있다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진짜 하루에 걸어다니는 양이래요. 만보가 넘죠. 네, 건주님. 하지만 우리 못할 거 없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다 그렇게 키웠고 건주님도 12개월 때 그렇게 걸으셨다. 그리고 애가 건강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바운서라든지 이렇게 근데 힘들죠. 힘드니까. 근데 바운서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있던데 애기 허리에 뭐 묶어가지고 보행기처럼 막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뭐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걷는데 안 따라다녀도 되는 네 그런 것도 아이템 맞아. 육아는 장비빨이라고 했어. 이 육아는 아이템전입니다. 여러분 권주님 아이템을 잘 검색하시면 조금은 편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7315님 빵디 저 금발로 탈색했는데 아빠가 진짜 싫어하시네요. 크크크크 빵디 탈색해본 적 있나요? 그럼요 저도 해봤죠. 고등학교 때 저희는 이제 교복세대여가지고 자유로움의 상징 뭐였겠습니까? 딱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머리 기르는 거하고 탈색하는 거. 그때 이제 그 HOT가 너무 유행이어가지고 그 형님들이 이제 막 노란색으로 이렇게 탈색을 했는데 미용실 가보니까 그게 다섯 번 정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막 그 하얀색 머리가 유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하얀색까지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탈색을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하다가 머리가 이제 흔히들 아이스크림 된다고 하죠. 다 끊어져 버리고 녹아가지고 죽 아이스크림 그 녹은 아이스크림처럼 손으로 떴는데 머리카락이 다 떠져가지고 탈색하다 망했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만약에 저희 아들이나 딸이 탈색을 하고 왔다. 그러면은 뭔가 초반에는 적응을 하겠지만 초반에는 유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쾌하게 오 너무 잘했다 예쁘다. 이거는 이제 스킬을 좀 써야죠. 억지로 내 마음을 다잡고 야 너무 잘됐다 어디서 했니? 네가 한다 그랬어? 너무 잘했다 이럴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백은 유쾌하지 않을 것이다. 네. 왜 그럴까? 저도 했는데 내로남불인가? 여기까지 2부에서는 시공간을 넘어서 자꾸만 제보를 제보 전화를 받기 싫은데 계속 제보 전화를 걸어주시는 그분과 통화하는 시간 시그널 해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서인영 너를 원해.

0: 아이, 또 전화 왔네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거기 방송국이죠?
0: 네.
1: 기부할 거 있어 전화했어요.
0: 아니, 또 전화를 하셨네. 방송국인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은 어떤 이상한 얘기를 준비하셨어요?
1: 이상한 얘기라뇨, 진짜. 내가 바쁜데도 금쪽 같은 시간 쪼개갖고 방송국한테 좋은 정보 주는 거야, 진짜.
0: 좋은 정보?
1: 응, 아니, 나 지금 누워서 텔레비 보다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잖아요.
0: 왜요? 또 어깨에 담았어요? 50경 그거 때문에 그러신가?
1: 여고생한테 무슨 담이야, 담이.
0: 여고생이에요? 아니, 여고생의 목소리가 왜 이렇게 허스키해요? 우리 나이에 벌떡 일어나면 안 돼.
1: 노래 많이 불러서.
0: 아, 노래를 많이 해서.
1: 아니, 그리고 TV를 보는데
0: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면 안 된다니까요.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1: 아유, 아무튼 TV 보는데 CF에 어떤 남자가 나서 벌떡 일어났다니까 놀래가지고.
0: 그래요?
1: 처음에 네. 남잔지 여잔지 분간이 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오? 분명히 봤더니 남자인데 너무 예쁘고 잘생겼어요.
0: 그런 사람이 있나? 아니, 혹시 황재성 리즈 시절 영상 보신 거 아니죠?
1: 뭐 황재성? 아유, 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왠지 간장게장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필이 나는 이름인데. 아무튼 그 광고에 나오는 그 남자분 조사 좀 해봐요. 방송국이니까 방송국에서 광고 모델 찾는 거 쉽잖아요.
0: 네.
1: 그 사람이 보니까 광고를 찍었는데 예쁜 여성들한테 맞게 둘러싸여 돼갖고
0: 네.
1: 미녀는 성유를 좋아해 자꾸 예뻐지면 나는 어떡해 막 이러고서 노래를 하는데
0: 네.
1: 피아노를 막 뚱땅거리면서 노래하는데 진짜 나 당장 성유 사 먹으러 가고 싶더라니까요.
0: 아, 이제 누군지 알겠다. 혹시 그분 영화 왕의 남자로 빵 뜨신 분 아니에요?
1: 맞네. 내가 방송에 전화하길 잘했어, 진짜. 어디서 봤나 했더니 왕의 남자 나왔던 배우구나.
0: 네.
1: 기억나. 나 그거 얼마 전에 극장 가서 봤잖아요.
0: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20년 전 영화인데 얼마 전에 봤다는 소리를 네, 또 시간과 시공간을 헷갈리는 말씀을 하시네.
1: 아니야.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해, 그 영화는. 내가 남친이랑 투투 기념으로 데이트한 날이라서 내가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해요.
0: 아니, 남친이 있어요?
1: 그럼.
0: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없는 신빙성을 확 떨어뜨리셨네.
1: 왜요?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나 지금 미니홈피 투데이 700 넘는 여자예요. 투데이 멤버로 뽑힐 수 있어, 나 지금. 내가 얼마나 야. 인기 폭발인지. 나 성류 먹고 자꾸 예뻐지면 어떡해. 아, 사실 지금도 미모가 감당이 안 되네.
0: 지금 음도 남친, 다 이상해요, 지금.
1: 남친이나 그만 자꾸 예뻐지면.
0: 자꾸 예뻐지면 나는 어떡해. 이거지. 자꾸 예뻐지면 나는 어떡해. 이거는
1: 몰라.
0: 타령이에요.
1: 아니야, 몰라. 남친아, 나 그만 예뻐지라고 했는데.
0: 죄송한데요.
1: 죄송한데 제가 어떡하지?
0: 힘들어서 전화 통화를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지금 몇 년도 몇 월이에요?

0: 2006년 자꾸 예뻐지고 있어. 2006년 2월이에요. 나 석류 먹고 진짜 더 예뻐질 거야.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1: 석유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석유?
0: 나도 석류를 좋아. 어머 자꾸 예뻐지고.
1: 난로에 놀려고 그 골로에 놀려고 석유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육가가 지금 여보세요. 여보세요. 2부에 훅 치고 들어온 코너 시그널. 오늘은 2006년에 살고 계신 분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 광고를 봤는데 예쁘고 잘생긴 남자가 나왔다. 요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 아니 근데 음을 되게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계속 그 음이 생각이 나네. 자꾸 예뻐지면 나는 어떻게. 아 이거지? 네. 당시 여자보다 예쁜 남자로 불리면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노래는 21 Pretty Boy 듣고 올게요. Hey Pretty Boy.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2부 코너 시그널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2006년에 살고 계신 분이 전화를 해주셨어요. 석류주스 광고에 나와서 여자보다 더 예쁜 미모를 뽐낸 이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문제 내드렸죠. 정답 바로 이준기 씨였습니다. 네, 2005년 영화 왕의 남자에서 공길 역으로 등장을 했죠. 공길이. 공길아, 나 거기 있고 너 거기 있지. 네, 대한민국의 예쁜 남자 10

총을 이분이 몰고 왔습니다. 2006년에는 석류주스 광고까지 히트를 치면서 출시 최단기간 매출 100억 돌파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시 길거리에는 이준기 씨의 특유의 울프컷 머리와 십자 귀걸이를 따라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죠. 난리였습니다. 그때 그냥 늑대가 멸종위기의 동물인데 지금 늑대가 우리나라의 울프족들이 그냥 진짜 다 길렀어요. 울프컷. 네,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오늘의 정답 배우 이준기 씨였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나야 광대지. 이게 거기서 나온 단어였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제 직업을 광대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아니 저는 코미디언이니까 코미디언한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도 광대고 나도 광대지. 우리는 고기 꼬만 주면은 저잣거리에서 외주를 타는 광대지. 네. 1828님 저 때 여고 다녔는데 다들 가방에 이준기 그려진 투명 파일이랑 부채 하나씩은 들어있었죠. 팬클럽 이름은 하준세. 하준세가 뭐죠? 하늘 아래 준기 세상. 이거 줄임말이래. 하늘 아래 준기 세상 하준세. 하준세. 네. 3718님 우리 형 저때 이준기 머리 따라하겠다고 동네 미용실 갔다가 웬 삽살개가 돼서 돌아오. 이거 머리 진짜 어울리기 힘들죠. 저처럼 똥구리들이 하면은 저기 거지왕 김춘삼처럼 네 고롱뱅이가 바로 되어버렸죠. 이우연님 이준기 씨 그때나 지금이나 턱선 똑같아요. 맞아요. 진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턱선이. 이 형은 진짜 새우를 정면으로 맞은 게 아니라 유연하게 낙법으로 피해간 게 학계의 전설. 진짜 피해가신 분들 대단합니다. 저도 나중에 꼭 돈을 모아서 울세라로 제 턱을 투턱을 한번 없애보고 복권을 한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복권은 여기 그 턱 알죠? 네. 큰 복권은 아닌 것 같지만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주우제님께서 다들 뭐 아이디가 재간둥이시네. 빵디 턱선도 늘 투턱선이라 똑같아요. 자기관리죠. 연예인의 자기관리. 턱이 한 개인 사람도 관리를 하지만 두 개인 사람도 관리를 한다. 7097님 탄수화물 안 드신대요. 아 인간미 없어. 그런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면 안 됩니다. 탄수화물을 멀리하는 분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예민할 거야. 분명히. 그렇겠죠? 그렇다고 대답해. 네. 자 여기서 2부 마칠게요. 2부 끝곡 SS501 내 머리가 나빠서. 이거 나한테 하는 말 같냐 왜. 내 머리가 나빠서 네 듣고 우리 3부로 넘어갑니다.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황사로 뿌연 봄날, 자연스레 마스크를 쓰게 되죠. 지금 한창 바쁜 농작업 현장은 어떨까요? 흙먼지와 꽃가루, 가축 분진까지 더해 미세먼지가 더 많아질 수 있는데요. 작업 중 콧물이나 눈이 따갑고 숨이 차면 일손을 멈추고 몸 상태를 먼저 살펴주세요. 대기질 정보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분진 마스크를 쓰고 작업 후엔 깨끗이 씻고 충분히 쉬면서 내 건강부터 챙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프리미엄 방탄 꼭지 아이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3: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3: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10: SBS.
9: 1등 인터넷 라디오는
10: 고릴라.
9: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10: 네,

0: 치면 파워 FM 황제 파워
1: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신청곡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빵디. 저는 인천의 남동구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6년째 일하고 있는 남동구 워크맨입니다. 얼마 전 사장님께 은밀한 호출을 받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잔뜩 긴장해서 사장실로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검은 박스 하나를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최신 휴대폰 갤땡땡 E6이었습니다. 순간 당황하며 이걸 왜 주시는지 여쭤봤더니 열심히 일 잘해서 주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장님 진짜 멋지시죠? 평소에도 직원들 잘 챙겨주시고 제 능력 믿어주시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빵디, 저는 이 회사에서 뼈와 살을 묻고 정년 때까지 열심히 할 거예요. 빵디도 그때까지 황제파워 잘 이끌어 가시고 빵댕이들 조롱 많이 받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벌써부터 힘들게 공부하느라 얼굴 보기 힘든 중2 딸 제이, 너무 잘 먹어서 무럭무럭 크고 있는 초육 아들 건이, 아빠는 너희뿐인 거 알지? 그리고 항상 내 거 내 편인 울 여보 이사정, 사랑한다. 자기는 내가 최신폰으로 바꿔줄게. 신청곡은 컨츄리 코코의 오 해피 신청합니다.

0: 자, 오늘은 남동구 워크맨님의 신청곡 컨트리 꼬꼬 오 해피 듣고 오셨습니다. 아, 여기 이런 회사가 있군요. 이게 핸드폰이 요즘 이제 막 200만 원을 돌파하고 몇백이 되는 이 시대에 고생한다고 핸드폰을 그냥 직원분한테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이 사장님, 저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마음을 말로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핸드폰으로 선물로 이렇게 대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이제 여기서 충성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남동구 워커맨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져 버린다. 라는 말씀. 저도 참 사장님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선임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들 뭐 크루들이, 유닛과 크루들이 존재는 하기는 하지만 제 직업은 프리랜서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냥 혼자서 솔로플레이, 솔프라는 작게 따지면은 이 단체 생활. 코미디언이 그나마 좀 색깔이 단체 생활이 짙어서 여기 함께 해봐서 경험을 하는 거지. 진짜 그 사수가 있고 사장님이 있고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러면 어떤 기분일까 참 궁금하기는 합니다. 네, 일단 인복이에요. 이것도 다 팔자고 인복입니다. 여기까지 신바타 사용과 신청곡 만나보겠고요. 광고 듣고 와서 그 가수가 돌아왔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까꿍.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참길에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하이티.
1: 흑표옥 침대가 가정의 달 맞이 할인 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0: 까지 전국 흑표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6674.
1: 사랑해요. 흑표 흑침대.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0: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4: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5: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케어 원해요?
7: 케어원 헤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헤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헤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상과 드레에서 한줌 견과 선물 세트, 각질의 고수 한방 아라한 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 젤 세트를 드립니다.
1: 황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 FM 107.7 MHz 황재성의 황제 파워. 널 좋아해.

그녀가 돌아왔다. 그들이 돌아왔다. 그녀가 돌아왔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가수의 컴백. 이제 황제 방어가 버선발로 나가서 환영한다. 그 가수가 돌아왔다. 신곡을 내고 우리 곁에 돌아온 가수를 만나보는 코너 그 가수가 돌아왔다 그가 돌. 일요일 3부 코너로 함께합니다. 퀴즈가 있으니까 정답 맞추고 선물 가져가시고요. 그 가수가 돌아왔다 오늘 황제 방어의 컴백 보아로 온 가수.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밥을 못 먹어가지고. 그 가수가 돌아왔다. 오늘 황제 파워의 컴백 보고하러 온 가수 이분입니다. 첫 번째 힌트 컴백에 맞춰서 올라온 기사 제목으로 드리겠습니다. 기사 제목 힌트. 9년 만에 정규 컴백. 올 화이트 패션으로 등장. 새 앨범명은 본질 혹은 정수라는 뜻의 퀸테센스. 20주년 프로젝트의 시작. 그룹 활동 전에 솔로 앨범부터. 또 듣도 보도 못한 단어들이 다들 너무 어렵게 꼬는 게 아닌가. 요즘 친구들 그 지난번에 아일린 앨범 이름 뭐였죠? 그 되게 긴 문장을 하나로 줄인 그 단어였는데. 자, 일단 힌트가 될 만한 단어들을 좀 살펴볼게요. 9년 만에 정규 앨범이고요. 퀸테센스, 이거는 처음 듣는 단어고. 20주년 프로젝트 시작이라고 합니다. 활동한 지가 몇 년이다? 20년은 됐다.

그룹 활동 전 솔로니까 그룹 활동을 하면서 지금 솔로로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두 번째 힌트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의 이전 히트곡을 3배속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닌 것 같죠. 이 모를 수 없는 노래, 모를 수 없는 목소리. 이분이 솔로 정규 앨범을 9년 만에 발표를 하셨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내가 바람펴도 너는 절대 피지 말라는 무서운 노래를 총각 시절 겁도 없이 불러제꼈던 정작 민효린 씨와 결혼해서 아들 낳고 잘 사는 분, 본명 동영배 씨. 자, 오늘 그가 노래 주인공 어떤 분인지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제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역시 마지막 힌트, 이분이 소속된 그룹의 노래로 드리겠습니다. 빅뱅 Fantastic Baby. 여기부터

0: Fantastic baby.
1: 황제파워의 일요일 코너 그 가수가 돌아왔다 그 가도라고 있고요. 오늘 정답 공개합니다. 그 가도의 이번 주 컴백 가수는 바로 태양씨입니다. 선 태양씨 선씨 태양씨가 본인의 생일인 5월 19일에 정규 솔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무려 9년 만에 내는 앨범이라고 하는데 1년간 준비한 솔로 앨범이라고 합니다. 본인 음악에 정수를 담았다는 뜻으로 앨범명이 퀸테센스라고 하는데 올해가 빅뱅 데뷔 20주년이기 때문에 태양으로도

빅뱅으로도 많은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8910님께서는 태양 올 화이트 복장에 머리도 백발로 염색하고 눈부시게 등장 동영배 씨 반가워요 라고 네. 아니 근데 태양이랑 동영배 씨랑 동영배 씨랑 태양이랑 이 어감 차이가 좀 있긴 있죠. 7199님 동영배 씨와 동년배죠. 라임 죽이죠. 동영배 씨 동년배 씨. 네. 자, 그가 노래에서 만난 컴백 가수 태양 정답 맞추신 분들 명단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 씨의 솔로 컴백을 축하하면서 이번 앨범 타이틀곡 Live Past Die Slow 네, 그리고 예전 히트곡이죠. 눈코이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연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 너무 설레요.
3: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SBS
6: 생활정보.
7: 사람이 많아 떠들썩한 상태, 야단 법석이죠. 그런데 이 말이 불교에서 왔다는 사실 아셨나요? 불교에서 야단 법석은 야외에서 크게 베푸는 설법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법당이 좁아 바깥에 자리를 마련해 많은 이들이 모여 법문을 듣는 데서 나온 말이죠. 또 얼추라는 말도 불교에서 유래했습니다.

0: 있습니다. 불화와 단청, 조각, 이 셋 중에 두 가지 일을 할 줄 아는 장인을 가리키던 어축이 변해 대충 어림잡아라는 뜻의 얼추가 된 건데요. 하지만 두 가지만 잘해도 대단한 재능이죠.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속에도 이렇게 오래된 불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아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네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11: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12: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황재성의 황제 파워.
1: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5월 24일 주간 황재성

머리까지 더듬고 계시네요.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네, 머리 위에 얹어져 있습니다. 네, 사연 받았습니다. 9249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작은 판촉물 회사를 운영하는 빵댕입니다. 쉬는 날인데도 급한 스티커 작업 때문에 출근을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들 이예리를 조수로 데려왔는데요. 지루한지 몸을 베베 꼬길래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스티커 200개 붙이면 알바비 10,000원 쏜다. 그랬더니 쉬지도 않고 눈을 부릅뜨며 스티커를 붙이고 있네요. 킥킥킥킥. 일하는 뒷모습이 흡사 잔업 처리하는 부장님 같습니다. 10,000원 벌기가 쉽지 않다는 걸 8년 인생 통틀어 처음 깨닫고 있는 우리 아들. 펀디, 고사리 손으로 열일하는 우리 조수를 위해 신나는 노동요 하나 틀어주세요. 이해라, 도와줘서 고마워. 알바비는 가리끔 해줄게. 네, 오늘은 알바비 10,000원으로 스티커 200개를 해결하시는 9249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것 참 좋죠. 네,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노동요로서 또 이만한 게 없죠. 노동의 아픔을 표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있는 노래입니다. 가사는 아닌데 왠지 이 노래 들으면은 10,000원 벌기가, 남의 돈 따먹기가 쉽지가 않구나, 네,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시아의 샹들리에 선곡을 해놨거든요. 노동의 애절함을 느끼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들을게요. 시아 샹들리에.

당신의 휴일을 월요일에 불태워라. 휴일엔 더 신나다. Ladies and gentlemen, Mother, Father, Gentlemen, 따따따라따따 따따따 Welcome to World.

일요일 기분 좋게 월요일패 시작합니다. 집안에서 청소기 돌리면서 맨손 제조하면서 세탁기 돌리면서 월요일패 출발! 오늘 월요일패 김현정 그녀와의 이별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퀴즈를 하나 들고 왔어요. 오늘은 반반 확률 퀴즈입니다. 저 빵디는 지금까지 살면서 탈색을 한 적이 있다 없다

괜찮아요 라면서 정 사장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부처 핸섬. 자, 7097님, 부처님 오시는 날 언제 오실지, 몇 시에 오시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자, 경기도 고양시 한 400분 정도에 오십니다. 알았죠? 5678, 다이어트 3시간째, 치킨이 먹고 싶습니다. 벌써 이름, 아니, 아니, 아니네요! 하루를 못 넘기네요. 3441님 빵디 헬스장 1년치 등록하고 샤워만 하고 나옵니다. 헬스장 물이 참 좋네요. 네, 헬스장의 80%는 이런 분들 때문에 돌아가지요. 자, 파프리카 둘둘님 부처님 내일까지 쉬게 해주셔서 감사 좋았어. 아, 생일이 하루 지나도 축하를 해주시나요 했는데 당연하죠. 자, 황미자님 생일 축하!

고추리느님, 생당근을 우적우적 씻고 있습니다. 이거 먹고 과자는 참아보자. 님, 님 보랑말임. 자, 창순이, 빵디, 전 생일이 17일 지났는데 저도 해달라고 해주면 하나요? 당연하죠. 17일이 지났지만, 자, 뒤늦게 생일 축하! 작년 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상한 게 빌드업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요. 작년 거는 안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자, 오늘 부처님 오시는 날이라고 식단을 비건으로 가자고 지금 하실 때 여러분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아 오늘 그럼 어쩔 수 없죠. 중간에서 만나는 걸 찾아야겠죠. 자 오늘 점에추는 간단하지만 맛있는 걸로 가겠습니다. 또 먹어줘야죠. 자 라면 세 봉지 끼리죠. 오늘 점에추 먹고 싶은 라면으로 토핑도 먹고 싶은 걸로 진행시켜. 우리 조카들이 신나는 소리가 벌써 여기까지 보이네요.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반 퀴즈입니다. 저 빵디는 지금까지 살면서 탈색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주관식이에요. 자 유기농 토마토님 빵디 저 생일 30일이 지났는데 저도 축하해줘요. 당연하죠. 압뇨 압뇨. 자 30일이나 지났는데 그러면 거의 생일 느낌도 없을 텐데 그래도 우리 황제파워는 유기농 토마토님의 생일을 축하 드립니다. 자 7195님 아 작년 거 안 되면 올해 것도 해주시나요? 아직 생일이 6달 남았는데 축하해주시나요? 대신 6달 후에 문자를 보내시면 블랙리스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리 땡겨받으시겠어요? 어쩌겠어요? 미리 해드려? 어? 알았어 그러면. 자 6달 후에 미래의 생일을 미리 땡겨서 대출 축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후의 생일 미리 축하! 축하!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안 했어요. 축하! 저희 집은 출산이 한 달 남았는데 미리 축하되냐고. 야 이게 뭐 지구촌 축제네요. 6월 23일 순산빔 싸달라고. 아 다행입니다. 빔이에요 빔. 자 갑니다. 6월 23일 튼튼하게 나와라 조카야. 순산

할까요? 립밤 발라 여보. 아니 이거를 직접 남편분한테 말씀을 하시든가 립밤을 갖다 주시든가 해야지. 여기다가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빨리 2771님 립밤 가지고 네, 내 사랑에게 발라주십시오.

또 방디 7월 7일 와이프 생일인데 그날 말 안 할 테니까 미리 축하해 주세요. 야, 날짜가 너무 좋네요. 7월 7일 럭키 세븐이 두 개. 자, 7월 7일 생일을 맞으신 아내분 축하. 하, 드립니다. 다음 곡입니다. 클럽 초련.

씁니다. 근데 맛있어요. 역시 시장이 반찬이라. 예, 오히려 좋아버리죠. 아, 여러분 지금 제가 짜증이 난 게 아닙니다. 축하할 일인데 왜 짜증이 나요? 여러분들 축하를 지금 듬뿍 해드리는데 제 에너지가 따라오지 못해서 그게 안타까울 따름이죠. 네.

0: 내비게이션 말하듣고 엉뚱하길로 운전하네요. 아 진짜 왜 이래? 아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1: 저도 사실은 내비 말을 잘 듣질 않습니다.

제일 맛있었다, 집이 제일 편하구나라는 걸 얻게 되는 이상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되죠. 그래도 여행을 가면 뇌가 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여행 갔다 와서 쉬면서 이 노래를 부릅시다. 내가 마냥 내가 마냥 외로울 때면 데멘트 시멘트요?

0: 쌤수 결혼을 축하한다고.
1: 네. 저도 축하합니다. 우리 쌤 서민수 아우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콩그레츄레이션. 아, 그 친구 멀리 있어가지고 네 목을 좀 아꼈어요. 자, 퀴즈 정답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반 확률 퀴즈였죠. 전 살면서 탈색을 한 적이 있냐 없냐. 정답은 있다였습니다.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명단 올려놓을 거고요. 내일도 휴일이니까 일요일인데 참 마음이가 편합니다. 그렇죠? 저는 방송국 출근해서 보라 생방으로 함께하니까 내일 4시에 만나자고요.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오늘 끝곡은 커튼 틈 사이로 여러분들을 훔쳐보고 있는 분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조관우 씨예요. 가녀린 커튼 틈 사이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았지. 조관우의 늪 준비했습니다. 요거 들으면서 저도 퇴근할게요.
0: 여기까지 끝.
2: 내가 그녀를 처음 본 순간에도 이미 그녀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었지. 하지만 그건 내게 별로 중요하질 않았어.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법이니까. 난 멈출 수가 없었어. 이미 내 영혼은 그녀 곁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

식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5: 헐, 엄마. 몸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4: 몸젤?
5: 몸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잘 만들었다. 몸젤.
6: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7: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6: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날이 아무리 더워져도 두꺼운 이불을 고수하는 사람들 있죠.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눌러주는 기분이 좋아서. 이걸 딥프레셔 효과라고 한대요. 적당한 무게감이 몸을 눌러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안정감이 생긴답니다. 가족과 함께 할 일 많았던 이번 한 달, 그 무게 역시 나름대로의 딥프레셔겠죠?

끝나지 않은 노래 노리플라이 박소현의 러브게임 일요일 첫 곡이었고요. 저는 라디오계 소나몰라송 DJ 박소현입니다. 지난번 연휴 때 양가 부모님들 챙긴다고 고생한 아내가 결국 탈이 나서요. 응급실까지 다녀왔는데 또 연휴네요. 이번 연휴에는 아내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7057님 너무 좋은 남편이

0: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연휴가 꼭 필요합니다. 5월 황금 연휴는 가족을 위해서 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부모님 혹은 아이들을 위해서. 근데 이번 연휴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나만을 위한 투자로 푹 쉬는 연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고 내일까지 대체 휴일로 마음이 좀 편하시죠, 여러분? 이런 일요일 많이 없습니다. 월요병은 없을 거예요. 저는 내일 출근합니다. 생방송으로 함께 하는데 여러분 쉬는 동안에도 생방송으로 제가 진행할 거니까 박수현의 러브게임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주세요. 잠시 후에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소개합니다. 원 플러스 원 노래 배송 서비스 담담담담담담 함께 하고요. 3부에는 아이돌과 함께하는 아이돌 팬미팅. 오늘의 주인공은 오랜만에 빌리 함께합니다. 빌리의 문수와 츠키 두 분과 함께하는 오늘 3, 4부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1: 또한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이제 여러 곡 고민할 필요 없고요. 거창한 사연 없어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이 감정에 꽂히는 노래 하나만 신청해 주시면 노래도 원 플러스 원, 선물도 원 플러스 원으로 나가요. 원 플러스 원 노래 배송 서비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아이스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두 잔씩 나갑니다. 첫 번째 사연은 2465님인데요. 처음 듣는데 목소리 너무 좋네요. 앞으로도 자주 들어야겠어요. 신청곡은 목소리와 어울리는 경서 첫 키스의 내 심장은 120bpm입니다. 제 목소리와 잘 어울린다는 건 아니죠? 이 곡이 첫 키스하고 제 목소리하고 거리가 좀 먼 것 같은데 올해 박선의 러브게임 제가 25년 동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 또 처음 듣는다며 목소리 좋다고 이렇게 문자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굉장히 설렙니다. 감사드리고요. 제 목소리와 이 곡이 잘 어울린다고 하니까 항상 이제 경서 씨의 다른 곡들을 러브게임에서 많이 전해드렸는데 오늘 왜 이분이 이 곡을 신청해 주셨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사유건님 아이스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가고요. 신청해 주신 곡 첫 키스의 내 심장은 120bpm 이어드립니다.

볼빨간 사춘기 처음부터 너와 나 덤으로 이어드렸습니다. 2465님이 신청해 주신 첫키스의 내 심장은 120bpm에 이어서 처음부터 너와 나를 이어드렸습니다. 1+1 노래배송 서비스 다음 사연은 온도님인데요. 우리 집은 일요일에 항상 라성 목소리 들으며 저녁을 먹어요. 방금 둘째가 갑자기 덤덤덤덤덤덤 덤덤덤덤덤덤 예, 노래에 맞춰서 신나게 춤을 추더라고요. 밥 먹다 말고 빵 터졌네요. 덕분에 즐거운 일요일 저녁입니다. 늘 행복을 주는 러브게임 사랑해요. 쿨의 아로아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근데 저는 문자로만 봤는데도 이 어떤 춤을 췄는지 알 것 같아요. 둘째가 덤덤덤덤덤덤 아 너무 귀여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영상으로 좀 찍어 놓으셔야 되는데 예, 아이는 또 크면은 다시 이 나이로 올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도 일요일 저녁마다 늘 보통 퇴근길에 평일에 많이 들으시는데 늘 일요일에 또 이렇게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이스커피 1+1으로 선물 가고요. 계속해서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신청곡 넣어주세요. 쿨 아로하.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출퇴근길, 자차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하는 작은 결심에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도로 위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양을 줄여주기 때문에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면 홍수, 가뭄과 같은 재해로부터 수자원을 지킬 수 있죠. 또 여기에 연료비와 주차비까지 절약할 수 있으니 환경과 경제까지 챙기는 선택이죠. 일주일에 한 번쯤은 물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가치를 경험해보면 좋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SBS 생활정보.
1: 요즘 아침밥 거르는 분들 많으신데요. 아침밥을 챙겨 먹는 것이 두뇌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쌀의 탄수화물은 쉽게 분해돼 포도당으로 빠르게 흡수되면서 원활한 두뇌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거죠. 또 쌀 속에 풍부한 라이신 성분은 필수 아미노산으로 두뇌 발달에 좋고요. 쌀에 함유된 가바 역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침을 챙겨 먹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언어와 수리, 외국어 영역 수능 점수가 더 높았다고 하는데요. 쌀로 지은 든든한 아침밥 한 끼로 더 똑똑하게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노래를 신청하면 한 곡 더 덤으로 얹어서 들려드립니다. 1 플러스 1.

노래 한 곡만 신청해 주시면 노래도 원 플러스 원 선물도 원 플러스 원 나갑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사연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아이스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두 잔씩 갑니다. 이번에는 3859님의 신청곡 사연인데요. 40 중반이 넘으니 20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때 그 시절 참 좋았죠. 스프림팀 피처링은 영준. 그땐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뭐 그땐 그랬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20대가 물론 뭐 좋긴 한데요. 마흔도 좋을 때입니다. 얼마 전에 케이윌 씨 왔을 때 제가 그 아이스버킷 챌린지 했던 그 영상을 옛날 걸 케이윌 씨하고 같이 찾아보니까 정말 그때 마흔 예, 40대 시절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야 그때 진짜 내가 어렸구나. 예, 그래서 지금 마흔이신 분들 그때도 또 좋은 때니까 예, 즐기시길 바랍니다. 아이스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가고요. 신청하신 곡 그땐 이어집니다.

2AM 이 노래 스프림 팀의 그땐 그땐 그땐에 이어서 3859님께 덤으로 한 곡 더 드렸습니다. 2AM 이 노래 1+1 노래배송 서비스 마지막 사연입니다. 0007님 주셨고요. 남자친구랑 파스타 피자에 후식으로 빵까지 먹고 집 가는 길인데 혈당 스파이크가 와서 너무 졸리네요. 남자친구가 얼마 전 일하다가 얼굴을 다쳐서 아이고 봉합수술을 했어요. 보자마자 나는 너 얼굴 보고 사귀는데 다치면 어떡하니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제발 좀 다치지 마. 속상하잖아. 그나저나 나 한숨 좀 잘게. 너무 피곤하다. 운전 파이팅! 이라는 글을 주셨는데 이게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맞는 상황이에요. 예. 김성철 아 티라미수 케이크 예, 이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나는 네 얼굴 보고 사귀는데 다치면 어떡하냐? 예, 너무 이제 귀여운 멘트죠. 예, 얼굴 보고 만나는데 흉나무면 절대 안 될 텐데 예, 상처가 잘 아물길 바라고요. 아니 뭐 이러나 저러나 운전 파이팅이라고 해가지고 예, 남자친구분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007님이 신청해 주신 곡 피처링은 최유리, 김성철, 티라미슈 케이크 이어집니다.

0: 에릭 남 치즈가 함께한 Perhaps Love 이어드렸습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 늘 열려 있습니다. 원 플러스 원 노래 배송 서비스 늘 이어지니까요. 생각나는 노래 그리고 신청곡들 기억나시는 대로 편하게 보내주시면 항상 열려 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엘 닥터피엘.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0: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팀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좀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7: 르노.
8: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1950님, 집 근처 공원으로 걷기 운동을 나왔는데요. 벌써부터 벌레가 많네요. 저도 어제 벌레 한 마리 잡았잖아요. 예, 그걸 웬만하면 이제 쫓으려고 했는데 뭐 어쩌지 하다 보니 예, 잡게 됐는데 벌레들이 이제 많이 보입니다. ON의 오늘을 신청해 주셔서 준비해봤고요. 잠시 후 박선의 러브게임 3, 4부에는 아이돌과 함께하는 아이돌 팬미팅 이어집니다. 정말 오랜만에 빌리와 함께합니다. 문수와 츠키 함께하는 아이돌 팬미팅 기대해주세요.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최근 달성한 KLPGA 투어 우승은 제게 특별한 의미입니다. 보기 없이 경기 내내 선두를 지키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흔들림 없는 티샷으로 코스를 공략한 게 우승 비결 중 하나였죠. 안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필드에서 한 번의 실수가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위험을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스트론과 함께 완전한 안전을 말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건 진짜 안전이 아니니까요.
1: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카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시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10: 고릴라 편이다.
9: 고삐 풀린
10: 고릴라.
9: 왜 다 고릴라죠?
10: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9: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10: 광고기 가성비 갑.
9: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데이브레이크 좋다 이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빌리의 문수와 츠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아이돌과 함께하는 아이돌 팬미팅 방송이 끝난 직후에 SBS 라디오 에라오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빌리 러브게임 혹은 빌리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잠깐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2: 메디솔라.
4: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2: 안녕.

0: 맛이 돌돌 말아 한입 가득.
1: 암요 암요 사과미요.
0: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1: 암요 암요 사과미요.
0: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3: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4: 하이마트로 가요.
5: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 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4: 하이마트로 가요.
5: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7: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8: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0: Who's calling it? Who's calling it? Who's calling it? Who's calling it?
2: 아이돌의 숨겨진 매력을 아찔하게 탐구해 보는 시간. 박소현의 아이돌 팬미팅. 누구든지 일렬에서 편하게 듣고 볼 수 있는 아이돌 팬미팅. 저는 MC를 맡은 박소현이고요.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자, 요즘 이 그룹 감다살입니다. 무대 아래에서는 귀여운 말랑콩떡이지만 조명이 켜지면 180도 돌변하는 무대 위에 악마들. 이번 컴백으로 매일매일 레전드를 갱신하고 있는 빌리의 툼은 문수와 칠키씨와 함께하는 심장저격 잽주의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서오세요.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1: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비그. 안녕하세요, 빌리의 문수와
12: 칠키입니다.
2: 개인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1: 네,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유. 빌리의 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12: 네, 여러분 드디어 빌리가 컴백했습니다. 빌리 치키입니다.
2: 사과하세요.
11: 죄송합니다.
2: 아니, 너무 오래 걸리잖아.
11: 맞긴
2: 진짜
11: 해요.
2: 진짜. 네. 제가 이 앨범을 받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제 목이 빠졌어요.
11: 아이고.
2: 제가 수아 씨하고는 진짜 오랜만이고.
11: 맞아요.
2: 중간에 이제 치키 씨하고는 제가 뭐 라디오 스타도 하고 네. 또 이제 뭐 먹방 촬영도 하고 네. 뭐 그랬는데 저랑 막 촬영할 때가 그때 2024년 6월인가 여름이었는데
11: 엄청 오래됐구나.
2: 그때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11: 맞아요.
2: 아니, 나는 그래서 2024년에는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아, 네. 그때부터 준비를 하면 보통 뭐 연말이나 2025년이 다 지나가도록 앨범이 안 나와가지고 아니, 치키 어떻게 된 거지? 막.
12: 맞아요. 그때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었지만 이제 라디오스타에서
2: 맞아요.
12: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정규를 내는 것도 확정이 안 돼 있었어요.
2: 그때는
12: 네,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조금 시간을 걸리서더라도 정규로 제대로 준비를 할까 해가지고 하다가 네, 이렇게 네, 됐네요. 그래서 더 소중한 앨범이 됐습니다.
2: 여러분, 그렇게 기다려서 저는 이게 앨범이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야 했는데 12곡을 넣어서 첫 번째 정규가 탄생했습니다. 예! 축하.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11: 그니까요.
2: 요즘에 12곡 어렵고 네. 첫 번째 정규 앨범이라 맞아요. 너무 진짜
11: 소중하죠.
2: 소중한 앨범입니다. 여러분. 근데 앨범 작업도 이렇게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리고 심혈을 기울이셨겠지만 네.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11: 진짜
2: 너무 다행이죠.
11: 너무 큰 감사.
2: 예, 절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절을 하고 있어요.
11: 감사해요.
12: 감사합니다, 여러분.
2: 앨범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거 뭐였던 것 같아요, 우리 멤버들이?
11: 제일 많이 했던 거는 네. 일단 정규 앨범으로 이제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네. 뭔가 어쨌든 좀 오랜만에 컴백을 하잖아요.
2: 그렇죠.
11: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빨리빨리 잘 잊으니까 네. 어떻게 하면 저희 빌리를 다시 각인시킬 수 있을까라는 네. 고민도 많이 했고 음악적으로도 회사랑 막 논의 많이 하면서 약간 이런 스타일도 저희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네. 하면서 의견 수렴도 많이 해주시고 퍼포먼스적으로도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는 느낌의 또 안무도 많이 저희도 의견도 내고
2: 맞아요.
11: 해가지고
2: 수렴이 됐고
11: 네, 그런 쪽으로도 많이 노력했고

0: 또 비주얼적으로도
1: 진짜 비주얼. 아니 여러분 인트로 안무 인트로부터 미쳤어. 난 처음에 인트로 보고 약간 느낌이 너무 그 약간 그랬는데 네. 치키 씨를 네. 딱 보는 순간 아니 내가 치키 씨가 아닌 줄 알았어.
2: 아, 진짜 노력 많이 했죠.
1: 아니 네. 그래서 정말 이 비주얼적인 거는 좀 어떻게 그러니까 살을 그때 저랑 막 신촌에서 곱창 먹고 막 그럴 때보다 그때는 잘 먹고 많이 먹었거든요.
3: 그쵸, 맞아,
1: 그때는 맞아. 근데 그때보다 일단 몸무게가 많이 빠진 거죠? 뺀 거죠?
3: 그쵸. 그 뭔가 이제 화제가 됐던 직캠이 사실 4년 전이 거였어요.
1: 네.
3: 근데 그 이후부터 이제 꾸준히 빼고 이제 컴백 시즌 들어가기 한 반년 전부터 그래서 올해 초부터 제대로 조금 운동하고 해서 빼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한 뭐 봄이가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 보니까
1: 그럼 총 몇 킬로그램 정도 빠진 거예요?
3: 총이요?
1: 네.
3: 정확 제가 체중계를 안 올라가는 게 제 다이어트 반식이기
1: 위해서
3: 아마 한 6, 7 정도는 뺐었을 것 같아요.
2: 6, 7 쉽지 않죠.
1: 왜냐면 치키 몸에서 6, 7kg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100kg에서 90으로 빼기는 쉬운데 43kg에서 3kg 빼기가 어렵거든요.
2: 어려워요. 맞아요.
1: 아, 근데 치키 씨 뭐 헤어 컬러도 막 이번에 변화무쌍 하면서 뭐 앞머리 내렸다가 올렸다가
3: 언니 완전 잘 맞으신
1: 정말 너무 잘 보죠. 아니 근데 머리가 그렇게 색깔이 바뀌고 막 하면은 네. 이제 관리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머리 안 빠져요?
3: 빠지죠.
1: 빠지죠.
3: 여러분, 네, 여러분 네. 많이 빠집니다.
1: 아 많이 빠져.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덜 빠져요?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3: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염색을 하면 뭔가 많이 빠지니까
1: 그쵸?
3: 최대한 이제 이번에는 가발을 쓰기도 했고
1: 맞아요.
3: 피스 같은 걸로 기장 조금 네, 추가하고 해서 최대한 제 진짜 머리는 지킬 수 있게.
1: 지금이 이제 진짜 머리인
3: 네,
1: 거죠?
3: 네, 제 머리입니다. 여러분. 묶고 있어요. 네,
1: 이거 라디오에서만 볼 수 있는 여러분. 리얼 치키와 우리 문수아 씨 머리입니다.
3: 맞아,
1: 우리 수아 씨도 스타일링을 워낙 또 이제 다양하게 또 약간
2: 맞아요.
1: 또 센 느낌으로도 하고 막 해가지고 지금 이게 그냥 내추럴한
2: 맞아요. 저도 고민을 진짜 많이 했다가
1: 네.
2: 저희가 이번 헤어는 다 이제 각자 개인적 의견을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1: 예.
2: 뭔가 각자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느낌을 해보고 싶다 해서 저도 아 멋있게 가보고 싶은 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짧게 한번 쳐볼까 해가지고
1: 너무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2: 한 번에 딱 쳐봤습니다.
1: 왜냐면 굉장히 임팩트 있더라고. 수아 씨를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데
2: 네.
1: 짧게 해가지고 딱 나오니까 역시
2: 아이고.
1: 이게 죽지 않았어요. 감사산 살아있습니다.
2: 아. 네.
1: 그러면 이제 이 모습이 오늘 이제 영상이 방송 끝나고 나갈 텐데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그냥 치키의 무대 밑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냥 셔츠에 티셔츠에
2: 맞아.
1: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
2: 편안한...
1: 그냥 옛날부터 그냥 봤던 이런 느낌. 그래서 무대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아가지고
3: 네.
1: 예, 놀랄 수 있어요.
2: 접니다. 저예요.
3: 맞아요. 저예요.
1: 네, 여러분 이런 모습도 말랑콕덕 이런 모습도 있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 맞아요.
1: 일단 요즘에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잽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3: 좋아요.

0: Can you feel it? 요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잽! 을 들어봤습니다. 예, 12곡 다 녹음하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작업을 이제 뭐 얼마나 오랫동안 한 건데.
1: 맞아요. 근데 녹음을 하면서 정말 세상에 다양한 곡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0: 그쵸? 예, 네. 맞아요.
1: 그게 그 곡을 또 소화를 하면서 빌리가 또 이렇게 한 단계 더 성장을 하는구나.
0: 그쵸.를
1: 많이 느꼈고 네. 저희도 다 이제 모니터 이제 한 걸 싹 다 들어보는데 뭔가 이번에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0: 그러니까 느낌이 왔군요. 네.
1: 노래도 너무 좋고 처음부터 끝까지 넘길 노래가 아예 없는 거예요.
0: 맞아요.
1: 그래서 녹음하면서도 욕심도 많이 생기고 네. 서로 피드백도 많이 해주고 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0: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워크라는 곡이
1: 네네.
0: 지금 대박이 나가지고
1: 그쵸.
0: 그 아니 근데 그 영상을 올릴 때는 퍼포먼스 영상 올릴 때 이게 지금 300만이 넘어갈 거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1: 아 근데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0: 지금 320만이 넘어간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요. 조회수가 이게 쉽지 않아요. 며칠 만에.
1: 그니까요.
0: 그 나는 아니 이렇게 되면 이 곡이 타이틀로 해가지고 또 한 2주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이게 지금 음원 순위에서 폭등하고 있습니다.
1: 그니까요.
0: 근데 요거는 사실 예상 좀 못했나요?
2: 전혀 못했다고 멤버들이랑 항상 얘기를 했었고 퍼포먼스 비디오도 네. 원래는 안 찍을 예정이었어요.
1: 맞아. 맞아.
2: 네.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회사랑도 얘기를 하면서 네. 아 이거는 조금 꼭 남기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다가 급하게 찍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나올지도 예상이 안 되었었고
1: 맞아.
2: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공개되자마자 보고 멋있게 나왔다
0: 그쵸.
2: 했는데 반응이 너무 뜨거우니까 아 잘했다 해가지고
0: 이거는 안 올렸으면 큰일 날 뻔한 네. 영상이었어요 여러분.
2: 맞아.
0: 예. 워크 예 몇 번 나옵니까 노래 가사에 워크
1: 그러게요. 저 저번에 그거 그 재미였나 워크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0: 워크 몇 번 나오는지 이거 딱딱 아셔야지.
1: 세보자.
2: 오늘 끝나고 이제
1: 그러니까 한번 제가 세봐야겠다.
0: 진짜 여기서는 이제 치킨 씨의 또 다채로운 또 이 표정을 또 예, 원래 잘하잖아요.
1: 너무 잘하죠. 이제
0: 그 표정을 또 잘 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네. 좋았고 아니 챌린지 한 걸 제가 봤어요. 로이킴 씨하고 챌린지를 했더라고요.
1: 아니
0: 그 얘기 아니 너무 의외였어요. 로이킴 씨 열심히 해주더라고요. 열심히.
2: 맞아요. 이제 하트 시그널로 지금 고정으로 오빠랑 계속 하고 있는데 오빠가 챌린지를 평소에는 안 찍는데요.
0: 없어요.
2: 근데 먼저 연락을 해주셨더라고요.
1: 진짜?
2: 아 치키야 오빠가 저 도와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해가지고
0: 너무 마음이
2: 네. 너무 착해요. 그래서
0: 고맙다.
2: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하자면 아 그렇게 오빠가 먼저 얘기를 해줬던 거라면 아 열심히 준비하고 와주셨겠다.
0: 그치. 네.
2: 했어요.
0: 맞아.
2: 아 오빠 너무 고맙다. 저는 이제 랜드 정도는 해줄 줄 알았어요.
0: 그렇지. 네.
2: 근데 워크 이지 버전으로 했는데 표정만 잘 하시더라고요.
0: 나는 나는 그래서 로이킴 씨가 먼저 연락한 줄은 생각도 못했어.
1: 그러니까요.
0: 그냥 그렇죠. 우리가 갑자기 치키 씨가 부탁한 줄 알았는데 연습을 안 하긴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냥 표정으로
1: 하고는 싶었다.
0: 그 열정으로.
2: 열정 기세로 다 해줘가지고 아 오빠 너무 좋다. 표정 완벽하다 하니까
0: 그래.
2: 댓글에도 좋은 말 할 때 밀리 응원해라 이렇게 해줘가지고 오빠 진짜 감사합니다.
0: 맞아. 그냥 이제부터 로이킴 씨가 몇 끼야 대신에 치키야 이렇게 치키야로 해줘야 됩니다.
1: 좋다, 예.
0: 그리고 제가 수아 씨는 워크 중에 그 투어스의 지훈 씨. 나는 처음에 댄스 선생님이랑 한 줄 알았잖아요.
1: 진짜.
0: 아니 그 뭐 이렇게 너무 정말
1: 진짜 너무 감사.
0: 열정을 다해 가지고 아니 선생님이야 진짜.
1: 진짜 진짜로
0: 그거 봐야 돼요. 그죠?
1: 맞아요. 아니 딱 챌린지 저희 워크 하면서 이거는 무조건 댄분은 무조건 챌린지를 계속
0: 된다.
1: 찍어야 된다.
0: 그렇죠.
1: 얘기를 해서 막 하고 싶은 분들 이렇게 막 한번 생각을 해 봤었어요.
0: 네, 네, 네.
1: 근데 거기에 항상 처음으로 투어스 지훈 님이랑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 했는데
0: 그쵸.
1: 음방이 딱 겹쳐가지고
0: 마침
1: 네 마침 그래서 서로 이제 하게 된 거죠.
0: 예.
1: 근데 처음에 보자마자 바로 이제 안무를 다 따오셔가지고
0: 거기 선생님이 안무가야 거기는.
1: 맞아요. 예. 근데 또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그 멋을 담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0: 그죠.
1: 이거는 그냥 챌린지가 아니라 같이 음방을 해야 되는 수준인 거예요.
0: 맞아.
2: 센터로
0: 진짜. 진짜 나중에 연말에 뭐 기회 되면은 같이 해야 돼요.
1: 진짜 너무
0: 진짜 투어스의 뭐 많은 멤버들의 춤에 진심이지만 특히 지훈 씨는
1: 맞아요.
0: 안무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제가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나중에 수아 씨하고 지훈 씨하고 한 그 챌린지를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0: 나만의 컬러로 춤이란 이런 거다.
1: 진짜 최고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수아 씨가 이 곡의 작사에 참여했습니다.
2: 아, 맞아요. 자,
1: 축하드립니다. 예. 이게 왜냐면 이게 이제 저작권료가 우리 수아 씨한테도 간단 얘기예요. 이게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1: 라디오에 나올 때마다.
2: 그렇죠. 그렇죠.
1: 어, 근데 이제 이렇게 반응이 좋으면 수아 씨한테 이제 통장에 그렇죠. 아직까지는 돈이 안 들어오지만 그쵸, 이제 앞으로 들어올 건데 아, 네. 이게 이제 작업하면서 이 정도 반응은 기대를 안 하셨겠지만
2: 맞아요.
1: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이거 어때요? 이렇게 터졌는데 지금.
3: 아 그냥 같이 뭔가 이렇게 더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의견도 좀 많이 내면서 네. 이제 참여를 했는데 어쨌든 제가 부르는 저희가 다 같이 부르는 곡이다 보니까 그 주는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진짜 한 단어만 바뀌어도 오. 의미가 많이 달라지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뭔가 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색깔을 잘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저희 또 발음 같은 게 네. 중요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하면 더 뭔가 매력이 살 것 같은데 네. 라는 의견을 좀 많이 내면서 네. 열심히 작업했던 것 같아요.
1: 근데 뭐 진짜 너무 작업 열심히 해주셔서 치키 씨가 또 발음을 또 안 되는 발음 거의 없잖아요. 아, 우리 치키 씨는 거의 너무 잘하잖아요.
3: 잘해요,
1: 진짜.
3: 잘해요.
4: 감사합니다.
1: 뭐 공룡 이런 거 다 되잖아요.
4: 아 돼요. 어. 완전 돼요. 어.
3: 네. 되잖아.
4: 어. 자 완벽하게
1: 한번 해봐, 하겠대요. 한번 해줘요.
4: 아 언니 근데 이제는 제가 할 수 있어가지고 네, 공룡.
3: 진짜 이 한결 같은 것도 너무 좋아요.
1: 너무 귀엽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워크라는 곡을 듣고 이제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 이거 이제 무대도 이제 했잖아요. 네. 관전 포인트 하나 알려주세요. 이거 좀 주목해서 봐달라. 이런 거 신경 썼다.
3: 아, 너무 많은데.
4: 너무 많. 일단 예. 두 개 할까요?
1: 네. 네네.
4: 저 그럼 비주얼적인 부분에서 뭔가 조금 이번 워크 무대는 전체적으로 다 멤버들이 스모키 메이크업을 맞아요. 좀 위주로 해가지고 네. 평소에 하는 것보다 더 어둡게 네. 그리고 멋있게 네. 하는 컨셉을 가지고 간 것 같고 퍼포먼스 비디오에 입었던 시절에 이제 진즈 데림차로 조금 네. 뭔가 블랙을 갈 것 같은데 우리는 데님으로 간다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1: 약간 바꿔서
4: 네.
1: 맞아요. 네. 반전입니다. 네.
4: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느낌.
3: 저는 일단 무대 포인트를 얘기하자면 네. 처음 시작 네. 이 저희 워킹하는 걸로 시작하거든요.
1: 맞아요. 그러니까 딱딱 각이 아니요 군대야 뭐야 맞아요. 이제 병정처럼
3: 네. 그 워킹하는 부분에 인트로가 너무 전 좋다 오케이. 생각하고 네. 마지막에 휘몰아치는 댄브 타임이 네.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방송을 하면서 원래 저희 응원봉에 빌리 가자 이게 있는데
1: 그쵸.
3: 뭐 어느 방송에 따라서 예. 뭐 어디 가자 이걸 외치고 있는데
1: 뮤뱅 가자
3: 맞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하는데 그 댄브 부분이 정말 저는 쾌감이 넘친다 생각합니다.
1: 거기서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3: 그렇습니다.
1: 오늘 바로 들려드릴게요. 이제까지 얘기한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Work.

SK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마그네슘, 칼륨, 아연의 공통점 아시나요? 바로 미네랄 영양소라는 거죠. 미네랄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과 함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그런데 미네랄이 부족해도 만성피로나 두통 같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죠.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 가장 간편하게 미네랄을 챙기는 방법이니까요. 가정의 달 5월. 건강한 물 습관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FM.
1: SBS 미디어 그룹이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기자, 아나운서, 미디어 엔지니어, 교양, 라디오, 드라마, 예능 PD이며 지원서 접수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챔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장기하입니다. 2012년부터 장기하의 대단한 라디오로 3년 가까이 밤 10시에 여러분과 만났었는데요. 밤에 무심한 목소리가 오히려 좋다던 애청자분들의 그 말이 저도 참 좋았습니다. 파워 FM이 30주년을 맞았네요. 30년 동안 매일 누군가의 하루 옆에 있었다는 게 생각해보면 보통 일이 아닌데 대단하죠? 앞으로도 함께 하길 바라며 저는 음악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좀 더 나을 겁니다. 파워 FM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장기하였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박소연의 Love Game. 박서현의 러브게임, 아이돌과 함께하는 아이돌 팬미팅. 빌리가 오랜만에 러브게임을 찾아왔습니다. 문수와 츠키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오랜만에 음악방송하니까 행복.

0: 행복하죠?
1: 진짜 너무 행복해요.
0: 근데 옛날보다 좀 달라진 거 있었어요? 아니 여기 뭐 라디오 올 때라든지 뭐 음악 방송에서 좀 달라진 거 있어요? 대기실이 옛날에는
2: 와 이게 아. 조금 남자 대기실이거나 그쵸. 조금 작은 대기실이었다.
0: 맞아요.
2: 자면 네. 지금 저희가 언연자가 돼가지고
1: 연차가 있으니까
2: 네 선배가 되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맞아요. 네 이제 무대에 가까운
0: 맞아요.
2: 조금 큰 대기실에 준비를 하게 됐어요. 맞아.
0: 많이 달라졌네요. 그게
1: 이게 너무 신기해요.
0: 그치 그치. 그
1: 대부분 요즘에는 다 이제 후배 가수분들 많으시니까
0: 맞아요.
1: 저희는 약간 그런 게 좀 체감이 안 되거든요. 또 오랜만에 나오기도 그쵸? 했는데 그래서 뭔가 이런 큐시트 보면은 네. 순서도 있잖아요. 오? 원래 보통 연차 찰수 뒤로 네. 뒤에 아, 많이 하죠. 네, 뒤에 많이 하는데 저희는 그게 막 당연하다고 생각도 안 하고 네. 그래서 아, 당연히 이 앞쯤에 있겠거니 하면서 쭉
2: 한
1: 보다가
2: 3개 정도.
1: 갑자기 너무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뒤인데 이러면서 아. 저희 막 부담스럽고
0: 네. 그래.
2: 진짜.
1: 근데 너무 좋아요.
0: 그 사전 녹화 같은 것도 미리 좀 찍고
1: 맞아요.
0: 그렇게 하잖아요. 선배들 맞아요. 위주로 좀 네. 이게 좀 해주잖아요.
2: 그러니까 신기했어요.
0: 아, 뭐라고. 그런 게 제일 달라졌네요.
2: 인사를 하는데도 네. 거의 후배분들이니까
0: 그쵸.
2: 너무 열심히 인사를 해주시는 네. 거죠.
0: 옛날에는 네. 우리가 찾아갔는데
2: 맞아요.
0: 안녕하세요. 예, 근데 후배들이 오죠.
2: 네. 완전 그러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조금 오랜만에 나오다 네. 보니까 그 사이에 너무 많은 팀이
0: 나왔어요.
2: 네. 맞아. 그래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신인일 때 모습을 보는 느낌이어서
0: 그렇죠.
2: 응원해주고 싶고 네. 뭔가 그런 마음 드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번에 음악방송 좀 겹쳐가지고 응원해주고 싶은 뭐 동료나 후배 있어요? 그래도 이번에 좀 만난
1: 너무 많아요.
0: 네.
2: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프아이라고
0: 이프아이 알죠. 이프아이.
2: 네, 이프아이 친구들이랑 겹쳤는데 네. 사실 제가 연습생일 때부터 조금 봤었던 네. 친구였어요.
0: 예.
2: 근데 이번에 너무 예쁜 거예요.
0: 맞아. 예뻐. 예뻐.
1: 맞아. 맞아.
2: 맞아.
1: 잘해요.
2: 맞아요. 다. 맞아요. 그리고 단체로 인사를 이제 대기실에 찾아와 주고
1: 맞아. 맞아.
2: 그래서 밀리 선배님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다 해 가지고 처음으로 왔었던 것 같아요. 후배팀 중에서. 그래서 너무 감사해 가지고.
0: 맞아요. 그분들이 예전에 제 헤어 선생님이 지금 그분들을 하고 계셔.
1: 아, 진짜. 아,
0: 헤어가 너무 예쁘잖아.
1: 아, 맞아,
0: 여러분
1: 맞아.
0: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혹시 수아 씨는 뭐 오랜만에 봤던 반가운 동료나 뭐 인상적인 후배 있었어요?
1: 아, 너무 많았어요. 네. 저는 일단 엔믹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0: 엔믹스 너무 잘하죠. 네.
1: 이번에 노래도 전 약간 그 벅차는 느낌의 네. 노래 너무 좋아하거든요.
0: 저도 좋아해요. 저도. 네.
1: 그래서 나오자마자 노래 듣고 와 진짜 약간 감격스러웠고 네. 이번에 또 대기실을 같이 있었었는데 네. 뭔가 옆에서 막 목 풀고 이럴 걸 듣는데 네. 제 귀가 너무 행복한 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쓰고 싶다 이 생각을 아. 계속 들더라고요. 아,
0: 그러니까 목 푸는 네. 소리도 즐거웠어요.
1: 네. 노래 너무 잘하니까.
2: 그 너무 웃긴 게 네. 언니가 네. 이제 MX 멤버분들이 네. 하고 있을 때 옆에서 네.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0: 아 같이 좋아요.
2: 네 같이 그 참여해가지고.
1: 어,
2: 네, 그래서 어, 우리 팀에 MX 멤버가 있었나?
1: 아, 맞아요. 뭐 MX 갈게요. 그러면 제가 대답해요. 네.
2: 아 너무 재밌었어요.
0: 아 이 정도면은 나중에 엔믹스하고 네. 뭐 해야 되죠.
2: 네,
0: 해야지. 근데 여러분 문수아 씨도 엔믹스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방송국 갔을 때 이제 음식 같은 거 이제 다 주문해서 먹게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저한테 좀 추천해 주고 싶은 음식 있어요? 뭐 방송국에서
2: 우와,
0: 아니면
2: 어,
0: 많아요.
2: 많아요.
0: 아 추천 좀 해줘요.
1: 아, 근데 예. 저희가 진짜 잘 먹어요.
0: 네. 아, 알죠.
1: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가 막 많이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네.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0: 아유,
1: 밥 못 먹는 거 아니냐.
0: 아유, 그럴 리가요.
1: 근데 진짜 저희는 어디까지 말씀드릴 수 있냐면
2: 네. 언니 어디까지 말할 거예요?
1: 리허설을 하고 네. 왔을 때 막 네. 마라샹궈,
0: 어.
1: 막 크림새우 네. 이런 거 있고 네. 요아정 다 먹고
0: 네.
2: 얼마 전 얘기네요.
1: 얼마 전 얘기.
0: 맞아.
1: 막 찜닭 시켜 먹고
0: 아, 네. 많다 많아. 네.
2: 이제 차에서 이동할 때 덮밥 먹고.
1: 덮밥 먹고. 네 맞아요.
0: 야, 난 그러고도 수아 씨의 그 허리를 유지한다는 게 난 정말 그 방법을 좀 알려줘요. 그렇게 먹고 나서 어떤 걸 해야 유지할 수 있는지.
2: 언니는 이유가 있어요.
0: 이유 얘기해줘요.
1: 저 왜요?
0: 연습이에요?
1: 아, 조금 먹어서? 아 어. 저는 네. 음식을 많이 먹진 않고 조금씩 자주 먹습니다.
0: 그게 방법이에요?
1: 네. 근데 보통 이 준비 기간 동안 네. 운동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0: 아.
1: 체력을 좀 기르려고.
0: 네네.
1: 근데 그게 지금까지 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0: 근력이 있는 거죠?
1: 네네. 어쨌든 춤도 어렵기도 하고 힘드니까.
0: 아, 춤이 너무 힘들어.
1: 맞아요. 맞아요.
0: 아, 아니 목이 다 꺾이고 팔 다

0: 어디
1: 나갈 것 같아요.
2: 어, 맞아. 네, 그런 걸 하면서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그 빌리의 춤은 복근이 없으면 못 할 것 같아요. 그 춤은 이 코어가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2: 맞아요.
0: 그런 운동법을 좀 그래서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먹는다.
1: 맞아요.
0: 우리 치키 씨는 많이 자주 먹죠.
1: 언니 어떻게 하세요?
0: 치키 씨는 많이 자주 먹어.
1: 꾸준히 그냥 계속 먹고 있죠.
0: 그렇죠. 꾸준히 그냥 먹고 있어요. 그냥 방송을 쉴 때도 계속 먹고 있어요.
2: 맞아. 진짜 토끼 같아요.
0: 네.
1: 그때 언니랑 같이 촬영할 때도 쉬는 시간에 카페에서 되겠잖아요.
0: 아, 카페에서도 계속 먹고 있어요.
2: 아, 맞아.
0: 나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뭐 보통 곱창을 저는 1인분을 다 못 먹는데 치키 씨는 곱창을 한 거의 2인분 넘게 3인분까지 먹더라고요.
2: 아니, 너무 잘 먹어요. 네.
0: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1: 먹기 위해 저는 운동을 자주 하는데 컴백 준비하면서 언니도 말했다시피 운동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2: 맞아, 맞아.
1: 저는 유산소 위주로 하다가 엉덩이를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게 드라이기 머리를 말릴 때 매일매일 샤워하잖아요.
0: 그렇죠.
1: 드라이기를 할 때 계속 스쿼트를 해요.
0: 아, 알겠습니다.
2: 노력이다.
1: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체 운동은 근육을 유지를 하게 하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조금 먹어도 바로 치지 않은 것 같아요.
0: 저도 드라이기 할 때 저는 업다운을 안 하고 그냥 다운 상태로 스쿼트 다운 상태로 드라이기 하면서 그게 한 3분 4분 맞아, 돼요. 맞아. 그래서 약간 힘들면 일어났다가 다시 또 다운.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1: 오, 역시
2: 멋있다.
1: 이게 진짜 효과 있더라고요.
2: 찰나의 순간에.
0: 그러니까 머리를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5번은 감으니까
2: 그쵸.
0: 그때 이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팁을 좀 알려드립니다. 아, 정말 무서운 두 분과 비욘드 미를 한 곡 들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개인 이제 제가 개인적인 취향으로 좀 또 다른 느낌의 곡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우리 제작진들도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PD님이 여러분이 이제 들었던 또 느낌과는 좀 다른 느낌일 수 있습니다. 비욘드 미 듣고 올게요.

0: 빌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욘드미 이번에 12곡의 곡이 수록돼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그중에 저희가 예, 좋아하는 곡들을 좀 넣어서 오늘 들려드리고 있고요. 우리 팬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1: 그러니까요.
2: 지금 조금 너무 질문들이 좋아가지고 네. 좀 사진을 찍겠습니다.
0: 어머 그래 이런 거 인정하는구나. 사실은 근데 더 많았는데 우리가 붙일 자리가 많이 없어가지고 다 못 붙였어요. 왜냐면 공통되는 거를 모은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 빌리브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3: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마음에 드는 질문 읽어주세요.
2: 네. 네. 언니 뭐가 좋아요?
0: 뭐 좋아요?
3: 나 저 물 하고
2: 물. 뜨든
0: 뜨든 물을 좀 많이 마셔야 되는데 수아씨가
3: 네 어떤 분께서 네. 수아씨가 물을 너무 안 마신다고 들었는데요.
0: 그쵸.
3: 오늘은 얼마나 마셨나요? 혹시 물처럼 마시는 다른 음료가 있는 건가요?
2: 너무 좋은 질문.
0: 좋다.
3: 네.
0: 왜냐면 물을 안 먹는 친구들이 또 있거든요.
3: 근데 딱 저랑 치키가 네. 물을 진짜 안 마셔요.
0: 그러니까.
3: 보통 저희가 물 캐리어를 이렇게 네. 매니저님이 준비해 주시는데 저랑 치키는
0: 다 남아.
3: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아요.
2: 3일 전도 놔둬도 돼요.
0: 야, 그 정도예요. 그래서 보통 한 요만큼은 먹는데 요만큼은.
3: 그래서 매니저님이 가끔 너무 하루 종일 안 먹으면 네. 진짜 한 입만 마시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주시는데 네.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시원한 물은 좋아하는데 네. 미지근한 물이
0: 별로예요.
3: 네, 너무 약간 그 특유의 약간 물 맛이 있잖아요.
0: 맞아요.
3: 그게 좀 안 맞아서 저는 그냥 맛있는 음료를 되게 좋아하는데
0: 그러면 거기 이제 설탕이 들어간 음료죠.
3: 그렇죠. 근데 또 물 종류는 아니고 저는 막 약간 슈크림 라떼, 막 초코라떼.
0: 저도 저렇게 라떼 저렇게 에, 슈크림 얹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먹긴 하는데 그게 이제 에너지를 쓸 때는 좋은데 그래도 이 순환 때문에 물을 좀 먹어줘야 피부도 그렇고 이게 또 머리도
3: 맞아요.
0: 순환이 이게 또 잘 돼줘야 되니까 좋은데 그게 물이 냄새 난다고 못 먹는 아이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3: 맞아요, 맞아요.
0: 레몬을 타서 먹어요.
3: 맞아요. 그래서 레몬도 많이 타먹는데
0: 레몬을 타면은 그 냄새 안 나니까
3: 맞아요,
0: 네.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좀.
3: 그래서 맞아, 집 가면 맞아. 많이 먹어요. 집에 그 차가운 물이
0: 그치?
3: 많아가지고
0: 맞아 맞아.
3: 그래서 그동안 오늘 하루 종일 못 마셨던 물을
0: 한꺼번에
3: 네. 그래도 마시는 편이긴 합니다.
0: 그래요. 그 여름으로 점점 되니까 매니저님 조금 차가운 물을 좀 준비해 주시면은 그냥
3: 얼음물
0: 아니면 뭐 보리차 이런 거 먹어요? 녹차 뭐 이런 거?
3: 너무 좋아요. 아니면은 거? 저희는 이온 음료
0: 네,
3: 같은 걸
0: 거.
3: 많이 먹어가지고 맞아요. 보통 저는 그렇게 먹습니다.
0: 그렇게 여러분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치키 씨도 물 안 먹는데 뭐 다른 걸 좀 먹는 거예요?
2: 저도 안 먹고요. 예. 저는 아를 좋아해가지고
3: 커피를 좋아해요.
2: 근데 커피를 그치. 좋아해요. 근데 예. 이제 저도 녹차 종류는 좋아해서
0: 그쵸?
2: 아침은 따뜻한 녹차 샵에서 먹고 예. 계속 아를
0: 먹고 있어요. 아. 자기의 그 취향에 맞게 해서 잘 드시면 됩니다. 물 많이 드세요.
2: 네, 많이 마시자.
0: 네, 많이 마셔요. 자, 우리 치키치 하나 뽑아주세요.
2: 네.
0: 두둥.
2: 와, 이거 진짜 너무 다 하고 싶다. 빌리브가 예. 수아 치키에게 예. 궁금한 거 말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궁금한 거 하나씩 질문하면 어떨까요?
0: 서로가 궁금한 게 근데 있어요? 다 알아가지고?
3: 근데 진짜 다 알긴 해요.
0: 그죠? 알긴 해. 있어요? 근데 하나 있어요?
3: 있나?
0: 수아 씨한테 궁금한 거? 나만 궁금한 게 많지.
2: 언니 혹시 있어요?
0: 난 있어요. 나는 컨텐츠 지금 이제 음악 방송 이번 주에 끝나지만 또 다른 컨텐츠들 또 많이 있잖아요.
3: 저희요.
0: 하고 싶은 거 나는 이런 그러니까 서로 추천해줘요. 우리 치키는 이런 거 방송 나가면 잘한다. 그리고 우리 수아 언니는 이런 데 나가면 진짜 잘한다. 좀 불러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 아 저는 개인적으로 언니는 뭔가 내성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언니는 약간 흥이 이제 생기면 진짜 끝까지 살려가는 스타일.
0: 맞아요. 예,
2: 그래서
0: 맞아요. 예.
2: 언니가 약간 조금 몸쓰는 좀 체육 느낌의 약간 방송 같은 거 하면 예. 사실 런닝맨 같은 거 진짜 잘할 것 같아요.
0: 막 뛰고 뭐 네.
3: 승부욕 있어.
0: 그리고 막 팔씨름 같은 거 하고 막 이런 거.
3: 그럼요, 그럼요.
2: 완전 좋아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0: 맞아요.
2: 그런 활발한 거.
0: 그래 그래. 맞아.
3: 치키도 비슷한 것 같아요.
0: 치키는 뭐 어딜 가도
3: 그러니까
0: 뭐.
3: 많이 잘하고 또 많이 해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치키랑 같이 이렇게 할 때가 많이
0: 네.
3: 있거든요.
0: 네네.
3: 그래서 그럴 때마다 뭔가 치키의 새로운 점도 많이 알기도 하고
0: 네.
3: 서로가 주는 시너지가 또 달라가지고

0: 있고 네. 같이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1: 치킨은 뭐 나 혼자 산다도 제가 봤는데 그게 사실 좀 지루할 수 있거든요. 혼자서 뭘 하면
0: 너무 웃겨요.
1: 너무 재밌잖아요. 그리고 아, 라디오 스타도 제가 같이 치킨 씨하고 저하고 라디오 스타 여러분 검색해서 많이 봐주세요.
2: 아, 우리 맞아, 맞아.
1: 라디오 스타 검색하면 치킨 씨 나오는 회 저도 같이 있는데 너무 재밌게 촬영해서 너무 잘하니까.
2: 근데 맞아. 사실 그때는 언니가 헤드 캐리 해주셔가지고
3: 헤드 캐리
2: 재밌었습니다.
1: 여러분 치킨 라디오 스타 검색해서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아 이거 뭐 스파스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0: 아, 해야 돼, 해야 돼요.
1: 이건 왜냐면 이제 이건 저 제가 또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스파스타 영상이 떴는데 블랙 앤 화이트의 그 셰프
2: 맞아요.
1: 야 나 이거 간다살이야. 이거 누구 아이디 도대체 누구야 이거 도대체.
0: 진짜 이거는 회사 아이디어.
1: 너무 잘했죠. 흑백으로 맞아요. 가면서 맞아요. 의상 다 마음에 들었죠.
0: 맞아요.
2: 맞아요.
0: 근데 요즘에 의상도 막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네. 누구는 약간 맞아요. 뭐 헤드 셰프 느낌, 누구 보조 셰프 느낌.
1: 맞아요. 다 다르게 셰프를 다 다르게 했어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또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했어요.
1: 아, 그 스파스타 영상이 지금 더 조회수가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여기 또 킬링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2: 뭔가 안무가 선생님께서 네. 처음에 이런 동작이 있거든요.
1: 예?
2: 먹는 동작. 뭐, 예. 조금 자기에게 부담스러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아 이거는 빼면 안 된다.
1: 아, 이거
2: 이게 포인트다.
1: 오케이. 예.
2: 해가지고 이게 슈퍼스타 안무 중에 이런 먹는 파스타로 먹는 이제 동작이 네. 있는데 그게 좀 킬링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이거를 뭐 좀 강조해서 많이 좀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영상을 네. 재미있게. 네.
2: 맞아요. 마지막 이제 언니 파트였을 땐가 우리 이렇게 먹는
0: 뭐. 따따따따 이렇게 놀라는 네네. 부분이 있는데 네. 원래는 멤버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포즈였어요.
1: 예.
0: 근데 뭔가 다 같이 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1: 예.
0: 거예요.
1: 예.
0: 그래서 그걸 했는데 네. 애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 부분 혹시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1: 네.
0: 그 부분 보면은 전 너무 귀엽다 생각했어요.
1: 지금 왜 전체 표현을 다 해드렸으니까
2: 네,
1: 예, 이 부분 찾을 수 있죠.
0: 네,
1: 예, 우리 빌리브 다 찾아요.
2: 네. 네.
1: 그래서 이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슈퍼스타를 들을 거예요.
2: 좋아요. 감사합니다.
1: 네. 아 잘해요. 박서연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소리 질러!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흑표옥 침대가 가정의 달 맞이 할인 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흑표옥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6674.
2: 사랑해요. 흑표옥 침대.
3: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부산 바다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호 승선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에이펙 공식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4: 아, 근데 안 돼요. 시간이 너무 빠르다.
3: 자주 수아씨.
4: 자주 불러주세요.
3: 아니, 자주 부르는 게 문제라 제가 연락을 하잖아, 치키씨한테. 네. 항상 서울에 없어. 서울에 없으니까 올 수가 없어요.
5: 아니요. 그러니까 근데 있을 때는 진짜 시간에서 완전 달려가겠습니다.
3: 그러니까 수아씨, 그리고 이제 앨범 이제 좀 바로바로 달아달아.
4: 알겠습니다. 예,
3: 부탁드릴게요.
4: 많이 많이 하겠습니다.
3: 지금 그리고 방송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조금 길게 하셔도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렇게 세 곡이 다 계속해서 사랑받기가
4: 네.
3: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지금이 타이밍이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네. 이 시대가 지금이
4: 맞아.
3: 빌리가 정말 꽃피는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4: 화이팅.
3: 치키 씨 오늘 재밌었어요?
5: 너무 재밌었고 한 시간 너무 짧아요.
4: 너무 짧아.
5: 두세 시간? 피디님 두세 시간?
4: 세 시간 해야 돼.
3: 나중에 너튜브 촬영할 때
5: 네.
3: 나중에 이 질문들 뭐 답도 해주셔도 되고
4: 좋아요.
3: 나중에
4: 좋아요.
3: 활동도 끝나고도 우리 또 요즘에 제로로그가 또 이게 트렌드잖아요.
4: 아, 네,
3: 그냥 부담 없이 많이 촬영해 주시면
4: 알겠습니다.
3: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활동 이제 음악 방송 마무리 잘하시고
5: 네.
3: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길 많이 바랄게요.
5: 많이
3: 네. 오늘 끝곡은 슈퍼스타 들으면서 두 분과는 인사를 할 텐데요. 카메라 보시고 끝 인사는
6: 그리고 사랑해요.
3: 귀엽게 부탁드립니다. 둘, 셋, 빌리브.

0: 인쇄 가능한
1: 서머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0: 또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5: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탄력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4: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5: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6: 잘 만들었다, 몽잘.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9: 다운 스트리트

우리는 요리를 할 때 양념을 조금씩 넣으며 간을 맞추곤 합니다. 실수로 한꺼번에 쏟아버리면 균형이 확 깨져 수습이 어려워지거든요.

우리의 일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거나 열정적일 때 에너지, 시간, 정성, 마음 등을 쏟아붓곤 하는데요. 이런 행동에 가끔 후회가 따라오기도 하잖아요. 어느덧 일요일입니다. 다음 주는 일상의 균형이 잘 맞게 삶의 양념을 잘 조절해 보도록 하죠.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0: 2026년 5월 24일 일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윤하의 Parade였습니다. 음식을 할 때 맛의 균형을 맞추는 게 어렵죠. 간 보는 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요리를 안 해서 근데 간을 그렇게 잘 보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요리도 많이 해봐야지만 늘잖아요. 이게 조금 싱거울 때 어떤 거를 넣어야지만 이게 잘 맞춰지는지도 많이 경험을 해봐야지만 조금 아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라님께서 지금 친구네 집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영수 듣고 있어요. 친구가 자꾸 대표라고 부르라고 하네요. 라고 하면서 웃음 웃음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웃음 웃음에서 친구가 자꾸 대표라고 부르라고 하네요. 약간 요런 톤의 문자이지 않나. 네. 친구네 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왜 친구면 친구지 왜 대표일까? 예. 그럴 때일수록 더 약간 그래서 부르셨나요? 결과는? 대표님 이렇게 하셨나요? 궁금하다. 네. 아니면 약간 네 대표님 알겠어요 약간 이렇게 하셨는지 워낙 또 친한 친구셔서 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네. 이제 오늘의 영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4부에서는 추억의 음악과 여러분의 사연이 함께하는 차트에서 꺼내들어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2008년 5월로 추억여행을 떠납니다. 그 시절 영수 가족들은 어떤 추억이 있는지 보내주시고요. 1, 2부에서는 완서들의 미래에 긍정적 기운을 넣어드리는 시간 차트 자리 운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원이 필요한 일이나 계획을 남겨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웬디의 영스트리트 1부는 손흥민이 선택한 비타민 캡틴 하루틴과 함께합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2: 든든하게
1: 집에서도
3: 간편하게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3: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1: 오딸.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0: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1: 리아야, 놀러 갈게.
0: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1: 리아야, 함께하자.
0: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2: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0: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행운이 필요한가요? 응원이 필요하신가요? 그럼 완디가 만들어 드릴게요. 행운만 존재하는 차트 자리 운세. 웬디의 영스트리트 1부 시작했습니다. 1, 2부는 차트 자리 운세로 함께 할게요. 완소들에게 행운과 응원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는 목표나 계획도 좋아요. 제가 차트에서 노래를 골라서 긍정의 기운만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만나볼 차트는요. 2008년 5월 넷째 주 차트입니다. 완소들의 사연 만나보기 전에 오늘도 행운을 가져다 줄 노래부터 듣고 긍정

기운을 채워볼게요. 행운의 숫자 7이 하나도 아니고 두 개나 느낌이 두 배로 좋은 2008년 5월 넷째 주 차트 77위 곡입니다. SS501의 널 부르는 노래 듣고 올게요.

SS501의 널 부른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완서들이 남겨주신 사연도 만나볼게요. 김민철님, 지난주부터 저희 체중관리와 건강을 위해 도시락을 챙겨다니고 있어요. 자극적인 음식 말고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 중인데 매일 메뉴 고민하고 요리하는 게 쉽지는 않네요. 그래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근데 이제 도시락을 챙겨다니시는 것부터 정말 큰 노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새 메뉴 고민하는 게 좀 어려우시다고 하면 SNS나 아니면 너튜브에 우리 민철님처럼 건강한 도시락을 좀 건강관리를 위해 아니면 다이어트를 위해 그런 거를 챙겨다니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리고 레시피도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쉽고 좀 간편하게 하는 요리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고 참고하셔도 저는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김민철님을 위한 노래를 차트에서 골라보겠습니다. 1위부터 100위 중에 눈에 들어온 곡은요. 바로바로 바로

44위 베이지 피처링 노블레스의 후회는 없어. 우리 민철님이 지금처럼 꾸준히 오래 노력해서 결국 나중엔 후회가 없을 것 같네요. 제가 노래와 함께 응원도 보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데이지 피처링 노블레스의 후회는 없어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운동 관련 사연들 이어서 만나볼게요. 6186님, 보성에 있는 초암산에 등산하러 갔다가 왔습니다. 제 목표는 한라산 등반이라 이번 달에 미리 연습 삼아 여러 산을 다녀왔어요. 저희 한라산 등반 성공을 빌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목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산 무슨 지도 같이 도장 찍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만큼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러 산을 또 다녀보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미리 여러 연습을 다니시면 분명히 네 한라산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잘 무사히 다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654님 저는 요즘 골프에 빠져 있어요. 다음 주에 친구네 부부와 라운드

라운딩이 있어서 지금 열심히 채 휘두르며 연습하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웬디님 저 버디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요새 지금 여름이 더 더워지기 전에 날씨가 지금 가는 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에도 골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너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18홀에 며칠 치시는지 모르겠지만 꼭 버디를 할 수 있길 제가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두 분에게 행운의 기운을 가져다 줄 노래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5월 넷째 주 차트에서 제가 고른 노래는요. 바로 61위를 차지한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두 분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부담감보다는 여행을 떠난다는 느낌으로 조금 가볍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결과가 더 좋을 수 있잖아요.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긴장도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제 이름 옆엔 항상 럭키 세븐이 함께 하는데요. 동명이인 선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김민선 세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실력은 행운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최대 무기인 장타력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도, 연습이라는 완벽한 준비 덕분이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행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가스 감지기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완전한 안전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럭키세븐 김민선이 가스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SBS
1: 생활정보.
2: 우리나라 사찰에서 금하는 다섯 가지 채소 오신채, 달래, 마늘, 부추, 파, 양파를 말하죠. 향이 강해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신채를 넣지 않아도 꼭 고기가 없어도 깊은 맛을 내는 사찰 음식은 지난해 5월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어요. 역사적으로 사찰은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며 왕실에 두부를 공급하고 재래 음식을 담당하면서 한국 음식 문화의 뿌리가 되어주기도 했죠. 또 무엇보다 사찰 음식의 정수는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를 묻고 필요한 만큼만 먹는 절제의 마음이 담겨 있죠. 부처님 오신 날 음식을 귀하게 대하는 하루여도 좋겠습니다. 김시은입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차트 자리 운세로 이어갈게요. 응원이 필요한 순간 행운이 따라줬으면 하는 목표가 있다면 지금 바로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영스 홈페이지 차트 자리 운세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7389님, 제가 개발에 참여한 게임이 다음 주에 정식 출시돼요. 오랫동안 팀원들과 고민하고 만든 거라 더 떨리고 걱정도 됩니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좋은 기운 받고 싶어 사연 남깁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이 개발에 참여하는 게

뭐 한 달 참여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뭐 어떤 분에게는 1년, 2년, 진짜 몇 년의 시간을 투자를 해서 뭐 시간뿐만 아니라 노력, 뭐 정말 많은 걸 투자를 해서 이렇게 게임이 나오는 건데 열심히 또 준비를 하신 만큼 저는 많은 분들께 반응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그럼 이번에도 제가 직접 노래를 골라보겠습니다. 2008년 5월 넷째 주 차트에서 7389님에게 행운을 보내줄 노래는요. 이 곡이 좋겠네요. 바로 26위 곡인 원더걸스의 So Hot. 노래를 고르자마자 느낌이 왔는데요. 우리 7389님이 개발한 게임 반응이 아주 핫할 것 같습니다. So Hot하다고 소문나서 아주 유명한 게임이 되길 바라며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원더걸스의 So Hot.

원더걸스의 So Hot 듣고 왔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성환님, 컴퓨터로 작업하다가 외장하드가 갑자기 먹통이 되어서 완전 멘붕입니다. 사진 작업해야 할 게 다 들어있어서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내일 수리하러 가봐야 하는데 별일 없겠죠? 무사히 복구될 수 있기를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저 같아도 갑자기 외장하드가 먹통되면 멘붕일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도 수리하셨을 때 복구가 충분히 100%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우리 성화님에게 행운의 기운만 보내기 위해 제가 바로 노래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고민하게 되는데요. 골랐습니다. 바로 2008년 5월 넷째 주 차트에서 5위를 차지한 곡인데요. SG워너비의 라라라. 우리 성환님의 외장하드가 무사히 수리되어서 라라라 콧노래를 부르길 바라며 골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긍정의 기운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응원을 받고 싶거나 긍정의 기운이 필요한 사람

SG워너비의 라라라 듣고 왔습니다. 다음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2267님, 지금 교사행 실습 중인데요. 처음이라 서툰 부분도 많고 매일 퇴근하고 와서 공부에도 걱정은 계속되네요. 학생들과 더 친해지고 싶어요. 안디가 응원 보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처음이니까

당연히 서툴 수밖에 없죠. 네. 이 우리 267님의 마음이 저한테도 이렇게 전달이 잘 되는데 분명히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분들께도 267님의 마음이 그대로 잘 전달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우리 267님에게 응원을 보내줄 노래로 골라보겠습니다. 이번 차트에서 제 눈에 들어온 곡은요. 2008년 5월 넷째 주 차트 19위 곡입니다. 바로 주얼리의 One More Time. 우리 267님 뭐든 포기하지 말고 한 번만 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과도 한 번 더 대화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다가가다 보면 분명히 친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화이팅! 그럼 저희는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주얼리의 One More Time.

0: 그냥 삼겹살 땡길 땐
1: 압력, 압력 사과미요.
0: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1: 압력, 압력 사과미요.
0: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1: 압력, 압력 사과미요.
0: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2: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3: 든든하게
2: 집에서도 간편하게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오딸.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5: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완소들의 미래에 행운이 따라줬으면 하는 일이나 응원을 받고 싶은 목표 혹은 긍정의 기운이 필요한 계획 등등 뭐든 좋습니다. 영스 홈페이지 차트 자리 운세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3, 4부는 차트에서 꺼내들어요라 함께하는데요. 차트에서 꺼내드는 추억의 노래와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2008년 5월 넷째 주 차트 12위 곡인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듣고 3부에서 만나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10: SBS.
9: 1등 인터넷 라디오는
10: 고릴라.
9: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10: 매출.
9: 광고기 가성비 갑.
1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노래와 추억이 필요한 날 우리 같이 차트에서 꺼내들어요. 일요일 밤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함께 추억의 노래를 꺼내드리며 잠시 과거로 돌아가보는 시간 차트에서 꺼내들어요입니다. 오늘 우리의 추억을 불러일으킬 차트는요. 2008년 5월 넷째 주 차트인데요. 좋은 노래들과 함께 퀴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도 좋고요. 여러분의 일상을 남겨주시면 돼요.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오늘의 차트 속 노래들 만나보기 전에 여러분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양시현님, 한 달에 걸쳐서 양쪽 사랑니를 다 뺐는데 6kg가 빠졌어요. 최고의 다이어트는 사랑니 빼기인가 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한 달에 걸쳐서. 에이, 대단합니다. 네. 근데 이게 잘 드시는 것도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게 회복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요? 저도 이제 언젠가는 사랑니를 이제 다 제안을 주신 게 한꺼번에 네 개를 다 뺄지 아니면은 이제 나눠서 뽑을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걱정됩니다. 네. 박지혜님, 얼마 전에 집들이했어요. 첫 번째 순서로 저희 가족들 초대했는데

아직 시댁 집들이와 친구들 집들이가 줄줄이 남아있습니다. 몸은 조금 힘들지만 가족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거운 시간이었답니다. 먼 길 와준 가족, 엄마, 아빠 감사해요. 그리고 마무리로 설거지해준 남편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집들이 정말 보통이 아닌 그런 일이죠. 음식 같은 것도 준비해야 되고 가면은 그 정리해야 되고 하루 온종일 그 하루 동안 정신없는 날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옆에 도와주시는 남편분이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집들이를 불편한 사람들을 초대하진 않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는 거다 보니 힘들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 같고요. 더더욱 좋은 에너지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0592님, 아이가 장난감으로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놔서 치우면서 듣고 있어요. 왜? 집은 치워도 치워도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완디집도 그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뭐 항상, 예, 항상 그렇고 이게 특히나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 장난감 정리를 해도 아이가 또 장난감을 꺼내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거라서 그러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난감으로 집을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0592님께서는 집이 정말 깨끗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많이 들어요. 장난감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외의 부분들은 다 완벽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차트 노래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그 전에 퀴즈 나갑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개의 보기 중 다음에 이어질 순위의 노래는 뭔지 맞춰주시면 돼요.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 2008년 5월 넷째 주 차트 27위 성시경의 사랑하는 1이고요. 이 뒤에 이어질 곡은 2008년 5월 넷째 주 차트 28위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1번 소녀시대의 베이비 베이비, 2번 김동완의 비밀. 힌트를 좀 드리자면 요즘 효리수로 핫한 이 그룹, 데뷔 20주년을 앞두고 있는 이 그룹의 노래입니다. 여기까지. 정답 아시겠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성시경의 사랑하는 일.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성시경의 사랑하는 일에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듣고 계시죠? 2008년 5월 넷째 주 차트 28위 1번 소녀시대의 베이비 베이비였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성시경의 사랑하는 일에 이어 소녀시대 베이비 베이비까지 듣고 왔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선고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완소들의 사연 이어서 만나볼게요. 2883님, 오늘 친구랑 같이 공방에 가서 우정팔찌 만들었어요.

있어요. 다들 커플인데 저희만 친구 사이라서 조금 부끄럽긴 했지만 친구된 지 20년 된 기념으로 만들었는데 너무 예뻐서 만족스러웠습니다. 30주년에는 돈 모아서 진짜 금으로 하기로 약속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금은 지금이 제일 저렴한 것 같긴 한데 10년 뒤면은 와 얼마나 올라있을지. 지금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와 10년 뒤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거의 명품 수준으로 올랐을 것 같은데. 요새 명품도 보면은 브랜드마다 맨날 뉴스 올라오잖아요. 또 값을 인상한다.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은 값을 인상을 하는데 금도 거의 그렇습니다. 명품 브랜드 정도라서 10년 뒤보다는 한 5년으로 줄이시는 건 어떨까요? 25주년. 예. 약간 금액적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어서. 근데 이런 우정 팔찌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빨리 25주년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6108님께서 얼마 전에 가족들끼리 여행 가서 출렁다리 건너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긴장한 채로 조심조심 걸었더니 담이 와서 한동안 고생했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이 출렁다리나 이런 무서운 액티비티 같은 거를 해외에서 그 저희 멤버들끼리 촬영을 갔을 때 조금 많이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리 하체에 조금 힘을 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하니까 이게 흔들거리니까 상체에다가 조금 힘을 주시면 그렇게 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네, 다행입니다. 김지혜님, 너무 더워서 양산과 선풍기를 꺼냈습니다. 벌써부터 기온이 오르다니 올 여름 얼마나 더울지 감도 안 잡히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요새 그냥 일상이 거의 한 20도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의 이 온도잖아요. 여름입니다. 완전 여름이고 와 저도 더위를 그렇게 많이 타는 편은 아니고 추위를 더 많이 타는 편이어서 매년 역대급 더위를 저희에게 선사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이제 차트의 노래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그 전에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요. 2008년 5월 넷째 주 차트 49위 주의 남자 때문에인데요. 이 뒤에 이어질 2008년 5월 넷째 주 차트 50위의 노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둘 중 어떤 곡일까요? 1번 에즈원의 Kiss Me, 2번 한경일이 피처링한 서영은의 Goodbye. 힌트를 좀 드리자면 여러분 조금 전 정답이 몇 번이었죠? 우리 한 번 더 가볼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정답 아시겠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주의 남자 때문에.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주의 남자 때문에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나오고 있죠. 2008년 5월 넷째 주 차트 50위 1번 에즈원의 키스미였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0: 반성물 굿즈
1: 반성물을 고려한
0: 굿즈 고려
2: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3: 머리가 좀 비어보이네.
4: 아, 탈모인가?
3: 에이 설마.
5: 할때가 캐라시딜 할때 남자도
4: 여자도
5: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4: 탈모 보조치료제
5: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4: 나도 쓰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가격이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쌀 딱보리 인어앤

0: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1: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정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6: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7: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6: 방탄 꼭지, 방탄 꼭지.
8: 아직 한 번 남았다.
6: 방탄 꼭지, 방탄 꼭지.
9: 케어 원해요?
10: 케어원 헤어.
9: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0: 케어원 헤어.
9: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0: 케어원 헤어.
9: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1: 레노
12: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11: 르노

0: Young Street.
1: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4부에서도 계속해서 차트에서 꺼내들어요로 함께 할게요. 그럼 저희는 4부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0: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1등 외려 107.7
1: SBS 연애에 푹 빠진 남자도,
2: 연애를 하고 싶은 남자도,
3: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자도,
4: 게임과 만화를 좋아하는 남자도,
5: 결혼한 스윗한 남자도, 매일 밤 10시 남자란 남자는 다 모인다. 배성재의 텐.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10: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9: Don't worry, be 하겐.
10: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9: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11: 요리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과충전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조계사 대웅전에선 특별한 수계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수계식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닌 국내 최초의 로봇 스님 가비였는데요. 가비는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법명인 가비는 석가모니의 자비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가비는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연등행렬 참여를 시작으로 사찰 안내와 불교 문화 체험, 상담 보조 등 명예 스님으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하죠. 불교계에서 가비는 AI 시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기술과 신앙의 융합을 보여준 건데요.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위로와 평온함을 찾는 사람들의 바람이 만들어낸 모습 아닐까요? 현재 서울의 기온 22.7도입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웬디의 영스트리트 4부 시작했습니다. 4부에서도 계속해서 추억의 노래를 꺼내들으며 잠시 과거로 돌아가보는 시간 차트에서 꺼내들어요로 함께할게요. 오늘은 2008년 5월 넷째 주 차트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노래로 추억여행도 하고 퀴즈도 풀어볼 예정입니다. 퀴즈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노래 듣기 전에 완소들이 남겨주신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4582님, 완디 저 오늘 둘째 임신 확인했어요. 얼떨떨하고 설레기도 하고 삶을 더 소중히 하고 싶어지는 하루였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어머 어떡해.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네. 얼떨떨하고 설레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감정들이 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둘째다 보니 경험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걱정은 안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좋은 것만 듣고 보고 드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네. 우리 2877님, 완디 오늘 제 생일이에요. 나이 먹을수록 생일 챙기는 게 소홀해지게 되네요. 생일이지만 자영업자라서 밤 11시까지 일해야 하는데 완디가 축하해 주시면 힘내서 일해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와, 오늘 축하일들이 정말 많이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일도 바쁘고 내가 챙겨야 될 게 조금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생일 챙기는 게 조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소홀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밤 11시까지 일을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근데 그래도 밥을 챙겨 드실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라도 뭐 미역국이라도 꼭 드셨으면 좋겠고, 전 딱 두 가지 말씀드려요. 미역국이랑 생일초는 꼭 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각 케이크에라도 좀 꼭 초를 꽂아서 소원 빌고 올 한 해는 저의 하는 일 다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저희 가족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이라도 보면 그게 이루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네. 이제 차트 노래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이번에도 퀴즈 나갑니다. 두 개의 보기 중 다음에 이어질 순위의 노래는 뭔지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문제 드릴게요.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요, 2008년 5월 넷째 주 차트 37위 손담비의 Bad Boy고요. 이 뒤에 이어질 곡은 2008년 5월 넷째 주 차트 38위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1번 원투의 못된 여자, 2번 시아의 바보. 힌트를 좀 드리자면 제가 늘 말하죠. 완디는 완소들밖에 모르는 거라고. 여기까지입니다. 정답 아시겠나요?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 노래 듣고 올게요. 손담비의 Bad Boy.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손담비의 Bad Boy에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듣고 계시죠? 2008년 5월 넷째 주 차트 38위 2번 시아의 바보였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손담비의 배드보이에 이어 시아의 바보까지 듣고 왔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선고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안소들의 사연 이어서 만나볼게요. 3317님, 엄마가 해준 매콤한 닭볶음탕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엄마의 사랑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부모님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집에 찾아갈 때마다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찾아가기 전부터 뭐 필요한 거 없니? 특히 음식 관련해서 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라도 맛있게 잘 먹는 모습, 좋아하는 거 먹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고 싶으셔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남기지 않고 싹싹 다 맛있게 긁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은희님, 저녁에 토마토 가득 넣은 카레 만들었는데 가족들이 맛이 이상하다고 아무도 안 먹네요. 건강식으로 만들었는데 너무 무리했나 봐요. 완디, 토마토 가득 넣은 카레 한 그릇 드실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전, 네, 뭐, 왜? 와, 먹겠습니다! 네, 먹겠습니다. 스테비아 토마토 아니죠? 네, 그냥 토마토로 하신 거죠? 약간 그 마녀스프 아시죠? 다이어트 할 때 마녀스프에 조금 더 카레가 들어간 느낌.

느낌이지 않을까요? 약간 새콤한 맛이 조금 있는 카레 맛일 것 같은데. 저는 근데 뭐 국이던 조림이던 찜이던 야채나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간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먹을게요. 초대해 주시기만 한다면 네 제가 다 먹겠습니다. 네. 이제 첫째 노래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그 전에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요. 2008년 5월 넷째 주 차트 66위 앤디의 Propose인데요. 이 뒤에 이어질 2008년 5월 넷째 주 차트 67위의 노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둘 중 어떤 곡일까요? 1번 박혜경의 사랑과 우정 사이, 2번 장나라의 흉터. 2번엔 힌트 없습니다. 완소들의 감으로 정답을 골라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앤디의 Propose.

0: 요.
1: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앤디의 프로포즈에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나오고 있죠. 2008년 5월 넷째 주 차트 67위 1번 박혜경의 사랑과 우정 사이였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0: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1: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2: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레노. 시스파!

0: 1588 시스팡.
1: 제조미 판매원 시스팡 1544-5388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2: 아우디 A6와 함께하는 지금 잠시 멈춰 나를 마주할 시간. 감각적 디자인, 진보된 디지털 경험, 드라이빙 어세스턴스까지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존재감, The New Audi A6.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오늘 하루 이런저런 일들로 기분에 먹구름이 낀 완소들도 있으셨죠. 하지만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영씨의 영향으로 완소들의 기분은 항상 포근하고 쾌청할 겁니다. 언제나 맑은 이곳 영스트리트에서 5월의 선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 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번으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일의 영스트리트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스 시작 전까지는 피곤한 일상에 지쳐 기분이 저기압인 완소들도 있을 텐데요. 기분이 저기압일 때 영스 앞으로! 인간의 쌀 완디가 있는 영스트리트로 놀러오세요.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스 퀴즈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추억의 노래도 꺼내 듣고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차트에서 꺼내 들어요로 함께했는데요. 퀴즈 정답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후 선곡표 확인해 주세요. 영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일상이나 저에게 하고 싶은 말 편하게 남겨주세요. 추억여행을 떠나고 싶은 연도나 다시 듣고 싶은 차트가 있다면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영스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웬디 기분 좋은 밤 만나.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구매해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5: 헐, 엄마. 몸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4: 몸젤?
5: 몸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잘 만들었다, 몸젤.
6: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7: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6: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1: 4, 3, 2, 1. 속보. 2026 청바지 트렌드. 다시는 안 입을 것 같았던 스키니진이 돌아온다.

0: 안녕하세요.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소녀시대 G이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2026 청바지 트렌드 다시는 안 입을 것 같았던 스키니진이 돌아온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흑역사 패션 하면 뭐 2000년대 스키니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 꽉 끼는 바지 입은 사진들이 있으시죠? 예. 소녀시대 샤이니 따라서 많이들 입으셨을 텐데 다시는 안 돌아올 것 같았던 이 스키니진 유행이 이번 시즌 다시 돌아옵니다. 스키니진이 도시적이면서도 반항적인 룩을 완성하는 대표적인 패션인데 지난 밀라노 패션 위크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은 스타일이 스키니진이었고요. 요즘 또 핫한 보이그룹 코르티스 멤버들이 스키니진을 자신의 주구미로 뽑으면서 젠지들 사이에서 먼저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베테너들은 대부분 또 아저씨들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 입으면 진짜 꼴보기 싫을 수 있거든요. 예, 소화도 안 되고 예, 건강에도 안 좋고 피 안 통하고 이제 여러분은 이거는 좀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유행이 돌아왔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분 입기에는 조금 늦었다. 예, 헐렁하게 입고 다니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입을 생각이 전혀 없고요. 자, 오늘은 판까지 마피아 하는 날이고요. 베텐과는 좀 안 어울리는 고품격 명품 보컬리스트 두 분이 오셨습니다. 작년에 장안의 화제였던 프로그램 우리들의 발라드 주인공 우승자 이예지 씨, 준우승자 이지훈 씨 두 분과 함께 할 거고요. 베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베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세요. 광고 듣고 유희관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와, 건강한데 맛있네.
5: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4: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6: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7: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9: 아직 한 번 남았다.
7: 방탄꼭지.
1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2: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판까지마 피아.
13: 곰짱마,
4: 당신이 마피아지.
12: 판까지마 피아 함께할 뿐입니다. 스포츠, 예능, 드라마를 다 섭렵하고 이제는 DJ잉 분야까지 노리는 남자 DJ 유희관. 어서 오세요.
1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 예. 요즘 DJ잉을 배우고 있어요?
14: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12: 저희는 뭐 다 지독스럽게 탈탈 털어가지고 최신 정보를 알아낸 작가가 있거든요.
14: 아, 그분? 예,
12: 그렇죠.
14: 정말 지독해요, 그분.
12: 그러니까 너무 지독해서 저희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동상이몽을 통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10년 넘는 세월 동안 이 작가한테 시달렸는지를 온 국민이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DJ잉 배우고 있어요?
14: 네, 배우고 있어요.
12: 왜 배우는 거예요?
14: 아, 이제 좀 DJ잉도 배워서 한번 페스티벌 이런 데서 하고 싶어가지고.
12: 뭘?
14: DJ잉을.
12: 왜?
14: 아니, 너무 멋있잖아요. 옛날부터. 그렇게 대답할 거면 왜 질문했어요?
12: 네. 그래요? 네. 수요를 창출할 자신 있습니까?
14: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연습 열심히 하고 있고. 여름에 수영장, 워터파크에서 한 데뷔를 지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12: DJ 안 해도 워터파크는 원래 자주 가잖아요.
14: 아, 자주 안 가요?
12: 안 가요?
14: 몸이 안 좋아서.
12: 예. DJ판.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스페셜 게스트들을 소개합니다. 호소력 짙은 목소리 하나로 공감의 힘을 보여주며 우리들의 눈물샘을 팡팡 터뜨려준 명품 보컬리스트 두 분입니다. 우리들의 발라드가 낳은 최고의 스타, 아빠의 트럭 제주소녀에서 우발라 우승자가 된 이예지 씨, 김광석 44년 후배에서 훈남 감성 발라더가 된 이지훈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이 또.
15: 아닙니다.
12: 아, 이거 참 부끄럽네요. 진짜 엄청난 발라더로 이번에 온 국민 울렸던 분들인데 저희 라디오에 오셔가지고 저희는 또 감성이 약간 백햄을 잘못 알고 오신 거 아니죠? 아니죠? 백햄.
15: 찾아왔습니다.
12: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좀 약간 민망해가지고 오늘 감성적인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하필이면 같이 한 사람도 유희관이고 뭔가 좀
14: 저 F예요?
12: 예?
14: F라고요.
12: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한 분씩 인사 좀 가능하십니까? 예.
16: 네, 안녕하세요. 이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14: 목소리
12: 이미 사연이 가득한 목소리.
15: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시인 이지훈입니다.
12: 이 뭐라 해야죠? 두개골 안에 그 울리는 소리가 두 분 다.
14: 아니, 본인이 심사위원이에요. 왜 평가를 하고 있어요?
12: 저는 딴 건 몰라도 소리에 대해서는 나름 그 자신 있어요. 제가 노래도 못하고 그러지만 딱 입을 딱 여는 순간 딱 이 목소리 참 좋다. 채팅창에 지가 차태현이야? 뭐 이렇게 오고 있고요. 예, 자, 아무튼 SBS 화제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고 우리들의 발라드 우발라에 출연해서 화제가 된 두 분입니다. 예. 유관 씨도 이 프로그램 재밌게 보셨죠?
14: 정말 저도 보면서 정말 울컥울컥했던 장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저희 그리고 라디오 할 때 출근하잖아요. 예. 여기 이제 LED 광고판에 우리들의 발라드를 홍보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12: 그렇죠. 미디어폴에 엄청 많이 했었고
14: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던 아 정말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구나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12: 그렇습니다.
16: 네. 네. 감사합니다.
12: 우리들의 발라드는 평균 나이 18세의 참가자들이 다양한 시대의 발라드를 재해석

0: 계속 부르면서 경연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고 매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 두 분은 파이널 라운드까지 가셔가지고 우승은 이제 이예지 씨, 준우승은 이제 이지훈 씨가 차지를 하셨고 세미 파이널 진출자들이 혜택이 SMCNC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이거든요.
1: 같은 회사예요?
0: 네. 저희 그래가지고 식구예요. 네. 그래서 저 연예대상 때 대기실에 혼자 쉬고 있는데 인사를 막 하러 오셔가지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막 인사를 하러 오시고.
1: 그럼 먼저 가서 하지 그랬어요.
0: 어디 계신지 몰라가지고.
1: 아, 이름 다 써있는데 대기실에.
0: 저 누워서 쉬고 있었는데.
1: 아, 그래요?
0: 우승 상금이랑 부상 뭐 혜택 보니까 안마의자도 있고 그죠?
1: 네,
2: 안마의자.
1: 그 집에서 쓰고 계신 거예요 지금?
3: 네, 지금 저희 집에 있습니다. 아,
0: 그 네. 비이사 건가요? 비이사?
3: 아, 맞습니다.
1: 몸 친구.
0: 몸 친구?
3: 어떤 거?
0: 몸에 몸 친구.
1: 몸 친구.
3: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렇죠. 네.
1: 네, 저희 개그를 이해를 못하셔서 몸 친구. 예.
3: 네. 네.
1: 회사를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3: 아, 그렇죠. 아, 네.
0: 이상한 얘기하는 줄 알았잖아요.
1: 네.
0: 처음 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건가요?
3: 저는 원래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실용음악과 보컬을 재학 중에 있었는데 그 딱 공고를 이제 본 거죠. 근데 제가 원래는 발라드를 안 했었어요.
0: 그럼요.
3: 그래서 원래 발라드 말고 좀 밴드 쪽 음악을 좋아해서 락 장르만 했었다가 이제 발라드의 그게 프로그램이 나왔다고 해서 이 김에 조금 공부를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하게 됐었습니다.
0: 목소리도 약간 확실히 밴드 보컬 목소리
1: 약간 허스키 하시니까. 아, 네.
0: 오, 그리고
2: 저는 이제 입시 준비를 하다가 노래가 확 늘어가지고 어디다 자랑할까 하고 찾다가
0: 급성장해가지고
2: 그 공고가 그 아이유부터 이문세까지라고 이렇게 부제가 떴었거든요.
0: 예예.
2: 그래서 거기에 되게 매력을 느껴가지고 제가 처음 지원곡을 이제 이문세 선생님 곡을 했었는데
1: 어떤 곡 하셨어요?
2: 그 휘파람의 초입을 불러서 보냈었습니다.
1: 아, 노래 너무 좋죠.
0: 거들거리다 준우승했다고 하신 분 있고요. 그 MC가 전현무 씨고 또 연예인 탑백기 심사위원을 참여한 분들이 정재영 씨, 추성훈 씨, 차태현 씨, 박경님, 데니구, 크러쉬, 미미, 정승환 씨 이렇게 굉장히 많았는데 차태현 씨 엄청 울고 그 프로그램에서 화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1: 맞죠.
0: 어떤 피드백과 어떤 칭찬이 제일 좀 기억에 남으시는지.
3: 저는 일단 첫 무대 너를 위해 무대에서 차태현 선생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보여주신 게 가장 그 기억에 많이 남고요.
0: 그 노래 진짜.
3: 예. 일단 제가 노래를 하면서 뭔가 누군가 운 거를 사실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딱 그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눈물을 흘리셔가지고 정말 감정이 그대로 표현이 잘 됐구나, 전달이 잘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0: 와, 지금도 땡튜브에 다 있거든요.
1: 있죠, 있죠.
0: 예, 와,
1: 조회수 어마어마하잖아요.
0: 엄청납니다.
1: 예.
0: 채팅창에 갱년기가 이렇게 위험합니다라고 하시면 있고. 그러면 유희관 씨가 두 분의 프로필과 근황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잘 안 틀리고 잘 읽으면 딸기라떼 드리고요. 다섯 번까지 봐드리겠습니다.
1: 안 틀리는 한 문장 프로필 유희관에게 딸기라떼를.
4: 3, 2, 1.
1: 이예지 2005년생 제주도 시골 동네에 살던 제주손으로 학창시절 밴드로 음악을 시작. 서울여대 실용음악과 현재 휴학 중이며 우발라에서 택배와 택시 운전이라 하는 아버지의 서사가 방송을 타며 주목을 받았고요. 임재범의 너를 위해, 이은미의 녹턴 등의 무대가 화제해 결국 우승을 차지했고 치밀 땡플러스 정주의 닭목치킨 닭발 등 닭요리 너버. 우발라 출연 당시 코이 귀에 피어싱을 하고 사자머리를 한 힙합스타에 출연했으나 지금 머리를 받고 1등 중에 1등을 뽑는 서바이벌 1등들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이지훈 2007년생 카자흐스탄 출신이 어머니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다문화 가정에서 자랐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애니메이션 도라에몽 OST 를 부르며 노래를 시작.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출신으로 2017년 10살쯤에 뮤지컬 밑바닥에서 아영 막스 역으로 뮤지컬 데뷔. 배너 킹키부츠 프랑켄슈타인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동하다 변성기를 맞으며 잠시 휴식했고 김광석 노래에 빠져 우리들의 발라드 MG 김광석이 됐으며 취미는 영화 보기. 요즘 체력을 키우려고 빌드업 중이고 서울여대 실음과 26학번이 됐으며 4월에 신곡 괜찮은 사람 발매 첫 공식 데뷔 앨범을 시작했습니다.
0: 아유,
1: 말하는데 앞에서 말하는데 방해하냐고.
0: 아니 이 진정성 있는 내용을 그렇게 대충 읽을 거예요?
1: 죄송합니다.
2: 다섯 번을 제 거에서 다 채우시잖아.
0: 예지 씨 건 잘 읽어놓고 지훈 씨 거에서 완전 무슨 뭐 벌크업을 빌드업이라고. 뭐야 서울여대 씨름과?
1: 뭐 한라급인가? 백두급? 아 죄송합니다.
0: 야,
1: 그렇습니다. 앞에 웃지 마요.
0: 왜?
1: 앞에 웃어가지고 방해돼요.

0: 너무 못 읽었는데.
1: 네, 죄송합니다.
0: 딸기 라떼 없습니다.
1: 예. 물 마시겠습니다.
0: 예. 네. 자, 두 분 다 이제 서울예대 실용음악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또 우리 메인 작가 거기 또 출신이었고.
2: 아, 진짜요?
0: 네. 여기 뭔가 지연 학연 이런 게 많네요. 예.

0: 아,
1: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네. 아직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학교에서.
2: 네, 학교에서는 네. 한 번도.
1: 어, 밥이라도 좀 얻어 먹고 그래야 사실 되는 건데.
3: 학교 안 나 휴학하셨는데 어떻게 밥을?
1: 그러니까 밥이라도 네. 많이 뜯어 먹어야 되는 건데 아. 이런 인연으로.
3: 아, 근데 학교 다니시면 엄청 인기 많겠다 학생들한테.
2: 아, 아닙니다.
3: 학교 못 다니는 거 아니에요?
2: 아닙니다. 거기 다 음악하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아. 그들도 앞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막 그렇게. 막 우월한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1: 근데 먼저 이제 엄청 프로그램에서 화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학교에서 좀 어떻게 얘기하나요? 학생들이나 친구들이 뭐 질투도 좀 있을 것 같고.
2: 예. 질투보다는 이제 조언이 많아지는.
1: 아, 오히려?
2: 이제 조언을 저한테 이제 구하러 오는 친구들이 많아져가지고 이번에 우리들의 발라 2를 하잖아요. 거기에 자기가 출연을 할까 말까를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되게 많이 낀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이쪽 분야에서는 조금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전문가 그렇죠. 되는구나.
1: 네. 사실 이제 엄청 높이 올라갔던 거니까.
3: 그 경험을 무시 못하죠.
1: 그럼요. 네. 어, 그렇겠죠. 그 어떻게 우승한 다음에 교수님이 뭐 이렇게 해주신 말씀 같은 것도 있나요?
4: 어, 일단 그 축하 카톡도 아 얘기하면
1: 괜찮아요.
4: 그 축하 메시지도 왔었고 그 저희. 서울예대 어머니라고 불리는 교수님이 계세요. 원래 가수 활동을 하시다가 예. 교수님을 하시는 분인데 그 교수님께서 현수막을
1: 현수막을
4: 네, 달아주셨더라고요.
3: 야, 아니 댓글에 조혜정 교수님이라고.
1: 저분은 이제 문예 창작가 쪽이고 글 쓰는 분이고 음악 와 네. 현수막을 교수님이 왠지 그런 거 안 할 것 같은데. 아 우리 맞아. 학교는 이런 사람 유명인들 배출 많이 하니까.
3: 근데 대단한 선배님들 어. 많이 나오지 않았나?
1: 그러니까.
4: 네. 맞아요. 그것도 어. 맞는데.
1: 되게 이뻐하시나 보다.
4: 진짜 되게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저는 그 교수님 수업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도 친분 뭔가 친한 느낌이고 굉장히 잘 이렇게 해주시는 교수님인데 이렇게 이번에 현수막 달아가지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메시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1: 조심하라고 대학원생으로 꼬시려고 하는 거야. 어, 딱 좋네 뭔가. 아, 그렇죠. 웃음 경험 있는 데다가 든든한 조교가 될 수 있는 아, 거잖아요. 네. 조심하시고요.
4: 네.
1: 자, 어, 이지훈 씨는 얼마 전에 4월 20일에 신곡을 발표하셔가지고 정식 데뷔했습니다. 신곡 제목이 괜찮은 사람. 뮤비를 봤는데 달 위에서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2: 네, 어린 왕자였습니다.
1: 어, 로케이션이 장난 아니에요.
2: 컨셉이 어린 왕자가 지구에 있는 이 회사원을 위로한다 이런 컨셉이었거든요. 그래서 달에 제가 있었습니다.
1: 달에서 위로가 되나요 회사원들이? 너무 멀리 있잖아요.
3: 이해 좀 해주세요. 아, 본인이 팀에서 왜 베트너들한테만 뛰라고?
1: 네. 저 F고요.
3: 네. 뭘 F예요?
1: 어, 그렇군요. 어, 이게 어떤 곡인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신다면.
2: 제목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곡이고 어, 이 네, 윤종신 프로듀서님이 써주신 곡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곡을 말할 때 항상 내가 힘들고 지치고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 나를 묵묵하게 위로해주는 묵묵하게 지켜봐주는 사람에 대한 곡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 가사가 엄청 좋겠네요. 종신 형님이 썼습니다. 네,
2: 가사가 제가 좋아하는 가사는 나 그대 진이라 기분이 좋아 이런 가사였거든요. 이게 처음 들으면 진이라는 가 단어가 노래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그러니까. 없는
1: 감성 발라드 단어라서. 지인이란 말이 조금 애매하잖아요.
2: 근데 이 곡의 키포인트가 딱 그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이 그걸로 딱 기억에 남습니다.
1: 지인은 약간 그 연예인들끼리 열애설 터졌을 때 그냥 지인으로 좋게 만나고 있어요.
3: 근데 열애설 났을 때 그렇게 했나봐요?
1: 제가요?
3: 아니, 친한 저는, 후배 지인이다. 아니, 뭐
1: 저는 이렇게. 결혼 연애 퇴사를 한꺼번에 태웠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고
3: 약간 뭐 노래가 희망을 주는 그런 노래인가요?
2: 네. 너무 막 가까이에서 내가 널 위로할 거야 이런 노래보다도 나는 언제나 널 지켜보는 사람이고 언제나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노래입니다.
1: 그렇군요. 어, 이예지 씨는 제주소녀인데 어, 네. 제주도 어디 쪽이 고향이신가요? 제주도가 엄청 사실 크잖아요.
3: 어, 커요. 네.
4: 그 대정읍에 신돌이라고 되게 작은 마을이 하나 있는데요.
1: 대정읍이면 서귀포 쪽이에요? 제주 쪽이에요?
4: 이게 서귀포 쪽인데 서쪽에 있는 네, 완전 서쪽 끝 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1: 제일 유명한 그쪽이면 애월 쪽이라고 보면 되나요?
4: 애월이 애월은 제주시고요.
1: 제주시고.
4: 애월
1: 약간 밑으로.
4: 네.
3: 모르면 나처럼
1: 이렇게 제주도
3: 모르면 나처럼 가만히 있어.
1: 이렇게 제주도가 MC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제주도가 이렇게 넓어요.
3: 제주도 맛있는 것도 너무 많잖아요.
1: 제알못이라고.

0: 하신 분 있고 네. 꺼드럭대지 말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어, 거기가 고향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 동네 자랑.
1: 어, 저희 동네는 사실 되게 정말 조용하고요. 사실 저희 동네는 편의점이 없어요.
0: 없어요?
1: 네, 그 정도로 엄청 시골이고 정말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일단은 돌고래가 나옵니다.
2: 오?
1: 저희 바로 저희 집 이제 바다가 바로 앞에 있고 어. 바닷가 동네인데 돌고래가 살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올라가면 돌고래도 볼 수 있고.
0: 와, 거의 배를 타고 나가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가끔 어? 가세요?
2: 친구인가? 친구?
1: 네, 살짝 친구 느낌이죠.
2: 어, 그럼 부르면 와요?
0: 프리윌리처럼
2: 노래 한 소절 부르면 돌고래들이 와가지고
0: 어, 노래를 부르면
2: 어, 막 이렇게 돌고 계속
0: 와 뮤비 어, 네. 뮤비 찍기 너무 편하겠다. 어, 네. 어, 그 사실 이게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학교 선배 작가가 제주도 하면 해녀인데 물질도 할 줄 아나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게 정말 어. 정말 네. 네. 이게 질문입니다.
2: 선배 맞습니까? 이거? 네. 네.
1: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본격적으로 해본 적은 없고요. 네. 사실 근데 수영하면서 많이 해보긴 했습니다.
3: 아, 진짜 해보셨어요?
0: 내려가서?
1: 네. 그냥 수영 그 집 앞 바다에서 그냥 수영하면서 여름에 많이 어. 놀잖아요. 바다에서 그렇게 놀면서 좀 바다에서 뭐 소라도 계속
0: 소라? 어, 깊이 들어가 봤구나.
2: 전복?
1: 성게도 아, 전복은 잘 안 나오고요.
2: 오.
1: 성게
2: 성게
0: 이렇게. 성게를? 네. 아. 정말 예 있을 수 없는 이런 야생적 질문 속에서 이렇게 네. 답이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2: 근데 진짜 착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2: 어 이상한 질문에서 정말 성심성의껏 아, 그러니까. 답을 해주는
0: 어, 이런 아니, 질문 아니. 처음 받아봤는데 네. 정색할 수도 있는데
2: 선배니까 어쩔 수 없죠.
0: 그리고 우발라에서 아버지와의 서사가 공개되면서 정말 네. 많은 감동을 줬습니다. 아버지께서 우승하신다면 진짜 너무 좋아하셨겠네요.
1: 네. 완전 지금은 조금 저보다 아빠가 제주도에서 더 유명해지지 않았나.
0: 아, 어. 에이지 아빠다.
1: 어.
0: 네. 아, 에이지 아빠라고.
1: 정말 어깨가 엄청 올라가셨고요.
0: 즐기셔야죠. 지금.
2: 명찰 달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에이지 아빠라고. 네.
1: 근데 이제는 그 아빠한테도 사진을 찍어달라고 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아빠가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0: 그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2: 그럼요.
0: 아, 딸 자랑하면서.
2: 완전 효도한 거죠.
0: 에이지 아빠도 딱 하면서 몇 년은 즐기셔야죠. 이거 그냥. 네. 우승 감동을. 그리고 또 이지훈 씨는 카자흐스탄 어머니를 또 두고 계신데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또 자랑을 하고 다니실까요?
4: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막 자랑을 막 하고 다니시진 않고 그 지인들한테 이제 연락이 오니까 그걸 되게 이제 흐뭇해 하시면서 아 아니야 뭐 준우승 그런 게 뭐 약간 이런 아~ 느낌으로
0: 야 우승만 취급하는 어떤 그런 것인가요? 혹시 카자흐스탄?
4: 아닙니다, 아닙니다.
2: 아, 지금 뭐
0: 준우승을 안 쳐주는 곳인가요?
4: 아닙니다. 어. 약간 겸손함을 겸손하게. 저희 어머니가 대신 장착을 아~ 한 느낌이어가지고
2: 그러면서 좋아하시는 거죠? 뭐.
0: 그렇죠. 네. 속으로는 너무 좋으시겠죠.
4: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하시죠.
0: 그러니까 네. 아들을 또 약간 강하게 키우시는 느낌. 예, 다음엔 무조건 1등해라. 자, 어, 아들을 꺼드럭 방지라고 하신 분이고
4: 꺼드럭이 유행어인가요?
0: 요즘 유행어인데 네. 물들지 마세요. 네. 여기 배, 여기 테스팅에 있는 분들은 나쁜 분들이에요. 잘난 척하다라는 뜻인데 예. 아, 이 질문할 게 많은데 아쉽게도 1부 마무리 시간이 됐어요.
2: 아, 벌써요?
0: 2부에 일단 돌아와서 게임을 좀 해보겠습니다.
5: 배성재 10 슬리피 더 센세이션
6: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봄이라 다시 운동을 시작했는데 쉽게 지친다면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탓일까요? 어쩌면 몸속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미네랄은 근육과 신경의 균형을 돕는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땀과 함께 미네랄도 빠져나가면 금방 피로해지고 회복도 더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 후에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으로 몸의 균형을 다시 채워보는 것도 좋겠죠? 건강한 물 습관으로 봄날 더 가벼워지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TBS 생활정보.
1: 옷차림이 한결 가벼워지면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진드기죠. 진드기는 기후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이라 기온 상승이 월동 생존율을 높이고 있다는데요. 진드기의 활동 시기 얼마나 길어졌을까요? 예전엔 4월부터 10월 사이에 주로 나타났다면 이젠 겨울에도 살아남는 개체가 늘어 3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고 있다고 해요. 더 걱정인 건 흡혈 과정에서 감염병을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 사례도 있다니까요. 진드기의 위험성 가볍게 봐선 안 되겠죠. 산이나 들로 나들이를 갈 땐 긴 옷과 모자 챙기기 잊지 마세요.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함께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3도입니다. 김시은입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철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줄여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의

0: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일요일 코너 판까지 마피아를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들의 발라드를 통해 음악으로 공감하며 넘치는 감동을 준 감성 보컬리스트 명품 발라더 두 분 이예지 씨, 이지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댄스를 더 좋아하는 남자 유희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이지훈 씨는 도라에몽 OST로 노래에 빠졌다고 합니다. 예, 지금 좀 완성된 발라드 보컬로 도라에몽 OST 혹시 한 소절 가능합니까?
1: 너무 고퀄 아니에요?
2: 이거 쓰고 그러면
0: 아 이거 도라에몽 예.
2: 첫 번째 별은 하나 너와 나는 둘이면서 하나 두 번째 별의 소원은 거기 있는 나는 나 여기 있는 너는 너.
0: 아 도라에몽이랑 진구가 오열하겠는데.
1: 야. 가방 있는 거 다 꺼내 줄 것 같아. 너무 슬퍼가지고.
0: 와 근데 도라에몽 아시죠? 원래 마지막 편이 되게 슬퍼요. 마무리가. 근데 와 이 노래랑 왠지 저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엔딩을.
1: 지금 닭살 돋았어요. 근데 진짜.
0: 네. 퉁퉁이 오열이라고. 와. 도라에몽 진혼곡 같다고 하시면 좋고요. 도라에몽을 대박. 위한 레퀴엠.
1: 대박이다. 네.
0: 이야. 그렇습니다. 그 이예지 씨도 이제 밴드를 좋아하셨는데 락이나 밴드 좀 유명한 센 곡을 혹시 발라드 버전으로 살짝 가능하신지.
3: 발라드 버전이요? 네네. 그러면은 라디오헤드 노래.

0: 라디오헤드
1: 그 크립이라는 크립. 노래가 어. 있는데요.
0: 이거를 발라드로?
1: 아 발라드 버전. 아 살짝 어렵네요.
2: 그것도 이것도 선배님 시킨 거예요.
0: 발라드 크립.
1: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라디오헤드.
1: But I'm a creep.

0: 와.
1: 어렵네. 발라드
2: 와, 완전 풀 버전으로 듣고 싶다.
1: 나
2: 이 노래 너무 좋아해가지고.
3: 대박이다 진짜.
2: 와. 확실히 다르다 진짜. 발라드 진짜 이거를 완전
3: 멋있어요.
2: 예, 인생으로 하시는 분들의 그 실력은 야, 고감도 마이크로 되니까. 지금은 그 저희 마이크로 들어가는 듣는 분들이 이 작은 마이크로 듣고 계신데
3: 네.
2: 본방을 들으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3: 아.
2: 이 작은 숨소리까지 다 들리거든요. 예. 저는 이게 귀가 민감해요.
3: 어, 네. 진짜로 많이 민감하시네.
2: 자, 이혜지 씨는 이별한 전 남친 생각하다가 예, 녹턴이었죠 그거.
1: 네 맞습니다.
2: 네, 녹턴. 네. 울컥하면서 노래했던 게 화제였는데 이 질문도 좀 그러네요. 정나라한 질문이네요. 네. 전 남친이 방송 보고 연락 안 왔나요? 이게 제 질문으로 하기 좀 민망해가지고.
3: 근데 연락 안 와도 얘기 안 해야 되고 연락 와도 얘기 안 해도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2: 야.
1: 아. 근데 사실 이 연락은 안 왔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 항상 어딜 가나 해명을 하고 있는 건데 전 남친 생각을 나서 운 게 아니고 제가 그 노래에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그 뭔가 그 노래 안에 캐릭터에 좀 이입을 했던 건데 저도 제가 울 줄 몰랐어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서 저도 너무 당황을 하는데 노래는 끝났고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저도 너무 황당한 상태에서 왜 우셨나요? 했을 때 전 남친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그러니까. 해버려가지고
2: 그러니까 거기에 네. 이제 사실 소리에 취할 수 있고 이별이라는 감성에 나도 당연히 물들 수 있고 물들었던 경험이 있냐 그러면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네.
3: 역시 같은 회사라서
2: 네. 네.
3: 보호를 잘 해주네요.
2: 같은 학교는
3: 오늘.
2: 지금 막, 그냥 네. 막 저지르고 있고 저는 같은 회사라서 커버치고 있습니다.
3: 네. 예.
2: 지훈 씨는 그 요즘 빌드업 중이시죠?
4: 아, 네. 빌드업 중입니다.
2: 빌드업 벌크업 중이시네. 벌크업 중이신데 네. 어떻게 얼마나 좀 되셨어요?
4: 제가 네. 53kg였는데 일단 살을 좀 먼저 찌우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58kg까지 올라와.
2: 5kg나?
4: 네.
2: 오, 많이 했네 그래도.
3: 5kg나 빌드업했네.
4: 이제 어제 엊그제 운동하고 와가지고 지금
2: 알비겠어요?
4: 전신에 알이 지금.
2: 오. 아 힘들겠네 지금.
4: 네, 계단 올라오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2: 피로물질 계속 나오겠는데요. 오. 오. 야 어떻게 유희관 씨가 그래도 그 스포츠 선수 출신이니까
3: 네.
2: 예 벌크업은 잘 알잖아요. 먹는 걸로 많이 벌크업도 하고 예. 술도 마시고 예. 어떤 식으로 벌크업 하고 계신 좀
3: 어떻게 벌크업 하시는데
4: 저는
3: 먹는 거
4: 되게 건강하게 벌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3: 건강하게
2: 닭가슴살
4: 네, 칼로리 닭가슴살이랑 오트밀 이런 걸로 좀 채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2: 아, 한참 활동하셔야 되니까
3: 그런 걸로 벌크업이 금방 안 되는데.
2: 다이어트 식단이에요.
4: 네. 어떻게 하면은
3: 네? 밤늦게 뭐 순대국 먹고 네. 라면 먹고 뭐 그래야지 치킨도 뭐 시켜 먹고 해야지.
2: 아, 네. 선수 시절에도 그죠?
3: 사실 저희랑만 일주일만 같이 다니면 금세 벌크업 시킬 수 있어요.
2: 예. 네.
4: 그거 살크업
2: 이게 살크업 좀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근육으로 만들면 그렇죠. 그렇죠.
4: 네. 해보겠습니다.
2: 자, 근데 마피아 게임을 두 분은 어떻게? 많이 해보셨습니까?
1: 저는 완전 좋아합니다.
2: 아 좋아하세요?
3: 진짜로?
4: 전 초등학교 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2: 아
3: 초등학교 때 마피아 게임이요?
2: 초등학교 때 하죠.
3: 오, 네.
4: 다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2: 네. 많이 하죠. 학생들. 나름 건전하잖아요 마피아 게임. 네. 죽여! 막 이러면서. 네. 서울예대에서 마피아 게임 많았나요 혹시?
1: 저는 MT 때 가서 했습니다.
2: 아 네. 그 전통이 있구나.
1: 네. 네.
2: 그게 20년 전에도 했대요.
3: 조혜정 선배부터 내려오던 말이.
2: 학교에서 아직
3: 내리 사랑
4: MT를 아직 안 갔어요.
2: 아직 안 갔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 한번 겪어보시죠.
3: 네.
2: 자 일단 4인 마피아 게임 어떻게 진행되는지 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 네 명이 제비뽑기로 신분을 선정. 세 명은 시민, 한 명은 마피아로 시민이 마피아를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제비뽑기로 고른 시민의 종이에는 시민, 마피아의 종이에는 마피아라고 쓰여 있고요.

0: 내 사람 종이에는 토크 주제도 함께 쓰여 있습니다. 단, 마피아의 종이에만 지시어가 하나 더 쓰여 있으니까 마피아는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 지시어를 꼭 한번 언급하셔야 합니다. 마피아가 살아남게 되면 마피아 승, 시민 3명이 마피아를 찾아내면 시민 승, 승리한 사람들에게 각각 5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1: 1차 지목 때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고요. 2차 지목 때 잡아내면 치킨을 드립니다. 1차 백상, 2차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2: 하나, 자, 하나 뽑으시고 옆에 넘기시면 됩니다.
1: 시민, 나에게 사연이 있는 노래가 있다면 어떤 사연이 있는지. 사연 있는 노래.
3: 사연 노래.
4: 사연 야, 있는 노래.
2: 사연. 사연. 사연 노래 만남
1: 스토리 뭐 하여튼 적당하게 그 노래와 완전히 나를 동일시하고 뭐 이럴 필요까지는 없고 그죠? 예, 그냥 이 노래가 왜 좋은지도 가도 되고 예, 과거 뭐 연애 얘기 공개하셔도 되고 예, 일관 씨 뭐 많잖아요. 사연 있는 노래 한 열 몇 곡 되지 않습니까?
2: 사연 있는 노래가 무슨 열 몇 곡이 돼요? 예? 없어요 없어요. 사연 있는 노래? 저는 일단 이제 가장 제가 즐겨 부르는 노래는 이제 B.C.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
1: 예. 네. 즐겨 부른다고요?
2: 그냥 좋아해요. 좋아하고 제 음색이랑 좀 잘 맞더라고요.
1: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네? 음색.
2: 울고 있는 나의 모습. 바보 같은 나. 지금 왜? 아니 지금 뭐?
4: 죄송해요.
1: 아니 아까는 아니, 지금, 노래 부르는 거 감동했다 그러는데 지금 빵 터졌네.
2: 지금 뭐?
4: 이런 노래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2: 어떻게 했나? 얼마나 잘하는 거죠?
4: 아닙니다. 네. 울고 있나.
1: 웃을 땐 안 되죠. 네.
2: 약간 B 씨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연 있는 거는 이제 뭐 제가 선수 때 등장곡
1: 뭐죠?
2: 저 김건모 씨의 잘못된 만남.
1: 왜 그걸 근데 누가 고른 거예요?
2: 제가요.
1: 왜?
2: 일단은 저는
1: 그때 혹시 뭐 그런 사연이
2: 아니에요. 그런 사연이
1: 등장할 때쯤 여친과 뭔가 이렇게
2: 그런 건 없었고 일단 야구장을 신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예. 그래서 상대 팀에게 주는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1: 상대 팀에게
2: 오늘 나를 만난 건 잘못된 만남이다. 그렇게 해서 그 노래를 제가 마운드에 올라갈 때마다 노래를 틀었던. 예.
1: 선발 등판할
2: 그런
1: 때
2: 그런 사연이 있던 노래였던
1: 선발 등판
2: 네 선발 등판할 때
1: 네. 그렇군요. 네. 본인이 부르는 것도 좋아합니까? 잘못된 만남?
2: 너무 신나잖아요. 네. 이게 다 일어나서 부르는 노래니까 네. 노래는 저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노래방을 자주 가요?
2: 노래방 뭐 자주 가진 않는데 가면은 부르죠.
1: 혼자 네. 간 적도 있습니까? 코인 노래방?
2: 아니요 없어요.
1: 없어요? 네. 무조건 사람들이랑 회식하고 어울려서
2: 임재범 씨 노래도 되게 좋아요. 너를 위해 뭐 다 부르죠.
1: 근데 너를 위해를 부를 수 있어요?
2: 네.
4: 한번
1: 소절.
2: 내 거친 생과 불안한 눈빛과
1: 무슨 우유곽이야? 생과
2: 그걸 지켜보는 너
1: 모창은 오히려
2: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1: 생각 물고 하는 것 같네.
3: 잘하신
2: 마우스. 그래요?
4: 아까랑 좀 달라요. 발라드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2: 발라드는 우리들의 발라드잖아요. 최용만이라고.
1: 최용만의 너를 위해.
2: 오씨 살고.
1: 이거 혹시 제대로 한번 분위기 씻어주실 수 있습니까? 너를 위해.
2: 제가 뭐 됩니까?
1: 가볍게.
3: 충분히 잘 해주셨네.
2: 듣고 싶어요.

0: 아, 왜 지켜봐? 아, 왜 지켜봐? 왜 이해진을 지켜봐?
1: 아, 진짜. 죄송해요. 아니,
0: 아, 이 좋은 노래를 진짜.
2: 아, 죄송합니다. 끝까지 들었어야
0: 되는데. 이혜지 씨의 너를 위해를 이거 진짜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게.
2: 거의 스토커 같았나, 지금.
1: 그러니까. 아니, 저도, 아, 보고, 나 하려고 했는데, 이미 옆에서. 이런 거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어. 아, 죄송합니다.
0: 아, 네. 아, 지금 다들 더 듣고 싶었는데 흥 다 깨졌다고.
2: 아, 죄송합니다.
0: 아, 진짜.
2: 근데 다르네요. 달라.
1: 감사합니다.
0: 소름이 그냥 쫙 올라가네요.
2: 1등은 이유가 있네요.
0: 아,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면 지훈 씨는 네.
3: 저는 사연 있는 노래라고 예. 딱 생각하면 이제 저는 김진호 선생님의 가족.

0: 사진.
1: 가족 사진이
0: 딱 생각이 납니다.
2: 너무 슬퍼.
1: 왜?
0: 일단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네. 저희 아버지가 제 앞에서 막 감동을 드러내고 이런 일이 예. 많이는 없으신데 항상 듣고 피드백을 해주시는 편인데 가족 사진만 들으시면 거의 눈물을 흘리려고 하실 정도로 제 앞에서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좀 사연이 있는 노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 이 노래가 너무 슬퍼서 가족 사진
0: 엄청 슬프죠.
1: 슬퍼서 못 놀리겠는데. 좀 놀릴 수 있는 거 없나요?
0: 놀릴 수 있는 거요.
2: 사람 놀리려고 생각, 놀릴 것만 생각해요.
1: 아니 제 예.
0: 사연 있는 노래를 놀리기가 쉽지 않을 텐데.
1: 아 저희 적당한 사연이면 가차 없이 놀려요.
2: 사연.
0: 그럼 저 고민을 살짝만 해보겠습니다.
1: 친구들 앞에서 부른 곡 혹시 없나요? 학창 시절에.
2: 애창곡?
1: 네.
0: 애창곡.
1: 노래방 가서 친구들이랑 불렀던 거. 노래방을 가나요?
0: 노래방을 가죠. 가끔 갑니다.
1: 혼자 갈 때도 있어요?
0: 혼자 갈 때도 있죠. 혼자 갈 때 사연 있는 노래 저는 혼자 가면 사랑했지만을 꼭 부릅니다.
1: 혼자 코인 노래방 가서?
0: 네, 혼자 가서 첫 번째 곡으로 항상.
2: 너무 명곡이잖아요.
0: 목을 푸는 용도로 항상.
1: 야, 지금 목을 푼다고요 그걸로?
2: 근데 네. 목이 아직 지금 시간이 꽤 됐는데 안 풀린 것 같은데 목이. 목을 풀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게임을
0: 시작해볼까요?
1: 네. 왜, 이 무슨 무례한 얘기죠? 가수한테, 아니, 목이, 예? 가수한테 목이 안 풀린 것 같다고.
2: 아니 노래 들어보고 싶어.
1: 들어보고 싶어서.
0: 딱 캐치했어요. 네.
1: 김광석 씨의 네. 사랑했지만
0: 좀. 저 성량이 살짝 커서 살짝 뒤로 하겠습니다. 오.
2: 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3: 그런 거.
2: 막 그러는데
0: 가까이 갈까요?
3: 아니 아까 저는 그냥 여기서 노래 불렀는데 괜히 또 성량 크다고 제 성량이 커가지고 이래가지고
2: 후배가 지금
1: 네가
3: 아니면 아닙니다.
1: 네가 네가 약간 이런
3: 아닙니다 아닙니다.
0: 아 죄송합니다 선배님.
1: 두 분이 앞에 있는데 네가 지금 뒤로 물러나?
3: 아닙니다.
1: 성량 꺼드럭.
3: 아 근데 성량 진짜 크긴 해요.
1: 아 그렇죠.
0: 성량 꺼드럭. 꺼드럭이 유행어네요.

0: 이게 진짜 이 두 분이
1: 옆에 보셨는데
0: 와
2: 지훈을 사랑했지만 와 와 와, 게임하지 말죠?
0: 그러니까
2: 노래만 듣죠?
0: 와 이게 진짜 약간 뇌가 확 바뀌는 게 있네 듣는 사람도 와 그 감성이 완전히 김광석 씨 톤의 그 비슷한데요? 느낌이 너무 비슷하고
3: 음색이? 비슷하다는 그러니까. 그 피드백을 좀 많이 들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좀 벗어나려고 하고 있긴 한데
0: 뼈광석이라고 하신 분이요.
3: 뼈광석.
0: 벌크업을 빌드업을 더 해야겠네요. 네? 뼈광석이라고.
2: 뼈 작가도 있는데 이렇게.
0: 뼈광석.
2: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0: 근데 뼈 작가라고 부르거든요.
2: 뼈 작가라고 불러요.
3: 같이,
2: 말라가지고.
3: 같이 빌드업 하시면.
0: 살 좀 쪄야 돼요 진짜.
2: 저리 페트병 들고 운동하는 거 아니야? 페트병 들고.
0: 500짜리. 아. 야 근데 진짜 두 분 이게. 그 차태현 씨가 왜 우는지가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약간 그 시절 노래들도 진짜 그 감성을 어떻게 살렸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잘하시고 20대인데 야, 이 아저씨랑 또 이제 그 시절을 겪었던 여성분들 아주머니들 뭐 다 이게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뭔 얘기하고 있었지?
2: 네. 아, 노래. 사연인 노래.
0: 네. 네. 그렇죠.
2: 그럼 예지 씨는? 네. 사연 있는 노래.
1: 아, 사연 있는 노래 저는 이별 노래도 많이 들었고요.
0: 이별 노래.
1: 네, 이별 노래도 많이 들었고 네. 아, 뭔가 딱 생각이 나는 거는 저도 인순이 선생님의 아버지라고.
0: 아버지.
1: 가 좀 생각이.
2: 엄마 가족 사진 아버지.
0: 놀릴 수가 없어요.
1: 네.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0: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기 때문에
1: 네
2: 그렇죠.
1: 제 1등들에서 그 노래를 불렀었는데요.
0: 네네.
1: 조금 그때

0: 또 조금 아빠의 힘을 받자. 이때 1등들을 나갔을 때는 그때 굉장히 유명한 가수분들이 많이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너무 신입이고 너무 선배님들이 무서워가지고 저 아빠의 힘을 빌리고자 그런 노래를 해서 한번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1: 댓글에서 방패를 잘 잡았다고.
2: 네, 세 분 다 방패를 쓰니까 저는 그 G.O.D 어머님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3: 잘 살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2: 뭘 잘 살아요? 김밥집 했는데.
3: 김밥집은 잘 산 거 아니에요? 네?
2: 김밥집 소상공인이 아닙니까?
3: 그래도.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김밥이 좋다고 하셨어.
2: 취향 때문에 김밥집을 하신 거 아니고. 예. 예. 예. 어쨌든 그 먼 옛날에 네. 또 어머니와 또 아버지와 함께 이제 오순도순 살았던 그 기억을 항상 떠올려주기 때문에 예, 저 또 한옥집에 살았거든요. 네. 예, 한옥집은 여름에 되면 더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에어컨도 없어요. 예, 정말 그냥 목욕탕도 없고 예, 그런 집에서 바깥에 있는 화장실 가야 됐고 그런 시절이 떠오르던 어머님께.
3: 네. 아 진짜 어머님께 아니잖아요, 근데. 네?
2: 사연이... 아 저는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사실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아십니까?
3: 예. 어떻게 하는 거죠? 아니, 몰라서 그래요. 네?
2: 그 아픔까지 사랑 아시죠? 네.
1: 그 아픔까지
3: 한번 불러주세요 그럼.
2: 그 아픔까지. 아 너무 높게 잡으셨네.
3: 지금 아픈 것 같은데 지금.
2: 널 처음 만난 날 이겁니다.
3: 예. 죄송합니다.
2: 조정현 씨.
3: 괜히 시켰네.
2: 예. 예. 아 가수들 앞에서 시키니까 식은땀이 나네요. 예. 아무튼 그렇고. 네. 예. 조정현 씨의 노래가 이 90년인가 그래요. 근데 어떻게 아시죠?
1: 저희가 우리들의 발라드를 이제 출연을 하면서 좀 옛날 노래들을 더 하다 보니까. 전 원래부터 알긴 했습니다.
2: 아 그래요?
1: 워낙 좋아해가지고.
2: 마피아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3: 네.
2: 네. 누가 마피아일 것 같습니까?
1: 저는 확실히 예진은 난 아니라고. 딱.
0: 왜요?
3: 뭐 맞아요 그럼?
0: 아니요.
2: 약간 기분 나빠하는데. 의심 안 받는 상황이.
0: 이유가 궁금해서.
1: 약간 두 분한테는 그 키워드라고 할 만한 소재가 몇 개 있었거든요.
0: 아 맞아요.
2: 단어가.
1: 네. 한옥 뚜껑. 이랑
2: 한옥.
0: 비. 목욕탕.
2: 비. 목욕탕. 네.
1: 목욕탕
0: 태양
1: 태양 태양 태양 좀 약간 그런 느낌이죠.
3: 아 진짜 이거는 제가 이거 MBC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걸 불렀었고 저는 확실히 누군지 알 것 같아요.
2: 누구요?
3: 배디요.
2: 저요?
3: 예. 네.
2: 왜 접니까?
3: 저도 그거 적었어요.
2: 뭘요?
3: 목욕탕.
0: 목욕탕이 네. 사실 화장실 아니, 잠깐만.
3: 집에 아니, 화장실이 있다고 하는데 집에 목욕탕이 있으면 뭐 궁궐에 살아요? 집에 욕조라고
2: 했어요. 화장실은 있는데 네. 샤워실이 없었어요. 한옥이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겠네요.
3: 근데 그렇게
2: 욕조는 당연히 없고. 네. 아 근데 이게 아니 본인들은 다 막 그 사연 있는 얘기하고 저는 사연 있는 저의 어린 시절을 어렵게 얘기 꺼냈더니
3: 어렵게 네?
2: 어렵게 꺼냈더니 네. 이거 막 공격하는 거예요?
1: 수준급의 빌드업.
2: 이게 무슨 빌드업?
1: 한옥부터 시작해서 목욕탕까지.
3: 오늘 빌드업.
2: 아닙니다. 제가 살았던 한옥은 그 진짜 옛날 한옥이면 연탄을 떼고 집에 한옥이니까 당연히 씻는 시설이 없어요.
3: 그럼 뭐 샤워실이나 화장실이라고 해야 되는데 목욕탕이라고.
2: 화장실은 진짜 그냥 변소였어요. 거기서 씻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부엌에서 씻거나 간단하게 아니면 진짜 공중 목욕탕을 갔어야 됐습니다.
3: 네.
2: 목욕탕은 제가 공중 목욕탕 얘기를 했겠지. 네, 이렇게 했겠습니까?
3: 예, 그러니까 실수하신 거죠.
2: 뭘 실수해요?
0: 지시어를 언제 말씀하셨는데요?
2: 지시어 없다니까요. 저 아닙니다. 발라드 가수분들은 약간 감성을 미세한 것도 공기의 떨림 이런 것도 포착을 하시잖아요.
1: 네. 네.
2: 저에게서 혹시 그런 거짓의 그 에너지가 나오나요?
1: 네.
3: 네.
2: 자 그러면 초신투표로
3: 네.
2: 가보겠습니다. 가리키면서 이름을 외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3: 배디
2: 이관. 자 SMCNC 우리 박 대표님 박 대표님 어떡하죠 이거 진짜. 저는 마피아가
3: 네
2: 맞습니다.
3: 아~ 에어컨 아니면
2: 에어컨이었습니다.
3: 아 에어컨. 목욕탕 맞죠? 예, 저거
2: 에어컨
3: 저...
1: 완벽한 빌드업이었어요.
2: 에어컨. 에어컨이 없었어요.
1: 존경스럽습니다.
3: 네. 제가 많이 봐잖아요.
2: 에어컨도 네. 없고 샤워실도 없었어요. 에. 그건 사실입니다.
3: 에. 네. 그것까진 제가 뭐 건들지는 않겠습니다.
2: 지금까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1: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2: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레노.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1: 안녕하세요. 신곡 No Tears on the Dance Floor로 활동 중인 이채연입니다.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2: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라디오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3: 배성재 텐 판까지 마피아, 오늘은 우리들의 발라드 우승자 준우승자 이혜지 씨, 이지훈 씨와 함께했는데요. 아, 정말 귀가 살살 녹는 시간이었고 게임이 좀 아쉬웠네요 오늘은.
4: 네, 많이요.
3: 예,
4: 네,
3: 그래요. 네. 오늘 노래로 꽉 채운 시간이었고 우리 뼈광석 우승했다고 엄마한테 자랑. 그렇죠.
4: 예. 오늘 뭐 눈도 오강하고 기도 오강하고.
3: 그러니까. 네. 앞으로 활동 정말 응원하겠고요. 계속 감동을 온 국민에게 주는, 또 전 세계인들에게 주는 멋진 가수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3: 유희관 씨는 다음 주에 봬요.
4: 네.
3: 여러분 꿈에서 연애하세요.

0: 운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2: 우리 돼지 포크밸리가

0: 다크밸리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같은 가격이며 원 플러스 원을 아니면 작은 사은품이라도 챙겨주는 물건을 사게 됩니다. 마침 내일이 대체 공휴일이라서 괜히 보너스 받은 기분으로 하루를 보낸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마음 그대로 여유롭게 마무리까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유를 선물 받은 밤, 딘딘의 뮤지카입니다.

자, 레드벨벳의 덤덤으로 5월 24일 일요일 딘딘의 뮤지컬이 시작했고요. 저는 DJ 딘딘입니다. 자,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었고 내일이 대체 공휴일이라서 직장인분들한테는 연휴가 생긴 건데요. 갑자기 선물 받은 기분이 들것 같냐 해주셨는데, 그쵸, 아무래도. 예, 근데 옛날에는 사실 대체 공휴일이 이렇게까지 후하지 않았는데, 요즘 그래도 많이 이 워라벨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하면서 대체 휴일을 좀잘 사용하는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스케줄이 갑자기 취소돼서 여유가 생기면 기분이 어떠냐 해주셨는데, 반반이에요. 어쨌든 일을 하면 돈을 벌잖아요. 근데 뭔가 나의 돈이 없어졌네 이런 느낌도 들면서, 아 그래 하루 좀푹 쉬자는데 또 막상 그때 하루 쉬지도 못하고 약간 이러니까 막푹 쉬지도 못하고 이래서, 그런 날은 좀 병원 가거나 관리하거나 하죠. 예, 피부과 가거나. 자, 여유로운 주말 저녁 마무리까지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여러분의 선곡으로 채워지는 버디버디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쇼리 실라!

0: 하면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을 꽂혔다. 맞다꼬
3: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5: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클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나의 모든 순간. 친구네 집에서 놀기로 해서 편의점에서 술을 사가기로 했다. 각자 주종이 달라서 따로 계산하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친구 얼굴을 쓱 보더니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 보였나 싶어서 내 차례를 기다렸는데 바코드를 찍으면서 나한테 하시던 말. 3만 원입니다.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황인욱의 취하고 싶다였고요. 닉네임 구자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친구분이랑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셨는데 사연자분만 신분증 확인을 안 하셨다 해주셨는데, 아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친구를 했으니까 동의라니까 안 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어려 보였나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누가 봐도 연배가 꽤 있어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한 분만 하고 그 어쨌든 그 CCTV에 찍어야 되니까 그랬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뭐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동안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사실 신분증 검사를 좀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이게 문제가 집 앞 편의점 같은 데 갈 때 우리가 신분증 잘 안 가지고 가고 이미 얼굴을 익혀놓은 상태잖아요. 근데 갔는데 그 일하시는 분이 바뀌어 있으면 난감합니다. 네. 그러면 최대한 그때 좀 어른인 척을 하는데 이분들은 당연히 절차니까 신분증 보여달라 그러면 잠시만요 하고 집에 갔다가 다시 오죠. 네. 근데 어쩔 수 없지. 네. 자, 사연 보내주신 구자영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고요.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홈페이지에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도 열려있고요. 저는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 차동협의 두 군데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039 하나님이 로테이션 소개팅 진행 알바를 하고 왔습니다. 교육 몇 번 받고 본격적으로 제가 진행자를 맡은 건 처음이었는데 떨렸지만 재밌었답니다. 괜찮은 투잡인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로테이션 소개팅 진행 알바가 있어요. 와 진짜 쉽지 않다. 네. 야 이거 근데 진행 알바는 어떻게 하는 거지? 누가 가르쳐줘 이걸? 약간 사전 MC 보시는 뭐 이런 분들이 좀 알려주시나? 자 어쨌든 잠시 후 2부는 버디버디 준비되어 있고 저는 민서의 이상한의 진의 I'll be there 그리고 르세라핌의 Perfect Night 이렇게 세 곡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직하이.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4: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5: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척하면 척, 쿵하면 짝. 지금 내 마음을 읽고 있는 듯 딱 들어맞는 노래가 필요할 때, 나도 모를 내 취향을 알고 싶을 때 찾아주세요. 여기는 믿고 듣는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리스트 맛집 버디버디입니다. 같이 듣고 싶은 플리 버디버디입니다. 버디버디는 친구들한테 내가 듣는 노래 소개해주듯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는 코너인데요. 직접 플레이리스트 제목과 들어가는 노래까지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은 뒷면 홈페이지 버디버디 게시판이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1077 무료인 고릴라 통해 보내주시고요. 버디버디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 만나보겠습니다. 이용자 아이디 주6일 직장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주 6일 출근하는 직장인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해서 어쩔 수 없이 6일을 출근을 하는데요. 일찍 끝나는 날이 있긴 하지만 아침마다 정말 가기 싫습니다. 너무 싫어서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돈을 안 벌 수는 없으니 저만의 소소한 직장생활 루틴을 만들어 봤어요. 월요일엔 새로운 카페 찾아서 커피 사기, 수요일엔 구내식당 말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점심 먹고 달달한 음료수 사 먹기, 목요일엔 근처에 있는 길냥이 간식 주기, 이런 식으로요. 어떻게든 출근을 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하죠. 저는 이만 내일 아침에 어떤 카페를 가볼지 찾으면서 잠들어 볼게요. 노래는 그래도 어떻게 출근은 해야지 플리 보냅니다. 자, 여기까지 아이디 주 6일 직장인님이 그래도 어떻게 출근은 해야지 플레이리스트와 함께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출근하기 전에 루틴이 있냐 해주셨는데, 이 출근하기 전 루틴 없죠. 씻고 좀 냉각해주는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를 좀 챙겨서 나가는 거 정도? 예. 그리고 물 챙기고, 예. 그게 끝입니다. 물 무조건 들고 나가요. 물을 무조건 들고 나가요. 예. 저는 늘 물을 좀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는? 예. 생각해보면 저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물을 꼭 사서, 전 생수를 꼭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 손에는 늘 생수가 있었던. 자, 주 6일 직장인님이 보내주신 그래도 어떻게 출근은 해야지 플리에서 먼저 듣고 올 노래는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충주지씨 피처링 원슈타인의 밀크쉐이크입니다.

자,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충주지 씨 피처링 원슈타인의 밀크쉐이크 듣고 오셨고, 요즘 저를 일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이냐 해주셨는데, 요즘은 사실 뭐라 그래야 될까, 많은 곳에서 저를 찾아주시는 거에 일단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저를 막 많이 이렇게 찾아주실 때도 막 뭐라 그래야 돼, 좀 건방진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아 피곤한데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약간 주변에서 뭐 제가 화폐 가치 이후로 막 개념 연예인 개념 연예인 막 좋은 사람 좋은 사람 막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뭔가 제가 더 막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야 어디 건방지게 지금 내가 피곤하다고 할 때냐 막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좀 달릴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좀 막 피곤하고 막 이래도 아, 감사하지 감사한 줄 알아야지 약간 이 생각을 계속 되새깁니다. 예. 근데 갑자기 저 그 사주 보는 그 선생님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요즘 많이 바쁘시죠? 조심하세요? 이래서 에? 뭘요? 그랬더니 건강을 조심해야 한다, 지금 음력 4월 건강을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이러는데, 제가 요즘 되게 피곤하다 약간 이걸 느끼고 있어서 확실히 좀 쉴 때 팍 쳐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죠. 자, 주 6일 직장인님의 플레이리스트, 그래도 어떻게 출근은 해야지에 담긴 노래, 하현상의 고양이, 볼빨간 사춘기, 그리고 백현의 나비와 고양이,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현상의 고양이, 그리고 볼빨간 사춘기 백현의 나비와 고양이 듣고 오셨고요. 어젯밤에 잠들 때 무슨 생각했는지 기억이 나냐 해주셨는데, 전 매일 밤 잘 때 그 생각을 해요. 아, 얼마 못 자네. 아, 몇 시간 잘 수 있지? 아, 내가 어제 얼마 잤지? 아, 어제 너무 못 잤는데. 아, 오늘 그래도 조금 자겠다. 그래, 이렇게 오늘 자고 내일 좀 자고, 아, 그래, 좀만 계속 충전하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 말고는,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했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송이한테 언제와? 해서 그런 다음에 이 닦고 세수하고 나왔죠. 물 챙겨서. 예. 다 이러고 삽니다. 예. 다 이러고 살지 뭐. 자, 이어서 주 6일 직장인님의 플레이리스트, 그래도 어떻게 출근은 해야지 해서 태연의 해피, 그리고 시에나의 캐치캐치, 그리고 코르티스의 고, 이렇게 세 곡 듣고 전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지컬.
1: 자, 딘딘의 뮤지컬 1회 3부 버디버디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 공유해볼 건데 이번에는 이용자 아이디 취사병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취사병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랑 같이 보는데 웹툰이랑 비슷하고 맛 표현하는 장면이 재밌다고 깔깔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에도 요리를 테마로 한 드라마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드라마에 나왔던 배우들의 노래를 내 밥을 차려줘 플리에 담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이디 취사병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그 박지훈 씨가 지금 주연으로 하고 있는 취사병 그 드라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군대에서 먹었던 밥 중에 기억에 남는 메뉴. 저는 의외로 그 야채 튀김 되게 좋아했어요. 야채 튀김에 머스타드 소스를 주거든요. 참 이상한데 저는 그 야채 소스 그 야채 튀김을 밥 위에 올리고 머스타드 이렇게 뿌려서 그걸 부셔가지고 약간 튀김덮밥처럼 먹었어요. 예, 그럼 선임들이 진짜 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 정말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약간 이러면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러면서 저 그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예, 야채 튀김 좋아했고 치킨은 그냥 그랬어요. 예, 치킨은 그냥 그랬고 뭐 제육 뭐 이런 것들 예, 닭곰탕 뭐 이런 거. 예. 자, 취사병님의 플레이리스트 내 밥을 차려줘에서 먼저 들어볼 곡은 박지윤의 Body Else 그리고 유나의 바람이 불면입니다.

자, 박지윤의 바디 엘스 그리고 윤아의 바람이 불면 듣고 왔습니다. 군대 예능이랑 진짜 군 생활이 얼마나 비슷했고 또 달랐냐 해주셨는데, 하, 군대 예능이 더 빡셌어요. 예. 왜냐면 그게 해병대 편이었는데 짧은 시간 내에 얼만큼 해병대가 강한지를 보여주겠다, 제작진 절대 터치하지 마라 해서 정말 해병대가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진짜 전역 하는 동안에 한 번씩 이렇게 몇 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경험할 훈련들을 하루에 두 개씩 꽂아 넣어놓은 거예요. 그걸 5일 안에 끝내려고 하니까 와 진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는 그거만큼 큰 기회가 없으니까 사실 해내야 했죠. 근데 이제 군 생활이 더 힘든 거는 어쨌든 나가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그 갇혀있는 그 고립감이 참 힘들죠. 근데 몸은 확실히 진짜 사나이 때가 진짜 힘들었던. 예. 자, 취사병님의 내 밥을 차려줘 플레이에 있는 노래, 조정석의 샴페인 그리고 윤두준의 론리 나이트 듣고 또 다른 이용자님의 플레이리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 이번엔 이용자 아이디 박권님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거북목 진단을 받았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가서 볼 만큼 핸드폰도 오래 보고 고개를 계속 앞으로 내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젠 웬만하면 목에 물이 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리 이동할 땐 핸드폰을 보지 않고 책을 읽을 때는 독서 받침대를 사용하고요. 어떤 책에서는 땅보다 하늘에 좋은 것이 더 많다며 하늘을 자주 올려다 보라고 나와 있다는데요. 하늘 멍을 때리면서 듣고 싶은 노래를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플리에 담아봅니다. 여기까지 아이디 박권님이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플리와 함께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자세 때문에 전용 의자도 있고 나름 노력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가 좀 좋아진 것 같냐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 진짜 의미 없는 짓이에요 이 의자. 근데 어쨌든 목 받침이 좀 있는 게 그래도 저는 편해가지고. 예. 근데 그거 말고 그 이렇게 뭐지, 그 월 엔젤이라고, 월 그 벽 엔젤이라고, 이렇게 벽에 이렇게 팔을 대고 이렇게 쫙 이렇게 날개짓 하듯이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좀 앉아가지고 좀 턱을 한 45도 올리고 이것만 좀 이렇게 조여줘도 되게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저한테 한 얘기가, 그 선생님이 몸을 계속 풀어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계속 이렇게 어깨 펴고 있기가 힘드니까 가끔 이렇게 딱 그걸로

좀 쪼여주기만 해도 그래도 효과가 꽤 괜찮다고 해가지고 한 3분이라도 쪼여주세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래도 생각보다 이렇게 말려있던 거가 펴지는 게 좀 크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자, 한해 문세윤 피처링 추의 비행기 악뮤의 달 듣고 오셨고, 사실 바쁘게 살면 하늘 볼 일이 없긴 한데 하늘을 볼 일은 거의 없는데, 그 어깨 이렇게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월 엔젤 할 때는 그래도 허공으로 이렇게 하늘을 좀 보게 되는 경향이 있죠. 예. 근데 이거 생각보다 진짜 하면 되게 시원하고, 딱 처음 하고 나면 이렇게 촥 뭔가 이렇게 펴지는 느낌이 나는데, 그대로 좀 그래도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자세 너무 안 좋아서 많이 아파봐가지고 아는데, 좀 꾸준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버디버디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 박고님이 보내주신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플리에서 엠플라잉의 스타, 그리고 NCT 드림의 레인보우 듣고 이 밤에 다시 한 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 저희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최경옥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우리가 2003년에 결혼해서 어느덧 함께한 지 23년이 되었네. 요즘 당신 몸에 잔병들이 생기면서 같이 병원 다니다 보니 그동안 내가 아이들 챙기고 어머님 모시기 바빠 당신 건강은 신경을 못 써준 것 같아 많이 미안해. 여보와 함께한 날들이 너무 밝았어서 내 삶에 별이 있는지 몰랐는데 하늘이 조금 어두워지니 남편이라는 별이 이제서야 보이네. 아프지 말고 앞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내가 더 잘할게. 사랑해.

소개해드렸고 같이 신청해주신 신용재의 별이 온다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선물 보내드리고요. 내 삶에 별이 있는지 몰랐는데 하늘이 조금 어두워지니 남편이라는 별이 이제서야 보이네 라는 표현이 참 예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계속 내 옆자리에 이렇게 가만히 막 좋게 있을 때는 또 모르죠. 그러다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별이 이렇게 떠 있을 때는 별이 있는지 모르다가 어두워지면 아 내가 별이 없어졌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있을 때 잘하라고 맨날 저희가 하잖아요. 근데 참 그거를 인지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누군가에게 참아 못했던 말이나 전하지 못한 진심들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코릴라나 홈페이지 이 밤에 다시 한번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개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 저는 비비의 파도 준이의 무비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고 5772님이 일하느라 바쁜 형부 대신 우리 세자매가 언니 데리고 태교 여행을 떠납니다. 뜨끈한 온천에 몸 담글 생각하니 벌써 설레네요. 형부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라고 카드 주셔서 더 신납니다 해주셨는데 와... 재밌겠다. 예, 오히려 즐거울 것 같네요. 뭔가 느낌이. 예, 잘 놀다 오시기 바라겠고 자 저희는 제프 버넷의 Call You Mine 그리고 고티에의 Somebody That I Used To Know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에 꽂혔다, 맛닥고.
3: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4: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카이 끝곡으로 롤러코스터의 네게로와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0: 협의해.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왜 사랑이라는 미련하고 아픈 선택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게 되는 사랑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을 향해 낼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용기가 아닐까, 그리고 그 순수함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5월 25일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애프터클럽 월요일을 맡고 있는 생각을 멈추다 보면 최유리입니다. 1부 오프닝 곡으로 들으신 곡은 진영의 외사랑이었습니다. 다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5월의 마지막 주가 또 다가왔습니다. 저에게는 참 많이 바쁘고 기온의 변화를 유독 더 느끼고 했던 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5월이 어땠을지도 궁금하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나 신청하고 싶은 음악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SBS 파워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셔도 됩니다. 김채경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언니. 저는 라디오를 정말 매주 들어요. 한 번도 안 놓치고 다 들었더니 수면 패턴이 완전 3시 취침에 고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라디오를 안 들으려고 해봤는데 제 사연이 나올지 안 나올지 너무 궁금해서 도저히 잠에 못 들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라디오를 또 다 듣고 저는 또 3시에 자네요. 김채경님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늦은 시간대에 라디오다 보니까 두 가지의 마음이 들어요. 저와 함께 이 시간을 같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다시 듣기로 듣는다고 해도 그냥 푹 주무시고 찾아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채경님 자주 뵙겠습니다. 그리고 8052님 사연인데요.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유리 언니 목소리를 들으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언니에게 전하면 좋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월요일의 시작을 이렇게 행복한 고민과 함께 해줘서 항상 고맙고 든든해요. 유리 언니의 일주일의 시작도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조유리의 스토리 오브 어스 신청합니다. 8052님 반갑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월요일은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마련인데 라디오에 보낼 이야기를 고민하는 시간이라는 긍정적인 루틴으로 그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리시는 것 같아요. 8052님도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조유리의 스토리 오브 어스 그리고 손디아의 어른입니다.

조유리의 스토리 오브 아스 그리고 손디아의 어른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문성우님 사연입니다. 지금 이탈리아에서 신혼여행 중인데 고릴라가 너무 잘 들려요. 즐감할게요. 문성우님 반갑습니다. 이탈리아 어때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본 곳인데 후기 제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2576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율디. 제가 그저께 잠옷 하나를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딱 제가 좋아하는 스트라이프 무늬의 바스락거리는 잠옷이에요. 원래 사소한 것에 행복을 잘 못 느끼는 편인데 이렇게 사소한 것에 행복을 느낀 하루라 기분이 참 좋았답니다. 유리님은 사소한 것에 행복을 자주 느끼시는 편인가요? 궁금해요. 노래는 김수영님의 내가 없어도 신청합니다. 2576님 반갑습니다. 이게 마음에 드는 물건을 구매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은 도파민 덕분이래요. 특히 취향에 부합하는 자극을 만났을 때는 더 극대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 사소한 것에 매번 행복해하는 타입은 아닌데 솔직히 피곤한 날이 더 많잖아요. 하지만 이게 새로 산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웠을 때 그 피부에 닿는 쾌적한 감촉처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만족감이 하루의 기분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것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새로운 행복 찾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김수영의 내가 없어도 그리고 성시경의 태양계입니다.

김수영의 내가 없어도 그리고 성시경의 태양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6775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전 고3입니다. 1학년 땐 발표나 동아리 활동할 때마다 부족하지만 내년엔 더 나아지겠지 하며 넘겼어요. 그런데 2년이 흐른 지금도 전혀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리에서도 후배들에게 도움이 돼주긴커녕 오히려 제가 더 못하는 것 같아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성격도 더 소심해지는 것 같아요. 9와 숫자들의 평정심 듣고 싶어요. 6775님 반갑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시기 자체가 마음을 참 조급하게 만들고 자존감도 쉽게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저 1학년 때보다 지금 현재 요구되는 기준이 훨씬 높아져서 스스로 제자리걸음처럼 느끼는 착시현상일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후배들에게 도움이 못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부터 이미 참 좋은 선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자책하면서 소심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을 좀 더 믿어보세요. 그리고 6434님 사연입니다. 63일 된 나의 여자친구 보리야. 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해. 영원을 바라는 건 욕심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래오래 이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최유리님의 라디오를 함께 듣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 많이 감격스러워. 너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참 따뜻하고 소중해. 앞으로도 많이 웃고 많이 사랑하자. 사랑해. 신청곡은 최유리의 둘이입니다. 6434님

반갑습니다. 아니, 사랑한다는 말씀을 문장마다 하시네요. 만난 지 63일이면 진짜 모든 순간이 신기하고 눈만 마주쳐도 좋은 그런 예쁜 시기일 것 같아요. 같은 시간에 저희 라디오를 함께 들으면서 따뜻함을 나누는 그 기억 자체가 앞으로 두 분의 관계를 지탱해줄 단단한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사랑 하시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구하 숫자들의 평정심, 그리고 최유리의 둘이입니다.

구하수자들의 평정심 그리고 최유리의 둘이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9551님 사연인데요. 슬슬 날씨가 더워지면서 작년 여름에 한창 듣던 노래들을 다시 꺼내어 듣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더라고요. 할머니 집에 있을 때 할머니가 깎아주신 배를 먹으면서 듣던 노래를 들으니까 갑자기 엄청 아련하고 슬퍼지더라고요. 물론 정정하게 살아계십니다. 할머니께 안부 문자라도 남겨야겠어요. 노래에 추억이 담긴다는 건 아주 멋진 일이네요. 음악은 정말 매력적인 매체인 것 같아요. 9551님 반갑습니다. 그 뇌과학적으로 음악은 청각 자극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공간과 감정 기억을 함께 저장하는 유일한 매체라고 해요. 그래서 날씨가 바뀌고 익숙한 전주가 흐르면 그 시절의 공기까지 고스란히 복원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께 안부 문자 서둘러 드리시고요. 다시 한번 저도 느끼네요. 음악은 정말 힘이 세고 매력적인 매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8052님 사연입니다. 최근에 새로 알바를 시작했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서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있더라고요. 실수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움츠러드는 것 같은데 얼른 적응할 수 있겠죠? 유리 언니의 응원 받고 싶어요. 신청곡으로는 유리 언니의 OST 신곡 바람이 참 좋은 날에입니다. 8052님 반갑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는 꽤나 큰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초반에 실수를 하거나 움츠러드는 건 아주 당연한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느끼는 서툰 감정들은 일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지불해야 하는 자연스러운 비용이라 생각하면 조금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걱정 마시고 출근하실 때 바람이 참 좋기를 바랍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김동률의 감사 그리고 최유리의 바람이 참 좋은 날에입니다.

김동률의 감사, 그리고 최유리의 바람이 참 좋은 날에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2220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유리 언니 주연모래예요. 문득 새벽 시간에 라디오를 들으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언니는 자는 시간이 좀 늦는 것 같던데 밤에 작업이 잘 되어서 그런가요? 수면 패턴이 뒤로 밀린 건지 아니면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건지 궁금해요. 언제나 항상 언니의 밤이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신청곡은 잠이 안 올 때 제가 자주 듣는 최유리의 사랑에 대해 신청합니다. 2220님 반갑습니다. 밤에는 이게 소음도 줄고 해서 그런지 어떤 한 가지 생각에 몰입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꽤 많은 창작자분들이 밤이나 새벽 시간에 작업을 하다가 수면 패턴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되도록 규칙적인 시간에 자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덕분에 오늘 저의 밤은 평소보다 더 편안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서하은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율디. 저는 평소에 날씨를 정말 안 챙겨보는 사람인데요. 얼마 전에도 평소

오늘처럼 아무 생각 없이 출근길에 나섰다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져서 그대로 비를 맞으며 신호등 앞에 서 있었는데 뒤에 계시던 아주머니 한 분이 저한테 우산을 씌워주시면서 같이 가자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잠깐의 순간이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오래 남더라고요. 요즘 일에 치이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제 마음에도 사랑이나 여유 같은 것이 많이 사라졌다 느끼고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 덕분에 괜히 인류애도 다시 생기고 저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랑을 건네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율디도 혹시 이런 선행을 베풀거나 받아본 적이 있나요? 저는 아직은 받는 사랑이 더 익숙한 사람인 것 같은데 사소한 거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최유리의 사랑에 대해 신청합니다. 서하은님 반갑습니다. 사실 요즘 현대인들은 낯선 사람에게 방어기제를 가지기 마련인데 예기치 못한 날씨 속에서 이런 대가 없는 호의를 마주하면 되게 그 방어벽이 무너질 것 같아요. 하은님이 느낀 인류애나 따뜻한 여운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선의를 그저 스쳐보내지 않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다짐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아주 무겁고 예쁜 사랑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선행을 베풀고 받았었는지 기억을 좀 꺼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조지의 고칠게 그리고 최유리의 사랑에 대해입니다.

조지의 고칠게 그리고 최유리의 사랑에 대해 듣고 왔습니다.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이제 1부 마칠 시간입니다. 2부에서도 함께 해주시고요. 라디오에 신청하고 싶으신 노래나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1부 마치면서 들려드릴 곡은 박효신의 숨입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일본 사이타마현의 유명한 라멘집. 맛집으로 소문난 이 가게에서 식사를 하려면 한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그건 바로 음식을 먹는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라멘집 사장님이 이런 규칙을 정한 건 쉽게 붓는 면발을 사용하는 만큼 음식이 가장 맛있는 상태일 때 손님이 즐겁게 식사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가족과 대화를 나누도록 스마트폰 보관함을 설치하거나 아예 노폰 존으로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5월엔 스마트폰보다 매일 푸르게 변해가는 세상과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시선이 더 오래 머물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2부 시작합니다. 2부 오프닝 곡으로 들으신 곡은 악뮤의 소문의 낙원이었습니다. 신청하고 싶으신 노래나 함께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1825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평소에는 출근한다고 방송을 조금밖에 못 듣는데 오늘은 쉬어서 방송 계속 듣고 있어요. 1825님 반갑습니다. 쉬는 날 찾아드려주셔서 감사해요. 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지혜님 사연인데요. 제인 앤더보이의 I like it 신청합니다. 날씨가 더

저 커트를 했어요. 진짜 오랜만에 단발머리를 해봤는데 무겁지 않아 좋네요. 역시 기분 전환엔 미용실이 딱입니다. 권지혜님 반갑습니다. 이게 정말 그렇잖아요. 그 뭘 해도 사라지지 않는 이 일상에 대한 무료함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머리를 자르거나 뭐 염색을 해보거나 하게 되더라고요. 단발 부럽네요. 저는 아직 긴 머리를 유지 중입니다. 단발 가볍고 좋았는데. 아무튼 기분 전환 되셨다니 다행이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제인 앤더보이의 I Like It 그리고 코르티스의 조이라이드입니다.

제인 앤더보이의 I Like It 그리고 코르티스의 조이라이드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5071님 사연입니다. 마음이 우울해요. 저의 최애곡인 포맨의 모태 꼭 부탁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5071님 반갑습니다. 왜 우울하실까요? 이유를 알게 되신다면 또 사연 남겨주시고요. 더 이야기 나눠봅시다.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김명우님 사연입니다. 유리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본가에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들었는데 이제 라디오가 제 루틴이 되었네요. 부모님과 인근 절에 가서 산책도 하고 봄꽃 구경도 하고 차담도 나누고 맛난 것도 먹었답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이 순간 이대로 신청해요. 김명우님 반갑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이제 한층 더 푸릇푸릇한 여름이니까요. 여름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올게요. 포맨의 모태 그리고 브라운 아이즈의 이 순간 이대로입니다.

포맨의 모태 그리고 브라운 아이즈의 이 순간 이대로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듣고 계십니다. 9731님 사연입니다. 출산 후 처음으로 자유부인의 날을 얻어서 친구랑 놀러 갔다가 남편이랑 아기가 너무 보고 싶어 운전해서 집에 가는 길입니다. 10km 남겨두고 너무 졸려서 라디오를 켰는데 제가 좋아하는 유리님이 이 DJ를 맡고 계시네요. 9731님 반갑습니다. 10km면 그래도 거의 다 가셨네요. 개인 시간이 정말 없으실 텐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진관님 사연인데요. 다이어트 시작합니다. 10kg 뺄 수 있겠죠? 뮤즈의 블록헤이드 신청합니다. 김진관님 반갑습니다.

루시의 개화 그리고 뮤즈의 블록헤이드스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함께 듣고 싶은 곡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들이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로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SBS 파워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셔도 됩니다. 김진현님 사연인데요. 유리님 할로. 저는 지금 스위스에서 사연 보내고 있습니다. 그린델발트를 지나 지금은 체르마트에 와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피르스트에서의 트로티 바이크를 타며 내려온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액티비티였어요. 아, 이거 산의 웅장함과 황금 호른까지. 유리님도 기회가 되면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공기가 너무 맑아서 숨을 들이쉴 때마다 조금 무겁던 마음이 천천히 가벼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동안 복잡했던 생각들이 이곳에 오니 하나씩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지치고 세상이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서 이렇게 가끔 저에게 여행이라는 시간을 선물하곤 합니다. 아직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잠깐 멈춰 서 있는 것만으로도 다시 걸어갈 힘을 조금씩 얻는 기분입니다. 율디는 괜찮으시죠? 늘 본인의 행복과 건강이 우선입니다. 유리님도 가끔은 마음을 비우고 조용한 곳으로 여행 한번 떠나보세요. 그럼 오늘 하루 조금은 가볍게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요. 스위스 체르마트에서 아홉수 아저씨가 우리의 언어 신청합니다. 김진현님 반갑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제가 사연 읽을 때 아 이거라고 읽었는데 아이거 산이라는 산이 있대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는 요즘 진짜 감정이 멈춰있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생각을 깊게 하기도 막 귀찮고 에너지가 없고 그래요. 이유는 뭐 잘 모르겠지만 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긴 하네요. 누구보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안전하게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서울에서 아홉수 여성이. 그러면 노래 듣고 올게요. 넬의 멀어지다. 그리고 최유리의 우리의 언어입니다.

내래의 멀어지다 그리고 최유리의 우리의 언어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6828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유리 언니, 오랜만이에요. 3월 입학 후 정신없이 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사연을 못 썼어요. 저는 고등학교에 와서 첫 모의고사도 보고 첫 중간고사도 봤어요. 시험은 늘 그렇듯 만족스러운 부분보다 아쉬운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시험 기간은 중학교 때와는 너무 다르게 느껴져서 적응하는 게 힘들고 지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언니의 노래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언니의 노래를 들으면 다 괜찮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서 아무리 힘들었던 날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언니는 저의 삶의 이유와도 같은 존재예요. 언니 덕분에 저는 저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말로 다 하지 못할 만큼 고맙고 사랑해요. 최유리의 오랜만이야 듣고 싶어요. 6828님 반갑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시험 평가의 기준과 범위가 중학교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누구나 지치기 쉽다 생각해요. 시험이라는 이 결과 중심의 자극 속에서는 만족감을 사실 찾기가 어렵잖아요. 우선 지금은 성적보다 달라진 환경에 적응해가고 있는 스스로의 그 일상적인 노력에 더 점수를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음악이 도움이 된다면 정말 정말 다행이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우주의 시네마 그리고 최유리의 오랜만이야입니다.

0: 우지의 시네마 그리고 최유리의 오랜만이야 듣고 왔습니다.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재밌게 들어주셨기를 바라고요. SBS 파워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게시판 있으니까 또 많은 이야기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곡으로 자이언티의 5월의 밤 그리고 데이브레이크의 오늘 밤은 평화롭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한 달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은 슬리피의 아유 슬리피가 방송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5월의 밤 기억해요. 우리 처음 만난 밤 그 자리

0: 작년 3월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등 많은 지역들이 피해를 입었죠. 가장 큰 피해지 중 한 곳인 천년고찰 고운산은 사찰 주변의 98%가 불에 타고 본당인 대적광전을 제외한 건물 대부분이 전소됐는데요. 고운산은 사찰 주변의 환경을 되찾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숲을 조성하는 대신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올 봄, 검게 변했던 땅에 다시 생명이 움트고 초록, 노랑, 분홍, 다채로운 빛깔이 스며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실록의 계절 5월, 절망의 끝에 도달한 새 생명들이 우리에게 다시 힘을 내자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서의 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않고 취사와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하는 경우에는 소화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산 근처 논밭에서의 소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초기에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외투 등으로 덮어서 꺼야 합니다. 진화가 어려울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주변 주택가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 뒤 신속히 공터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산불을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야겠습니다.

5월은 행사가 참 많은 달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이렇게 사랑과 감사와 축하를 전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달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워서 부부의 연을 맺는 분들도 많은데요. 5월에 결혼한 한 부부는 해마다 결혼기념일이면 사랑의 의미를 세상과 나누고자 온기가 필요한 곳에 기부금을 보낸다고 합니다. 둘만의 작은 기쁨을 세상과 함께하는 더 큰 기쁨으로 키워낸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눔은 특별한 결심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는 일이지만 하나가 된 마음은 둘보다 더 커다란가 봅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파워
1: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0: 왜 남자들은 꼭 여자 헤어지고 나오면 좋아 보이고 막 그러죠? 있을 때 잘해야지 말이야. 자, 다음 곡도 버벌진트입니다.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 남자 성격 A형일 것 같아. 그죠?
1: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파워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골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5월 25일 월요일 오늘의 TMI. 노화 방지를 위해 미술관에 가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의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미술관 옆 동물원 OST 로라 피지의 Let There Be Love 듣고 오셨습니다. 노화 방지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러 가는 분들 계시죠? 이제 운동은 저는 노화 방지 의미도 있지만은 뭔가 살 안 찌고 그 다음에 좀 관리하려는 차원인데 노화 방지를 위해서는 저는 근래 한 한두 달 됐나? 최대한 밀가루를 안 먹기 좀 도전해보고 있어요. 저 봉지과자를 진짜 좋아하는데 안 먹은 지 거의 두 달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아니 그래도 트러블이 나긴 났네. 그렇게까지 참을 필요는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유명한 여러분 어느 나라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실험들은 다 이 나라에서요. 영국의 연구진들이 또 하나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예술과 문화활동을 즐기는 것이 신체 운동만큼이나 노화를 늦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독서, 음악 감상, 미술관이나 박물관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이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자극을 줘서 노화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예술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거의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노화 속도가 최대 4%까지 느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와, 특히나 좀 뭐 미술관, 박물관 등등은 이건 진짜 간 지 오래됐거든요. 야, 여러분 4%면은 이 일주일에 한 번은 무리가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한 달에 한 번은 해봐야죠. 그럼 1%씩 한 달이면, 1년이면, 10년이면 이거 큰 차이 벌어질 수 있겠는데요?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대체 휴일이라 쉬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노화 방지를 위해 오늘 근처 미술관이나 박물관 놀러 가보는 거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 펌펌만 들어도 사실 음악 감상은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문화활동이잖아요? 여러분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말고 찾아주세요. 월요일이지만 쉬어서 행복한 오늘 뭐 하면서 펌펌 듣고 계신지 신청곡과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닷코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닷코 치킨.
1: 단체 티가 필요할 땐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2: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3: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인관의 펌펀투데이 일부 시작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친구분들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이재현 님이 앗! 저희 할머니가 문화생활을 자주 즐기셔서 젊게 사시나 봐요. 오랜만에 할머니께 연락해서 같이 미술관 다녀오면 정말 좋겠네요. 노화 방지 저도 지금부터 힘써보겠습니다. 참 이 나이 불문하고 뭐 미술관 뭐 전시회 이런 것들을 즐기는 분들 보면은 참 멋지더라고요. 낭만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면은 또 좀 사고라든지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다른 면들도 느껴지고요. 오늘 뭐 할머니 할아버지나 부모님과 함께 문화생활 한번 즐겨보시는 거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1982님 오예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콕 박혀서 뒹굴뒹굴 쉴 겁니다. 이렇게 귀한 휴일이라니 너무 행복하잖아요. 찡디는 오늘 뭐예요? 계획 있나요? 저는 우선은 7시까지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네, 문화생활 좀 나누고 이따가 저녁에는 생방송 투데이 하면서 또 문화생활 즐기고 그냥 펀펀하고 집 가면 딱 좋았을 텐데 그죠? 그럼 나도 어디 놀러 갈 수 있을 텐데. 자, 저희는요 신청곡 하나 듣고 목동 익무새로 돌아올게요. 1319님이 신청한 리엔의 파이팅송 듣고 목동 익무새로 이어갈게요.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드립니다. 목동 익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릴 익무새 인권입니다. 2026년 5월 25일 찾아주신 분은 이명호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요즘 따라 제 인생에 머피의 법칙이 자주 적용되는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일이 풀리질 않고 자꾸만 꼬이는 것 같아요. 승진을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자격증 학원에 다니려고 하면 꼭 회사가 바빠서 잔업하고 주말에도 일하다 보면 학원을 못 가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찌저찌 자격증 시험날이 되면 꼭 회사에 사정이 생겨서 시험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 너무 힘들고 지쳐서 집에서 맥주 한잔 하게 되네요. 저 얼마나 잘 되려고 이렇게 시련을 주는 걸까요? 2026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제 자신에게 박수칩니다. 명호야, 너 잘하고 있어. 지금 힘들지만 너답게 꼭 이겨내.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서 이겨내자. 파이팅! 2NE1의 박수쳐 신청합니다.

2NE1의 박수쳐 듣고 왔습니다. 사연 소개된 이명호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노력을 했는데도 자꾸만 안 될 때 또 어떤 분들은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될 텐데요. 저는 명호님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명호님이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게 이런 걸 놓지 않고 끝까지 발버둥치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도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괴로움은 내가 부서지지 않는 한, 부러지지 않는 한 나를 강하게 만드는 이 모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노력해 보시죠. 그러면 자격증도 땄을 거고 승진도 했을 거고 내가 원하는 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힘들 때 이렇게 맥주 한잔 하면서 털어내시고요. 자, 여러분도 나 자신에게 힘을 주고 싶을 때 목동 인무새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선물도 보내드리고 신청곡도 틀어드릴게요. 대체 휴일이지만 저처럼 일하는 분들도 계시죠? 월요일 아침 지금 뭐 하면서 펀펀 듣고 계시는지 사연 보내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볼까요? 2493님, 저는 오늘도 출근하러 버스 타러 나왔습니다. 버스 승객들이 다들 휴일에 일찍 나오느라 피곤한지 무표정인데 저만 펀펀 들으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했어요. 이게 바로 펌퍼네의 효과일까요? 아, 기분 너무 좋아지네요. 사실 이 시간에는 뭐 일하러 가든 놀러 가든 조금 잠도 덜 깨고 무표정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든

생각보다 사람이 없네요. 월요일이라 그런가? 다들 그냥 쉬나 봅니다. 오히려 좋아. 친구랑 신나게 놀다가 갈게요. 야, 대체 휴일 눈치 게임에 성공을 하셨네요, 정민님이. 날짜 선정 훌륭했고 장소 선정까지 훌륭했고 운이 따르는 날인가 봅니다. 즐거운 여행, 즐거운 시간 보내고시고요. 박민님, 반갑습니다, 찡디. 얼마 만에 노크하는지 너무 오랜만이에요. 어제 딸이 취업한 지 3개월째 휴가라고 홀로 일본으로 자유여행 떠났네요. 무사히 잘 도착했다고 카톡은 왔는데 엄마로서 살짝 걱정은 됩니다. 추억 많이 만들고 오길 바라며 볼빨간 사춘기에 여행 신청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요즘은 또 뭐 일본이 위험할까 회사 생활이 위험할까. 저는 일본이 더 안전하다고. 해외보다는 회사 생활이 더 위험하거든요. 그거 지금 석 달째 잘 해나가는 분이면은 어디서든 앞가림 잘하고 안전하게 즐기다 올 거예요. 자, 신청곡 바로 띄워드릴게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숱한 밤들 두 곡 듣고 올게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숱한 밤들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친구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4980님, 찡디, 휴일 아침이라 오늘은 이불 건조를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건조기를 사서 잘 쓰고 있는데 진짜 건조기 없던 삶은 생각도 안 납니다. 한번 건조기 돌리고 나면 뽀송뽀송해져서 바로 이불 속에 뛰어들고 싶어요. 아, 건조기 너무 좋죠. 특히 수건 같은 거 빨았을 때 뽀송뽀송 부드러운 거 향기 나는 거 그냥 바로 접어갖고 딱 두면은 얼마나 뿌듯해요.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 잘 입는 옷 있잖아요. 옷은 좀 조심하시기를. 저 확 줄어서 못 입는 옷들이 꽤 많이 생겼거든요. 네, 잘 사용해야 앞으로도 건조기도 이렇게 예쁘만 보일 겁니다. 0834님, 대체 휴일에도 새벽부터 근무를 해서 동료들 대부분 출근했어요. 심지어 오늘이 월요일이라 그런지 사무실 분위기가 다들 조용하네요. 아직 정신 못 차린 동료들도 많고요. 유난히 더 피곤합니다. 찡디는 엄청 힘들 때 어떻게 기운을 끌어올리세요? 그쵸. 오늘도 회사가 조용해요. 사실 방송국이라고 월요일 휴일이라고 안 쉬고 라디오든 TV든 나가는데 안 나오는 사람이 거의 한 60% 70% 가까이 쉬는 것 같아요. 억울하죠. 아, 누군 일하고 누군 쉬고. 근데요, 남들 쉴 때 일하면 조금 더 앞서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이 그냥 억울한 하루가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티 안 나게 쌓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돌이켜봤을 때는 앞서 나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기운이 나고요. 나를 찾는 사람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더 큰 기운을 얻고요. 저도 친구분들 이런 문자 오잖아요. 월요일에도. 이런 게 정말 큰 기운이 되는 거죠. 노래 하나 듣고 올 건데요. 이수영의 스치듯 안녕 듣고 인데카솔 이어갈게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앵데카솔. 오늘 앵데카솔이 필요하신 분은 그만 그만 님입니다. 칭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4주째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퇴원을 위해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자꾸

듣고 옆 침대 이모께서 인생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십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법, 개인주의로 살아. 그리고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저런 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끊임없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이제는 듣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저 이제 라디오 듣는다고 말해도 제 말은 무시하고 건강 잘 챙기고 길 건널 때 좌우 잘 살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모, 저도 나이가 40인데 그런 걸 모르겠냐고요. 자꾸 이상한 조언으로 저에게 상처 주시는 이모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어요. 이런 제 마음에 잉데카솔 발라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그만 그만 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유, 우선은 몸은 좀 어떠세요? 거의 한 달 가까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고 하는데 한 달이면 꽤 길잖아요. 그래서 건강 걱정이 조금 먼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답은 알잖아요. 진짜 빨리 나와서 빨리 퇴원을 하는 게 내 건강, 특히 이 이모 때문에 내 지금 정신건강도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빨리 나와야 되고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기회에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사서 꼽으면은 덜 미안하게 거절할 수 있어요. 안 들리니까, 라디오만 들리니까, 노래만 들리니까 못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악 물고 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으로 우리 이모님의 조언을 한번 무시해 보시기를. 예. 무시가 답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 이렇게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잉데카솔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위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로이킴의 우리 그만하자 듣고 올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고요.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좀 더 활기차게 아침을 맞이하면 좋겠죠. 친구들의 아침을 더 밝고 신나게 하는 펀펀투데이와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소중한 2시간 즐겁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세요. 2008님, 오늘은 겨울옷 싹 집어넣고 여름옷 꺼내는 정리의 날입니다. 찡디는 옷 정리 다 했어요? 아, 저는 주말에 그래도 너무 두꺼운 옷들은 다 봉인을 했습니다. 그 다이땐 가서 이 진공팩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넣어서 청소기로 쫙 빨아들이니까 쫙 부피가 줄더라고요. 그래서 침대 아래다가 서랍장 있거든요. 차곡차곡 넣어놨습니다. 8870님, 찡디 안녕하세요. 30대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새벽에 운행하며 찡디 목소리 들으며 기운내서 안전 운행합니다. 파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8870님 파이팅! 야, 또 30대 시내버스 기사셨군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더 많을 수 있겠다 생각에 더 반갑게 느껴지네요. 자, 저희는요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띄워드립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문안 인사로 잠 깨워드리고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개그우먼 김승혜 씨와 직업적 사고로 찾아오겠습니다. 승혜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환영의 인사,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도희 님이 아들이 5월 11일에 논산훈련소로 입대했어요. 빈방을 보고 있으니 허전하네요. 무사히 훈련 잘 받고 제발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잘 끝내길 기도해봅니다. 임현정의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 신청합니다. 자식 군대 보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좀 걱정도 되고 화하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 아들 건강하게 잘 마치고 수료하고 나올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저희는요 신도희님이 신청한 임현정의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인건의 펀펀 투데이 시작합니다.
1: 이러냐냐냐냐 이러냐냐세요. 오늘의 기상성 리얼그룹의 아이싱 유싱

리얼그룹의 I Sing, You Sing 듣고 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대체 휴일인 오늘도 출석 체크 보내주셨네요. 2849님, 징디에 출첵합니다. 전 오늘도 출근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힘내라고 크게 파이팅 해주세요. A849님 파이팅! 출근하는 친구분들 파이팅! 잠시 후에는 승혜 씨와 직업적 사고로 돌아올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사연도 많이 남겨주세요.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소리 질러! 고려 깊은 자!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맨날 하는 회의 MZ는 침묵.

0: 참길에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5: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6: 르노. 아우디 A6와 함께하는 지금 잠시 멈춰 나를 마주할 시간. 감각적 디자인, 진보된 디지털 경험, 드라이빙 어세스턴스까지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존재감, The New Audi A6.

0: 인생 선배에게도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1: 넌 직업이 뭐니?
0: 내 본업이 빛을 발하는 순간
1: 직업적 사고.
0: 매주 월요일마다 저랑 아웅다웅하는 승혜 누나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그 아웅다웅 챌린지 했었잖아요.
0: 네네네.
1: 제가 그 인별그램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0: 왜?
1: 너무 못 지는 거예요. 제가 댓글 달았어요. 그냥 약간 좀 지우고 싶은 약간 흑역사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0: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1: 네.
0: 제가 크롭티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쵸, 춤도 못 추는데 거의 뭐 둘 다 아둥바둥 하고 있더라고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어머, 라임 너무 좋다.
0: 아둥바둥.
1: 네네.
0: 아니, 그리고 우리 승혜 씨 너튜브 보니까 아이, 박수 한번 쳐야 돼. 아기 선별이 나왔어요.
1: 네, 바로 딸입니다.
0: 야. 아니, 그 리액션을 봤는데
1: 네.
0: 혜준 씨가 진짜 놀라고 좋아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1: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이제 초음파 상으로도 아기가 활발하고
0: 네.
1: 제가 고기만 먹고 그다음에 이제 그 친구가 태몽을 꿨는데
0: 네.
1: 그 뭐지 검은색 잉어가 나왔대요.
0: 검은색 잉어?
1: 그러니까 그게 남자를 아들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남자인 줄 알았던 거지 다.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뭐 남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우리끼리 그냥 남자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딸이 나온 거예요.
0: 그래서 더 놀랬구나.
1: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딸입니다 했을 때
0: 야.
1: 너무 놀란 거예요.
0: 야.
1: 더 놀란 거는 어떡하지 나 닮은 딸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느낌 알죠.
0: 아, 혜준 씨가요?
1: 아니, 내가
0: 승혜 씨 닮은 딸이면은
1: 아, 왜냐면 제가 그 학창 시절을 제가 돌아봤을 때
0: 네.
1: 내가 그런 딸이었을까? 뭐 엄마한테 좋은 딸이었을까 생각을 해봤을
0: 외적인
1: 때
0: 외적인 거 말고 성향으로
1: 성향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갑자기 공부하라 그래도 공부도 안 하고 계속 뭐 개그한다고 뭐 서울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엄마 입장에서는 쟨 도대체 뭐가 될까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
0: 말을 잘 듣는 딸은 아니었군요.
1: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젠더립을 하기 전에
0: 네.
1: 제 니프티 검사하니까 이틀 전에 제가 먼저 알았거든요.
0: 니프티 검사가 성별 검사예요?
1: 네, 거기에서도 이제 같이 나오는 거지.
0: 네네네.
1: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제가 보고 나서 이틀 동안 저 먼저 걱정이 너무 되는 거죠.
0: 난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1: 아니, 너무 좋긴 한데 이게 약간 내 성향을 더 닮으면 약간 조금 그 학창 시절에 그러지 않을까? 이럴 때는 어떤 엄마가 돼야 될까? 이런 고민. 네.
0: 그러면 이제 최선으로 이제 그려봤을 때는 네. 승혜 씨의 외적인 모습, 혜준 씨의 성향? 합쳐지면은 가장 베스트인 그림인 거예요?
1: 근데 원래는 첫째 네. 딸은 아빠를 무조건 닮거든요.
0: 그 얘기 많이 듣죠.
1: 네, 그래서 저는 그 최근에도 초음파를 좀 보니까 오빠를 많이 닮은 것 같더라고요.
0: 그럼 혜준 씨는 더 좋아했겠다.
1: 그러니까 오빠는 지금 거의 벌써 딸바보 예약이에요.
0: 이게 어떤 느낌일까 진짜.
1: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아들이다 그러면 뭐 아들은 좀 이렇게 좀 강하게 키워도 된다고 하니까 뭐 이런 거를
0: 이제 혼도 좀 내고
1: 그렇게 하면 하지 않을까 했는데 딸이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대화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
0: 이게
1: 뭐 이런.
0: 막 금이야 오기야 또 막
1: 네.
0: 얼마나 또 예쁘겠어요.
1: 근데 이제 그 미리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성향 차이가 다 있으니까 뭐 아들처럼 키워도 된다고 하더라고.
0: 이게 그 조카는 딸 아들이 다 있으니까 이게 아빠는 딸을 절대 못 혼내더라고요.
1: 아 진짜?
0: 딸한테 쓴소리 못해. 엄마만 하더라고.
1: 어떻게 나 할 수 있을까?
0: 아들은 둘 다 하고.
1: 네.
0: 아들은 둘 다 혼내요. 안 돼. 확실하게 얘기하고.
1: 그렇게 해도 이제 아들은 몇 번 더 얘기해야 된다더라고.
0: 못 알아듣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리고요.
1: 감사합니다.
0: 우리 승혜 씨에게 도착한 문자들도 만나볼게요.
1: 네.
0: 이현옥님이 승혜 씨 감사해요. 우삼겹 양배추 볶음 검색하니까 간장 나오네요. 바로 구입 맛볼게요.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저번에도 저희가 이제 조금
1: 네.
0: 신경을 썼던
1: 뭐 협찬이 아니냐
0: 간장
1: 했는데
0: 제가 회사와
1: 네, 얘기 안 했잖아요.
0: 커넥션이
1: 네.
0: 지금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1: 아니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때 얘기했었나요? 표고버섯을 잘게 썰어가지고
0: 네.
1: 그거를 이제 이 간장과 볶아요. 아니 이거
0: 잠깐만.
1: 아니에요 협찬 아니에요 진짜 아니야.
0: 아니야 나 눈치챘어.
1: 아니야 진짜
0: 아까
1: 아니야.
0: 잉어 무슨 색이라 그랬어.
1: 검은색 잉어.
0: 간장 무슨 색이에요.
1: 검은색.
0: 내 잡았다.
1: 아니야 진짜 아니야.
0: 내 알았어.
1: 아니야 아니 진짜로 아니고
0: 몰라,
1: 여러분
0: 누나 잘 되면 좋죠.
1: 아니 네. 아니 진짜 맹세하고 이거는 저 네. 한국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랑 네. 아무 상관이 없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찬밥

0: 찬밥.
1: 찬밥을 넣고.
0: 따뜻한 밥 안 되고.
1: 네. 아니 뭐 그냥 따뜻한 밥도 넣어도 돼요. 그다음에 버터 반 조각. 네. 이걸 딱 넣으면은 기가 막힙니다.
0: 여기서의 그럼 가장 중요한 재료는 뭐예요?
1: 이거죠. 그 간장이죠.
0: 네, 이제 아, 이제 헷갈리는데 이거.
1: 근데 버터도 안 넣어도 돼. 이것만 넣어도 진짜 기가 막혀.
0: 잠깐만. 안 넣어도 된다.
1: 저도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파는 건가 생각하는데 진짜 팔지도 않아요.
0: 그래요?
1: 예.
0: 다음 문자도 한번 만나볼까요?
1: 네. 8594님께서 저는 사실 김혜준님 팬이었다가 두 분 너튜브 보고 두 분 팬이 됐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다시 한번 임신 축하드리고요. 둥이도 참 좋다.
0: 좋다. 네. 아니 선거방송 이 SBS에서 하는 거 네네네. 광고랑 캠페인 나갔는데 혜준 씨가 나오더라고요.
1: 아 진짜로?
0: 그래서 너무 신기해갖고 이러고 보고 있었거든요.
1: 숙모랑 같이 나오나요?
0: 숙모랑 같이 나와요.
1: 오늘 아침도 저기 행사를 숙모랑 또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찍부터 나갔어요.
0: 야 이게 또 둥이 아버님이 네,
1: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0: 에이 멋지십니다 진짜. 에.
1: 저도 그래서 매일 일찍 나가니까 도대체 오늘 어떤 뭐 행사나 뭐 스케줄이 있을까 이런 거 안 물어보고 그냥 알아서 나가게
0: 잘 다녀와. 네네. 건강하게 다녀와.
1: 아니 미안한데 그 인사를 못했어요.
0: 아이고 참나.
1: 네네.
0: 뭐 많이 일찍 나가면 그럴 수 있어요.
1: 네, 네. 맞습니다.
0: 이어서 9261님 승혜 씨 오늘 대체 공휴일인데 펌펌 끝나고 뭐 하세요? 남편이랑 데이트하러 가시나요? 저는 애들 데리고 놀이공원 가겠다고 이 시간부터 도시락 싸는데 남편은 자고 있는 게 좀 얄밉네요.
1: 약간 반대 입장이네.
0: 아 그런데 오늘 지금 나와 있잖아요.
1: 아 오늘은 나와 있는데 네. 그래도 오빠가 더 먼저 나갔잖아요.
0: 그렇죠.
1: 항상 오빠 이런 느낌일까?
0: 야, 근데
1: 어떨까?
0: 부부가 다 바쁘네 지금. 야,
1: 그러네요.
0: 너무 좋습니다.
1: 네.
0: 근데 이렇게 자고 있는데 나오는 거 아직은 얄미운 감정 이런 건 없을 것 같은데, 그죠?
1: 아직은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오빠한테 안 물어봐가지고.
0: 아 그래서 승혜 씨가 자고 있는 입장이어서. 아. 근데 그렇진 근데 않을 거예요.
1: 약간 그 쉬는 날인데 자고 있는 거.
0: 그렇지.
1: 쉬는데 오빠도 이제 많이 이제 피곤하니까 자긴 자는데 그럴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0: 그리고 또 막상 그때 가서 또 물어봐야 돼요. 둥이가 나와서 성장을 해서.
1: 맞아. 아기가 있는 거랑 없는 걸 다르다고 하긴 하더라고.
0: 아기 데리고 어디 나가야 되는데 네네. 나 준비 다 하고 있는데 한쪽은 퍼즐러 자고 있으면은. 올라오는 게 정상이죠. 같이 해야 되는 건데.
1: 그렇다고 하더라. 지금 이런 거 보니까 약간 좋은 오빠 될 것 같은데요.
0: 그래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누구 찾으면 되는데.
1: 근데 연애 먼저.
0: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직업적 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코너 설명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1: 네. 친구들의 고민 사연을 펌펀투데이 홈페이지나 펌펀 인별그램에 미리 올려뒀습니다. 사연 읽어보시고 친구들의 직업 특징을 살려서 조언해주세요. 남겨주신 조언 중에서 저희 마음을 사로잡은 조언을 남겨준 분을 뽑아 추가 선물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 조언은 펌펀투데이 홈페이지 게시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354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말 있죠. 월요병을 없애기 위해서는 주말에 출근하라는 말. 누가 그런 무서운 말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 듣고 이 무서운 월요병을 치료하려면 일요일에 출근해야 되나? 진심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바로 일요일 밤만 되면 세상에서 제일 우울해지는 직장인이거든요. 월요일 아침이 되면 출근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일요일 밤만 되면 심장이 콩닥콩닥 뜁니다.
1: 오예! 다음 주는 월요일 드신다. 탱이득!
0: 네. 이번 주는 대체 휴일 때문에 오늘까지 쉬게 됐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하루 더 쉬니까 제 동생처럼 행복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더 무서워요. 마치 학생 때 방학 끝나기 전날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요즘엔 자꾸 머릿속에서 이런 소리들이 맴돌아요. 아, 내일 회사 가야 되는데. 아, 메일이 몇 개나 쌓여 있을까? 아, 그냥 이불 속에 박혀 있고 싶다. 이렇게 출근 공포증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저는 연휴 끝나는 날이면
1: 예! 냉장고 문 좀 그만 열어!
0: 괜히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고요.
1: 아유, 알림이 왜 자꾸 울리니? 어디 안 나가니?
0: 알람도 잘 맞췄는지 열 번은 더 확인하고요.
1: 아우씨, 언니 왜 여기 서 있어? 물 마실 거야?
0: 물도 안 마시면서 정수기 앞에 가서 멍도 때립니다. 그래서 쉬는 날도 쉰 것 같지가 않아요. 특히 내일 출근길이 제일

0: 두렵습니다. 하루 더 쉰 이번 주, 제가 내일 화요일 출근길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오래 쉬고 난 다음날 출근길이 조금은 덜 힘들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3542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월요병 없애고 싶다는 사연 도착을 했어요. 네. 아마 많은 친구분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승혜 씨는 프리랜서이다 보니까 월요병이라는 게 크게 안 올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때요?
1: 크게 안 오고 사실은 프리랜서잖아요. 네. 일이 없는 게 더 무서운 거 알죠?
0: 아무 일도 없을 때가?
1: 아무 일이 없을 때.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야. 오늘이 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뭐 이럴 때 있잖아요.
0: 이게 정반대네. 예. 다들 일이 있는 걸 두려워하는데.
1: 그게 더 무서워요, 그게.
0: 근데 프리랜서들은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루틴이 있는 게 싫어서 나갔는데 막상 나가니까 루틴이 없는 게 너무 괴롭고 불안하다고.
1: 그러니까요. 저희 예전에 그 개콘 했을 때는 그때 좀 스케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뭐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루에 한 세네 개를 막 이렇게 하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잔잔하게 이렇게 가니까 한 7일 동안 그렇게 다니다가 갑자기 뭐 하루가 확 쉬었다. 그럴 때 나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이렇게 돼요.
0: 하루만 쉬어도 불안해지는구나 사람이.
1: 네. 프리랜서는 좀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펀펀 나오기 전날 아무래도 일찍 나와야 되니까 지각할까봐 긴장되고 내가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1: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임신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는 뭐 이렇게 좀 행사나 이런 거를 안 하려고
0: 최대한 줄이는구나.
1: 최대한 줄였어요.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오늘이 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이 개념이 없는 거야.
0: 날짜 개념이 사라지는구나.
1: 그래서 더 문제인 거예요 이게.
0: 걱정도 없이 잠드는 거네요.
1: 네. 그래서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를 잘 까먹게 되는 거예요.
0: 야, 그렇게 될 수 있죠.
1: 이게 더 무서워요.
0: 그리고 지금은 또 잠이 더 많아질 때 아니에요?
1: 아니, 그건 좀 지난 것 같아요.
0: 그게 또 있어요?
1: 그게 약간 입덧과 그 입덧이 가장 심했을 때 잠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쯤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기 계속 늦게까지 자니까. 이상하네요.
0: 아니 그래도 지금은 엄마가 우선은 안정 취하면서 엄마가 건강해야 돼요. 엄마가 마음이 편해야 돼.
1: 근데 그런 경험 있으세요?
0: 혹시 엄마가 된...
1: 아니 그런 경험 말고 왜요? 약간 지각을 했는데 너무 놀래서 약간 세수도 안 한 느낌.
0: 있죠.
1: 그죠.
0: 한 번 있어요, 한 번.
1: 한 번 있었어요?
0: 예, 한 번 펑크를 낸 적이 있어서.
1: 펑크 아예?
0: 예, 그때 생방송이니까. 뉴스였으니까.
1: 그럼 어떻게 누가 해요?
0: 그때 다행히 다른 이제 이렇게 코너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대신 급하게 막아줬던.
1: 아 근데 이 라디오도 사실은 되게 무섭잖아요.
0: 라디오 자체가 어쨌든 계속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상상하기도 싫죠.
1: 근데 만약에 지각을 했다? 그럼 PD님이 대신 해드리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갑자기.
0: 아, 그 어쨌든 이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니까.
1: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PD님 아니면 작가님이 일단 먼저 시작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안 벌어질 거고 벌어지면 안 되지만은.
1: 그러니까.
0: 와 상상을 안 해봤는데 그래서 노래 위주로 나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진짜로? 이 인권 저거 못 일어났구나. 이 인권 저거 못 나왔구나. 눈치를 채시겠죠.
1: 근데 오히려 PD님이 너무 재밌게 해, 막.
0: 너?
1: 막 너무 재밌어요. PD님 너무 재밌어요. 막 댓글을 남기면 어떡할 것 같아요.
0: 나 안 잘라고요. 너무 불안한데? 펑크 낸 것보다 그게 더 불안한데?
1: 근데 재밌을 것 같긴 해. 막 그냥 이벤트성으로.
0: 재밌을 거,
1: 이벤트성으로 한 5분 정도.
0: 지금 입에서 미소가 끊이질 않네. 자, 저 이제 그만 불안하게 만드시고요. 네. 자, 우리 사연자분에게 도움을 줄 친구들의 조언들 만나보겠습니다.
2: 네. 1004님께서 저는 12년차 복지사입니다. 여러 주민분들과 만나야 하는 저에게도 아주 심한 오류병이 있었어요. 일요일 저녁 6시부터 마음이 울렁울렁 불안하고 이러다가 병 걸리겠다 싶어서 아예 즐거운 생각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월요일 저녁엔 저에게 큰 보상을 해줬어요. 평소엔 비싸서 못 사먹었던 레스토랑 가기, 비싼 조각행 사먹기, 또는 장바구니에 담아뒀던 옷 사기 등등이요. 나를 위한 선물을 하다 보니 조금씩 월요병을 견디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상 심리로 월요병을 이겨낸다면 견딜 수 있을 거고 더 강해질 겁니다.
0: 저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수요일이 가장 힘든 날이라고들 많이

0: 얘기하잖아요. 아. 중간에 껴있으니까.
1: 아 그렇구나.
0: 근데 중학교 때 수요일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네네. 중학교 때 수요일 점심 항상 특식 메뉴였어요.
1: 아.
0: 어려웠거든. 그래서 아, 수요일이 좋다. 조금 기대가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특정 힘든 날 이날은 내가

0: 이렇게 사 먹을 시간도 없는 거지 걔는. 아. 너무 피곤하니까.
1: 그럼 집에서라도
0: 배달?
1: 배달이라도 아니면 아. 인터넷 쇼핑이라도 어어. 사고 싶었던 것들.
0: 아 그런 거를 해야 되는구나.
1: 뭐라도 하나씩 해주는 포인트가 어어. 있으면 괜찮은 거죠.
0: 그니까.
1: 4662님.
2: 네.
1: 9년차 직업군인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고 외치세요. 충성 대대장님 저 전역하고 싶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이 소리를 밖으로 내뱉었을 때 얼마나 짜릿한지 모릅니다. 그와 동시에 두려움이 찾아오거든요.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출근하는 것보다 일을 관두는 게 더 무서워지는 기분을 느껴보세요. 월요병이 퇴치될 겁니다.
0: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프리랜서들 그리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1: 그렇죠. 이분도 만약에 전역을 하면은 승현 씨와 같은 프리랜서가 되는 거니까 그때를 걱정을 하면은
0: 맞아.
1: 지금 이거는 나에게 사치인 거다. 일이 있고 바쁜 게 오히려 좋은 거다.
0: 좋은 거다.
1: 생각을 바꿀 수 있다라는 네네. 조언이었고요.
0: 네, 그 출근길 가볍게 퇴근길 무겁게 19년차 직장인이에요. 전 출근을 즐겁게 하기 위해 회사로 택배를 시켜요. 어? 식재료나 생필품이 아닌 제가 갖고 싶었던 것들이나 필요했던 것, 선물용으로 산 것 등을 회사로 주문합니다. 특히 월요일에 도착하게끔 시키면 월요병이 퇴치돼요. 택배를 생각하면 빨리 회사에 출근하고 싶고 발걸음도 가벼워집니다. 단 소비가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1: 오.
0: 보통 이제 이 보니까 직장인들이 뭐를 시키네요. 뭐를 뭘 사던가 보상 심리를 이렇게.
1: 저도 방에 몇 명이 떠올라요.
0: 아 진짜 회사로 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1: 있어요.
0: 아 진짜로?
1: 네, 꽤 많아요. 뭐 화장품. 그 다음에 옷. 뭐 옷도? 액세서리 뭐 이런 거를 회사로.
0: 근데 그걸 입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도.
1: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선물이 들어오는 건가 하고 너무 신기했는데 박스 뜯어갖고 버린 걸 보니까 보낸 사람이 본인 이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물은 아니고 본인이 여기로 시킨 거야. 근데 괜찮은 게
0: 나 방금 너무 무서웠어.
1: 근데 택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근데 어쨌든 택배 오면은 뜯어보고 싶고 빨리 확인하고 싶잖아요.
0: 네네.
1: 그 마음이라도 있으면 이 힘든 출근길이 덜 괴롭지 않냐.
0: 뭐 그렇긴 하네요.
1: 라는 조언인 거죠.
0: 아 나는 차라리 예를 들면 뭐 볼펜이라던가 이런 걸 시키시나 이렇게 했는데 그냥 화장품은 근데 집에서 또 집을 가져가야 되잖아.
1: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아나운서들은 필기구 안 사요.
0: 아 왜요?
1: 회사 비품 씁니다.
0: 오 좋다.
1: 네 회사 비품 많이 써요.
0: 아
1: 필기구 이런 거 안 사요.
0: 아 진짜요?
1: 네. 4049님도 소개해드릴게요. 카페 사장입니다. 이제 5월 말이고 30도가 훌쩍 넘어가잖아요. 이럴 때 집에서 에어컨 쐬면 전기세도 많이 나가고 가족들 눈치 보느라 힘듭니다. 이럴 땐 시원한 에어컨을 공짜로 쐴 수 있는 회사가 좋아요. 저도 카페 닫는 날에도 그냥 카페에 가서 에어컨 켜두고 차가운 음료 타먹으면서 쉬는데 참 좋습니다. 그냥 시원한 곳에 피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 되면은 되게 덥잖아요.
1: 아, 그럼요.
0: 그래서 거의 카페에서 지내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저희 부모님도 그냥 근처에 있는 카페에 맨날 가가지고 이게 좀 있으시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1: 어쨌든 회사는 일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에어컨 빵빵 나오는 데다.
0: 그리고
1: 쾌적한
0: 또
1: 곳이다.
0: 자기가 좀 즐겁고 쾌적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야지 자주 나가고 싶을 것 같긴 해요.
1: 그렇죠. 누가 집에서 에어컨 빵빵 틀고 위에 옷을 걸치고 있어요. 춥다고. 에어컨이
0: 그러네.
1: 아낀다고 껐다 켰다도 하고 온도도 차갑게 못 해놓고 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조언까지 받아봤고요. 저와 승혜 씨가 어떤 분에게 추가 선물을 드릴지는 조금만 더 고민해서 3부로 돌아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에는 놀라운 에너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름철엔 대기보다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의 온도차를 이용한 수혈 에너지인데요.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에 이 수혈 에너지를 도입해 건물 전체의 냉난방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기존 방식보다 에너지 소비를 35%나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정말 획기적이죠.

있죠. 기후 위기 시대, 물 에너지 기술은 지구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네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지게.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미국, 일본, 동남아에 한 번에 상품 판매하려면
4: 카페 24.
3: 세계 80억 소비자에게 손쉽게 상품 판매하려면
4: 카페 24.
3: 현지 배송과 결제까지 글로벌 판매 제대로 시작하려면
4: 아, 카페 24.
3: 해외 판매는 카페 24가 딱이니까.
5: 해외 시장으로 고고고. 카페 24로 다다다.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SBS 우리말 지킴이.
9: 오늘은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과 쓰임이 다른 자처하다와 자청하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처하다는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여겨 그렇게 처신하다 또는 자기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다라는 뜻으로, 그는 스스로를 애국자로 자처하다와 같이 자신의 신분이나 정체성, 역할을 대외적으로 드러낼 때 사용하죠. 이와 다르게 자청하다는 어떤 일에 나서기를 스스로 청하다라는 뜻으로, 그는 골치 아픈 문제를 자청해서 떠맡았다와 같이 본인이 직접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행동입니다. 정리하면 역할이나 신분을 내세울 때는 자처하다, 어떤 일을 하겠다고 신청할 때는 자청하다,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이인권의 펌펀투데이 3부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코너 직업적 사고 승혜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1: 네.
0: 2부에 소개했던 3542님 사연에 재미있는 조언 해주셔서 추가 선물 받아갈 분을 정해봤습니다. 승혜 씨가 직접 발표해 주시죠.
1: 네. 12년차 복지사이신 1004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승혜 씨는 1004 이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1: 네, 일단은 그 너무 이제 평일에 고생을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주말에 보상 심리로
0: 그럼요.
1: 뭐라도 먹든 뭐라도 사든 이렇게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걸 하다 보면은 또 월요일 날 또 열심히 한번 일해 보자. 이런 게 좀 생기지 않을까?
0: 그럼요. 네. 결국 가장 의미 있는 보상은 남이 해 주는 보상이 아니라 스스로 해 주는 보상이 가장 달콤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힘든 분들도 나에게 보상 하나 주면서 한번 앞으로 살아갈 힘도 좀 얻으시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사연을 조금 바꿔서
1: 네?
0: 제 연애만 기다리고 있는 승혜 누님과 연애적 사고 시작해볼게요.
1: 제발!
0: 1823님이 보내주셨어요.
1: 제 남자친구는 걸음이 참 빠릅니다. 근데 걸음도 빠른데 키도 엄청 커요. 키가 155cm

0: 아, 185cm라 걸을 때마다 거의 모델워킹 수준으로 걷습니다.
1: 너무 줄였어요.
0: 185예요?
1: 네.
0: 근데 반대로 저는 키가 152cm거든요. 남자친구랑 키 차이가 무려 30cm 이상 차이가 납니다. 주변에서 키 차이 너무 예쁘다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보기엔 그렇겠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남자친구는 그냥 평범하게 걷는데 저는 그 걸음을 따라가려면 거의 뛰어야 해요. 한 번은 카페 가다가 제가 뒤에서 허헉거리며 말했어요. 자기야 잠깐만, 나 지금 거의 런닝머신 뛰는 것 같아. 왜?
2: 나는 그냥 평소대로 걸었잖아.
0: 남자친구 걸음에 맞춰서 걸으면 제가 살짝 뛰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한 번은 남자친구 팔에 팔짱을 꽉 꼈습니다. 커플처럼 걸어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3분 만에 답답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2: 이렇게 걸으니까 너무 느려.
0: 아, 이게 그냥 평균 속도로 걷는 거야.
2: 그럴 거면 업어줘?
0: 어머, 순간 설레야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도 승부욕이 생기더라고요.
2: 뭐야?
0: 아, 됐어. 내가 따라간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는 멀쩡한데 저만 체육시간 끝난 사람처럼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남자친구가 횡단보도 얼른 건너자라는 거예요. 4초 남은 횡단보도를 건너자는데 저는 중간에 다시 돌아왔고 남자친구는 껑충껑충 뛰어가지고 건너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길거리 커플들만 봐도 신기합니다. 다들 어떻게 그렇게 속도에 맞춰서 나란히 걷는 걸까요? 저는 남자친구랑 손만 놓치면 바로 5m 뒤에서 저기요! 같이 가요! 이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이 남자의 빠른 걸음 습관 고칠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다른 커플들처럼 남친이랑 같이 걷고 싶어요.
3: 사연 보내주신 1824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장 차이 나는 커플의 사연이었어요. 사실 네. 키 차이 나면 걸을 때 속도가 잘 안 맞죠.
0: 그러니까요. 맞아 맞아.
3: 근데 네. 그 생각도 드는 게 신장 차이도 분명 있겠지만 특히 아빠들이
0: 맞아요.
3: 항상 앞서서 멀리 혼자 걸어가시잖아요.
0: 네, 네.
3: 아빠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0: 아, 근데 저희 집은 또 엄마가 걸음이 빨라요.
3: 아, 어머니가요?
0: 걸음이 저보다도 빨라서 한 그 도보 있잖아요.
3: 네.
0: 두 블럭을 먼저 가요.
3: 어머니요?
0: 엄마가 너무 빨라요. 항상 그 경보 수준으로 다니기 때문에
3: 축지법 수준이야. 네. 두 블럭 정도면.
0: 그리고 저는 좀 느리게 걷고 아빠도 느리게 걷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만나자 이래요.
3: 아, 같이 출발해서도 네, 거기서 같이 만나자. 출발.
0: 네.
3: 혜준 씨랑 걷는 속도는 어때요?
0: 그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3: 아, 그건 너무 다행이네.
0: 네. 근데 이분들을 보면은 이제. 그 남자친구분이 그럼 업어줘 이랬잖아요.
3: 네.
0: 계속 업어달라고 하는 거지.
3: 아, 앞으로?
0: 작전을.
3: 이제 더운데?
0: 그렇게 하면은 좀 맞춰주지 않을까.
3: 아니면은 그 롤러브레이드 같은 거를 사서 이렇게 끌고 가게끔 개썰매처럼.
0: 아니 예전에
3: 평지에서는.
0: 그 세븐이 그 있잖아요.
3: 바퀴 달린 신발.
0: 뒤에 거 막 휠리스 맞나요?
3: 휠리땡 맞아요.
0: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하면은 이제 앞발만 살짝 들면은
3: 그치.
0: 끌어달라고 해가지고
3: 그리고 그게
0: 거지.
3: 한쪽 발은 앞발을 들고 한쪽 발은 살짝 들고 있으면 앞으로 가잖아요. 브레이크는 멈추면 되는 거고 그런 바퀴 달린 뭔가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0: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또 싶기도 하고.
3: 저희 수준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고민을 풀어줄 친구들의 연애적 사고조언 소개해드릴게요.
0: 네, 마들렌님께서 연애 2년차 커플입니다. 전 구운 감자를 판매하는 과자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3: 혜진씨, 감자 아니고 과자.
0: 아, 과자. 네. 과자를 판매하는 과자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사연자님이 항상 달달한 버터향이 나는 마들렌, 휘낭시에 델리만주 등을 사서 들고 다니세요. 사연자님이 뒤에서 맛있는 냄새를 풍기면 남친의 걸음 속도도 늦어지고 나란히 걷지 않을까요? 옆에 나란히 걸어야 한 개라도 얻어먹죠.
3: 딴 거보다도
0: 네.
3: 이 특히 이 델리만주 이 냄새가
0: 이게 지하철에 이걸 안 살라 그래도 안 살 수가 없어요.
3: 못 지나쳐요. 이 향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0: 그러니까 어떻게
3: 사람의 발걸음을 사로잡잖아요.
0: 네.
3: 이거를 사서 항상 냄새로 향기로 남자친구 멀리 못 가게 묶어둬라.
0: 그 방법도 괜찮긴 하다.
3: 이거 괜찮네. 근데 그러다 만약에 이게 다 떨어져. 그러면 다시 멀어져. 이런 또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고.
0: 그러니까.
3: 야, 이건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0: 네.
3: 8293님. 연애 3개월 차 커플이에요.

0: 저는 자전거 타는 걸 너무 좋아하고 남자친구는 러닝 뛰는 걸 너무 좋아해서 둘이 합의를 봤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남자친구는 옆에 러닝을 뛰면서 데이트하는 거죠. 사연자분도 자전거라는 기구를 획득해보세요. 어차피 남자친구는 모델워킹 수준으로 빠르니까 자전거랑도 속도가 잘 맞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연자분이 더 빠를 수도 있으니 복수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1: 아, 그러니까 거의 변우석 정도로 저기 키가 크신 분 아니에요?
0: 근데 저는 이 모습을 상상을 해봤는데 그 영화 로키 보면은 한 명은 복싱을 하고 한 명은 자전거 타고 코치가 끝까지 오라고 하잖아요. 이게 연인일까 과연?
1: 그러니까. 아니면 진짜 러닝 대회를 나간다고 생각해 하고.
0: 그렇지.
1: 오빠 러닝 대회 한번 나가봐.
0: 아니면은 러닝 대회 직후에 데이트를 잡는 거죠. 지치면 빨리 못 걷거든.
1: 그니까 맞아.
0: 그럼 속도가 맞지 않을까?
1: 그러네.
0: 야.
1: 저도 예전에 그 러닝 대회 한참 나갔을 때는 네. 제가 이제 뛰고 그다음에 그 아는 언니가 자전거를 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0: 네네.
1: 너무 더 열받더라고요.
0: 어머니도 자전거가 좀 더 네. 빠르고 편하다 보니까
1: 그러니까
0: 아 이것도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볼게요.
2: 네. 3937님께서 연애 8개월 차 풋풋한 커플이에요. 저는 남자친구랑 키가 5cm밖에 차이가 안 나서 사연자분이 참 부러운데요. 그럴 땐 2인 삼각처럼 발목을 옆에 딱 붙이고 걷는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발목이 서로 떨어지면 벌칙이 있다고 룰을 정해주는 거죠. 서로의 발목이 떨어지지 않게 걷다 보면 아주 딱 붙어서 다닐 수 있을 거예요. 아우 더워. 이러면서.
0: 그리고 이거 하다가 답답하면은 그 옆 사람 들고 뛰잖아요. 그런 상황도 벌어지지 않을까?
1: 그러니까 계속 들어달라고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0: 그래.
1: 그러다가 이제 지치겠지.
0: 아 그러다가는 결국 그래 내가 반보씩 짧게 걷는 수밖에 없겠구나. 천천히 걷는 수밖에 없겠구나. 깨달을 수도 있는 거고요.
1: 아 아니면 이런 거 어떨까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네. 카페나 이런 데에서 만나요.
0: 만나요?
1: 그래서 가까운 거리 바로 네? 옆에 있는 뭐 어디 영화관이라던가 이런 걸로 동선을 짧게 짧게 가는 거지.
0: 아 오히려 걸을 일을 최대한 줄여라 라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1: 그냥 안 걷는 거야. 아니면 뭐 걷는 공원이 있더라도 그냥 잠깐 앉아서 얘기할까?
0: 그렇지.
1: 네, 그래서 이제 잘생긴 남자친구를 얼굴을 보는 거지. 오히려. 그럼 얼마나 즐거워요.
0: 사실 걸으면서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기 어렵잖아요.
1: 그러니까.
0: 앉아있어야 마주 볼 수 있으니까. 야, 그 생각도 못해봤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네.
1: 아니 왜냐면 제가 네. 아까 183cm라고 했을 때 변우석 같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0: 변우석 씨는 거의 190 되지 않아요?
1: 아 진짜로?
0: 엄청 크대요 키가.
1: 아, 네. 더 멋있겠네요.
0: 지금 무슨 말이지? 지금 무슨 말하는? 네. 방울토마토님 결혼 8년차 부부입니다. 사연자 커플처럼 저희 부부도 저는 153 남편은 182예요.
1: 와.
0: 저희도 보폭 차이가 큰데요. 저는 남편이 저보다 앞서서 걸으면 바로 따라가서 팔뚝에 매달립니다. 팔에 달랑달랑 매달리면 남편이 제 무게가 너무 무겁다면서 빨리 못 걷더라고요.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서 재미도 있답니다.
1: 너무 귀엽다.
0: 그러니까 이건 또 어쨌든 사람이 이렇게 애교가 느껴지잖아요.
1: 그러니까 애교가 있어야 되나 봐요.
0: 그러니까 이게 사이가 좀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1: 그러니까 서로 애교가 있어야 돼.
0: 그래.
1: 아니면 대화법이라도 좀 이렇게 귀엽게.
0: 근데 서로 생기려면은 조금이라도 있는 쪽이 먼저 던져주고 받아서 다시 돌려주는 연습.
1: 그러니까.
0: 그런 측면에서 매달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1: 네.
0: 자 저희는
1: 어머 내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네요.
0: 노래 바꿨어요 그래서.
1: 아 진짜로?
0: 네.
1: 어머 어떡해요. 어떻게 피디님이 내 마음을 알아준 거야? 왜냐면 지금 아침에 이게 출근하잖아요. 이 노래 듣고 너무 좋아 이럴걸요.
0: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이클립스의 런런 듣고 저랑 승혜 씨는 다시 돌아올게요.

0: 이클립스의 런런 듣고 왔습니다. 자, 저의 승혜 씨. 아, 이 노래에 마음을 사로잡혔네요.
1: 네.
0: 조언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1: 아, 노래소리가 계속 귀 속에 들리고 있어요. 그런 분들 많죠?
0: 아무래도
1: 아니, 지금
0: 또.
1: 지금 네 했잖아요. 청취자분들이.
0: 아, 네. 이 시간에 또 다들 목청도 좋으셔. 자, 이제 저와 승혜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조언을 골라봤습니다. 추가 선물까지 받아갈 분 누굴까요?
1: 네, 연애 2년차 커플이신 마들렌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구움 과자.
0: 구움 과자. 네. 네. 승혜 씨는 우리 마들렌님을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1: 아, 일단은 뭘 먹고 있으면 항상 같은 선상에서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도 제 남편을 생각해 봤을 때 항상 뭐 먹고 나면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 네. 그리고 이분의 여기서 걷는 거 빼고는 저는 이 달달함이 좀 느껴지거든요. 달달한 거에 달달한 걸 더 더하면은 아. 이게 사이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1: 그러니까 어딜 걷지 말고 그냥 그 산책하듯 아, 산책 말고 저 공원의 그 벤치에서 앉아서 그걸 드세요.
0: 아, 달달한 것들은 어. 최고지.
1: 그러니까
0: 이제 또 더워갖고 더러면 네. 또 짜증도 나고 땀도 나고 힘들어요.
1: 네. 네. 런런 노래 들으면서 네. 이어폰을 하나씩 껴가지고 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지금 방금 너무 아줌마가 되죠.
0: 네,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하면?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와, 건강한데 맛있네.
3: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2: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전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4: 광고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승혜 씨도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5: 네. 아, 또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 이제 갑자기 변호석 씨 생각하니까 네. 이제 안 끝났으면 좋겠네요.
4: 아니
5: 이 라디오가 계속 얘기하고 싶어요.
4: 무슨 얘기를요?
5: 그냥 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4: 아, 나 또 변호석 씨 얘기만 계속 하고 싶다는 줄 알고.
5: 에. 아니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인권 씨는 그럼 이상형이 어떤 그 여자 연예인일까 이런 게 궁금하긴 하네요.
4: 와, 그게 진짜 딱히 없더라고요 저는.
5: 아니 그래도 약간 그런 보고. 취향들이 있잖아요.
4: 아, 수지 씨?
5: 아, 안 돼요, 안 돼.
4: 아니 물어보고 왜 안 된다 그러는 거야?
5: 안 된다고요.
4: 아니 이상형을 물어본 거잖아요. 왜 안 된다 그래?
5: 수지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요.
4: 아니 내가 막 뭐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물어본 건데.
5: 어, 지금 피디님 너무 신나서 계속 네. 지금 꺽꺽을 바꾸고 있어요.
4: 꺽꺽 이거 너무 좋다.
5: 어, 너무 좋아요. 저거 너무 좋잖아요.
4: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네. 오늘 꺽꺽은요. 수지 백현의 드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5: 이렇게 수지가 드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어,
4: 아니, 드림.
5: 아, 누가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비슷하잖아요.
4: 한번 해봐요.
5: 드림.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맞아요. 이 음악 맞아요.
4: 수지 씨가 쇳소리가 드림이 꿈이란 드림이 아니라 뭘 드리겠다라고 들려갖고
5: 예. 아 잘못 제가
4: 전달이 될 수 있겠네요. 수지 백현의 드림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5: 어메이징
4: 아이 러브 유
5: 소마징
4: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0: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2: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5: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6: 고릴라 편이다.
5: 고삐 풀린
6: 고릴라.
5: 왜 다 고릴라죠?
6: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5: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6: 광고기 가성비 갑.
5: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한참 앉았다 일어날 때면 에구구구구 이런 신음이 절로 나오지 않나요? 나이 들수록 관절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요. 관절을 지키는 포인트는 바로 사부작 요겁니다.

인간의 관절은 원래가 작고 꾸준한 움직임에 잘 반응하도록 만들어졌대요. 마라톤, 헬스 같은 격한 운동을 하는 것도 무리가 될 수 있고 그렇다고 몇 시간씩 오래 앉아있는 건 더 안 좋고요. 제일 좋은 건 생활 속에서 사부작 사부작 움직여주는 거죠. 앉아있을 때도 발끝을 접었다 폈다 한다든가 지금 한번 하고 있어요. 저도 한 번씩 일어나서 아이고 컵 하나 설거지 해주게, 화장실 갈 때마다 거울이라도 한번 이렇게 닦아주고, TV 보다가도 걸레질 한다든가 빨래를 갠다든가 부지런히 사부작 사부작 움직이는 게 관절액을 순환시키는데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자, 휴일 너무 푹 퍼져서 보내지 마시고요. 집에서도 깨알같이 사부작 사부작 움직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김영철의 파워 FM. 자, 오프닝 노래 나가면서 사부작 사부작거릴 전 김영철입니다.

0: 트와이스 라이키로 2026년 5월 25일 월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했습니다. 방미경님이 저도 마침 발목 돌리기 하고 있었어요. 크크.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때마침 아 사부작 사부작 거리고 있는데 오프닝이 또 움직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이소원님도 사부작 사부작 쉬는 날인데 일찍 일어나셔서 고원에 나왔어요. 크크. 소원님 나도 오늘 일찍 나왔고 차도 덜 막혔고 40분에 도착해가지고 10분 여기 목동 앞에 고원 걷다가 올라왔어요. 예. 어제 세상에 8시 반에 자가지고 잠이 너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또 한 30분 잤다 깨면 밤에 헤맬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자버렸죠. 푹 자고. 자 어쨌든 집에 있을 때도 여러분 사부작 사부작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이 관절액 순환이 잘 돼서 나이 들어도 관절이 건강할 거라고 요거 오늘 잘 참고하셔가지고 휴일에 미뤘던 정리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사부작 사부작 보내시고요. 자 휴일 아침에도 생방송으로 달리는 철파엠 7시 6분 6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달려주실 거죠? 아니더라. 자 오늘 월요일 4분을 위한 아침 드라마 노노랜드 서프라이즈의 간판 배우 김하영씨 박지현씨와 오늘도 도파민 팍 도는 리얼스토리 만나볼 거고요. 재현씨 되게 일찍 왔더라고요. 오늘 저 들어오는데 재현씨 와가지고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했더니 일찍 왔더라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 샵 1077로 달립시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오늘 철파 임사 드리는 선물은 단백질면 멜라토닌 허브차 블루베리 올인원 영양제 있습니다. 자 문화 선물 있습니다. 6월 10일에 개봉하는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 예매권인데요. 영화계에 살아있는 전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세상을 뒤흔들 폭로가 될 SF 신작입니다. 79년간 모두가 감추려고 했던 진실은 무엇일지 그리고 인류 앞에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미지의 존재들은 누구일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고 하니까 SF 또 미스터리 장르죠. 좋아하는 철가루들 문화 선물 게시판 확인 한번 해주세요. 자 오늘도 고릴라 켜놨던 거 잘 보이죠? 예, 그리고 너튜브는 에라오 채널로 실시간 보실 수 있습니다. 윤나연님이 철업디 농번기라 주말 동안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드리려고 올라가는 길이에요. 휴일이라 혹시 하고 라디오를 켰는데 무려 생방송.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고릴라 보는 라디오 한번 쫙쫙쫙 다 켜주세요. 지금 무슨 타이를 메고 있는지 아직 안 맸어요. 매야 되거든요. 사부작 사부작 거려야 되니까. 자 이제 광고 듣고 와서 오데리 아시죠? 월요일 아침, 월요일 아침 오데리부터 2시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 같이 달려라 하니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아,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둥근 당 건강
0: 건강기능식품.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작가로 여러분, 노래강시 콩콩 아니 노래강사 준비 중인 저는 슬기슬기 박슬기입니다. 오늘도 신나게 달려볼까요? 자, 원, 투, 다같이 서야 서야 꼬물꼬물 돌았다 파 어라? 얼라리요? 그렇죠. 텐션 끌어올려. 자, 흥 잔뜩 올려. 우리 철가루들을 위해 선물 팍팍 쏴드리겠습니다.
8: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칠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칠비김치, 쑥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플라즈마 헤어드라이기, 청소가 즐거워지는 쿼시에서 세정 롤티슈 선물 세트, 햅쌀 밥맛을 그대로 미락에서 특허받은 진공쌀통, 한국 쉘 석유에서 프리미엄 엔진오일 쉘 힐릭스 울트라, 건조한 피부 해결사 미별에서 히알루론산 수분크림,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를 드립니다.
7: 지금까지 흥세라데이의 증기 명기 신기 망기 슬기 슬기 박슬기였고요. 저는 매주 토요일 내 맘이 한 넘버 최애에서 춤추면서 기다릴게요. Waiting for you.

0: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이 돌잔치 영상이나 부모님의 젊은 시절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 등 오랫동안 잠들어 있는 아날로그 영상들 있으신가요? 이 소중한 추억들을 디지털로 변환해주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바로 서울기록원의 서울시민의 추억을 재생합니다 인데요. 6월 8일부터 26일까지 서울기록원 1층 체험실에서 진행되고요. 신청자가 직접 디지털 변환 장비를 이용해 개인 소장 기록물을 파일로 변환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변환한 영상은 당일 USB나 외장 하드에 담아 가져갈 수 있고요. 희망하면 서울의 생활문화 기록으로 귀중도 가능합니다. 변환 대상은 VHS 6mm, 8mm 비디오 테이프와 카세트 테이프고요. 1인당 최대 2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물 상태나 규격에 따라 일부 자료는 변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네요. 신청은 5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추억 속 아날로그 영상들을 다시 꺼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손이 자주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진 느낌이 든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의 좁은 통로를 지나는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아 생기는 질환인데요. 주로 중년 여성이나 당뇨병 환자에게 많이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장시간 키보드를 치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는 습관 때문에 젊은 층에서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밤이 되면 증상이 심해져 잠을 설치거나 손에 힘이 빠져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일도 있다고 하네요. 만약 손 저림이나 통증이 반복되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예방을 위해 평소에 손목과 손가락 스트레칭을 자주 해두시고 전자기기 사용할 때는 손목이 꺾이지 않게 주의합시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드리였어요. 자, 우리 이주희님, 제가 호캉스 즐겨 했는데 호캉스 생각만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서 이주희님이 어제부터 이제 저는 일하러 용인에 와 있네요. 오늘이 프로그램 마무리하는 날이니 혼자 호캉스도 하고 좋게 좋게 남은 하루 즐기자 주희야. 셀프를 이렇게 본인에게 주희야 즐기자. 가끔 자기가 자기를 부를 때 있잖아요. 영철아 조금만 더 버텨봐. 이제 보통 이제 힘내라고 할 때 이제 보통 아니면 영철 잘하고 있어 그럴 때인데 우리 주희도 잘하고 있고 주희 씨 어디 호캉스 생각보다 빠듯해가지고 시간 금방 가지 않나요? 뭐 하고 오후에 뭐 하고 산책하고 오고 저녁 먹고 자야 되고 호텔 그 목욕탕도 해야 되고 아침에 조식도 먹어야 되고 금방 가 진짜 한 2박 3일 해야 돼 진짜. 주시 오늘도 즐기고 고생 많으셨어요. 박영선님도 오늘 셀프도 배우기로 했어요. 아들이 친구 초대한다면서 연두색 벽지를 흰 벽지로 바꿔달라고 해서요. 아 꼼꼼하게 잘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긴장되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 도배를 도벽이라 그러지 않았어? 벽에 도배하는 거니까. 그 옛날에 방송 끼고 할 텐데, 나 혼자 산다 할 때야. 그 진짜 풀 먹이고, 그 약간 삐뚤삐뚤. 저 그 액정 이런 것도 잘 못 부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꼼꼼하게, 영선 씨 진짜 목이랑 아플 거니까 쉬엄쉬엄 하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호두숨도 나오고 할 거니까 오늘 하루를 즐기면서 꼼꼼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 영선 씨, 주희 씨 두 분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꽃안면 세트를 드리고요. 7시 17분이 딱 됐어요. 날씨 오늘 궁금하시죠? 쨍한 것 같은데 경화 박경아 리포터.
1: 안녕하세요 철업대.
0: 자 올해도 우리 또 생방송 이렇게 티 한번 내주면서 오늘 날씨 더울 예정이죠?
1: 더울 예정이고요.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요.
0: 그래요?
1: 네.
0: 날씨 얘기 들어볼게요.
1: 네, 현재 제주에는 이미 비가 시작된 곳도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비 소식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남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울산과 경남 내륙에 오늘 밤에는 전라권과 경남 서부 내륙에 비가 내리는 곳 있겠고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면서 내일과 모레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광주가 27도, 대구가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9.7도입니다. 파워 FM 날씨였습니다.
0: 자, 내일이 전국적으로 비 온다고요? 빙고! 하지만 오늘을 즐겨. 거북이 빙고 듣고 빵야 빵야 빵야 또 집에 갈 거예요.

0: 개운 아침 모르면 너무해 너무해 나의 티티 굿나잇 티티 멜라토닌 꿀잠 베이베 아침을 여는 철가루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들 들어보는 시간 퀴즈 불공요 멜라토닌 러브 채워 백화점 상품권까지 문자들이라
1: 이 코너는 의사가 만든 멜라토닌 허브차 나이티와 함께합니다. 의사도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하다 대단해. 자 오늘 도전할 철가루는 허지온님인데요. 지온 지온 반가운 이름 지온이. 저희는 철가루 가족인데요. 아침에 이든이 등굣길에 함께 빵내를 풀면서 서로 먼저 마치겠다고 싸우고 이번에 신청할 때도 남편과 누가 신청할지 경쟁했을 정도랍니다.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맞나요? 그런 저희가 철업대 응원이 절실합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취업하게 되면서 저희 가족이 모두 바빠졌거든요. 슈퍼파머를 외쳐주세요. 전화 연결을 먼저 해야죠.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철가루가 뒷부분을 불러주시면 되고요. 허지호님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지호님. 오늘 SS 노래 한번 가볼까요?
2: 네.
1: SS 노래 아무거나 다 상관없어요?
2: 긴장되는데 한번 해주세요.
1: 될 거야. Just a feeling.
2: 난 이대로.
1: 어머머. 이거 하자 그러면. 너를 사랑해.
2: 나의 마음이.
1: 키 올렸어. 첫 번째 실패해가지고 키 올렸어. 나의 마음이. 보너스 선물 하나 드리면서 지호님
2: 네. 아니
1: 정상근 기자님 우리 아들이 또 지호이기도 해서
2: 아
1: 그래서 지원할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더더더
2: 저도 너무 반가워요.
1: 네 그리고 또 가족이 다 또 철가루시라고 하니까
2: 네.
1: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옆에서 우리 아까 이든이라고 했죠?
2: 네 이든이요.
1: 이든이 듣고 있어요?
2: 네 옆에 바싹 붙어앉아 있어요.
1: 그러니까 이든이 이든아
2: 잠시만요.
1: 아니 이들이 너무너무 귀여워. 진짜 그 퀴즈 빵내빵내 서로 맞추려고 한다고 옆에 있다 그래놓고 저 옆방에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옆이라고 그래놓고 이든아 이든아
2: 이든아 인사
1: 이든아 인사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이든이
3: 저는...

0: 한양초등학교 3학년 철가루 정든이에요.
1: 어, 3학년이고 철가루구나 우리 이든이.
0: 네.
1: 이든이가 엄마랑 빵야할 때 막 싸울 정도예요.
0: 네.
1: 네, 그러니까.

0: 공항이 멀어서
1: 그렇죠.
0: 멀리 출퇴근하느라 고생하고 있고 또 이든이도 학교가 멀다 보니까 제가 아침마다 데려다 줘야 되니까 또 이든이도 힘들고 근데 저도 이든이를 등교시키고 다시 집에 와서 출근 준비한 다음에 또 출근하니까 절세가 좀 완전
1: 진짜 바쁘구나 진짜.
0: 네.
1: 어때요 지호님 다시 일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아니다.
0: 아니다.
1: 그래도 지금 일하니까 또 바쁘고 분주하지만 뭔가 또 내가 또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 같고 그렇죠.
0: 네.
1: 그렇습니다.
0: 네. 좋아요.
1: 그러니까 우리 지호님 힘을내요. 슈퍼파워. 슈퍼파워 받고 싶어 했으니까 오늘 연결이 됐으니 멜라토닌 허브차 드리고 스피드 퀴즈 한 문제 맞힐 때마다 백상도 2만 원씩 쌓아드리고 제한시간 30초 모른 바로 통과하세요.
0: 네.
1: 생일날 먹는 빵.
0: 케이크
1: 그렇지 속담 오뉴월 손님은 땡땡땡보다 무섭다
0: 감기
1: 말고
0: 호랑이
1: 그렇지 명대사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0: 희극이다
1: 줄임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줄임말 눈눈
0: 이이
1: 그렇지 사다성어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지나쳐 흘려버림 마이
0: 동풍
1: 연삼 퀴즈 설날 행운 오작교 하면 떠오르는 새는
0: 까치.
1: 넌센스 한입 베어 먹는 사과는
0: 애플 아닌데
1: 파인 애플이래요. 그래서 잘했어요. 12만 원 받게 되셨고요, 지현 씨. 여기서 찰가루 퀴즈. 이건 지현 씨는 맞추지 마세요.
0: 네.
1: 이곳은 대표적인 열대 과일인데 과일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천상의 맛, 지옥의 냄새를 지닌 과일이라고 부르는데 겉은 뾰족뾰족하고 딱딱하지만 속살은 부드러운 이 과일 세 글자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란 무료 오늘 상품 멜라토닌 허브차 쏘고요 지호님
0: 네
1: 끝으로 우리 이든님 그리고 이든 그리고 비행가 있는 우리 지금 비행가 있나요?
0: 네네
1: 남편에게도 마지막 한마디 해준다면
0: 매일 멀리 출퇴근하며 비행하느라 고생하는 남편 정우성 또 매일 아침 등교하느라 힘들지만 행복한 초딩 정이든 또 언제든 우리 가족 SOS를 치면 달려오는 엄마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가족 사랑하고 건강합시다
1: 그래요 지현님 오늘도 정신없겠지만 좋은 하루 보시고 우리 매일 만나요
0: 네 매일 만나요
1: 차드리안
2: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따뜻한 봄날 까무룩 졸음이 몰려오기도 하죠 장거리 운전 땐 쉬어가야 안전한데요 농기계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이면 농사 준비로 경운기나 트랙터 사용이 늘어나는데 충곤증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농기계 작업된 장갑은 손에 맞게, 전기가 통하는 금속 장신구는 피하고,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옷자락과 신발끈도 잘 여며주세요. 또 바쁜 농번기라도 틈틈이 쉬어주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에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지금처럼 급격한 기상변화에 맞서기 위해선 정확한 관측과 대응이 절실한데요.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수자원 전용 위성개발로 물재해 감시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자체 개발 중인 초소형 군집 위성은 실시간 위성 데이터를 통해 물이 있는 곳은 빈틈없이 감시한다는데요. 미래 물 문제를 해결할 핵심 자원인 수자원 관측 전용 위성. 세계 최초로 2027년에 발사돼 우리의 물 안보를 책임질 예정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일어나! 안 일어나? 어머,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안 차려? 철파임 틀어야지. 텐션 끌어 올려.
2: Let's go.
1: Let's go, go, go.
3: 아침엔 네 커피스도 내가 오늘은 반짝반짝.
2: 사람들 함께하는 미드 타임. 오늘은 권지윤님의 사연입니다. 지윤님께 랜덤 선물 드려야죠. 그 전엔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야? 아주 나이스. 소리 들리나요? 아주 나이스. 오늘 받을 랜덤 선물 한 장 뽑았습니다. 구급함 구급함. 자, 지은님께 구급함 선물 드리면서 자, 오늘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권지은님의 사연이 대구에서 심지어 옥탑방에 사니까 여름이 무섭습니다. 작년에 너무 더웠을 때 아이스팩을 양 겨드랑이에 끼고 있으니 시원하더라고요. 녹은 팩을 다시 냉동실에 넣었더니 언니가 야! 냉동실에 네 곁땀 냄새 배서 아이스크림 어떻게 먹으라고! 난리를 피워서 이제 그 방법은 못 쓰고 있네요. 전기요금은 무서운데 알뜰하게 더위 이겨내는 방법 없을까요? 유유. 비에 태양을 피하는 방법 신청합니다. 야, 그 아이스팩을 몸에 대고 있는 거 그죠? 아이스팩은 어차피 그 뭐지? 그 우리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이제 냉장 식품 말고 냉동 식품은 이제 오니까 그때 그걸 이제 버리면 안 되겠어. 그거 갖고 있어야 되겠네. 자, 그러면 와, 이거 더위 피하는 방법. 대구, 경상, 경북 쪽 지금 너무 덥잖아요. 어떻게 오늘 도와주십니다. 우리 철없음 공감대 주제가 알뜰하게 더위 이겨내는 나만의 방법. 아까 그 진짜 우리 아까 아이스팩을 양 겨드랑이 끼고 그런 거 생각을 못 해봤잖아요. 나 누가 조깅 한다고 무릎 보호대 같은 거 냉동실에 넣어놓은 거 있거든요. 그걸 딱 차고 있는 거야. 그거 막 진짜 무릎이 시릴 정도로 이런 거 여름에 끼고 있어야 되겠다. 올 여름이 정말 더울 거란 얘기가 많잖아요. 벌써부터 철가루들 어떤 방법으로 알뜰하게 더위를 이겨내는지 공유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신청곡도 함께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아, 오늘의 사람성 주제. 아, 이제 5월 25일 월요일인데 우리 다음 달 6월 달에 얼마나 더울 거예요, 그죠? 우리 미리 당겨가지고 갑을 하듯이 한번 좀 당겨서 문자도 한번 당겨봅시다. 알뜰하게 더위 이겨내는 나만의 방법 쭉쭉 문자 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리아는 무료니까. 진철옥님이 냉각이불 냉각패드 사서 쓰는데 와 이거 진짜 시원해요. 철옥님 냉각이불 지금 교체했어요? 저도 지난주부터 예, 여름이불 냉각이불 뭔가 진짜 그 광고도 그렇잖아요. 2, 3도 떨어지는 느낌이다 그러는데 뭔가 약간 서늘할 정도로 거기다 이제 에어컨 틀어놓으면 이게 찬바람균이 있어가지고 진짜 2, 3도가 뭐야 진짜 몇 도 떨어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그죠? 여름에는 냉각이불 진짜 굿 아이디어. 아 굿스타트 초롱초롱. 4932번님 가만히 있으면 안 덥다. 전국 할머니 연합 명언입니다. 크크크. 근데 나 이것도 진짜 나도 완전 동의. 하, 저 아까 혹시 여러분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저 아시죠? 제가 중간에 나가서 오늘 안 더워? 그랬는데 딱 덥게 생긴 구조 아니에요? 그냥 뭐 사부작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땀 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가만히 한번 있어볼게다 진짜. 전국 할머니 연합 감사합니다. 그래 여름에 가만히 있어도 돼. 김윤곤님이 수건에 물을 적셔서 몸에 감고 선풍기 틀어놓고 누워있으면 아 정말 시원해요. 그지 그지. 아 그 냉각 선풍기인데 목에 거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 진짜. 별의별 거 우리 다 해본 것 같잖아 그죠. 그래 선풍기 틀어놓고 아까 가만히 있으면 돼. 박범준님 구립 도서관 가요. 에어컨도 나오고 책도 보고 일석이조. 뭔가 약간 좀 약간 의미 있고 뜻깊지 않나요? 시원한데 도서관 가는 길이 좀 더 덥긴 하겠지만 그래도 도서관에서 시원하게 좀 빵빵하게 틀어주죠 뭔가.

약간 집에서는 26도 이렇게 유지될 것 같은데 도서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좀 약간 빵빵하게 틀어주는 것 같아. 2369 햇빛 차단이 꿀팁입니다. 집에 있을 때 환기시킬 때 빼고 커튼을 쭉 쳐놔요. 햇빛 차단돼서 실내 온도도 많이 안 올라가고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 저희도 약간 남향 햇빛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여름에 커튼 쳐놔야 되거든요. 그치 커튼 환해지고 싶어가지고 틀어놓은 저기 제껴놓으면 또 더워. 맞아 햇빛 차단 커튼 아주 대축한 아이디어. 김유리님은 시원한 열무국수로 저녁을 먹고 공포 영화를 보면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시원해지더라고요. 아 공포 영화 효과가 좀 있죠 그죠. 차디찬 완전 진짜 막 냉기 한기가 느껴지잖아 막 으슥하게. 약간 여름에 영화관 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치. 박신혜님은 헉 저는 아직 전기장판 은은하게 틀고 잡니다. 제가 찬 체질 이거 빌려드리고 싶네요. 약간 그치 여름에 긴팔 입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몸이 이렇게 좀 약간 추운가 봐. 예. 아, 조화금님 더울 때는 냉동수저 활용이 최고입니다. 숟가락을 냉동실에 넣었다가 목이나 손목에 대면 금방 시원해져요. 거미 바비킴 러블 레시피 틀려주세요. 지금 제가 얼굴에 이거 약간 뭐라 그러지? 눈 부은 거 이거 하는 거 기계 이게 전에 다 여러분 그 숟가락이었잖아. 숟가락 냉동실에 넣는 거 꺼내가지고 나도 약간 눈 좀 부는 스타일이거든요. 야, 네, 저 여름에 요거 딱 시원한 거 요거만 있어도 시원합니다. 모두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 두 번째 철없어 Love Lesbian Song by Gummy and Barbie Kim.

0: 무식 탈출 영철 쇼. 아,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될 곧당 코너죠. 월요일은요 클래식 사용법, 트럼펫 부는 콘서트 가이드 나웅준 쌤과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나웅준입니다.
0: 네, 김병수님이 우리 웅준 쌤은 클래식 들으며 더위 몰아낼 것 같아요.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옵션이 하나 필요해요. 에어컨을 쐬면서.
0: 아, 에어컨 없이 그냥 클래식 자체로는
1: 더워요.
0: 아, 그래도 좀 이렇게 오싹한 것 있잖아요. 빰빰빰빰. 운명 교향곡.
1: 그래도 곡은. 덥더라고요. 아. 네, 죄송합니다.
0: 알았어요. 아, 오늘 휴일이지만 이렇게 또 생방송으로 달려와 주신 옹준 쌤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떤 클래식으로 열어볼까요?
1: 네, 오늘은 지난 3월에 이어서 두 번째 대체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한적하고 여유 있는 월요일 아침을 보내고 있는 철가루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때 클래식과 함께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두 번째 대체 공휴일에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입니다.
0: 아니 근데 이게 마침 딱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게 또 딱 먹히네요. 이게 네. 지나버리면 또 지난주였잖아요.
1: 어제 대체 공휴일이었잖아요. 뭐

0: 이런 게 또 그렇고
1: 아, 딱 네. 오늘 그리고 두 번째 대체 공휴일에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 아, 오늘 생방송 끝나면 뭐예요?
0: 오늘 좀 여유 있게
1: 네,
0: 또 일 좀 하고 밀린 것도 좀 하고
1: 여유 좋습니다. 있게. 네. 아, 그래서 여유가 느껴지는 우리 선생님이 여유가 느껴져야 돼요.
0: 네 맞습니다.
1: 선생님이 막 빠듯하면 안 돼요. 자 대체 공휴일 여유로운 휴가 보내고 계신 분들 자 클래식과 함께 더 꿀 같은 휴일 채워보면서 같이 들어볼까요?

0: 계속 단조롭게 반복이 지금 되고 있죠.
1: 네.
0: 이게 약간 그 여유로움을 좀 설명해 주는 게 아닌가.
1: 오, 맞습니다.
0: 그렇죠. 선율 자체에서 이 클래식이 어떨 때 보면 뭐 누가 흔히 뭐 갖다 붙이면 됩니다는데 갖다 붙이면서 또 설명을 대체공유 여유 음악이 여유 있네요.
1: 네.
0: 이게 누구의 어떤 음악이죠?
1: 멕시코 음악가 아르투로 마르케스의 단존 2번입니다.
0: 아, 멕시코 음악가 왠지 그 나라 분위기답게
1: 네. 이제 약간 시작됩니다, 뭔가
0: 시작 시작됩니다. 네. 선곡 이유는요?
1: 자, 음악의 분위기 때문에 선곡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음악이 여유 있는 분위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남미 특유의 신나고 역동적인 템포로 음악이 전개되는데요. 그래서 모처럼 맞이하는 대체 공휴일 아침 이 음악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선곡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늘 대체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시거나 일하는 철가루들도 있을 겁니다.
0: 있죠?
1: 네, 그래서 그분들에겐 남미 특유의 매력이 물씬 풍기는 클래식으로 오늘 하루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아 준비했습니다.
0: 아, 이국적인 느낌의 남미 음악. 남미 쪽 하면은 진짜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쌈반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여유가 있어요.
1: 맞아요.
0: 영상을 봐도 인터뷰를 봐도 뭐 그냥 그 뭐였죠 그 남미 사람 많이 마시는 거. 멕시코 사람 마시는 거.
1: 그 술.
0: 데킬라.
1: 예.
0: 데킬라. 뭐 데킬라 이러면서 뭔가 좀 진짜 그래요. 휴일 분위기를 특별하게 만들어 보죠. 좀 더 이제 약간 남미 음악 나오네요.
1: 네.

0: 와, 와우, 지금 우리 박재은님이
1: 대체 공휴일이라서 확실히 클래식도 더 여유있게 들리네요.
0: 그렇죠, 뭔가 더 여유있죠. 그리고 우리 안지연님도
1: 휴일이라 신나서 춤추는 제 모습이 생각나네요. 살랑살랑.
0: 야, 살랑살랑 가다가 여기서는 좀 더 약간 열정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1: 살랑살랑살랑 이렇게
0: 사부작 사부작 사부작. 자, 월요일은 클래식 사용법. 오늘 곡목 다시 한번 더 얘기해 주신다면요.
1: 네, 두 번째 대체 공휴일에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 멕시코 막가 아르투로 마르케스의 단존 2번입니다 먼저 이 마르케스가 작곡한 단존 는 총 9번까지 존재하는데요. 그중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단존 2번은 1994년에 발표된 음악으로 멕시코에서 제2국가라 여겨질 정도로 멕시코의 상징이자 멕시코를 대표하는 클래식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유럽,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도 자주 연주되는 작품입니다.
0: 자, 제목에 지금 자꾸 이제 나 발음이 단존이어야 되나 싶은데 약간 단존이라고 하네요.
1: 네, 단존.
0: 여러분 내 마음의 단짠? 단짠 아니고 단존입니다. 단존은 어떤 의미예요?
1: 이 단존은 19세기 후반 쿠바에서 시작된 사교 댄스인데요. 1900년대 들어서 멕시코로 건너가 특히 항구 도시 벨라크루스와 수도인 멕시코 시티의 댄스홀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며 멕시코 대중문화의 일부로 정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르케스는 1993년 이 벨라크루스의 한 댄스홀에 방문했다가 이 춤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 살짝 우울하면서도 관능적이고 또 역동적인 춤에 매료되었고 그래서 이 음악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단존을 추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멕시코의 영혼을 음악으로 포착하고 싶었다.
0: 그러니까 춤의 어떤 장르네요, 그죠?
1: 네.
0: 단존 장르. 오, 멕시코 음악가 아르투로 마르케스. 처음 소개해주는 작곡가죠?
1: 네, 네, 맞습니다. 이 마르케스는 1950년에 태어나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멕시코 현대 작곡가인데요. 네.

0: 멕시코 민속음악과 라틴 춤곡을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의 라틴 클래식을 선보이고 있는 음악가입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단존 2번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고 멕시코의 조지 거슈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남미 클래식에서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조금 마무리하면 에? 멕시코 대표 작가인 대표 작곡가인 마르케스의 대표작 단존 2번으로 우리 철업대와 철거래들이 모두 즐겁고 편안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조지 거슈는 정말 종종 소개해주셨고 밴쿠버 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가 그 프리 올림픽 때 조지 거슈의 음악을 또 사용했잖아요.
0: 그 미국의 상징적인 작곡가거든요.
1: 조지
0: 그러니까
1: 거슈.
0: 멕시코의 조지 거시다라는 또 멕시코의 상징적인 음악가가 마르케스.
1: 아, 우리 네. 김수정님이
0: 남미 클래식은 처음 듣는데 남미는 클래식도 흥이 넘치네요. 신선하고 너무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오늘 여유까지 즐기면서 중간중간에 딱 그 남미 음악으로 딱 바뀔 때 오! 멕시코에 왔구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백주연님이
0: 음식하면서 듣는데 활기가 넘쳐요. 클래식이.
1: 야, 지금 아침 이제 준비하면서 클래식을 들으면서 아, 주연님 또 여유로운 아침을 보내고 계시네요. 네. 아닌가요? 먹고 또 출근하셔야 되나요? 네. 오늘도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선영님이
0: 햇살이 반짝이는 나무 그늘을 따라 산책하고 있는데요. 가보지 못한 남미의 햇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발걸음도 경쾌해지네요.
1: 이봐, 여유로운 음악을 선사하니까 문자들도 여유가 막 느껴지잖아요.
0: 그렇네요.
1: 오늘 그렇네요.
0: 네.
1: 우리 박소연님이
0: 달고 쫀득한 단존 휴일의 맛. 하지만 전 오늘 일을 한다지요.
1: 단존할 때 아까 나도 막 바빠 죽겠는데 하고 싶었는데 누군가는 달고 쫀득 갔었어야 돼. 박소연 씨.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하면서 복수 퀴즈 얘 가볼까요?
0: 대체 휴일에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 멕시코 음악가 아르투로 마르케스의 음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멕시코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이 춤에 매료돼서 음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춤일까요?
1: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단존, 2번 삼바 삼바 삼바 삼바 삼바 삼바 바바라 다라라 다라라. 정답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 자, 월드컵도 지금 또 멕시코에서 그죠 곧 있으니까 단전 네 즐겨보시고요. 지금까지 트럼펫 분은 트럼펫더 콘서트 가이드 나웅준 쌤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맛있네.
1: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봉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2: 맨날 하는 회의 MG는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워키!

0: 영락임 역시 라디오는 김영철, 김영철의 파워 FM 5월 25일 월요일 생방송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김나은님이 1번 단전 출근 안 하고 누워서 들으니 너무 좋아요. 아 나은님 이런 날도 있어야죠. 또 즐기고 오늘도 또 조금 이따 일어나서 또 움직이시고 사부작 오는 기쁨 아시죠? 8757번님이 단전 뽑히면 멕시코 보내주시나요? 네. 이러고 쓱 넘어가야지.
1: 내 마음 멕시코로 왔어.
0: 네. 자, 2985, 2981님 모두 선물 챙겨드릴게요. 1부 찰가루 퀴즈 정답은 두리안이었죠. 7672번님이 정답 두리안입니다. 과일 가게 하는 우리 집 냉동고에 단골 과일 두리안의 향상인데 정답 듣자마자 반가웠어요. 신혜경입니다. 두리안 가수 두리안도 있죠. I'm still loving you 노래 유행인데 기억나죠. 자, 배송이님 9941도 모두 선물 챙겨드릴게요. 두리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모두 선곡 배하게 영철 버전 준비할게요. Stay tuned.

0: 20여 년 만에 직업 기초 능력이 새롭게 개편됩니다. 먼저 모든 직업인이 공통으로 갖춰야 할 핵심 역량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업 공통 능력으로 명칭을 바꿉니다. 또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활용도가 낮아진 항목은 폐지하고 AI 활용 능력, 디지털 책임의식, 산업안전 보건의식 항목을 신설합니다. 개편된 제도에 따라 현장 중심 학습 콘텐츠도 확충할 계획인데요. 구직자들이 기본기를 다지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0: 하나도 한 척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댄스킹.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0: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2: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가려움 76%, 두피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1: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2: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3: 잘 만들었다, 몽잘.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6: 모닝 메아이 헬프 유티션 플리즈 안 주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100.7
7: 매일 아침 7시 다들 정신이 없지. 그럴 땐 들어봐,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혹시 모르지 대박이 터지는 원인이, 웬만하면 들어도 기분 좋은 아침에
8: 김영철의 파워 FM.

결코 갑이 없지 않은 월요일의 아침 단사 양철 본색 행세우생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날이 지쳐가던 적이 있었어요. 정신없이 일하고 막히는 퇴근길을 뚫고 집에 돌아오면 온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제대로 식사를 차려 먹을 여력도 없이 침대에 쓰러지기 일쑤였죠.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웠다가 느지막이 일어나 대충 인스턴트 음식으로 저녁을 때우고 시간이 되면 다시 잠자리에 들어 오늘도 역시나 아무것도 안 했네 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짓눌려 억지로 잠을 청하던 날들. 아, 벌써 10월이네. 새해 다짐 중에 실천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축 내며 산다는 생각에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친구와 헤어지자마자 곧장 서점으로 갔어요. 새 책을 사고 책상에 앉고 알파벳을 공부했을 뿐인데 생각보다 큰 만족감에 아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약간의 독서, 짧은 산책, 간단한 요리 등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이지만 내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의 한 부분이거든요. 독서하는 사람이면 좋겠고 산책하는 사람이면 좋겠고 끼니를 잘 챙기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바람. 오디너리 스쿨, 지금은 나를 위해서만 중에서. 영철 본색. 산책을 하고 나면 안색이 환해지고 책 몇 장 읽고 나면 맑은 기운이 들고 그리고 잘 차려진 밥 한 끼 먹고 나면 속이 건강해지고 이 정도면 꽤 멋진 하루잖아.

18시엔 릉삼시 매일 아침 8시 아침 단상을 나눠보는 영철문색 시간. 오늘은 장경화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집에 오면 지쳐서 소파에 널브러져 있다가 그대로 잠이 들기도 합니다. 설거지는 밀리고 청소도 못하고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

내다보면 자괴감이 밀려오거든요. 그게 참 싫은 기분인데 멋진 하루를 만들어내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설거지를 쌓아두지 않은 것만으로도 기분이 가벼워지고 책을 몇 장 읽는 것만으로도 괜히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는 매일 두세 장이라도 책을 읽고 딱 10분이라도 산책을 하며 산뜻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쵸. 이 오늘도 아무것도 안 했구나. 아, 하루를 버렸구나. 난 대체 뭐 하는 아이지? 아, 내일도 이러겠지. 이러다 보면은, 맞아. 그 자괴감과 뭔가 내가 패배한 느낌 때문에, 그러니까 표정이, 좋지 않아지고, 네. 뭔가 자꾸 피곤한 기색이 들고 있을 텐데, 어느 날 딱 깼던 게 바로 서점에 가서 책을 사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어제 일요일이, 2시, 4시 일본어 선생님과 이제 수업을 하기로 하면, 저의 하루는 뭔가 좀그 중간에 딱 걸려 있으니까 푹 자고 뭐하지 하다가 총각김치가 있었고 겉절이를 동생한테 선물 받았는데 이걸 먹어야 되는데 뭐가 제일 맛있을까 여러분 그 생각할 때 행복하지 않나요? 밥을 짓고 밥을 해놓은 게 있었는데 너무너무너무너무 라면이 땡길 때 있지 않나요? 한한달 만에 라면을 먹었나? 이거 라면이랑 먹어야 돼서 물론 밥도 말아 먹었죠. 그렇게 먹고 나니까 설거지하고 움직였죠. 안 되겠더라고요. 아까 온 진짜 책 속의 얘기처럼 짧은 산책 한 4, 50분 또 걸었어요. 걷고 이제 씻고 기분이 올라오니까 수업을 갔죠. 2시, 4시 수업을 하고 선생님과 헤어지고 그냥 오면 안될것 같아서 어제도 약간의 독서를 하고 너무너무너무 부대찌개가 땡길 때 있지 않나요? 그 베이컨 햄 볶음도 먹고 싶고 해서 1인분을 팔더라고요. 그걸 먹고 소맥을 한잔 먹었죠. 먹고 왔는데 너무 죄책감에 안 되겠더라고요. 뛰고 걷고란 한 시간 정도 했어요. 하고 진짜 씻고 이제 집 오니까 8시쯤 됐는데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잠이 올때 있잖아요. 일찍. 괜히 한 2, 30분 눈 붙였다가 또뭐책 어설프게 보고 뭐 11시에 자느니 어제 8시 30분에 잔게 저는 진짜 신의 한 수. 아침에 5시 10분에 자는데 여러분 배고파서 눈뜰때 있죠. 누룽지를 먹고 일찍 나와서 아침에 지금 10분 공을 걷고 8시간 반 자면 이렇게 행복해지나 봐요. 미쳐버릴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오후를 여러분 우리 사연주 씨는 우리 장경환 씨처럼 전 오늘 오후는 적당한 독서를 할 테고요. 그리고 약간의 영어 공부와 어학 공부를 조금 해야 돼요. 오늘은 제 스스로의 약속을 지켜야 하니까. 그래요. 이렇게 오늘 하루를 또 보내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조금씩 하면 되더라고요. 그런 작은 성취감부터 누리셔야 되니까 우리 구상미 님이 저를 위해 50대 아줌마 러닝합니다. 철파엠 들으면서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우리 장경화 님도 백상 챙겨드릴게요. 영철본색 게시판에 다양한 글 철가루 누가 나누고픈 단상 올려주시고 자 이제 8시 뉴스 시작할까요?

0: 12시간 빠른 뉴스 8시 뉴스 지금 시각 8시 7분 10초 됐고요. 정상근 기자님 오늘도 정상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아, 김두려 님이 정불리 오늘 휴일인데 나오시기 싫었죠?
1: 아, 안 그래도 지난 주말에 아이랑 좀 재밌게 놀다 보니까 네, 빨리 나오고 싶었습니다.
0: 그랬군요.
1: 네, 약간의 좀 간격이 필요할 때가 됐다.
0: 자, 그렇다면 오늘도 생방송으로 달립니다. 8시 뉴스 시작해볼게요.
1: 네.
0: 자, 첫 소식입니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내일 공개 사과할 예정이라고요.
1: 네, 그 5.18의 탱크데이 이벤트를 열어 큰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모기업 이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이 내일 대국민 공개 사과를 할 예정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정용진 회장이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할 예정이라며 그룹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설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18일 이 탱크데이 행사 이 책상의 탁 등의 표현을 사용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탱크 진압과 이 고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스타벅스와는 별개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인근에서 극우 성향의 청년들이 대거 찾아와 이 고인을 조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롱과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 배상은 물론 이를 조장하고 방치하는 온라인 사이트의 폐쇄와 징벌 배상, 과징금 등 이 사회적 공론화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무회의에 이를 지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인민재판식의 과도한 대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 네. 자,

0: 그리고 다음 소식은요. 미국과 이란이 60일간 휴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요.
1: 네, 미국과 이란이 60일 동안 휴전을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악시오스라는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하고 해협에 설치된 규례를 제거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이 원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몇 시간 안에 전 세계가 좋은 소식을 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60일간 휴전을 연장하면서 본격적인 핵 협상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가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공습 재개 가능성이 아직 50% 남아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백악관 근처에서 또다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1: 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후 6시경 백악관 검문소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가방에서 총을 꺼내 발사를 했고 비밀 경호국이 즉각 대응 사격에 나선 건데요. 이 총격전이 이어지던 중 용의자가 사망했고 지나가던 행인 한 명이 총에 맞아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백악관에 있었지만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5일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에서 지난 4일 백악관 근처에서 그리고 어제까지 최근 한 달 사이 백악관 인근에서만 총격 사건이 3번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메릴랜드 출신의 21살 남성 나시르 베스트라는 사람으로 SNS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폭력을 암시하고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두 차례 백악관 주변에서 비밀 경호국 요원들을 위협하다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0: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우리 기술로 만든 잠수함이 태평양을 횡단했다고요.
1: 네, 이 국내 기술로 만든 3,000톤급 잠수함, 이 도산 안창호함이 이 국산 잠수함으로는 최초로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지난 3월 25일 경남 진해군항을 출항해 중간에 미국령 괌과 하와이를 거쳐 어제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에 도착했는데요. 항행거리가 총 14,000여 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이는 한국 잠수함 중 역대 최장 항해 기록이기도 합니다. 캐나다는 초계 잠수함 구매를 검토 중입니다. 총 12척 60조 원 규모의 사업인데요. 한국의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이 독일의 티센크루프와 수주 경쟁 중에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번 횡단은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잠수함의 대양 작전 능력을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하와이에서 캐나다 해군 승조원 2명이 탑승해 우리 잠수함의 성능을 검증했다고 합니다.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최종 사업자는 늦어도 7월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0: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류현진 선수가 한미 프로 무대 통산 200승을 달성했다고요?
1: 네, 한국 프로야구의 살아있는 전설 한화의 류현진 선수가 한국과 미국 무대를 통틀어 통산 200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어제 두산과의 경기에 출전해 7회까지 2실점으로 이 두산 타선을 막아내며 시즌 5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류현진 선수는 한국 프로야구에서 122승, 미국 프로야구에서 78승을 거둬서 통산 200승을 달성했습니다. 팀 선배인 송진우 선수에 이어서 한국 선수로는 역대 두 번째로 통산 200승이라는 대기록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류현진 선수는 남은 한 가지 목표는 팀의 우승이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0: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은숙 님이 어머어머 정 기자님 저 거의 2년 만에 방송 다시 보는 것 같아요. 여전히 블리블리하셔서 너무 반가워요.
1: 네. 네, 다시 보게 되었다니 또 반갑네요. 네,
0: 오랜만에 컴백 하셨군요, 은숙 님. 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님이었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자, 우리 아까 퀴즈 정답이도 아까 두리안이었는데 두리안 I'm still loving you 듣고 피터랑 영어 공부해 갈까요?

0: 영국에서 물 건너온 찐 영국인.
1: Welcome to England.
0: 비트의 진짜 영국식 영어. 설가루 이광배님의 사연입니다. 결혼 초에 1년간 부모님 댁에 살았는데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길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내가 씩씩대면서 방 안에 들어와서 물어봅니다.
2: 당신은 누구 편이야?
0: 그럼 저는 무조건 아우 당연히 난 당신 편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거실로 나가면 어머니가
2: 너는 맨날 새아가 편만 들고 너네 아버지도 그렇고 내 편은 하나도 없어 내 편은
0: 이러시면 저는 또 아휴 무슨 소리야 난 엄마 편이지 이쪽 가면 이쪽 편 저쪽 가면 저쪽 편 중간에서 박쥐처럼 살았던 나름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랬어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궁금한 표현은 너 누구 편이야? 알려주세요. 0212번님이 피터네 집에 요즘 고부관계는 평탄하신가요? 재미있는 에피소드 궁금해요. 피터
1: Alright mate. Alright mate. 뭐 늘 조금씩 조금씩 있는데 얘기할 수 있는 거 선 지켜야 되니까 최근에 좋아진 게 엄마랑 옛날 우리 영국 집에 홈스테이 했던 한국 누나 만났어요. 그 누나도 이제 아이 낳고 이제 며느리 된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을 엄마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들으니까 약간 현타가 온 것 같아요. 엄마가 아, 나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 누나가 제일 화났는지 우리 와이프한테 가끔씩 엄마가 사과 깎아줘 피터 이제 오늘 밥 못 먹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해줘 막 그런 인스트럭션을 줘요. 와이프는 다 큰 아내인데 알아서 하는데 그런 메시지 뭐 당연히 사랑하니까 아들을 사랑하니까 나오지만 선 좀 넘는 거죠. 그래서 그 누나가 완전 화냈어요. 어떻게 마음먹은 며느리한테 사과 깎아줘 남편한테.
0: 그럼 피터가 가운데서 아 엄마 그 와이프한테 그런 말 하지 마.
1: 그러면 엄마 너무 서운해. 오늘 이 롤플레이 나오는 것처럼.
0: 그렇다고 또 피터는
1: 내 편은 하나도 없어.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까지 돌아가시니까 어디, 또 드라마 만들 수 있어요.
0: 말 네. 어디 많이 갈 필요도 없네요.
1: 네네네.
0: 피터 쪽으로 얘기를 해도 되네요. 네. 한국으로 와서도 뭐 이제 네. 뭐 시어머니냐 뭐 며느리냐 이것도 있지만 네. 우리끼리 왜 네. 친구들끼리도
1: 아, 그렇죠.
0: 뭐 싸우다 보면 야 근데 영차 네가 잘못했어. 야 너 누구 편이야.
1: 그렇죠.
0: 야 너 네. 나랑 더 친하지 않아 이렇게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도 쓸 수 있는 표현, 영어 표현.
1: 이게 누구 편이냐니까 그러니까 사이드가 된다라면 okay. who is your side?
0: Who is your side 하면 오히려 네 편에 누구 있어?
1: 그렇게
0: 네.
1: 돼요? 네네네. 다른 뉘앙스가 되네요.
0: 네네네. Who is your side? 그때는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하려면 who is on your side? 그러면 네 편에 누가 있어?
1: 아, 그렇게 되니까
0: who is on your side?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해야 되는데.
1: 그럼 이렇게 할게요. 네. 너한테 딱 물어보는 거니까 너 누구 편이야? 그러니까 네. Which side are you?
0: 아, 그럴 때도 on이 필요해요. Which side are you on?
1: Which side are you on?
0: Yeah, which side are you on? 그러면 너는 어떤 편에 서 있어? 약간
1: which
0: 이런
1: side
0: 느낌이죠.
1: Are you on?
0: Okay.
1: 그럼 근데, 넌 엄마 쪽이야, 뭐 아빠 쪽이야, 뭐 그런 거니까.
0: 근데 which보다 누구의?
1: Who's?
0: 네, 그렇죠.
1: W-H-O-S-E까지 해서 우리 네. 그 소유격의 who's.
0: Okay.
1: Whose side are you on?
0: 근데 강조하는 말은 저번처럼 completely 했던 것처럼 문장 끝에 있어요. 이거 제일 약간 자연스럽게 표현하려면 Whose side are you on? Beep. 근데 beep에 들어갈 단어 약간 의외일 거예요. Totally, completely, absolutely 이런 맥락 아니고
1: Whose side are you on? Huh?
0: 이거 한국도 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 게다가 그래도 어떻든
1: 아니
0: 오오오
1: 가만 있어봐
0: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오케이
1: Whose side are you on anyhow?
0: 오 any까지는 좋았는데
1: any야 any야 any야는 괜찮아 그럼 부담 갖지 마 피터가 오늘 준비한 표현은요.
0: Whose side are you on anyway?
1: anyway 할까다가 anyway가 아니고 완전 anyhow.
0: Anyhow가 조금 더 고급 단어예요, 오히려.
1: 네. Anyhow도 하면 말은 돼요?
0: Anyhow. 예, 근데 약간 화난 느낌 주려면 anyway.
1: 아, anyway.
0: 네. Whose
1: anyway.
0: side are you on anyway?
1: 아, anyway가 좀 화가 더 난 거 보인다.
0: 왜냐하면 whose side are you on은 그냥 중립적인 감정 없는 표현 될 수 있어요. 넌 누구 편이야? Whose side are you on? 근데 anyway는 약간 내 편이어야 되는데
1: 내 편에 되거든?
0: 이거죠? 이거요.
1: 네. anyway
0: 내 편에 들어야 되는데 너 도대체 누구 편이야?
1: 그래서 whose side are you on anyway? 네. 딱 anyway를 강조하면서 anyway
0: 그렇죠. anyway 넣으면 이제 내 편이어야 되는 거 약간 느낌을 주는 거죠.
1: 내 편이야 돼. 너 누구
0: 네,
1: 편이야 이거죠.
0: 죄책감 주는 거야. Whose side are you on anyway? 나는 너의 와이프인데 남편인데 이런 식으로. 네.
1: 자 그러면 오늘 또 사이드 다 볼게요.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스펠링은요?
0: S-I-D-E. 네. 편이라는 의미죠.
1: 그렇죠. 아, mother side 엄마 편.
0: 네.
1: 뭐 또 father side 아빠 편. 누구 닮았다지도 뭐 father side mother side 있죠.
0: Yeah,
1: 그렇죠?
0: he takes after his father's side. Mm-hmm. 이런 식으로 하고 또 team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축구할 때 그 상대 팀도 opposing side 이렇게도 아하, 얘기해요. 네.
1: 그렇죠. 자 오늘 유광배님이 의뢰 주신 영국식 표현 너 누구 편이야? 내 편을 들어야 돼. 누구 편을 드냐고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0: Whose dang are you on anyway?
1: 자 땡에 들어갈 단어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려는 무료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0: Have a lovely jubbly day.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

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하이티.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SBS 파워 FM 김영철의 파워 FM 3부입니다. 오늘 진영영에서 내드린 영단어 퀴즈. 너 누구 편이야? Whose side are you on anyway? Whose side are you on anyway? Side 정답이죠. 8489번님이 side. 그럴 경우에 저는 일단 엄마 편 들고 아내에겐 금융치료를 해줍니다. 방승광님. 뭔가 박성광 같지? 사이드 나쁜 네 편 좋은 내 편 따로 있나 따로 있다 하셨네요. 박영진 영진아 오늘 왜 이래요? 사이드 제가 요즘 집에서 갱년기와 사춘기 사이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모두 블루베리 보내드리고요. 왠지 개그맨 후배들이라는 문자 다 준 것 같지? 저는 노노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스테이지 앤 덩고 anywhere.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미선입니다. 최근 달성한 KLPGA 투어 우승은 제게 특별한 의미입니다. 보기 없이 경기 내내 선두를 지키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흔들림 없는 티샷으로 코스를 공략한 게 우승 비결 중 하나였죠. 안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필드에서 한 번의 실수가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위험을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스트론과 함께 완전한 안전을 말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건 진짜 안전이 아니니까요.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카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SBS 생활정보.
1: 요즘 아침밥 거르는 분들 많은데요. 아침밥을 챙겨 먹는 게 두뇌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요. 쌀 속 탄수화물은 쉽게 분해돼 포도당으로 빠르게 흡수되면서 원활한 두뇌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또 쌀 속 풍부한 란신 성분은 두뇌 발달에 좋고요. 쌀에 함유된 가바 역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 아침을 챙겨 먹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수능 점수가 더 높았다고 하는데요. 쌀로 지은 든든한 아침밥 한 끼로 더 똑똑한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의 현재 기온 22.5도입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No, no, no. Now it's time for our music.
1: 인연이 악연이 될 수 있고요. 악연도 인연으로 바뀔 수 있죠.
2: 오늘도 반전 있는 스토리. 월요일엔 리얼 아침 드라마 노노랜드.
1: 안녕하세요. 배우 김아영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박지현입니다.
2: 7732번님이 두 분 조만간에 꼭 먹어야지 싶은 음식 있나요? 저는 바삭바삭 전기구이 통닭이요. 배우 김아영, 박지현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자, 이제 뭐 봄철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여름이 오고 있는데 이럴 때 이럴 때 또 식욕이 또 당기잖아요. 그렇죠? 네. 봄철은 이제 다 가서 우리 봄동 비빔밥하고
1: 네네. 벌써 지나갔죠.
2: 뭐 꼬막 이런 거 다 갔는데 지금 요즘 뭐 땡겨요?
3: 치킨은 항상 땡기고요.
2: 치킨. 네네. 저도 치킨은 거의 나도 정기적으로 먹는 것 같아요. 네. 전기구이 먹을 때도 있고.
1: 아, 너무 맛있죠.
3: 전기구이 맛있죠.
1: 밥 들어있는 거. 껍질, 뱃속에 껍질이랑.
2: 그것도 있고. 나는 팥빙수가 너무 먹고 싶어서 드디어 주말에 그 13,900원짜리 기계를 샀어.
1: 아, 진짜.
2: 완전 사르륜처럼은 안 되는데 네. 그 옛날 스타일 있죠. 네. 얼음 해가지고 팥 넣고 연유 넣고 먹는데 나 집에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
1: 아, 저도 어제 배달 시켜서 팥빙수 먹었잖아요.
3: 저는 수박 빙수.
2: 수박은 통 수박을 샀어. 영철 본색에 소개하고 수박도 잘라야 제일 맛있잖아.
1: 맞아 맞아.
2: 해가지고 통 딱 해놓고 나 주말에 다 끝났어. 나 지금 수박 팥빙수 나는 끝. 강정림님이 재현님 예비군 모자인 줄. 아. 패션이 막 매주 어쩜 이렇게 브라이트해요.
1: 맞아요. 제일 화려한 것 같아요.
2: 진짜 완전 화려하죠. 오! 3417번님이 와우 화영 누나 천녀 유언 스타일이시네요. 크크크.
1: 이렇게 또 보니까
2: 여며요.
1: 여며요. 여며요. 여며요.
2: 아니 그 천녀 유언이면 우리 왕조연.
1: 네, 아 그죠.
2: 완전 스타일.
1: 진짜 그때 진짜 최고셨죠.
2: 그렇지. 크리땡 그 선전할 때. 크리땡 좋아 좋아. 식녀하와 안녕하세요. 천여유언 왕조연이에요. 자 우리 이은주님 문자 한번 보세요.
1: 네 어제 중학교 동창 결혼식이었는데 뷔페 먹으면서 노노랜드 자랑 엄청 했어요. 근데 이미 다들 많이들 듣고 있더라고요.
2: 좋습니다. 우리 딱 월요일만 듣는 예를 들어 남이루라고 이제 진짜 그 치과 의사 동생인데 네네. 그냥 문자 그거 이럴라고 하면 내일 노노랜드 때 봐요 형님. 자 오늘 노노랜드 그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의

0: 사연들을 제외해드리는 노노랜드 오늘도 열연 기대하면서 재현 씨 어떤 분이 주셨죠?
1: 네 오늘은 이땡땡님의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0: 이땡땡님께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 보내드리면서 찐 리얼스토리를 두 분의 맛깔난 연기로 만나볼게요. 그럼 올해 아침 드라마 노노랜드 시작할까요? 야 재현아 빨리 한잔해.
2: 아 형 여기 너무 시끄러운데?
0: 아이 자샤 이게 바로 어른의 맛이야. 너 20살 됐다고 형이 큰맘 먹고 쏘는 건데 어? 고마운 줄도 모르고. 야 빨리 나와 달려보자.

0: 땀나네 땀나. 와, 야, 야 잠깐 좀 쉬자.
1: 아, 형. 나 여기 너무 어색해.
0: 아 뭐가 어색해 자식아. 그냥 하루 재밌게 놀면 되는 거지.
1: 아, 나 그냥 집에 가고 싶은데.
0: 형님들 저 박찬호 이 구역 부킹 타율 1위 1위 1위. 어떻게 부킹 콜?
1: 에? 아 부킹.
0: 아 콜 콜. 야 완전 콜.
2: 막 20살이 되자마자 사촌 형이 어른의 맛을 느끼게 해준다며 저를 나이트 클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3: 안녕하세요. 김영미입니다. 반가워요.
2: 안녕하세요.
3: 어머 이 꼬맹이는 뭐야? 너무 귀엽당.
0: 오 영미 씨, 걔네 냅두고 저랑 스테이지 한번 도실까요?
3: 네, 좋아요. 가자고요.

0: 그냥 갈까?
1: 저...
0: 어? 아, 아, 네. 안녕하세요.
1: 저 너무 불편한데 다시 가봐도 될까요?
0: 아, 예. 가세요. 아,
1: 감사합니다.
0: 아, 저 근데 잠시만요.
1: 네? 왜요?
0: 저 혹시 몇 살이세요?
1: 저는 20살이요.
0: 아, 어쩐지 저처럼 너무 어색해 보이더라니까.
1: 아, 네. 아, 친한 언니들이 어른 됐다고 데리고 와주셨는데 아, 여기 너무 시끄럽고 정신도 없어서 저는 먼저 가보려고요.
0: 아, 그럼 저랑 같이 나가요.
1: 예?

0: 좀 살 것 같다.
1: 아 그러게요. 아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0: 아 저는 김하영이요.
1: 아 하영이? 하영아 우리 말 편하게 하자. 나이도 같은데.
0: 그럴까?
1: 어, 아 신기하다. 나이트클럽에서 어떻게 동갑 친구를 만날 줄 몰랐어.
0: 나도.
1: 어 저기 편의점이다. 하영아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고 갈까? 너 맥주를 마셔본 적 있지?
0: 어 그럼 딱 한 번이지만 마셔보기는 했어.
1: 아, 그럼 여기 잠깐 앉아있어. 내가 사올게. 제일 좋아하는 과자는 뭐야?
0: 나는 꿀버터치.
1: 오케이 잠깐만. 나왔어. 잠깐만. 자 여기 시원하게 한 잔해. 짠.
0: 짠. 아 시원한데 아, 조금 쓰긴 하다.
1: 그치. 아 근데 형이 그러더라. 맥주가 달게 느껴질 때면 나도 이미 세상에 찌들어 있을 거라고.
0: 오 맞는 말인 것 같아.
1: 그치. 하영이 너 어느 학교 다녀?
0: 어? 아, 나는 대학 안 갔어. 딱히 가고 싶은 학교도 과도 없어서 일단 그냥 낮에 잠깐 알바하면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할지 고민 중이야.
1: 아 그래? 아, 뭐 그럴 수 있지 뭐.
0: 재현이 너는?
1: 아 나는 뭐 그냥 이 근처에 있는 대학 다녀. 나도 뭐 꿈을 크게 품고 온 건 아니고 일단 점수 맞춰 온 거라 하고 싶은 거 차차 고민해봐야지.
0: 아 그렇구나.

0: 근데 이번에 나 수강 신청 완전 망해서 수업 듣는 게 몇 시간 안 되거든.
1: 근데?
0: 아이, 나도 낮에 시간 많다고. 하영아, 알바 끝났어?
2: 아, 재현이 너는?
0: 나도. 우리 만날까?
2: 아, 그럴까? 나 지금 카페에서 혼자 책 읽고 있는 중인데 심심하면 와.
0: 오케이, 지금 갈게. 아, 보자 보자. 하영이 어딨지? 어? 저기 있구나? 와, 진짜 천사가 따로 없네. 창가 자리에 앉아 햇빛을 받으며 조신하게 책을 보던 하영이의 실루엣. 그 천사 같은 모습을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하영아.
2: 어? 재현이 왔어?
0: 뭐 보고 있었어?
2: 아, 내가 요즘 고전 문학에 빠져서 빅토르 위고의 웃는 남자라는 책인데 되게 흥미로워.
0: 어, 진짜? 어떤 내용인데?
2: 그게 뭐 그냥 남자가 웃고 그런 거야. 나 배고프다. 우리 뭐 먹으러 갈까? 나 즉떡 좋아하는데 어때? 재현아, 즉석 떡볶이 먹으러 가자.
0: 그래, 좋지.
2: 다 익었다. 어우, 너무 맛있어.
0: 아, 그렇게 맛있어? 입가에 고추장 다 묻히고 먹을 정도로?
2: 어디 여기?
0: 아, 아니, 고 옆에.
2: 여기?
0: 아이, 내가 닦아줄게.
2: 아, 너무 부끄럽다. 아, 고마워 재현아.
0: 에이, 안 부끄러워해도 돼. 하영아, 우리 이거 먹고 뭐 할까? 심야 영화 보러 갈까?
2: 어? 심야 영화? 안 돼, 나 통금 시간 있거든.
0: 어? 아, 요즘 세상에 통금 시간?
2: 우리 엄마 아빠가 좀 엄하셔서 8시 전에는 집에 꼭 들어가야 해.
0: 8시? 아, 그럼 이거 먹고 바로 일어나야겠네.
2: 나도 아쉬운데 어쩔 수 없어. 우리 언니도 그랬어서 내가 뭐 반항하고 그러기가 더 힘들어.
0: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너 내일은 알바 3시에 끝나지? 내가 바로 데리러 갈게. 우리 내일 또 놀자.
2: 그래.
0: 하영아.
2: 와, 재현아, 이게 다 뭐야? 2인용 자전거?
0: 어, 너랑 같이 타고 싶어서 빌렸어. 어서 타.
2: 와, 너무 재밌겠다. 재현아, 바람이 너무 시원해.
0: 그러게, 기분 너무 좋다. 어, 저기 편의점 있다. 우리 컵라면 먹을까?
2: 좋지. 재현아, 너 덕분에 나 요즘 너무 재밌어. 낮에 알바 끝나면 심심했는데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자전거도 타고 하루하루가 너무 신나. 나 원래 수줍음 많은 성격이라 친한 친구도 없는데 너무 고마워.
0: 진짜? 그렇게 말해줘서 나도 고마워. 나도 요즘 하영이 너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 어? 라면 다 익었겠다. 어서 먹자. 저 하영아, 우리 이렇게 만난 지도 벌써 한 달이나 지났잖아.
2: 그러네. 시간 빠르다.
0: 저 그래서 말인데 나 이제 하영이 너랑 더 이상은 친구 못 할 것 같아.
2: 어? 왜? 우리 이제 못 만나?
0: 아니, 그게 아니고 나 너랑 친구 말고 연인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
2: 재현아,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0: 어? 아니, 내가 너 좋아한다고.
2: 우리 이미 사귀고 있는 거 아니었어?

0: 재현아 오늘 너무 즐거웠어. 나 롤러스케이트 처음 타봤는데 진짜 재밌더라.
1: 나도. 우리 내일은 또 뭐 할까? 하영이 너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0: 아, 나 내일은 못 봐. 가족끼리 밥 먹어야 해서. 나 내일 생일이잖아.
1: 아 맞네. 그럼 내일 모레는 볼 수 있는 거지?
0: 아 모레는 괜찮아. 7시 55분이다 재현아 나 이제 들어가 볼게. 아,
1: 뭐? 아, 벌써? 아,
0: 말했잖아 나 8시 전에 들어가야 한다고.
1: 아, 하영아 오늘만 조금 늦게 들어가면 안 돼? 아, 제발 딱 한 시간만 우리 딱 한 시간만 더 같이 있자. 나 하영이 너랑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워.
0: 아, 나도 마찬가지야. 아, 근데 안 돼. 나 엄마한테 혼나.
1: 아, 근데 그때 나이트에서는 밤 10시까지 있었잖아.
0: 야, 말했잖아. 그때 마침 우리 엄마 아빠 여행 가셔서 딱 한 번 일탈한 거라고. 아, 우리 엄마 지금 집에서 나 기다려. 빨리 가야 돼.
1: 알았어. 그럼 나 헤어지기 전에 뽀뽀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0: 아, 재현아 너 오늘따라 왜 그래? 나 스킨십 그런 건 너무 부끄러워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했잖아.
1: 알지. 아 근데 내가 하영이 너 너무 좋아하니까 아 그냥 뽀뽀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0: 안 돼. 7시 58분이다. 나 간다 재현아.
1: 하영아. 어, 나는 더 같이 있고 싶은데. 여자친구와 1분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었던 저는 늘 그녀의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 아쉽다. 아 맞다. 내일 하영이 생일인데 미리 축하한다고 말도 못했네. 아, 케이크라도 사줄걸. 안 되겠다. 지금 사서 하영이 집 앞에 놔두고 가야겠다. 아, 여기 케이크, 딸기 케이크 제일 큰 걸로 주세요.
2: 네, 저는 몇 개 드릴까요?
1: 큰 거 두 개요. 그리고 이거 하트 모양 초도 하나 주세요.
2: 어머, 여자친구 생일이신가 보다.
1: 네, 맞아요. 엄청 예뻐요.
2: 어머, 누가 예쁜 걸 물어봤나? 여자친구한테 완전 푹 빠지셨네.
1: 네, 너무 좋아요.
2: 자, 여기 서비스로 꽃갈 모자도 드릴게요. 좋은 선물 되세요.
1: 예, 감사합니다. 근데 하영이 집이 몇 층이었지? 아 맞다 그때 2층이라고 했었지? 그녀의 집은 다세대주택이었습니다. 2층 집 앞에 케이크와 꽃갈 모자를 몰래 두고 뒤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는데요.
2: 아유 진짜 이놈의 음식물 쓰레기는 버려도 버려도 끝이 없어. 뭐요? 누군데 우리 집 앞에 저기 케이크를 놔두고 가요?
1: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하영이 남자친구입니다.
2: 하영이?
1: 예, 하영이 남친이요.
2: 하영이가 누군데?
1: 예? 어머님, 따님.
2: 뭔 소리야! 나는 아들만 둘인데?
1: 예? 아들만 둘이요?
2: 어, 여긴 아들만 둘 있는 집이야.
1: 말도 안 돼. 하영이는 분명히 언니랑 자매라고 했는데. 아주머니, 이 사진, 이 사진 속 여자 진짜 여기 안 살아요?
2: 보자, 잠깐만. 어? 이거는 4층 사는 새댁 얼굴인데?
1: 예? 아, 새댁이요?
2: 어, 이 새댁 결혼하고 여기서 신혼집 산 지 벌써 1년 됐을걸?
1: 차마 바로 4층으로 뛰어 올라갈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진 채로 집으로 가는 길 하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0: 재현아 잘 들어갔어?
1: 야 김하영 너 결혼했어?
0: 어떻게 알았어?
1: 뭐? 어떻게 알았어?
0: 미안해 너도 알지? 나 부끄럼 많이 타는 성격인 거. 너무 부끄러워서 남편 있다고 말 못했어.
1: 부끄러움이 많아서 스킨십도 못한다는 그녀는 사실 이미 결혼을 한 유부녀였고 낮에 심심할 때 놀 사람이 없어서 저를 이용한 것 같았습니다.

0: 그렇게 제 20살의 첫 연애는 아주 쓰디쓰게 끝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 나이가 20살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진짜일까 의문이 남습니다.
1: 자, 노드랜드 오늘의 명대사 하나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남편 있다고 말 못했어.
2: 아, 너무 웃긴다.
1: 보통 타이밍을 놓쳤어.
2: 아, 맞아요.
1: 타이밍하고 상관없이 너무 부끄러워서 남편 있다고 말 못했어. 이 대사 평생 안 잊혀질 것 같아요. 네, 백엄지님이
2: 통금 있다고 할 때 알아봤어야지.
1: 통금 8시. 8시에 의심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 노드랜드. 자, 그렇다면 집중 퀴즈 나갈까요, 하영 씨?
2: 네, 극중 하영이는 어떤 것을 많이 타는 성격이었을까요? 1번 부끄러움 타는 성격, 2번 추위를 많이 타는 성격.
1: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남편 있다고 말 못한 건지, 추위를 많이 타서 남편 있다고 말 못한 건지. 문자 소개해서 모든 철거래들에게 올인원 영양제 드릴 테니까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량 무료.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 광고 듣고 올게요.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6: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 이용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3: 이사 한 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7: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8: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내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레노.
12: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11: 르노.
1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3: 1등을 책임지는 1등.
1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6: 김영철의 파워 FM 4부 함께하고 있고요. 자,

0: 정답들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노노랜드 오늘 정답이 재밌었죠. 우리 8902번님이
1: 정답 1번. 나도 이제 어디서 뭐 실수하면 부끄러워서 실수했다고 해야겠다.
0: 타이밍 잘 보시고요. 이민경님이
2: 정답 1번 부끄러움. 어휴, 나는 2층 집에 아들만 둘이라서 더 놀람. 하영이는 그래도 남자는 아니었네.
0: 오, 그럴 수도 있어. 우리 노노랜드에서는.
1: 그러네, 그러네. 네.
0: 김동호님이
1: 1번 부끄러움. 저도 부끄러움이 많아서 여자친구가 먼저 손잡자고 했고 뽀뽀도 먼저 하자고 말해줘서 고마웠어요.
0: 나도 이런 쪽으로 좀 부끄러움 많아.
3: 아, 하지마.
0: 모두 올인원 영양제 보내드리면서 자, 아까 잠깐 나왔던 나이트 송송 구피의 쇼크 쇼크 쇼크 들으면서 오늘 쇼크 받으셨나요? 쇼크 받지 마시고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하면서 우리 다음 주 오래 만날 거고요. 웨이터리 나오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나이트 클럽 톤이 이래요. 자, 우리 끝인사 함께 오늘 하루
1: 오픈
0: 업 아니 지칠 때는
2: 치얼 업
0: 유영철이라
1: 행인은
2: 제니는
0: 이제 닥쳐 샷업 예스 yeah,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3: SBS.
2: 1등 인터넷 라디오는
3: 고릴라.
2: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3: 매출.
2: 광고기 가성비 갑.
4: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오늘 일어나자마자 혹시 이건 꿈일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월요일인데 출근을 안 했다니 너무 좋아. 아 정말 꿈만 같아. 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갔지? 이럴 수가. 이건 꿈이어만 해. 분명 같은 말이지만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참 다르게 느껴지는 문장인데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감정의 꿈속에 계신가요? 달콤한 꿈처럼 설렜든 무서운 꿈을 꾼 것처럼 당황스러웠든 중요한 건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이미 시작됐다는 거겠죠. 5월의 마지막 월요일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나의 몫이니까요.